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뭐의 일종이냐? 바로 직사각형의 일종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마름모의 일종이 돼요. 다시 종합하자면 결국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각형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이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직사각형이다. 즉 직사각형 플러스 마름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러한 정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대각선의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걸 성립할 거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성질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그런 멋진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수식으로 쓰자면 AC는 BD, AC랑 BD랑 수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언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라요. 마름모의 성질이 모자르니까 직사각형에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하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 마름모에다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해주면 정사각형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직사각형이란 범주가 이 정도 있고 마름모란 범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마름모의 성질이 필요로 하니까 마름모의 성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요 성질을 만족하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대요. 또 하나, 대각선의 입장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얘네가 탁 수직이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직사각형은 바로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성질이 필요했는데 이 직사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룬다면 비스듬한 게 똑바로 세워지더라. 아, 마름모가 세워지면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아니면 대각선. 마름모는 이미 수직이잖아요. 근데 길이가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까지 같게 만들어 준다면 마름모 플러스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마름모의 성질, 요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따라서 X는 8. 체크해 볼수 있고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루니까 Y의 값은 90.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도 깔끔하겠죠.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입장에서 볼게요. 대각선. X, Y 값을 똑같이 구해 줄 건데 얘는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파고들자면 AO, BO, CO, DO 길이가 전부 같죠. 따라서 여기가 6이라면 X도 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고 또 Y,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게 아니죠.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더라. 오케이, Y는 90. 이렇게 가면 깔끔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직사각형 ABCD가

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지금 빨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됩니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마름모의 성질인데요. 그러면은, 아, 이 직사각형 ABCD가 마름모의 성질 두 가지 있었어요. 지금 빨리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주거나, 두 번째, 그렇죠. 대각선. 대각선이 수직이거나. 그두 가지를 생각해서 6, 7, 9번 중에 한번 풀어 볼게요. A, B랑 BC의 길이가 같다. AB랑 BC의 길이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대각선 AC와 BD가 수직이다. 이 수직은 대각선이 수직이다. 마름모의 중요한 성질이었기 때문에 7번 또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을 되게 만들더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9번. 이번에는 OAP 여기가 45도라고 줬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45도인 거랑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 9번에 별표. 여기가 45도라면 우리는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뭐를 보장받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OA, OB, OC, OD 길이가 같죠? 여기 45도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OAB가 아주 특별한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도 45도가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45, 45, 오케이. 여기 90도네.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OAB가 45도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AC와 BD가 결국 수직이다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9번도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 조건으로 이런 수직 조건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직사각형이 모자른 마름모의 성질을 추가한다면 정사각형이라고 불리겠다. 그런데 변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AP와 BC의 길이를 깔끔하게 맞춰주면 우리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겠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X의 값은 7.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얘기할게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그렇죠. 막 말하고 싶죠? 뭐가 필요하냐? 직사각형의 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 내각이 직각. 이렇게 비스듬히 있던 거를 똑바로 세워주면 돼요. 즉, 한 내각이 90도. 이거를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두 번째,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대각선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 14, 12, 13, 14 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AB랑 AD랑 길이가 같대요.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즉, 마름모의 성질 12번은 원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정사각형이 되게 부족합니다. 얘는 여전히 마름모예요. 그 다음에 13번. 각 A를 90도로 만들었대요. 오케이. 한 내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 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반대쪽도 90도, 이쪽도 90도, 이쪽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내각을 90도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13번, 오케이. 정사각형이 되겠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14번,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를 맞췄대요. 즉, AC는 BD. 이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마름모 ABCD가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아진다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XOO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나열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요? 자, 그럼 16번. A, B, C. 여기가요, 90도래요. 오케이. 90도야. 반듯하게 눕혔어. 그럼 얘는요, 직사각형은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마름모의 성질은 없죠. 따라서 16번은 틀렸습니다. 직사각형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17번. 17번 보니까 AC와 BD의 길이가 같대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알죠. 직사각형의 성질인데요. 그 중에서 AC랑 BD가 수직이기까지 해야 돼요. 수직이다. 마름모의 성질이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이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니까 뭐다? 아, 오케이.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됩니다. 좀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들을 그 관제 속에서 막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도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정사각형을 같이 만들어 가면 돼요. 자, 분포 체크 6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가 GD가 정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아, 직사각형의 성질도, 마름모의 성질도 두개다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빠르게 훑어보면, 자, ABC가 90도. 오케이. 이거는 한 내각이 직각, 직사각형의 성질이고요. AC는 BD.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얘도 직사각형의 성질. 이거 뭐야? 직사각형 성질, 직사각형 성질. 얘가 보장되는 거는 그냥 직사각형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마름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2번. AOD가 90도. 오케이. 두 대각선이 수직이야. 그럼 마름모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AB랑 요 상태에서 AB랑 AD가 같대요. 얘도 여전히 누구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 가져와봤자 마름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번도 안 됩니다. 자, 3번. AC랑 BD가 수직이래요. 오케이. 일단 이거요.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마름모의 성질인데 그 중에 AO, BO 길이 같대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DO, CO 다 같을 거예요. 이거 많이 봤어.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이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 5번이 왜안 되는지 빠르게 보자면 AB랑 AD 길이가 같아요. 오케이. 이거 마름모고요. 그 다음, AOB. 여기가 90도, 얘도 마름모의 성질이죠. 따라서 마름모는 안 돼요. 5번도 보면, AC랑 BD. 두 대각선 길이 같아요. 직사각형의 성질. CO랑 DO. 얘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 따라서 얘가 보장해주는 건 직사각형일 뿐, 정사각형은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엔 뭐다?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평행사변형만이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6번 넘어가고요. 자, 6번 봅시다. 이제 실력체크 6번. 정사각형. 그다음 AB, AD, AE 길이 같고 여기가 25도일 때 여기 크기를 구하래요. 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은 여기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막 활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뭐가 있자고 봤더니, 어잉? AD랑 AE랑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형,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우리가 이 각, AED와 ADE, 이두 개가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어디만 구하면 되냐면, 사실 이 크기만 구하면 돼요. 이 크기 구해서 180도 빼서 둘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근데 아직 뭐안 썼어요? 25도 이거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 막 쓰고 싶어요, 막.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쓰지? 근데 아직 하나 더 놓친 거. 문제를 안 읽었죠?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면, 뭐야? 여기. 길이가 모두 같단 말이에요? 또막 반짝반짝 빛나요. 25도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이등변이네? 아, 여기 25도? 그럼 여기도 25도.

오케이. 50도니까 여기가 꼭지각 130도란 말이에요. 130도인데 직 정사각형이니까 90도 빼잖아요. 그럼 여기 몇 도? 아, 40도네. 꼭지가 40도 빼면 140도 남고요. 하나당 몇 도다? 오케이. 70도. 정답 4번. 이렇게 풀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8번. PB, PB, BC, PC. 이거 정삼각형이잖아요. 얘 정사각형이고. X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여기만 알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90도에서 여기 빼주면 X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죠? 아, 이거 또 이등변이네. 이등변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도 알아요, 심지어. 왜? 여기 60도잖아요. 그럼 여기 90도에서 빼주면 30도란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 하나에 몇 도다? 75도다. 박수. 다 됐죠? 90도에서 75도를 빼면요. 결국 각 X의 크기는 몇 도다? 15도다. 이 정사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이 속에 숨어있는 이등변 삼각형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 지금 6번, 8번 연속으로 풀면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볼 정사각형 이 개념이었는데요.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이 정사각형은 완벽히 이해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복화 고난도 편의 이상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바로 유닛 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Thoughts and Opinions의 세 번째, 11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오늘은 소주제가 뭘까? 궁금하죠? 자, 소주제는 Speaking and Communication. 말도 하고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30개의 단어와 표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어렵지 않게 쌤이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acknowledge, acknowledge라는 단어부터 출발해볼게요. 자, knowledge라는 단어가 네, 지식이라는 뜻이죠. 아, 내가 이거 이미 알고 있어. 나의 알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acknowledge라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승인한다라는 의미까지 좀 확대가 됩니다. 자,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인정하다, 승인하다의 의미에서 admit이라는 동사와 비슷하고요. 인정한다라는 건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의 deny라는 동사가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acknowledge라는 단어에 e를 빼고 ment를 붙이게 되면 acknowledgement라고 명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ment 붙여서 명사형 만드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 감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무언가를 인정한다라는 건그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이나 아니면 그 수고를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도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She acknowledged.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That 이하를요. She made a mistake. 그녀가 실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cknowledge라는 단어 발음이 조금 어려울까요? Knowledge라는 단어에다가 AC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acknowledg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갑니다. Mansion, mansion. 자, mansion은 언급하다 말하다죠. The mansion에, 야, 말하지 마. 정말 천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The mansion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Mansion,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efer to,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다라는 동사도 역시 refer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죠. Mansion, 언급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ansioned. ed를 붙이면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죠. 얘가 동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ed를 붙이면 언급된 이라는 의미가 돼서 as mentioned above 위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s mentioned above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mansion 이란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 세 번째 단어 갑니다. illustrate, illustrate, illustrate, illustrate 앞에 맨 앞에 강세가 오는 걸로 읽어야 될것 같고요. 얘는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림으로 나타내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illustrate, illustrator, 뭐뭐 하는 사람, illustrator는 삽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illustration은 삽화,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 삽화 있죠. 얘가 그래서 삽화나 설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설명하다의 의미에서 explain, 설명하다, depict라는 단어도 그리다, 묘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describe라는 단어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얘도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 개의 의미를 같이 알아두시면 참 편합니다. illustrate까지 네 개의 의미로 설명하다, 묘사하다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illustrative, 형용사 형태 ive 붙여서 만드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narrat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왜 narr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영상이 나오면서 그 영상의 목소리가 이렇게 쭉 삽입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나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narration이라는 단어가 narration, 이야기나 설명. 우리말로도 그냥 narr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or을 붙이게 되면 narrator,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해설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arrate라는 동사는 이야기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ell, describe.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describe라는 동사. 설명하다, 묘사하다, 그리다, depict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arrate a story. 이야기를 들려주다. 그래서 narration, 그 다음에 narrative, 그리고 narrate라는 동사 형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arrate a story. 이야기를 들려주다라는 의미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larify. clarify라는 동사 보겠습니다. 이게 봤을 때 clear라는 단어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죠?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좀 연상이 되는데요. clarify는 바로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clear, 분명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얘는 분명하게 설명하다, 분명하게 하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표현하다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 설명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데?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혼동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반이어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는요, 끝에 y를 i로 고치고 clarification, c-a-t-i-o-n을 붙여서 clarification을 만들게 됩니다. 설명, 해명이라는 단어가 돼요. clarify a point, 요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clarify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 response, response. 자, 다시 뭔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여준다라는 건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때 상대가 다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뭘까요? 반응하는 거고 대답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답이나 응답, 반응이라는 의미가 response라는 단어입니다. response라는 명사의 단어가 돼요. respond라고 하면 동사가 되겠죠.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responsive, 반응하는 즉각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fluent, fluent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fluent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보다 좀더 유명한 단어가 fluency라는 단어도 참 유명하죠. 유창함,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마치 flu, flow처럼 어떤 흐름처럼 잘 아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유창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유창한, 능숙한이란 단어가 fluent. 명사 형태는 fluency, 유창함, 능숙함. fluently, ly를 붙이게 되면 유창하게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 단어는 profici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얘도 아주 유창한, 능숙한, 뭔가를 굉장히 유창하고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proficient가 비슷한 의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한번 보시면 어느 어느 분야에서 능숙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만들게 되니까 in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she is fluent in Spanish. 그녀는 스페인어에 능숙합니다. 스페인어에 유창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마치 she were a native speaker. 그녀가 이 원어민인 것처럼 마치 그 정도로 스페인어에 능숙합니다. 스페인어에 유창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Fluent speaker,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단어,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pronounce, pronounce라는 단어예요. pro, 앞으로 두드러지다. 즉, 내가 뭔가 발음해서, 발음을 하다, 목소리로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얘가 pro가 앞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냈을 때는 선언하다, 공식적으로 말하다. 앞으로 말하다. 즉,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다, 공언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선언하다라는 의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게 pronunciation, 발음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좀 익숙하죠. 근데 얘가 발음하다의 동사뿐만 아니라 선언하다, 공식적으로 말하다의 의미에서 declare라는 단어, 선언하다의 의미의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고민하다가 넣어놨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단어나 많이 쓰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영어에서도 좀 빈출이 적은 것들은 좀 빼는 편인데, articulate이라는 단어가 사실 고등학교 지문에서도 밑에 주석으로 나올 법한 단어입니다.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다, 정확하게 말하다의 뜻인데,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pronounce sentence. sentence가 문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징벌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어떤 형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바로 sentence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선고하다, 형을, 선언하다, 이런 의미로, 어떠어떤 형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선고한다라는 의미가 pronounce sentence 이렇게 표현이 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sentence라는 의미가 문장이라는 의미가 아닌 걸좀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pronounce라는 단어 선언하다 공식적으로 말하다의 의미도 있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아홉 번째 단어 갑니다. presenta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아요? 수행평가 같은 거할 때도 presentation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발표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수업, 발표 수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present라는 동사 이미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present는 발표하다, 제시하다,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제시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발표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발표하다,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presenter, 발표를 하는 사람, 발표자, 진행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resentation이 이두 가지 의미가 둘다 있기 때문에 발표라는 단어의 의미와 제시라는 의미가 둘다 있다. 명사의 의미가 둘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emonstration. demonstration은 여러분들 시연하다라는 demonstrate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시연해 주거나 혹은 앞에서 설명해 주거나 이게 바로 demonstration입니다. 그래서 발표, 설명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give라는 동사랑 같이 어울려서 발표하다. 왠지 발표를 했다. 그러면 정말 뭐두 동사를 쓸까? 그게 아니라 give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 우선 포인트예요.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pronounce라는 단어 봤었죠. 이 nouns라는 게 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pro, 앞에서 말하다라고 해서 앞에서 공언하거나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pronounce가 된 겁니다. announce라는 건이 an, a의 의미는 to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발표하다, 알리다 역시 공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 많이 들어오셨죠? 이 아나운서가 announc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announcer라고 하면 아나운서 발표자라는 의미가 되겠고 announcement, ment를 붙이면 발표나 공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proclaim 아니면 pronounce

수도 가능하겠죠? declare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앞으로 주장하다라는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다, 공언하고 알리고 공표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principal, 교장 선생님은요, announce the school festival schedule, 학교의 축제 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During the morning assembly, 아침 조회 시간 동안에 학교의 페스티벌이 축제가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announce decision, 결정을 발표하다라는 표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째 단어, advertise라는 단어인데요. advertise는 advertisement, 명사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ment를 뺀 형태, 즉 동사 형태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advertise라고 하면 광고하다, 홍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광고를 한다는 게 어떤 상품이나 어떤 물건,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의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광고하다, 홍보하다, advertise라고 발음이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promote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pro, 앞으로 움직이게 하다라고 해서 승진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promote는 홍보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한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promote를 쓴것 같아요. advertising이라고 하면 광고 활동, 광고업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advertiser라고 하면 뭘까요? 이 R를 붙이면 사람이 되겠죠? 광고업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advertise, advertisement, advertising. 특히 광고라는 단어는 그냥 AD 이렇게 줄임 표현으로 많이 쓰죠. AD period 줄임 표현으로 이렇게 D까지 써서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광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단어 12번째 단어입니다. rumor. 이 단어는 사실 소문인데 의미가 소문인데 확실한 어떤 증거나 사실에 입각한 소문이라기보다는 좀 근거 없는 소문에 좀더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유언비어라는 의미까지 있는 겁니다. 소문, 유언비어, gossip이라는 단어. 이것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fact. 보세요, 여기 사실과 반대의 의미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어떤 소문이라기보다는 얘네는 그냥 사실이 아닌 정말 근거가 없는 그런 소문에 대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rumor spread. 그 소문은 퍼졌습니다. 어디상으로? On social media. Social media 상에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That the concert would be cancelled. 그 콘서트가 취소될 거야 라는 그 소문이 소셜 네트워크 상으로, 소셜 미디어 상으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선생님, 이 대절이 왜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The rumor를 설명하는 대절인데, 이렇게 길게 주어 앞에 설명을 해서 뒤에 붙게 되면 주어부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주어 부분은 머리가 너무 길어지고 뒤에 부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는 이 표현 대절이 뒤로 뺀 거, 문장의 뒷부분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문장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13번째 가볼게요. compliment. 요 단어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요 I에 붉은색 표시를 했죠. 이 I의 요 모음일 때와 중간에 I일 때의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정리가 되거든요. compliment. 중간에 I. 중간에 모음이 E로 바뀌어도 발음이 똑같아요. compliment.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모음이 바뀌면서 철자가 달라지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일단 compliment는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의미로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compliment라고 E로 바뀌게 되면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compliment.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어 동사라고 설명할 때 주어 as subject, 그리고 V, verb, 동사, 그리고 우리 O, object, 목적어 이렇게 표현하죠? C라고 할때이 C가 보어죠. 이 보어가 바로 compliment입니다. 중간 모음이 E인 거.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 I, 나. I, 나는 칭찬을 좋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면 안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I, 중간 모음이 I인 경우, I, 나는 칭찬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잘안 잊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외웠던 방법이에요. 헷갈리니까. 아, 중간 모음이 I인 거. 나는 칭찬을 좋아하지. I인 거는 칭찬하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Praise, 얘도 칭찬하다. 이 뜻이죠. 자, 칭찬의 상대적인 반대되는 의미는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비판하다라는 의미의 criticize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complimentary라고 하면 얘는 칭찬하는. 좀더 신기한 게 complimentary의 e도 역시 또

똑같이 ary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ment로 끝나는 것도 지금 똑같고 ary를 붙여서 만드는 형용사 형태도 같고 의미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 예, 그래서 형태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꼭 구분하셔라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singer received. 그 가수는 받았습니다. Many compliments. 많은 찬사, 칭찬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On his stage outfit. Outfit이라는 게 의상이거든요. 그의 무대 의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14번째 단어 갑니다. Recommend라는 단어고요. 얘는 추천하다, 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얘도 참 많이 쓰이죠. 명사 형태로 recommendation이라고 하면 추천이나 권고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ighly recommended. 강하게 굉장히 추천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강하게 추천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하게 추천하다. 강력히, 매우 추천하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often recommend this book. 저는 흔히 이 책을 종종 추천합니다. 누구에게요? Students who. 어떠한 학생들에게 저는 종종 이 책을 추천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이냐? Who are interested in the art history? In art history? 예술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 책을 종종 추천하곤 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recommend. 추천하다의 상대적인 의미는 뭘까? 반대의 의미는 discourage. 권하지 않다. 낙담시키다. 이거 해보세요. 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의 반대는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discourage라는 단어가 반의어로 쓸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uggest도 역시 제안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recommend와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단어 갈게요. 자, suggest 바로 나왔죠? 얘 무슨 뜻이라고요? 제안하다, 권하다. recommend라는 동사의 의미와 비슷하다. 이 suggest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암시하다, 시사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시사하다, 암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문에서 보시면 얘가 제안한다라는 의미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that 이하를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학술적인 글에서 누군가가 뭐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사실이 뒤에 것을 시사하고 암시한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안하다, 권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의미도 꼭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suggestion, 명사로 제안이나 의견이란 뜻이고요. suggestive, 암시적인 연상시키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도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despite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를? 얘가 통사가 전치사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전에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필수 이제 어법 많이 물어보는 빈출 어법 중에서 although 얘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입니다. al을 가리고 though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뭐야 이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문장을 이끌게 되죠. 지금 어법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although와 의미는 같지만 기능이 다릅니다. though나 although는 접속사로 문장을 뒤에 이끌지만 얘는 한 단어이지만 전치사예요, 여러분. 선생님, 왜한 단어인 걸 강조할까? in spite of랑 같은 의미지만 얘는 of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한 단어니까 though나 although랑 같이 얘도 뒤에 문장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전치사로 inspire와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spire of 자리에 despite을, despite 자리에 그대로 inspire of를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Despite his busy schedule. 여기 지금 보시면 명사구로 나오죠. 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My dad always makes time for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항상 시간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내십니다라는 현재 시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Despite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대절이 fact를 설명하는 보통 동격절로 많이 나와서 요 형태로 많이 쓰인다. Despite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Despite이라는 단어 의미도 물론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겠지만 요 기능 전치사라는 거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단어, appeal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호소하다, 간청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plead라는 단어도 간청하다라는 동사인데, 여러분들 일단 appeal이라는 의미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plead라는 동사로 가셔야 됩니다. plead는 사실 아주 빈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ppeal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동사고요.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게 되면 매력, appeal, attraction이라는 의미랑 같이 매력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호소하다의 의미에서, 간청하다의 의미에서 호소나 간청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는 명사의 의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ing를 붙인 게좀 흥미로운데요. appealing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소하다, 간청하다의 의미로 어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소하는 이란 의미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appealing이라고 하면 매력적인 이란, attracti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매력적인, attractive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appeal to, 어디 어디에 호소하다, 뭐뭐에 흥미를 끌다라는 의미로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어울려요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18번째 단어 갑니다. persuade, persuade라는 단어예요. persuade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이야. 누군가한테 어떤 생각이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거나, 누군가한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이런 의미가 바로 persuade라는 단어입니다. convince라는 단어도 얘도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vince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확신시키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persuasion이라는 명사 형태, D로 끝나는 단어는 보통 S로 고치고 ION, IVE를 붙여서 명사 혹은 형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persuasion이라고 하면 설득,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돼요. persuade A to B, persuade A to do B. A가 B 하도록 설득하다. 얘는 지금 뭐냐면 행동 유도 동사라고 해서 persuade라는 동사는 뒤에 to부 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부 정사가 뒤에 목적보호로 나온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The teacher persuaded. 선생님은 설득하셨습니다. 누구를 뭐 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셨어요. 학생들이 뭐 하도록? To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학생들을 설득시켰어요. 학생들이 뭐 하도록 설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할때 뒤에 to부 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o가 전치사 to가 아니라 to부 정사 to라는 거죠. 선생님, 이런 거왜 강조하느냐? 이런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문법으로 나와요. to 다음에 working이야? work야?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째 단어 갈게요. 나왔죠? 네, convince. convince. 아까 persuade와 비슷하게 설득시키다. 근데 얘가 무슨 의미가 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라는 의미가 좀더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는 assure, 얘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확실하게 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 convinced my parents.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뭐 하시도록? So let me go. 제가 갈수 있도록요. Go on the school trip. 학교에서 하는 여행에 갈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도록 설득시켰습니다. 확신시켰습니다. 얘도 가만히 보시면 to부 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persuade와 비슷하게 to부 정사 목적보호로 취한 뒤에 to do의 형태가 나온다. 이때 do라는 동사만 쓴다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확신시키는, 확신을 주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굳어진 분사 형태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0번째 단어 가볼까요? 네, negotiate, negotiate.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죠. 협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섭한다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협상한다라는 의미로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negotiation, 협상이란 뜻. negotiator, 협상을 하는 사람, 협상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negotiate a deal, 거래를 협상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문 볼게요. The leader negotiated. 그 리더는 협상을 했습니다. The future terms. 이때 term이라는 게뭐 용어,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건입니다. 미래의 조건들을 협상했습니다. 누구누구와 협상한다라는 with라는 전치사랑 보통 많이 어울리겠죠? 누구랑 협상을 했어요? The other team's leader. 다른 상대 팀의 리더와 미래의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terms라는 것이 용어나 아니면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S를 붙여서 보통 복수 형태로 만들면 조건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debate. debate. 이 단어 알고 계시죠, 여러분? 토론이나 논쟁이란 명사의 의미도 되고,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dispu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도 논쟁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debate라는 일단

동사의 의미 먼저 챙겨두시고, dispute라는 의미는 그 이후에 확실하게 이 의미를 챙기신 다음에 이 단어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debater라고 하면 토론을 하는 사람, 토론자. debatable,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ebate club, 클럽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로도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클럽 액티비티스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라는 의미가 바로 클럽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클럽, 토론 동아리 이렇게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22번째, 크리티사이즈. 크리티사이즈라는 단어고요. 얘는 비평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반대로는 칭찬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아, 뭐 이래! 라고 비난을 하는 거에 반대는 잘했소! 라고 칭찬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평론하다, 평가하다 라는 단어도 되죠. 그래서 critical, 비판적인 중요한, criticism, 비판이나 비난, 그리고 critics라고 하면, critic이라고 하면 비평가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죠. 그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people gathered in.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예요? And the square. square는 광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criticize, 비판했습니다. The government's policies,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비판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뭐예요? criticize,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critic, 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었을 때는 비평가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I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23번째, complain. complain.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죠.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항의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른 의미인 것 같지 않아요.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불평을 토로할 수 있죠, 불만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불만을 토로한다는 건 항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다 의미까지 발전할 수 있다. protest라는 단어도 앞에 나가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항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Are you complaining about? 당신은 불평하고 계십니까? About the school lunch menu? 학교 점심 메뉴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학교 점심 메뉴는 급식 메뉴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급식 메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complain,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라는 뜻이고 항의하다,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동사 의미까지 발전할 수 있다. 얘가 특이한 게 T만 붙여서 명사를 만듭니다. complaint라고 하면 불평, 불만, 항의, 고소라는 의미까지 돼요. complain about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뭐뭐에 대해서 불평을, 불만을 토로하다, 불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about이라는 전체랑 많이 어울린다라는 것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24번째 단어 insult. or insult. 명전 동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발음상으로 insult가 되면 명사로 뭘까? 모욕이라는 뜻이고요. insult라고 하면 모욕하다. 즉, 뭐야? 무례하게 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례하게 대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offend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offend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는 건그 사람을 모욕한다는 의미까지 되는 거니까 비슷한 의미로 지금 같이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insulting, 모욕적인이라는 형용사, insulted, 모욕을 당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Never insult others in public.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Because it can hurt their feelings.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insult, insult. 명사, 동사.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욕, 모욕하다. 자, 그 다음, 25번째. threaten 이란 단어요. th가 th. 이렇게 약간 문, 혀를 문 발음입니다. threate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위협하다, 협박하다라는 뜻이에요. threat이라는 명사 형태, en을 빼게 되면 명사가 됩니다. 위협이나 협박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 한 고2, 고3 정도 되는 단어인데요. intimidate, intimidate. 3학년 학생들도 이거 모르는 친구들 꽤 되거든요. 이거 위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imidate 그리고 threaten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 이 의미 먼저 특히 명사의 의미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Did he threaten? 그는 위협을 했습니까? 뭐라 하겠다고? To tell the teacher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threatening, ing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들어서 위협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reaten to do, 뭐뭐 하겠다고 위협하다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26번째, confess. confess. 사람들 앞에서 함께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함께 말하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상대도 거기에 맞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백하다, 자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confess, confess. 뒤에 강세가 와요. 자, 비슷한 말의 의미의 단어는 admit, admit. 인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deny, 자백한다라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승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인정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의 반대는 아닌데, 안 했는데, 부정하고 부인한다라는 의미에서 deny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형태는요, 끝에 ion에 붙여서 confession, 자백, 고백이란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confess to a crime,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다, 범죄를 자백하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범죄에 자백을 하다라는 표현이 confess to a crime,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distinguish, distinguish. 이 단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distinguish는 구별하다, 식별하다. 네, 구별하다의 의미입니다. 네, 구별하다의 의미와 비슷한 게 이제 differentiate. different가 다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다르게 본다라는 의미가 differentiate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다, 식별하다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confuse, 혼란하게 만들다, 혼동시키다라는 동사와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과 반대인 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confuse가 반유가 되는 거예요. It is not easy to. 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fake news.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사이를 구별하는 게,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BLE 구별할 수 있는 distinguished. 얘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즉, 다른 일반적인 평민들과 구별이 되는, 보통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이라는 의미에서 뛰어난, 유명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between A and B라는 구조로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imitate, imitate. 우리 imitation이라는 모방, 모조품이라는 명사 형태 많이 알고 있죠? 자, 동사의 의미입니다. imitate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copy or mimic. mimic도 흉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I-E-V-E를 붙여서 형용사의 의미를 만든다. 자, 그 다음 29번째, interpret. interpret. 이 단어도 많이 나오는 단어. 자,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인터가 들어간 표현인데요. 둘 사이의 의미를 잘 해석해준다라는 게 통역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ranslate이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interpreter, 통역사, interpretation, 해석, 설명, 통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terpret the same story differently.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isper. Whisper. 어떻게 읽었어요,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죠. 얘는 원래 속삭이다, 속삭임,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에 반대는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shout라는 동사가 반여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은요, 수군거렸어요. 아주 불안하게 긴장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깜짝 테스트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whispering, 명사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귀에 속삭이다 라는 표현도 있다 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30개의 단어와 표현, 또 오늘 멋지게 잘 완성했거든요. daily practice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A 파트. 단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clarify,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다, 확실하게 하다. whisper, 속삭이다. persuade, 설득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1번 볼까요? to say that, 말하는 거예요. something is true, 뭔가가 사실이야. 혹은 that you admitted,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럼 뭘까요? 인정하다라는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되겠죠? acknowledge, 인정하다.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3번, to try to make someone, 누군가를 뭐 하려고 만드는 거야? do, 할수 있게 하려고 하게 만들거나 believe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이거예요 라고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다, persuade, persuade, 설득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봅니다. 두 단어의 관계. 자, imitate, copy, 모방하다, copy. 이것도 모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복사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럼 얘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admit, 인정하다. 아, 저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자백하다, 고백하다, confess라는 동사입니다. criticize, criticism, 동사와 명사의 관계가 되겠죠. negotiate, 협상하다, negotiation,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onfess, 고백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반의 관계가 되겠죠. praise, 칭찬하다, 반대는 뭘까요? criticize, 비판.

비난하다, 비난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로 갑니다. 자, 각각의 단어, 맥락상으로 적절한 단어 한번 넣어볼게요. Mention 이란 단어, 뭐죠? As mentioned above,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죠.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언급 이란 뜻이었습니다. Complain, 얘는 그치,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Debate, 토론하다, 논쟁하다. 그 다음, recommend, 맞아요. 추천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2번 볼까요?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요, have blank, 뭔가를 해왔습니다. To the teacher about the amount of homework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숙제 양에 대해서 선생님께, 선생님, 이번 학기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complained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봐요. She often blank this restaurant. 그녀는 종종 이 식당에서 뭘 했대요? To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 식당에 대해서 뭔가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식당의 음식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식당을 친구들에게 종종 추천했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recommends. 이렇게 recommend라는 추천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도 그리고 연습 문제도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데일리 리뷰로 마무리 한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재미있는 단어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그리고 16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1에서 3단원 유형별 문제 완전 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번 차시는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나 수행평가 문제에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찾아다니면서 풀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항상 페이지 쪽수를 표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네, 서술형 문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단원 깊이 있게 읽어요 라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오늘부터는요, 본문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문제 미리 살펴보기 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좀 생각한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그 본문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1번 볼게요. 글 가에서 지피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글 가를 볼 때는 지피의 행동을 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목표를 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글 나에서 지피와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라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본문 살펴볼게요. 가입니다.

아, 그것은 바로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 쓴 밀렵꾼이었어요. 밀렵꾼 장면이네요. 아니, 너는 밀렵꾼? 들켰다. 지피에게 들킨 밀렵꾼은 당황해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피가 좀더 빨랐죠. 에이, 나쁜 밀렵꾼 같으니라고. 지피는 밀렵꾼을 긴 다리로 찍어 눌렀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라고 했죠. 자, 우리 가에서 지피의 행동 찾기라고 했잖아요. 지피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밀렵꾼을 마주치고는 밀렵꾼을 잡았죠. 그 다음 나 보겠습니다. 이제껏 네가 잡아놓은 동물들 당장 풀어줘. 네네, 알겠습니다. 밀렵꾼은 굳게 약속했죠. 며칠 뒤 초원에는 잔치가 벌어졌대요. 자, 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밀렵꾼에게 약속을 받고 잔치가 벌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원의 동물들 모두 모여라. 잔치가 벌어졌다.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어. 동물들은 모두 신나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지요. 그 영웅의 이름은 목 짧은 기린 지피. 지피가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지피가 해냈어. 이 영웅을, 지피, 우리 영웅을 다 같이 축하해주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어떤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글 가에서 지피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써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써주면 돼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밀렵꾼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지피는 밀렵꾼을 잡았다. 이게 핵심이죠. 지피가 밀렵꾼을 잡았다. 이렇게만 써줘도 돼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쓰고 싶은 친구들은, 자, 이 밀렵꾼이 어떤 밀렵꾼이에요? 기린들을 잡아가는 밀렵꾼을, 그리고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았어요? 맞아요. 혼자 잡았어요. 또는 용감하게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점점 늘려서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글 나에서 지피와 동물들에게 있었던 일과 인물들의 관계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초원의 동물들 사이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 지피와 동물들은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막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우와 우리 영웅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요 라고 우리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첫 번째 있었던 일 잔치라고만 써줘도 되지만 우리 이거 문장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줘도 되고요. 또는 그 앞에 누가? 초원의 동물들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적어주면 더 이렇게 멋지게 구체적으로 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지피와 동물들의 관계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과 4번 문제 함께 먼저 살펴보고 본문 볼게요. 옹기에 대한 글인가 봐요. 이 옹기가 음식을 보관하기 좋은 까닭을 두 가지 찾아야 되네요. 그 다음 4번.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묻는 질문인데 무엇과 관련해서?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적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서 질문거리를 하나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글 읽어 볼게요. 먼저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현미경으로 옹기를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데요. 옹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이 흙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든대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옹기에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씨앗을 넣어두어도 다음에까지 씨앗이 썩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핵심이 나왔죠. 뭐예요? 이 작은 숨구멍 덕분에 공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허리가 불룩한 옹기의 모양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답 찾았네요. 이 옹기의 모양 덕분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 때문에 장독대에 여러 개의 옹기들을 모아두면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해 온기들이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도 온기의

위에서 아래까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 간장, 김치 같은 이런 발효 음식을 온기에 보관하면 음식이 알맞게 익어서 좋은 맛을 냅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들 머릿속에 다 넣었죠. 그리고 질문도 하나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 바로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온기가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 두 가지 찾았죠. 무엇이었죠? 하나는 맞아요. 작은 숨구멍이 포인트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죠. 모양이 포인트였어요. 이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을 설명하는 말을 만들어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끊어서 두 개의 문장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작은 숨구멍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래 알갱이들이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줍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죠? 허리가 불룩한 모양 덕분에 온기들 사이로 공기가 마찬가지로 잘 통한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다 적어야 맞는 답이에요.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 이 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그것 중에 한 가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까 온기의 모양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양 덕분에 공간이 생겨서 공기가 잘 통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온기의 모양을 보완해서 더 편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궁금한 점,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단원은 서로 다른 의견이었죠.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시연이와 정훈이의 의견을 각각 파악해서 쓰는 게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나라면 어떤 의견을 말할지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질문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 볼게요.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시연 학생 먼저 발표해 주세요. 시연이가 이제 얘기하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게 시연이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왜냐하면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사회자가 다음, 박정훈 학생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정훈이의 의견은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뒤에서 말하죠. 왜냐하면 무엇 무엇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는 항상 왜냐하면 무엇 무엇 때문이다 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친구들이 이 의견을 왜 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시연이와 정훈이의 의견을 각각 정리해주면 돼요. 우리 아까 찾았던 의견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먼저 시연이의 의견은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관리하자라는 거였고, 정훈이의 의견은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나라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말할지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세요라고 했어요. 나라면 어떤 의견을 말할까? 우리 친구들 어떤 의견 한번 생각해봤나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 반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리하는 방법, 뭔가 물건을 정리하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방법을 써서 앞에 붙여놓는 거지. 그럼 그걸 보고 아,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은 색칠 도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써서 교실에 붙이자라는 거고, 이유는 이 방법을 보면서 친구들이 똑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의견과 이유를 각각 적어주시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이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뒷받침하지

제품 나왔네요. 그런데 이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앞에 나왔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죠? 다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방금 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2주 넘게 이 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냐면, 한번 구입한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살 필요 없어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함께 문제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다회용품 제품을 쓴다고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까닭을 써보세요. 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조건 다회용품 제품을 내가 쓰고 있다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사놓고 쓰지도 않거나 또는 여러 개를 사서 막 돌려가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환경오염에 더안 좋은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봤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거나 여러 개를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머릿속에 딱 구조화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글쓴이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일단 의견은 뭐예요? 우리가 통컵을 사용하더라도 몇 개를? 하나를 꾸준히 사용하자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의 통컵을 꾸준히 사용하자. 왜 그렇습니까? 방금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그 까닭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거나 또는 여러 개를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지. 하나의 통컵을 꾸준히 사용하자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3단원의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기억에 포함되는 관계의 낱말을 넣은 짧은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1번 문제는 문장 만들기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기억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을 찾아야 돼요. 자, 포함되는 관계가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볼때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다음 2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은 어떤 관계에 있는 낱말인지 써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낱말에 예를 또한 가지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 써줘야 되고, 그 예도 한 가지 써줘야 돼. 두 가지를 다 써야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볼 때는 무슨 관계인가를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본문을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필동 속에 어떤 필기 도구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필기 도구가 있나요? 자, 필기 도구에, 아까 문제가 뭐였죠? 여기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기 도구에 포함되는 거 어떤 게 있죠? 바로 뒤를 보니까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기 도구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필기

지우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도록 해줄까요? 먼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연필에 대한 설명을 하죠. 연필은 대표적인 필기 도구인데, 이 연필심이 검은 가루가 되면서 종이 위로 떨어지고요. 이 가루가 종이 겉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볼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는 다르대요.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에서 흘러나온 이 잉크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깁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연필이랑 볼펜의 원리를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금 니은과 디귿을 봐야지. 니은은 중심이고요. 디귿은 가운데요. 니은과 디귿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중심과 가운데. 그렇죠.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기역에 포함되는 관계의 낱말을 넣은 짧은 문장을 만들어 써보세요. 자, 기역. 뭐라고요? 필기 도구라고요. 필기 도구에 포함되는 관계의 낱말은 뭐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뭐 연필이나 볼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연필 또는 볼펜 또는 뭔가 필기 도구 중에 하나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글씨를 쓸때 연필을 주로 사용한다. 연필을 넣어서 아무 문장을 만들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어떤 관계에 있는 낱말인지 쓰고 그 예를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죠. 중심과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어요? 맞아요.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예, 낱말의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 나왔던 곱다와 아름답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알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사과를 관찰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고요. 4번은 기억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글을 읽으면서는 뭔가, 사과를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고, 기억을 볼 때는, 이거 할때뭘 조심해야 되더라?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빠르게 볼게요. 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께서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엄마께서는 방울토마토, 딸기, 사과를 한입 크기로 담아 주셨어요. 나는 과일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 두었는데, 오후에 먹으려고 보니 사과의 색깔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그대로인데, 왜 사과만 변했을까? 이걸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러한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사과가 변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 먹었죠. 관찰한 과정을 기록해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사과를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이제 여기에서 나오죠. 어떤 것을? 맞아요. 이러한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궁금함이었죠? 딸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왜 사과만 색깔이 변할까? 라는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 찾았죠?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1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했는데요.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기억 나왔어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이 기억을 할때 조심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사과를 관찰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과일을 가져왔는데 무엇은? 딸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사과는 왜 색깔이 변할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기억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억.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다. 라고 했잖아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할 때 주의할 점 너무너무

많았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여기에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관찰한 내용을 정리할 때 거짓으로 쓰면 되나요? 뭔가 부풀리거나 없었던 걸 있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이만큼 크게 나온 수치를 더 적게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의해야 할점 어떻게 적었을까요? 관찰한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의 문장으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친구들, 이거 답 보고 그대로 베껴 적지 말고요. 친구들이 생각한 정답을 선생님이 정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수행평가 내용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네, 수행평가는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탐구하는 과정 또는 생각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볼게요. 1단원 수행평가는 주제가 뭐예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번 문제도 다 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 글가와 나에서 석봉에게 일어난 일을 장소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친구들이 이걸 잘 하는지, 글 속에서 잘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글 가와 나에서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3번,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보세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야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뭐 인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의견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2단원의 학습 주제가 뭐예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어떤 글을 보고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찾았으니까 이제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나의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글쓴이의 의견도 알았고, 나의 의견도 알았잖아요? 이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가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게 같은 점, 다른 점을 함께 살펴본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 3번의 문제가 이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3단원의 수행평가 내용 한번 볼게요. 이 단원의 학습 주제는 뭐였냐면 대상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평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보고하는 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관찰 계획을 세워서 관찰을 잘 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놨어요. 먼저 첫 부분에는요, 내가 무엇을 관찰할지, 얼마 동안 관찰할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고요. 어떤 식으로 관찰할지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들어가면 좋고요.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는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 관찰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끝부분에는 내가 이 관찰이랑 어떤 정리를 다 해봤더니 어떤 점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줄글로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다 했으면 그 내용이 각각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좋을지 정리해서 2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보고하는 글몇편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이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써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면, 네, 수행평가 만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오늘요, 되게 빠르게 수행평가 또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의 도전 만점왕 미션은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 보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어려워하는 문제들 많이 다뤄봤는데 이제 좀 용기가 생기죠? 그럼 친구들, 혼자 연습하면서 실력 키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우리 30강에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요. 벌써 앞자리 수가 3이 되었습니다. 4단원 대상을 설명해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Book 1 개념책 준비하시면 되고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까지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퀴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열거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구조는 무슨 구조였죠, 여러분? 그렇죠. 순서 구조였죠. 따라서 답은 X였습니다. 잘 푸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교재는 111쪽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첫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무슨 구조요? 나열하는 열거 구조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뒤이어지는지 볼게요. 첫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 여러 가지 자연재해 대처 방안 알려줬던 그런 글인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빨리 대피를 해야 하긴 하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엘리베이터 아니고 무엇을 이용해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온 다음에 넓고 안전한 곳으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실외에 있을 때에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대피하는 것, 넓고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내에 있을 때 또는 실외에 있을 때로 나뉠 수도 있겠고요. 내용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머리,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건물과 붙어서 갑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만나본 적 있었는데 틀린 내용이에요, 그렇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 이번에는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곳이 태풍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된대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역시 자연재해니까 대피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침수되는 거는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셋째, 또 다른 자연재해가 있을 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셋째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죠. 세 번째는,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이런 거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야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야외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날이 덥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또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너무 더워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것이 좋지만 꼭 나가야 한다면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로 그늘을 만들고 또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어서 체온을 낮춰야 하나 봐요.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기증 뭔가 어지럽거나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를 할것 같은 느낌, 속이 안 좋은 것, 두통, 머리 아픈 것, 그리고 근육 경련, 우리 쥐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육이 수축해서 단단해지는 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폭염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썼을까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자연재해의 경험을 말하려고 내가 겪었던 것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건물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고 창문도 잘 닫으라고 하고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만 쓴 글은 아니죠. 위험의 끝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줄이자고 주장하려고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줄이자, 뭐 늘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연재해를 알려주려고, 그냥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5번.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뭐 폭염이나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글을 쓴 까닭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알맞은 행동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폭염으로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는다? 이것은 태풍이 왔을 때 하는 거였고요.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첫째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피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저 폭염이 있을 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는 알맞은 행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괄호 안에 X 한거 아닙니다. 알맞은 것에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밖에다가 했어요. 3번에만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8번입니다.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친절하게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물에 잠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태풍이 올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대처해라는 내용이었는데 물에 잠긴다. 찾으셨나요?

어디 있죠? 그렇죠. 침수되는 지역이나 할때 침수,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물수자잖아요. 그렇죠? 침수. 이렇게 찾았으라고 한 문제는 그대로 본문의 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침수,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5학년 1학기 만점한 국어 강의에서만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6학년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국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표시를 해두었다가 꼭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아, 이런 뜻이구나. 글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을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단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8번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글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혜미, 각 자연재해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차례대로 말하고 있으므로 순서 구조야. 차례대로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 먼저 이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고 이렇게 순서 차례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진, 각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열거 구조야. 이건 어때요? 그렇죠. 여기 답이 있죠. 행동 요령, 안전 수칙은 이런 거다. 나열하는 것이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 각 자연재해 활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 구조야. 자연재해 활동의 어떤 차이점, 뭐가 다르고 무엇은 같고 이런 내용 전혀 없었지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서진입니다. 10번.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한다. 자,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쓰고 책상 아래에 들어가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였죠? 그렇죠. 지진. 땅이 흔들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나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왔었죠. 2번. 이것이 올 때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침수될 위험도 있고요. 태풍이죠, 태풍. 3번. 이것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폭염. 폭염. 우리가 자연재해 종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번부터 15번까지 자,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읽었던 글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면서 있다면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지금도 그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가운데에서도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의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이제 설명할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의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우리 문제에서도 만나본 적 있었어요. 왜 만들어졌는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선생님이 만점 고치기 퀴즈로도 낸 적이 있었죠. 성덕대왕 신종과 에밀레종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자,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믿을 만한 그런 곳이죠.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미터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고리도 있고요. 모양이 용머리 모양이래요. 종의 입구가 꽃 모양인 것도 이 종의 특징이다. 크기, 모양, 이런 것들, 그렇죠? 높이, 크기, 모양, 이런 것들 특징을 어디서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서 찾아내요, 자료를.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얼마나 깊고 은은해서 막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인지. 국가유산청 소식지인 국가유산 사랑에서는 아, 또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군요.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 또 국가유산청 소식지 모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네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러한 종소리를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아, 오늘 아무래도 선생님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직접 가서 들어보거나요. 종소리가 얼마나 맑고 아름답길래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글을 읽은 거죠? 성덕대왕 신종 또는 에밀레종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문제 볼게요. 11번. 글쓴이가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게 된 계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을까를 물어보는 거지요. 은주.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어. 들어본 적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들어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내용 있나요? 없어요. 현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인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있어. 자,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라는 내용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하여서 국가유산 중에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첸,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덕대왕 신종을 설명하고 써 맞나요? 아니죠. 이미 국가유산이에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현서입니다. 12번 볼게요. 국가유산청 소식지 국가유산 사랑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 쓰는 거네요.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나 봐요. 그런데 뭐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도 있었고 국가유산청 소식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찾아보셔야 해요. 국가유산 사랑이라는 소식지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찾으셨나요? 이렇게 적으셨어야 합니다. 장엄한 천상의 소리 같다.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한, 대체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길래 궁금하게 한 그런 말이었죠? 그대로 찾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의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했으니까 이 말은 즉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 함께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서 글의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봤을 때 관련 있는 거 찾아볼까요?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수정한다?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구조를 선택한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쓸 내용을 정리한다? 구조를 정했는데, 비교와 대조이든, 열거구조이든, 순서구조이든,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4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한다. 자,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명하겠다. 대상이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4번의 답이 있네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대상이나 주제라는 말은 있는데, 이것에 맞게 쓸 내용을 정한다기보다는, 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까? 우리나라 국가유산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것으로 알아보기로 정했으니까, 5번보다는 4번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대상, 주제 맞는데 여기도 있고, 4번에도 있고, 헷갈렸을 수 있지만, 정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이걸로 정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중요한 문제네요. 이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선택한 글의 구조를 골라서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는 열거구조일까요? 또는 만들어진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순서구조일까요? 또는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인가요? 뭐 만드는 과정, 처음에 뭘 녹여서 틀에 부어서 이런 과정을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또 다른 문화유산은 이런데 성덕대왕 신종은 이렇더라 비교한 적도 없었죠. 여러 가지 특징, 높이나 모양이나 소리 이런 특징을 설명하는 열거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15번입니다. 글쓴이는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저 무슨 내용을 쓸까 떠올렸나 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적었겠죠. 성덕대왕 신종이 무엇무엇한 것.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각 문단에서 어떤 중심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뒤에 나오는 문단들의 어떤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까닭,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가 답인데 만들어진 까닭을 설명한 것이죠. 그것은 아 이래서 만들어졌어. 하지만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의 자료에 따르면 높이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문단 여러분 본문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쓸 내용을 떠올렸을 때는 이렇게 정리했겠죠? 내가 뭘 설명하면 좋을까?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해야겠어 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문단을 살펴보면 종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종소리의 특징 또는 소리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글을 먼저 보기는 했지만 그 글을 보아하니 쓸 내용을 떠올릴 때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자 이번엔 도자기예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자, 모두라는 건 어떤 공통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서로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지요.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시대이고 푸른빛이 돌고 그 다음에 구름무늬, 항무늬, 연꽃무늬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감각을 잘 보여준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있는데 먼저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반면 선생님 세모 표시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른 반대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는 화려했었는데 복잡한 장식이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이처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자 이런 건 차이점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거는 차이점이지만 이런 것은 또 공통점이 될 수 있네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이요.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시대도 차이점이 되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 이건 또 공통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볼까요? 16번.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시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쓰임,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만든 사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색과 무늬,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만드는 방법. 자, 이 두 가지가 주인공이라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적인데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시대, 쓰임, 만든 사람, 색과 무늬,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첫 번째로 시대죠.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조선백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요. 어디에 쓰였다 이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사람 이름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과 무늬, 고려청자는 푸른빛, 조선백자는 흰색, 그다음에 무늬는 어떤 것은 화려하고 어떤 것은 소박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 나온 적 없었습니다.

0: 있었어요. 만드는 방법이었으면 구조도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순서 구조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과 4번이에요.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자기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겠는데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 사실 우린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래도 더 봅시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중에서? 그렇죠. 조선백자. 조선백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 기역부터 리을 가운데에서 이 글의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것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 이 글의 구조는 일단 뭐였죠? 세 가지 중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였어요. 비교와 대조.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 무엇이고 차이점 무엇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두. 공통점 알수 있죠? 다른 차이점, 반면 차이점,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와 다른 뭔가가 나온다. 차이점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때요? 이처럼이 어떤 공통점 알려주는 건가? 차이점 알려주는 건가? 아니죠. 이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것이 바로 리을인 거죠. 뭔가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처럼인데 이것을 통해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리을입니다. 19번. 글쓴이가 이 글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글의 구조는 무엇인지 쓰시오. 우린 이미 앞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 글의 구조는 이것이구나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모두 이렇다. 반면,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반면하면서 조선백자의 특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 두 도자기, 그렇죠? 두 도자기인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뭐 우리나라의 도자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 조상의 손끝으로 만들었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또 색이나 문이나 만들어진 시대 이런 것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글이었고요. 만약에 이 글을 구조, 틀로 보여준다면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은 여기에 들어가고 차이점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글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무엇에 대해서 적을까?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틀을 그려서 이 안에 적으면서 글의 개요를 짰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글을 읽는 우리 같은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20번. 이 글을 읽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쓰는 거예요. 아, 방금 우리가 표를 그리기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비교와 대조 구조의 틀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번호를 써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공통점은 틀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죠. 2번에 해당하는 가운데 겹치는 이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죠.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빈 공간에 이렇게 틀을 그린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모두, 같은 이런 말을 쓰인 문장이 어느 것일까를 찾아봐도 좋아요. 그러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를 적어도 좋고 그 이상 두 가지, 세 가지를 적어도 좋겠습니다. 자,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뛰어난 기술, 아름다움, 색깔은 다르고 무늬도 다르지만 모두 기술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두 도자기 공통점. 그리고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것도 아무리 시대나 모양이나 색이 달라도 우리가 공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잘 풀었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아래 나가고 있지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만들어진 시대는 다르지만 색과 무늬는 같다. 오인지, 엑스인지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각에서는요,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새로운 대단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빛과 파동 중에서도 오늘 시간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요,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수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물컵 안에 무엇이,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물컵에 담긴 숟가락은 왜 꺾여 보이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숟가락이 어때 보이나요? 네, 마치 분리된 것처럼 꺾여 보입니다. 실제로 이 숟가락 정말로 꺾인 것일까요? 만약 꺾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빛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개념 아이템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요, 바로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우리 한번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요, 되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끔 눈이 너무 부실 때,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너무 부셔, 이런 말들 한 번쯤은 써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거울에서 이처럼 빛이 반사가 됩니다. 한번 그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거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다가 거울이라고 하는 경계면에서 반사되어서 원래 그 빛이 들어오던 쪽으로 어떻게 반사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빛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사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요, 우리 거울에 수직인 선을, 가상의 선 하나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요, 우리가 이걸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무엇이라고? 입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법선과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는 반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항상 빛이 반사할 때는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우리 과학에서 항상 이러한 것이 적용돼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법칙이죠. 반사 법칙은요, 빛이 반사할 때 무슨 각과 무슨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때 경계면에서 이번에는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굴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 미션 사진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물과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굴절이 일어나다 보니 마치 우리 눈에는 숟가락이 꺾인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빛이 공기에서 어디로, 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굴절되어서 빛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 이 빛을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이 빛이 어떻게 진행 방향이 꺾여서 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빛을 우리는 굴절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의 그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은 이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선과 입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굴절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사에서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우리 빛이 굴절될 때는 입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잎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간이 빛의 반사와 굴절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무엇이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빛의 경로에 의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광원인 물체를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광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전등이나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전등과 같은 광원을 봤다면 전등에서 바로 무엇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 우리 광원이라는 물체를 바라볼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광원에서 눈으로 바로 빛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모든 물체가 다 광원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밤에 방불을 끄고 전등을 다 끄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체 잘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물체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빛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주변에 어떠한 빛이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낮에 태양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가. 그렇다면 우리 이때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했을 때이 광원이라고 하는 물체에서 먼저 빛이 나왔을 거예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서 책으로도 들어가서 책이 그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럼 물체에서 반사된 그 빛이 어디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아, 그 물체를 볼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요. 광원이 아닌 물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로 들어가고, 물체는 다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물체를 비로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거울과 렌즈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울이나 렌즈에 비치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떤 물체들을 바라볼 때 거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평면 거울에는 도대체 어떠한 상이 만들어질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평면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평면 거울 앞에는요, 지금 귀여운 무엇이 펭귄 모양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이 거울 앞에 있는 펭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떠한 빛의 경로가 있었길래 우리 눈에 이 펭귄이 보이게 되는가라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주변에 있었던 광원에서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럼 반사된 두 빛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거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서 다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거울에서 반사될 때는 잎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반사 법칙이 적용된 채로 지금 이렇게 반사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거울에서의 물체의 모습, 즉 상은요, 언제 어디에 생기냐라고 했을 때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얘기 조금만 더 깊게 해볼게요. 물체에서 지금 두 빛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체에서 나온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두 빛을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두 빛이 어떻게 되는데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평면 거울은 상이 지금 어디에 생기냐라는 걸 봤더니 지금 물체와 평면 거울 그리고 상이 어떠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무엇으로부터? 평면 거울로부터. 그래서 이 평면 거울에서는요, 상이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칭인 위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이 물체와 상이 딱 포개지면 우리가 그것을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평면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지금 상의 크기가 어떠한가요? 똑같죠? 자, 그럼 우리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울을 기준으로요, 물체와 어떤 위치에? 그렇죠. 대칭인 위치에 물체의 어떤 크기에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거울은요, 평면 거울만 있지 않고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도 있을 거거든요. 그두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울은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보시면요, 빛이 들어오는 쪽에 거울이 어때요?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과 렌즈에서 물체와 거울이 가까울 때는 어떤 상이 생기고, 물체와 거울이 멀 때는 어떤 상이 생기는지 그 상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상의 특징을 표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앞에서 그림으로 살짝 맛을 보고 느낌을 얻은 다음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볼록 거울에 어떠한 물체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요. 거울 앞에 지금 요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마치 평면 거울 앞에 그 펭귄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듯이 이 볼록 거울 앞에는 어떤 물체가 이 화살표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에서 나가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에서 지금 빛이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깥으로 퍼지도록 볼록 거울은 반사를 시킵니다. 이번에는요, 빛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볼록 거울의 중앙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만나는 점 혹은 연장시켰을 때그 연장된 두 선이 만나는 점에 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만나지 않으니 어디로?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요 지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럼 그때의 상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여러분들,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은요,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아졌어요. 아,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지는 상은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작고요. 그리고 지금 상이 뒤집어졌나요? 똑바로 서 있나요? 네, 똑바로 서 있죠. 우리가 작고 이것을 바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이고요. 물체까지 거리에 따른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이 지금 귀여운 곰인형과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그 거울에 만들어지는 상은요. 이 곰인형보다 크기가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볼록거울이고요. 여러분들 볼록거울 보면은 이 곰인형의 상이 되게 작아졌다라는 건 우리는 그 곰인형 주변에 다른 배경까지 다볼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볼록거울의 특징 뭐라고 하냐면 넓은 시야를 볼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볼록거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넓은 시야를 봐야 할때꼭 볼록거울을 설치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도로의 안전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쪽에 코너 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선을 잘 봐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지 않는 쪽에 볼록거울을 설치하면 평면거울을 설치했을 때는 이만큼밖에 보지 못하는데 볼록거울을 설치하면 시야가 더 커지니까 더 넓은 이 바깥쪽까지 다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다른 차선을 다볼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방범용 거울도요, 우리 편의점에서도 볼수 있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방범용 거울을 설치를 하면요. 넓은 시야의 코너까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측면 거울은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석에 이렇게 양쪽에 보면 귀엽게 나와 있는 거울 두개 있거든요. 마치 귀처럼. 사이드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동차 측면 거울도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자가 차선을 바꿀 때옆 차선 말고 옆옆 차선도 보면 훨씬 더 운전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게 볼록 거울을 자동차 측면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목 거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은요, 빛이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오다가 반사되어서 한 점에 모이는구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먼저 느낌으로 잡고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는 건꼭 모르셔도 뒤에 표로 정의하는 내용은 꼭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때 거울과 물체가 가까울 때도 한번 그림을 그려올 거고요. 그리고 거울과 물체가 멀 때도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거울 앞에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모양의 이 물체를 거울에 반사돼서 우리가 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요, 요렇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요렇게 중앙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울 중심으로 선생님 보내볼게요. 그럼 요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럼 이두 빛,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주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 상이 만들어져요? 상이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커졌어요. 상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 물체와 거울이 가까워졌더니 오목 거울에서는 어떤 상? 크고 뒤집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아까 말했듯이 바로 서 있는 상이다 해서 바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울로부터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을 또 그려봐야겠죠? 이번에는 요렇게 들어온 빛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경로로 이렇게 나아갈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기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하나의 빛은 요렇게 중앙으로 가서 요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에는요, 두 선이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요. 바로 이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물체의 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거꾸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이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아, 오목 거울은 거울과 물체가 가까우면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데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른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목거울과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습니다. 아,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곰인형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네요. 어떤 상이 거꾸로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할수 있고요. 이번에는 거울로부터 이 곰형을 더 많이 멀리 보냈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아, 아주 멀리 보냈더니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오목거울의 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목거울의 활용은요, 물체와 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치과용 거울과 화장용 손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치과용 거울 왜 사용할까요? 네, 치 안에 구석구석 보고 싶어요. 그럼 치아를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보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치아와 거울을 가까이 둔 다음에 보면요.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져서 확대된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용 손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태양열 조리기와 성화 체화 거울도 오목거울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목거울의 특징 중 하나가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왔던 빛이 한 점에서 모였어요. 우리 태양열 조리기라고 하는 건이 태양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태양 거울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을 거고요. 한 점의 태양빛 모으면요.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통해서 이렇게 조리,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화,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오목거울은 거울이랑 물체를 가까이 두면 상의 크기가 커지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물체를 점점점 멀게 해주면 언젠가는 상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게 하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록 렌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이 렌즈에 들어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굴절되고 있어요.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지금 한 점에 모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물체와 렌즈가 가까울 때 그리고 멀때 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렌즈로부터 물체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절되는 두 빛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빛은 이렇게 따라서 굴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렌즈의 중앙으로 우리가 빛을 보낼 텐데, 렌즈의 특성상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빛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선안 만나겠죠? 그럼 뒤로 연장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요. 이쪽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볼록 렌즈 위에 생기는 상은 어때요?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아, 가까울 때는 크고 어떤 상이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멀리 보낼 거예요. 물체를 렌즈로부터 아주아주 아주 멀리. 그러면 우리 보시면은 이번에는 물체가 렌즈로부터 아주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때 또 생기는 두빛 한번 그려봐야겠죠? 첫 번째 빛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으로 보내면은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대략 이쯤에서 두 빛이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일직선하면 요 지점에 상이 만들어질 텐데, 상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죠. 아, 멀 때는 우리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볼록 렌즈가 물체랑 가깝습니다. 어때요? 물체가 커 보이죠? 아, 어떤 상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렌즈로부터 물체를 더 멀리 보냈어요. 멀리 보냈더니, 기린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상이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더 멀리 보냈더니요, 이 거꾸로 선상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네요. 물체와 렌즈가 많이 멀면 볼록 렌즈에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물체랑 렌즈가 가깝더니 확대가 됐대요. 우리 확대할 때 과학 시간에 뭐 많이 써요? 돋보기 많이 사용을 하죠. 돋보기, 확대경, 그리고 현미경 렌즈 다 뭐예요?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원시용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시는요,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시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구가 있어요. 사람 눈이거든요. 그럼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빛이 맺혀야지 우리가 상이 잘 보이는데 문제는

원시는요, 상이 저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볼록렌즈로 교정을 하면요, 볼록렌즈는 빛을 좀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멀리 맺혔던 상을 좀 가깝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용 안경에는 볼록렌즈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렌즈, 오목렌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렌즈는요, 이렇게 오목한 렌즈고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목렌즈 앞에 이렇게 물체가 서 있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상 한번 그려볼게요. 이선 이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는 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연장시키면 대략 요 지점에서 두선 만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상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고 바로선상 만들어지고 있네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목렌즈에서는요, 오목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도 바로선상, 멀리 있을 때도 바로선상, 아주 멀리 있을 때도 바로선상이고요. 다 모두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오목렌즈는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생기는구나라고 정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목렌즈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바로 근시용 안경. 보통 청소년기 학생들이 쓰는 안경이 대부분 근시용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구를 그리면은요. 안구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근시는요, 이 안쪽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상이 안쪽에 맺히면 멀리 있는 물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려 주잖아요. 미리 빛을 퍼뜨린 다음에 우리가 안구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요, 상이 원래보다 더 멀어진 이쪽에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종류의 거울과 두 종류의 렌즈의 상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등 아래에서 책을 보는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이 책을 보기 위한 빛의 진행 경로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광원이 아니죠. 그럼 항상 빛은 광원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림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거울 앞에 똑같은 인형을 가까이 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까울 때 어떤 거울은 이렇게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블록 거울이었죠. 블록 거울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거울은 물체와 거울이 가까울 때 확대된 상, 즉 우리 오목 거울이었습니다. 오목 거울의 경우는요, 물체랑 거울이 가까우면 확대된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거울과 물체를 점점점 멀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물체가 뒤집어지는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리하면 상의 크기도 작아졌어요. 우리 각각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특징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 가에서는 항상 바로 선상이 생기나요? 네, 블록 거울에서는 작고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니은. 가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아니죠.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렸고요. 나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긴다. 아니죠. 이거 충분히 멀어지면 오목거울에서도 작고 거꾸로 선상 만들어졌습니다. 리을. 나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충분히 멀어지면 물체보다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렌즈를 통과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모이고 있어요. 빛을 모으는 렌즈는 무슨 렌즈? 볼록 렌즈였어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길까요? 아니요. 가까울 때는 큰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에 사용하는 렌즈였잖아요. 틀렸고요.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맞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 우리가 이걸 원시라고 하고요. 볼록렌즈는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가 맞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었고요. 우리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빈칸에 들어가는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우리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빛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세계

0: 로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와, 북투를 펼치셔야 되겠습니다. 나 북원인데. 그럼 빨리빨리 북투로 예, 가보세요. 예, 갖고 와, 갖고 와. 자, 북투 찾으셨죠? 네, 핵심 복습 오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까지 봐야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출발! 네, 여기 관용 표현 이해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관용어와 속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관용어, 그 다음에 속담, 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교재에서? 관용어하고 속담만 배웠네요. 자, 관용어는 그럼 뭐냐? 관용어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관용어라고 했는데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용어는 낱말이 만약에 두 개가 합쳐진다면 네. 1 더하기 1은 2보다 뭔가 더큰 뜻이 만들어지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2보다 훨씬 더큰 뜻이 만들어져.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또이 관용어의 매력이 되는 것이죠.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 아닌데 이거 뭐라는 거야? 하지만 네. 예, 전혀 새로운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력이 있죠.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붙이다. 눈을 붙이다. 이렇게 눈을 붙이다. 이거 뭐예요? 눈을 붙이다. 야, 눈좀 붙여. 풀 어딨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눈을 붙이다. 뭔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눈 감고 이제 잠을 청할 때, 야, 눈좀 붙여라. 응, 좀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두개 이상의 그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이룰 때, 여기 눈을 또는 붙이다. 둘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대로 써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코를 붙이다. 그러면 안 돼. 그치? 귀를 붙이다. 안 돼. 눈을 떠라. 전혀 다른 말이 돼. 알았어요? 예. 자, 이렇게.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써와야 됩니다. 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해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보물 같은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배우기도 재밌고요. 사용하기에도 참 재밌고, 예, 그런 말이 예, 관용 표현 같아요.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고요.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 관용 표현에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관용어와 속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같아요. 지혜나 교훈이 있다, 없다. 예,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딱 들으면, 아, 그래, 나 이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져야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든다거나, 아,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지. 그래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속담의 큰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속담과 관용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시가 나옵니다. 자, 관용어의 예시, 그 다음에 속담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기 바깥에 무엇이 있다? 상황이 있다. 상황이 있다. 관용 표현이 있고 거기에 맞는 뜻이 있는데, 이 상황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 관용 표현을 알맞은 상황에 쏙쏙쏙쏙 적용해서 활용해야, 예, 맞습니다. 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서 뜻까지 볼게요. 발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이 막 빨라. 예. 그 다음, 코가 높다. 선생님은 코가 절대 안 높다고 했죠?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도 코가 안 높아요. 예. 그 다음에 손꼽아 기다리다. 자, 손을 꼽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손 꼽는 거다라고 했죠. 자, 기대에 차서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는 거야. 나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자,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예, 활용을 해보세요. 그냥,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얘기는 못 해주지만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까? 예, 짧은 글짓기를 막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속담도 볼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쓸 때, 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자, 어디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자,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여든이 설마 몇 살인지 모르는 친구 없겠죠? 여든은 80. 네, 80세입니다. 자, 세 살적 버릇이 80세까지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 여러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자, 이렇게 여기는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자, 이건 이런 식으로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치워야 돼.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 요거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런 버릇이 좋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하는 걸 그냥 귀담아 들어야지 이렇게 흘려 들으면 안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자,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요거 사실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있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말도. 이게요,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 우리가 잘 서먹서먹 모르는 사람도, 사람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분하고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네. 물론, 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그리고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말 한마디 한마디 평소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들, 안녕하세요, 이 말들, 이 말로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할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한 것이니까, 예. 요말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하고 싶어. 친구들 사이에 별도 이제 그리기가 어렵군. 막 자, 예, 친구들 사이에 이 말,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화해하고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이 실제로 보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 상황을 재밌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친구 있잖아요. 관용 표현을 막 예, 그냥 이 시시때때로 막 던질 수 있는 친구. 그러면, 쟤좀 재밌다? 왜? 왜냐면 관용 표현 자체가 재밌잖아요. 너희들, 나 유머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근데 저는 유머가 없어요. 저 친구들이 제가 얘기하면 웃지를 않아요. 이런 거? 관용 표현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쟤 재밌게 말한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자, 하고 싶은 말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주구장창 긴말할 필요 없어. 그냥 딱 한마디, 관용 표현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알아들어. 이런 게 바로 효과적인 표현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 사이에 이게 사귀다 보고 또 소통하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야! 너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네가 오지랖이 넓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막 이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듣고 있다가, 아이 야, 아이 발이 넓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아이 다들 좀 기분 풀어봐. 아이 발이 넓으면 그럴 수가 있지 또.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주구장창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알아듣는. 네. 분위기가 딱 정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죠.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는 친구가 되고 싶나요? 네. 관용 표현 한번 써보세요. 네. 아주 효과 좋습니다. 견학 기록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견학 기록문은 견학을 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입니다. 예. 노래하면 다 기억이 되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은 뭐다? 견학 기록문이다. 네. 무엇을 하고 난 뒤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견학이 뭐다? 내가 책을 읽거나, 누구에게 말을 듣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서 보는 거죠.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요, 날짜가 들어가요. 내가 언제 간 거야? 이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3년 전에 간걸 지금 썼어. 그런데 그 친구가, 오, 진짜 여기가 그렇단 말이야? 하고 당장 가봤어. 그랬더니 전혀 달라졌어. 왜 그럴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장소가. 그래서 날짜가 또 중요하고요.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놀러 간 건지, 무엇을 정말 알아보려고 갔는지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는지, 견학 장소,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네. 또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감상이라고 합니다. 네, 감상. 그리고 그 여행의 과정, 여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 전부 다 견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견문이 되겠죠.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 견문과 감상, 그리고 여정이 꼭 들어간다. 견학 기록문의 3요소라고 했어요. 요게 꼭 들어가요. 자, 여정,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여정. 그 다음에 견문 들어가고요. 나 어디 갔어? 거기에서
이걸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감상까지 이렇게. 여정, 견문, 감상이 꼭 들어간다. 견학 기록문에는 여행의 과정인 여정,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견문, 생각하거나 느낀 점인 감상,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견학 기록문 보면요. 내가 직접 여행한 것 못지않게 예. 간접 체험이 되죠. 그래서, 나도 여기 가볼래. 정말 그런지, 정말 그 푸른빛, 에메랄드빛 바다인지 꼭 보고 싶어. 막 그래서 거기 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자, 이제 4번 볼게요. 견학 기록문을 쓰는 방법. 일단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일단 계획서를. 잘 써야 돼. 그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계도.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야, 재료 갖고 와! 뚝딱뚝딱뚝딱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하기가. 아, 나 글쓰기 할 건데, 결합 기록문 쓸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 거고, 어떻게 짜임새를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계획하기 단계고요. 견학 기록문을 쓰면 좋은 점 이야기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서 견학 기록문으로 쓸 견학을 일단 정합니다. 나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거기 갔던 것 이걸 가지고 견학 기록문 쓸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읽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생각 그물에 써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디를 갔고, 어떤 걸 보고, 알게 되었고,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견학 기록문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조직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가운데에, 그 다음에 끝에, 무엇을 쓸 것인가? 보통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지. 네.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끝에는, 네, 정리. 내용을 정리해주고요. 깨달은 점들. 깨달은 점. 요런 것들.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처음 부분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 언제 갔는지. 그쵸? 견학 장소는 언제, 견학 장소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견학한 까닭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견학을 했는지, 요런 것들을 처음 부분에다가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 계획을 했으면 글을 써 봅니다. 글 쓰고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이 부분, 고쳐쓰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쳐쓴다가 바로 수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수정한다. 그래서 일단 친구들하고 바꿔 읽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내 글은 팔이 안으로 굳기 때문에 다잘쓴 것처럼 보여. 그쵸? 에, 남이 한번 보고, 아, 이 부분은 앞쪽에 가면 어떨까? 뭐 뒤쪽에 가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때? 이제 이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견학 기록문을 공유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뭐 인쇄해서 돌려볼까? 아니면 어디 게시판에 올려서 다 같이 한꺼번에 보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점검하기 꼭 해봐야 되죠?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아 내가 한번 써서 공유까지 다 끝내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부분이 좀 아쉬워.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점검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쪽지 시험. 자, 관용어와 속담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 교훈을 담고 있으면 속담. 그래서 속담을 많이 하는 친구는요, 예,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머릿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을 이룬 것으로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온 말, 이것은 관용어. 예, 관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익숙하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해 왔어. 뭐 다른 뜻이 뭐가 있어? 이건 이거지. 뭐 이런 거 관용어죠. 네. 그다음 관용어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빠르다. 이것이 넓다. 이것을 빼다. 벗고 나서다. 눈치챘어. 뭐예요? 아, 이 손이 빠르단가? 막 이러다가, 그치?
뭐였어요? 이거, 예, 발이죠, 발.

네, 그래서 발 빠르다, 발이 넓다, 발을 빼다, 발 벗고 나서다. 네, 어떤 뜻인지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발. 선생님이 좀 욕심을 낸다면요, 여러분 관용 표현 중에 관용어와 속담 있잖아요. 관용어 한 10개, 10개를 내가 종이에 적을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10개. 그 다음 속담도 10개. 이것도, 저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조금 높여봐. 관용어 20개. 속담 20개. 예, 여기서부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요. 관용어와 속담을 내가 몇 개나 머릿속에서 꺼내서 예, 쓸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예,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보면 이해가 가는데 떠오르는 건몇개 없네? 이런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 속담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공든 이것이 무너지랴? 공든 성일까요? 공든 집일까요? 공든 탑일까요? 공든 나무일까요? 공든 마음일까요? 공든 탑이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1층부터 하나하나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쌓은 탑하고, 에이, 대충 쌓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런 탑하고 다르다고 했죠. 예. 공든 탑이 무너지랴? 아, 안 무너질 것이다. 다음 관용 표현 가운데 겸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는 관용 표현 바로 이거죠.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거. 뛰어, 잘 뛰어. 야, 나잘 뛰지? 내가 최고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사람 있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좀 겸손해야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뭘까요? 오히려 그 대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관용 표현이 되겠죠? 벼가, 네. 저번에 그림도 선생님이 그려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벼이삭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게 더 많이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그치? 왜? 왜 숙일까, 얘들아?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니까. 이걸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 벼를 키웠잖아. 그쵸? 이 벼의 모습을 보신 거야. 그러면서, 야, 저거 봐.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저렇게 고개를 오히려 숙인다? 이걸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이에요. 야, 사람도 말이야. 예, 사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일수록 머리에 든게 많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 이렇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벼가 없는 나라에서는, 벼를 키우지 않는 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속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속담 안에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속담을 보면 그 나라 문화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뭐랄까 그 권유하고 싶은 것은 속담, 다른 나라의 속담도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더 재밌다. 우리나라 속담만 아는 것보다 다른 나라 속담을 보면 또그 맛이 또 아주 남다릅니다.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관용 표현은 상황과 관계없이 많이 활용할수록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상황과 아무 관련 없이 그냥 툭툭툭 관용 표현이 나와. 눈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쟤는 왜 이때 저 말을 써? 이렇게 됩니다. 자, 관용 표현은 항상 이것과 연관돼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내 생각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재미있게 말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우, 난 내가 내 말을 재밌게

0: 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재미가 없대. 그런 친구 뭐 하면 된다고? 관용 표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의 종류라는 말 알아두세요. 네, 글의 종류, 글의 종류가 뭐야?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글의 종류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글의 갈래.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글의 갈래, 글의 종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글 뭐라고요? 견학 기록문. 네, 아이고. 견록이래. 안 되지. 네, 큰일 나. 견학 기록문. 네. 이 기록문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관찰을 했어. 강낭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을 했어. 그걸 기록에 남겼어. 그럼 뭐야? 관찰 기록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하고 나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것은 견학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종류에 그럼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견학 기록문, 뭐, 관찰 기록문, 또 시, 그지? 그 시, 동화, 소설, 연극 대본,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뭐, 이런 것들 있죠? 일기 글, 다 글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의 종류, 요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의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계를 써볼까요? 일단 견학 기록문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획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어디에 견학 간 걸로 쓸까?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써야 될까? 이런 것들 설계도를 잘 그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 요거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뭘까? 그 생각금을 기억나요? 고래, 예, 고래 딱 이렇게 저기 그려서 기억나죠? 네. 여기 가족들하고 갔었으니까 가족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장생포. 여기서는 제목을 한번 써보자. 나 제목을 장생포 뭐야? 고래죠? 갑자기 고려 이럴 뻔했어.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이렇게 쓸래. 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딱 계획을 쓰고, 계획을 여기다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해놓고, 그다음에 예, 그 견학 기록문에는 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나 어디 갔었지? 그래, 박물관에 갔었어. 두 번째 나 어디 갔었지? 그래, 생태 거기 뭐더라? 생태 체험관에 갔었어. 그다음에 나세 번째 어디 갔었지? 아, 세 번째. 아, 그래. 바다 여행선을 탔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감상도. 네. 감상도 여기다가 내가 그때 깨달은 건 이런 거였지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해 봤었죠? 예, 좀더 자세하게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계획하기 끝나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주 쉬워요. 글 쓰면 돼. 글쓰기. 그 다음에 수정하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견학 기록문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볼까요? 여행의 과정. 나왔다. 여정. 그래서 여정을 써야 되겠죠. 어디 갔고, 그 다음 어디 갔고, 어디에 들렀고, 뭐 이런 거. 보고 들었다. 뭐예요? 견문. 한자도 써줬죠. 볼, 견. 들을 문, 견문. 네. 보고 들었다.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감상. 감상. 자, 이세 가지가 뭐다? 바로 견학 기록문에 꼭 들어가야 할 3요소다. 그랬어요. 여정, 견문, 감상. 꼭 기억하세요. 견학 기록문은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견학 기록문에 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즉, 짜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개를 만든다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았을게요. 가운데 부분에는, 네, 처음 가운데 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는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이거한 사실인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 등의 감상을 쓴다. 자, 여정 나왔어요. 보고 들은이 되겠죠? 보고 들은. 이게 뭐예요? 견문이죠. 견문. 또 여기 생각이나 느낌, 감상.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수정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고쳐 쓰기 단계죠. 여기에서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네. 견학한 글이, 일이, 견학한 일이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속담에 빈칸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 이것을 보면 열을 난다. 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몇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유, 손 꼽아봐야 돼. 아, 1번이 몇이었고, 2번 뭐였고, 3번이 얼마였고, 손 꼽아봐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아, 계산이 안 되네. 아, 더하기. 3번.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닮은 비에 관련된 재밌는 문제들을 풀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8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5번부터 풀어갈 텐데, 5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8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 충실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다른 구원픽 하나가 13번인데요. 이 13번 문제는 우리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는 여러 공식들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둘다 너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먼저 5번부터 생각하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의 두 개의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큰 원기둥의 밑넓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큰 원기둥의,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 찾아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변이, 즉 높이가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도 1대 2다.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죠? 3cm에 2배 하고 쓰면 되니까 커다란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6에 제곱해서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데 살짝 다르게 풀어가 봐야겠지. 실제로 높이가 대응변이고,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넓이의 비를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넓이의 비를 생각하는데, 입체 도형에서 넓이 비를 생각하면 우리 보통은 겉넓이의 비를 얘기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면끼리의 넓이의 비도 우리 닮은 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닮은 비가 1대 2라면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하고 얘기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있었던 넓이를 생각했을 때이 밑넓이가 9파이 제곱 센티미터였으니까 그것의 몇 배? 4배 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36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를 가지고 반지름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밑넓이를 구해서 넓이 비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부피비도 생각해야죠. 부피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즉 1대 8하고 쓰여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의 부피가 왼쪽에 있는 도형의 몇 배? 8배다. 부피의 8배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피의 비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직접 부피를 계산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지울 거 지우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누면 역시 간단하게 1대 8하고 등장할 거니까 닮은 비와 넓이 비와 부피 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시험에 진짜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다시 한번 별표 붙이면서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뒤에 몇개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가벼운 문제지만 공부할 것들을 챙겨가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2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대요. 그랬을 때 2분 만에 아래에 높이 4cm만큼 물을 채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은요, 높이가 4cm가 되는데, 선생님 2분 걸렸어요. 12cm 높이 3배니까요. 그럼 3배 해서 6분 걸리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지금 단순히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건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원뿔 모양의 그릇에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이에 비해 세제곱비로 접근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냥 4대 12가 우리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가 아니라는 거지. 부피의 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닮은 비를 활용을 해야겠죠? 닮은 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대 12였어. 그래, 1대 3이었죠. 그렇다면 부피비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부피비는 그렇지, 세제곱할 거니까 1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해서 1대 27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 부피비가 1대 27이니까 1만큼을 채우는데 2분이 걸렸으니까 27만큼을 채우는 데는 54분 걸리겠구나라고 이야기해서 54분하고 답을 쓰면 틀리는 거지. 왜? 지금 이미 1만큼의 부피는 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걸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피는 이렇게 작은 원뿔 모양의 부피와 뭘 비교해야 돼? 위에 비어있는 커다란 원뿔대 모양의 부피의 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 끝에 이렇게 원뿔까지 달려 있었다면 1대 27의 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뿔 부분 빼져 있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1대 27이 아니라, 그렇지, 1대 26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1만큼을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다? 그래, 여기 있는 2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6만큼을 채우려면 52분이 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골라야겠죠. 그렇지? 한번 응용한 겁니다. 어떻게? 부피비가 1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어서 남아있는 부분의 도형이 1대 27이 아니라 1대 2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었죠. 어때요? 요거 헷갈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응용되어져 있는 게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에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원뿔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요. 커다란 원뿔의 반지름을 3R이라고 잡으면서 부피를 직접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닮은 비가 1대 3, 부피의 비는 1대 27. 그러면 채워져 있는 부분과 채워야 할 부분이 1대 26이라고 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 괜찮니? 이거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해가 잘 됐다면 8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번 기대하면서 이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7번 문제 하나 더 있으니까요. 7번 먼저 보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얘들아, 지금 보면 삼각형 ADE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삼각형 ABC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SSS 닮음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아, 각 A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어때? 아, 그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5대6 하고 쓸수 있으니까 나머지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이 공유하고 있는 동그라미라는 각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이면 닮음이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0대 12가 바로 5대 6의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맞추고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CB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까요? 원래 5였던 길이가 대응변이 10이 되면서 두 배로 늘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7cm도 두 배로 늘어나야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5에서 오른쪽에 있는 10을 가지고 길이의 비를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여러분, 대응하고 있는 변이 지금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5대 6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왔죠. 근데 커다란 삼각형에서는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5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5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이 선분 AC, 즉 10cm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배? 두배 됐다. 그러니까 7cm에 두 배가 되면서 선분 BC의 길이가 14cm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좋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지금 끼어 있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 이걸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렇게 5대 6하고 이렇게 찾아낸 거였습니다. 끼어 있는 각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하나가 끼어 있으면 작은 삼각형에서 먼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큰 삼각형에서 나중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이걸 생각해서 b를 따져보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할 겁니다. 됐죠? 좋았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렸던 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8번,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원뿔이 몇 개야? 세 개야. 작은 원뿔이 하나 있고요. 중간 원뿔이 하나 있고요. 커다란 원뿔이 하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세 개의 입체 도형을 A, B, C로 지금 끊어 놓은 상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닮은 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생각해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풀었던 6번 문제와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우선 닮은 비부터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닮은 비를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A 그리고 AB가 합쳐져 있는 원뿔, 그리고 ABC가 합쳐져 있는 원뿔의 모서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요.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세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좋아. 그러면 부피비는 어때요? 세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비를 생각을 하면 부피비는 1대 8대 27이더라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 있는 1이라는 건 A라는 도형 자체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8이라는 건 B라는 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더해져 있는 원뿔의 부피를 말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고, 27은요, C라는 도형에 대한 부피가 아니라 A와 B와 C라는 도형이 합쳐져 있는 도형의 부피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A가 1이었으니까 B는 7이고요. C는 19가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 결국 이걸 통해서 A 대 B 대 C라는 부피비를 생각해 보면 1대 7대 19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어때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7이라면, A 대 B 대 C 대 D까지 생각을 한다면, D까지 생각한다면, 1대 7대19대 64에서 27 빼준 것만큼이겠죠? 산수만 안 틀리면 될것 같아. 64에서 30 빼면 34 남고, 거기다 3 더해주면 37? 하고 이렇게 쓸수 있나요? 1대 7대 19대 37이 A 대 B 대 C 대 D의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붙어 있던지 간에 계산이 지금 복잡해질 뿐이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6번 문제가 오히려 물을 채우는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해할 게 많은 문제이지 실은 8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8번에다가 우리 오늘의 구원픽을 골라본 겁니다. 왜? 8번을 가지고 6번처럼 응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8번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고 6번을 나중에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문제의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먼저 풀어드렸는데 8번이 다른 문제의 응용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픽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 개수 하나 더 늘린 것까지도 선생님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다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아까 1대 7대 19, 4번이 정답이었었고, 이 문제 풀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이 각이 같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고요. 변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옳지 않은 거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각 하나가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면서 우리 이 각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을 그려보면 삼각형 눈에 하나 보이고 또 각의 크기 같다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각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변 그려보면 또 삼각형이 커다랗게 하나 눈에 보입니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각 B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극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삼각형 ABD가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삼각형 ACB도 역시나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각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AA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닮음이야라는 얘기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구별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ABD에서 우리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럼 그 네모가 어디에 있느냐? 요 전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이 네모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제 그럼 어떤 삼각형들이 닮음인지 알았으니까 대응변들을 생각해서 닮음 비, 길이의 비를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선분 AB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선분 BC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게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변이 서로 대응변이 되면서 길이의 비가 될 길이의 비를 알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줄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선분 BC를 생각해 보면 선분 BC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AC는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해 놓은 거죠. 대응변이 맞아. 그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더라? 12대 6, 2대 1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4번에 나와져 있죠.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선분 AC의 길이가, 자,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가 지금 커다란 삼각형에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거고요. 선분 AD의 길이가 작은 삼각형에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거니까 대응하는 변이 맞고, 그럼 당연히 길이의 비가 아까 우리 찾았던 2대 1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참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닮은 비를 찾아냈더니 4번도 참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2번 당연히 참이 될 겁니다. 각 ADB를 생각해 보시면 ADB라는 각 네모, 각 BAC 생각하면 BAC라는 각 역시 네모로 각의 크기 전부 다 같아진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괜찮지? 그리고 선분 BD의 길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BD의 길이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거예요.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6cm의 절반이 될 거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2대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3cm라는 얘기 역시나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 2

4, 5번이 전부 참이고 우리 3번이 옳지 않아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3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자, 각을 표시를 해 놓고요. 도대체 어떤 각들에 관련된 길이의 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C 대 선분 A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AC 대 AD를 생각해 보면, 자, AC 대 AD가 네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대응변이구나. 아, 그래서 이 길이비가 2대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선분 AB와 선분 BC도요, 대응변이 되면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면 참이 되는 건데, 실제로 대응변으로 길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선분 AB를 생각해 보면, 선분 AB는 여기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네모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죠. 넌 네모랑 세모 연결한 거예요. 선분 BC를 생각해 보면요, 선분 AB 다시 보면, 작은 삼각형에서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선분 BC는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해 놓은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큰 거, 작은 거의 순서로 앞에는 주어져 있는데, 뒤에 있는 건 작은 거, 큰 거의 순서로 주어져 있으니까 길이비가 1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짝을 지어주기는 했는데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놓았네요. 그치? 그러니까 좌변은 2대 1, 우변은 1대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두개 길이의 비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닮은 삼각형인데 문제에서 각의 크기 하나가 딱 주어져 있으면 공유되고 있는 각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내면 우리 닮은 삼각형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A 닮음의 구조를 잘 파악해 볼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지금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바로 공식 적용하면서 문제 풀어냅시다. 자, 요거 선분 DC의 길이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식 세울 수 있으니까 6의 제곱이 4 곱하기, 중요합니다. X가 아니라 X 더하기 4여야죠. 도착하는 지점에서 먼 점까지 긴 길이가 x 플러스 4가 됩니다. 양변 4로 나누어 준다면 9가 x 플러스 4다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x 값이 5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1번 5cm 하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게 10번이었습니다. 닮음에 대한 그 삼각형들을 찾는 게 아니라 빠르게 공식화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ABC의 꼭지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왼쪽의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야 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1번과 2번, 이거 전부 다 참이더라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AB의 제곱이 BH 곱하기 BC다라는 거, 아, 공식 적용해봐라라는 거니까 실제로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의 좌변에서 A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식이 맞으려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져야 돼서 우변이 BH 곱하기 BC하고 만들어져야 되지 맞는 이야기겠죠. 아, 3번 공식 참이야라는 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번도 볼게요. 4번은 AC의 제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 그렇다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생각하면 되니까 CH 곱하기 CB하고 만들어져야 맞아요. CH 곱하기 CB가 아니라 H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옳지 않은 건 4번이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마지막 5번도 공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번은요. AH의 제곱, 그럼 H라는 곳에서부터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해서 BH 곱하기 CH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참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몇 번? 4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는 선으로 접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당연히 접기 전과

접은 후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자, 너 직각? 그럼 너도 직각이다. 접혔으니까.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각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하나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요거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 세모, 너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 동그라미가 되면서 아,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 아, AA 닮음이구나. 두 삼각형을 발견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눈에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다면 선분 F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FE의 길이를 x cm라고 할때 작은 삼각형에서 x cm와 4cm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아,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가는 것의 비율이 x 대 4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걸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의 순서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의 순서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선분 BF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BF의 길이는 접기 전 BC의 길이와 똑같아. 너 10cm야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x 대 4가 10대 8이야라고씩 세울 수 있고 그렇다면 x 값이 5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선분 FE의 길이 5cm야라고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어때? 괜찮니? 좋아. 분명히 접기 전과 접은 후에 관련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쪽에 AA 닮음이라는 게 너무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까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에 먼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접기 전과 접은 후를 가지고 변의 길이를 옮기는 과정이 하나 포함되어 있긴 했네요. 할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13번은요. 공식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또 직각 삼각형을 양쪽에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니까 우리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을 두 개나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불어 직각 삼각형의 중점 M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선분 MC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분 BC의 길이가 10cm니까요. 아, 선분 MC의 길이가 5cm구나라는 걸 가르쳐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도 5cm니까 선분 DM의 길이가 3cm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 됐니? 이거 말고요. 그렇지. 또 하나 가르쳐 준 길이가 있죠.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니까 AM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길이도 5cm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어지겠지.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커다란 직각 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아, 이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은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그게 2 곱하기 8이더라라고 생각해서 선분 AD의 길이가 4cm야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 길이가 4c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생각해 보면요. 4와 3, 5, 그리고 사이에 있는 선분 DE라는 길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소공식 적용해야지. 자, 이렇게 소자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래, 그렇다면 4 곱하기 3이 뭐하고 똑같더라? 5 곱하기 선분 DE하고 같아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DE의 길이를 생각하니까 네가 5분의 12cm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어때? 할 만합니까?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에 지금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우리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도 또 직각 삼각형이 들어있고 수선의 발 내리기 때문에 또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지?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공식? 소공식 사용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공식. 괜찮니?
삼각형의 넓이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5 곱하기 선분 DE 곱하기 2분의 1 같아지니까 결국은 3 곱하기 4와 5 곱하기 선분 DE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4번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닮음을 이 그림 안에서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풀기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꼭 공식화 시켜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마다 안녕. 안녕.
1: 다들 물 받았지? 곰기원이 보내준 거야.
0: 우리 곰기가 물 광고 모델이 됐거든. 최고의 여왕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스파. 똑같지?
1: 아니.
0: 왜? 나도 곰기처럼 모델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귀엽지? 뀨. 빠르지? 쌩. 쌩.
1: 곰기가 모델이 된 건 귀엽고 빨라서가 아니야. 아뜨뜨별의 물탱크 사건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0: 아, 그 사건.
1: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아뜨뜨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0: 강은 바짝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어.
2: 하지만 걱정 뚝. 이럴 줄 알고 미리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거든요. 아주 가득. 이제 이 문만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콸콸콸. 자, 물새 비밀번호가. 뭐더라?
0: 단서는 오직 하나! 대대로 관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노래!

0: 이게 뭔 소리냐고!
1: 이거면 중구나단 소리입니다!
0: 홍경! 와주셨군요!
1: 야! 에? 다섯 손가락은 숫자 5! 이걸 사이에 두고!

0: 비밀번호는 1, 5, 10.
1: 역시 곰귀여왕. 자, 그럼 2, 5, 1. 어?
2: 안 열리는데?
0: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여보세요?
2: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0: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곰기원은 이대로 물탱크 문 열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4: 자, 여기서 문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 어떤 수가 잘못 들어간 걸까?
5: 5를 가운데에 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는 5가 맞다고 생각해. 1호 1에서 1 한 개만 빼면은 4, 5, 1 아닐까?
6: 1만큼 더 작은 수는 4잖아.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가 6. 그러니까 4, 5, 6.
4: 정말 대단한걸.
3: 친구들 말이 맞았어. 곰기원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이유, 그건 바로
4: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를 헷갈렸기 때문이었어.
3: 여기 물병이 몇 병?
7: 하나, 둘, 셋, 세 병.
3: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7: 하나, 둘, 셋, 넷, 네 병.
3: 그러니까 3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바로
8: 4.
3: 이번엔 반대로 4병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7: 3병.
3: 그러니까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바로
8: 3.
3: 와우,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4: 그럼 이것도 알겠지? 자, 당근 사탕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3: 3보다 1만큼 더 작은
8: 2.
4: 하나 더 줄어들면
3: 2보다 1만큼 더 작은
8: 1.
4: 하나 더 줄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3: 0!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0! 0이라고 하지.
4: 오호, 0! 아무것도 없는 건 뭐다?
8: 0!
3: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수를 놓았을 때
4: 뒤에 수는 1만큼 더 큰 수,
3: 앞에 수는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5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8: 4.
4: 5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8: 6.
3: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 아, 있지 있지. 아뜨뜨별 물탱크 비밀번호.
3: 그래, 우리 곰기원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9: 좋아 좋아, 집중해 곰깨, 넌 할 수 있어. 다시 불러보자, 그 노래를.
10: 그 노래?

5보다 1 더 작은 수 4 5보다 1 더 큰 수 6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0: 역시 곰기여원 최고.
1: 늘 듣는 말이지만 오늘은 더 기분이 좋군요.
2: 우리 곰기여원은 아뜨뜨별의 영웅이 되었고
3: 그 광고를 찍게 되었던 거지.
1: 최고의 요원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보안 맞힌 거다. 일만큼 더 작은 수, 일만큼 더 큰 수를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0: 요원들 모두 집중!
1: 1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2: 0!
0: 아무것도 없으면
2: 0!
1: 바로 그 0이 어디 있을까?
0: 요원들 0을 찾아줘!
3: 아파트에 0! 길 위에도 0!
4: 달력에 0!
3: 전화기에 0! 돈에도 0, 0, 0, 0!
5: 0이다! 와!
1: 모두 잘 찾았다!
6: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
2: 안녕.
7: 공기 공기 공기.
8: Who am I?
7: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7: 공기 공기 공기.
8: Who am I?
7: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8: Let go.
9: 1, 2, 3, 4, 5, 6, 7, 8, 9, 10.
8: Okay.
9: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7: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 과자다. 뭐야, 다 먹었잖아.
1: 내가 다 먹었어.
0: 그치, 혼자 다 먹고.
2: 우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1: 그거 내 귀에서 나온 귀지인데.
2: 귀지?
1: 내가 이걸로 봤어.
0: 자라기, 귀지 파면 안 돼.
1: 안 돼? 근데 귀가 간지러워져.
0: 그래도 안 돼, 호떡아.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얘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이야기.
0: 아,
1: 기억한다.
0: 아이고,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좋아, 좋아.

0: 잡히는 퀴즈. 옛날에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듣는 비봉이란 총각이 살았어.
1: 아랫마을 방귀 며느리 방귀 끼네. 아니, 똥인가?
0: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니, 이 소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님이가 산적한테 돈 뺏기는 소리? 꽃님아! 꽃님아!
2: 어서 돈 내놔!
1: 꽃님아!
0: 어, 비봉아!
3: 비봉아!
2: 이놈이 예! 아!
4: 안녕히 계세요.
1: 이놈이 야! 야! 야! 뭐야! 우와!
0: 기붕아!
1: 꽃님이 괜찮아?
0: 기붕아, 넌 내 생명의 은인.
1: 그럼 우린 이제부터 연인?
0: 아이, 몰라, 몰라. 그렇게 둘은 사귀게 되었지.
1: 아이, 아이. 아, 요즘 내가 귀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꽃님이가 귀 좀 파줘.
0: 어, 기붕이 귀가 안 들리면 안 되지. 내가 귀 파줄게. 우와, 귓구멍 봐라. 귓구멍이 커서 소리를 잘 듣는구나. 자, 어디 보자. 어머, 귀가 꽉 막혔네. 어머, 어머, 어머. 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귀지가 왜 이렇게 많아?
5: 귀를 파도 파도 끝이 없이 귀지가 나왔어.
0: 어, 귀지가 또 나, 어머, 또 나왔어. 어머. 어, 계속 나와. 어머.
5: 그런데 우와, 그렇게 귀지를 파던 귀봉이는 그만! 귀에 병이 나고 말았어!
0: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어디 봐!
6: 귀를 팠는데 왜 병에 걸린 거야?
5: 귀에 귀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 파버려서 병에 걸린 거지.
6: 그러니까 왜 귀지가 있어야 되는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5: 아, 그니까 그게 귀지가... 그러니까 그 기지가
6: 지금 누나한테 필요한 건 호기심 딱지?
5: 그렇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귀지 딱지.

0: 삼각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아이고,
2: 누구세요?
1: 나는 기봉이의 귀를 지키는 귀지샘 포도대장. 아이고.
2: 귀지샘 포도대장?
0: 근데 어쩌다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1: 아이, 그러니까. 아이, 기봉이가 귀를 파서 그러는 거지. 아휴, 그럼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아이고. 평소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귀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린 귀지 샘물, 기름 샘물, 피부의 각질을 모아 귀지를 만들지.
3: 자, 이제 저어라. 그렇지. 잘 섞이게. 옳지. 아하, 잘한다.
0: 귀지를 왜 만들어요?
2: 맞아요. 자꾸 만드니까 귀가 더럽잖아요.
1: 더럽다리. 귀지가 있어야지 귀에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막을 수 있다고.
0: 네? 먼지와 세균이요?
1: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먼지와 세균이 못 들어오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알았나?
4: 네.
1: 그래.
5: 여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귀? 이번에는 반드시.
6: 안녕하세요.
4: 멈춰라!
5: 뭐야?
1: 먼지와 세균은 출입을 못한다.
6: 어머머머, 저희 세균 아니거든요.
1: 오, 그래? 그럼 얼굴을 보이거라.
6: 어머나 세상에, 낯선 아녀자의 얼굴을 보시려 하시다니 정말 불쾌해요.
5: 나 이런 모욕감 처음이잖아. 야, 너 우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한마디면 너네 여기에서 일 못해.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들아, 거둬라. 네, 귀를 내.

0: 침투 성공! 가자 가자. 잠깐만. 야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1: 야야야 뭐야? 출동 출동. 빨리.
2: 귀지는 귀에 들어온 먼지를 찾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지.
3: 우와, 귀지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4: 그럼 귀지는 안 파도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이렇게 세균이 죽고 먼지와 들러붙어서 귀지가 되는데 귀지는 억지로 파지 않아도 천천히 이동해 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5: 아유 더 파야겠네.
2: 기봉이는 항상 면봉으로 무리하게 귀지를 판 거야.
5: 아유 파도 파도 간지럽네 이거.
2: 아유. 그 결과
6: 안돼 귀지만은 귀지가 사라지면 귀를 지킬 수가 없어.
7: 귀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8: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더니만 꼴 좋다 꼴 좋다.
9: 귀지도 없고 참 깨끗하니 좋네.
10: 자 그럼

0: 미안하다.
1: 희우성으로 출동!
2: 세균을 죽이는 퀴즈가 사라지자 귀가 세균에 감염돼서 기봉이 귀 속에 염증이 생긴 거야. 퀴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니까 면봉으로 절대로 귀를 파서는 안 돼. 알았지?
1: 귀지가 귀를 지켜주니까 함부로 파면 안 되는 거야.
3: 그런데 귀가 간지럽고 답답하면 어떡해.
1: 그럴 땐 이비인후과에 가서 안전하게 파는 게 좋아.
3: 아, 그렇구나. 근데 귀봉이는 어떻게 됐어?
1: 다행히 귀병이 다 나아서 소리도 잘 듣게 되었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4: 꽃님이가 위험해!
1: 그 후 귀봉이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지.
3: 정말 다행이다. 누나 누나, 나 이제 귀 안 팔 거니까 귀지 딱지 줘.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3: 자신 있다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야호! 귀 속에 귀지
3: 먼지를 거르지
1: 귀 속에 귀지
3: 세균을 죽이지
1: 귀 속에 귀지
3: 귀를 지켜주지.
1: 와, 잘한다.
3: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0: 듣고 말 거야.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볼 차례인데요. 궁금하니까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건데요. 자, 우리 과학, 동물의 생활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바로 식물의 생활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우리 주변의 식물과 식물의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알기를 배워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이 돋보기를 준비한 이유는 관찰해 보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관찰해 볼때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이 돋보기잖아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생님의 머리띠를 잘 보세요. 바로 귀여운 새싹이 있지요. 식물의 생활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새싹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자, 그럼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개념 익히기. 먼저 우리 주변의 식물, 식물에 사는 곳에 따른 특징. 첫 번째, 주변에 사는 식물 관찰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요, 뭐 학교, 화단, 공원, 뭐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두 번째, 소나무, 장미, 민들레, 은행나무,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사는 여러 가지 식물들은요, 생김새와 특징이 모두 다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사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는 식물은 조심하면서 관찰하고요. 세 번째, 화단이나 공원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는요, 다른 식물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요, 식물을 함부로 이렇게 꺾거나 잎을 따지 않고 가급적이면 땅에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눈으로 관찰하기 힘들 때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돋보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사진기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면 내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자세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지요. 자, 계속해서 주변에 사는 식물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장미, 민들레,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에 사는 식물 중에 하나, 장미인데요. 이 장미의 색깔은요, 이렇게 붉은색이나 뭐 노란색,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됩니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민들레는요,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거나 또 하얀색 꽃이 있는데요. 이 민들레 잎을 자세히 보면은요, 잎의 모양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생겼습니다. 이 민들레라는 식물도 쉽게 볼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요, 이렇게 줄기가 굵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잎은요, 마치 바늘처럼 뾰족하고 초록색입니다. 소나무이고요. 자, 네 번째로 은행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색깔이 예쁜 은행나무 마찬가지로 줄기가 굵고요. 이 은행나무의 잎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치 부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살짝 갈라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 잎이지요. 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미, 민들레, 뭐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좀더 자세히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자고요. 자, 우리 사진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도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굉장히 확대되어 보이죠? 좀더 쉽게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자세히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단풍나무 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잎의 생김새를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자, 단풍나무 잎은요, 딱 봤을 때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친구들? 자, 왕관?
자, 딱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쫙쫙쫙쫙 전체적인 모양이 막 갈라져 있지요. 자, 그래서 그 옆을 보면은 잎은 손바닥 모양이고 깊게 갈라져 있다. 그리고 끝부분은요,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울퉁불퉁 이렇게 톱니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나무 잎인데요. 소나무 잎은요, 이렇게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서 나고요. 자, 세 번째로 은행나무 잎은요, 이렇게 부채 모양이고요. 아까 살펴봤지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고요. 잎의 끝부분은 이렇게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 자, 이렇게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할 때이 모든 것을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식물 잎은 이 식물의 잎이야. 이 잎은 이 식물의 잎이야. 이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특징 중에 한두 가지는 꼭꼭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딱 사진을 봤을 때, 아, 이 식물의 잎이야. 그리고 이 잎의 특징은 어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벚나무도 한번 살펴보죠. 벚나무 잎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인데요. 끝부분이요, 뾰족하죠. 그래서 잎은 둥근 모양이고 끝부분이 뾰족하다. 또 잎의 가장자리가 아까 단풍나무처럼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눈 크게 뜨고 보면은요, 정말 톱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름도 귀여운 강아지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강아지풀의 특징은요, 잎은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에요. 아까 소나무 잎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잎의 끝부분은요, 뾰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끼풀도 나와 있는데요, 토끼풀은요, 잘 보세요. 어때요? 동글동글한 모양이고요. 한 곳에 세 개의 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은 대부분 한 곳에 세 개씩 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잎의 끝부분은 둥글어요.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아까 벚나무, 단풍나무처럼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아, 벚나무, 아, 강아지풀, 아, 토끼풀.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꼭꼭 머릿속에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동물의 생활에서도 살펴보았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분류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것, 무리를 지어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지요. 자,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물 잎을 관찰한 특징 중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을 세워봅니다. 두 번째, 이때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잎의 전체적인 모양, 끝 모양, 가장자리 모양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톱니바퀴인가? 톱니바퀴 모양인가 또는 매끈한 모양인가처럼 이렇게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기준을 세워보세요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잎이 큰가, 작은가 또는 잎이 초록색인가 뭐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크기나 색깔 같은 기준은요, 같은 종류의 잎이라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똑같은 잎이지만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있고요. 연한 노란색, 연한 초록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번째도 볼까요? 이 기준을 세울 때는요, 누가 분류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분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잎이 예쁜가? 잎이 아름다운가? 뭐 잎이 작은가 큰가처럼 어떤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그리고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들이라고 하면은요,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말하는 것이죠. 들. 그리고 산이라고 하면은요, 이 평지에서 높이 솟은 부분을 바로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잎처럼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이 식물을 보고, 아! 어떤 식물이네? 이름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은요. 크게 풀과 나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풀에서는요.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들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민들레의 특징은요.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 잎의 가장자리 모양은요, 톱니 모양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꽃은요,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노란색이고요,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전체 꽃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명아주라는 풀인데요. 명아주는 잎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잎이 마치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가 역시 톱니 모양이고요. 꽃은 진한 연두색, 줄기는 곱게 자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아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토끼풀인데요. 이름에도 풀이 들어있지요. 따라서 쉽게 풀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의 꽃은요, 흰색이고 여러 개의 꽃이 모여 둥근 모양을 이룹니다. 잎은 둥근 모양이고 아까 본 것처럼 한 곳에 세 개씩 나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풀의 대표적인 세 종류,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이어서 이번에는요, 나무를 한번 볼까요? 자, 나무는요, 소나무, 단풍나무, 밤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는 키가 크고요, 솔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 솔방울이라는 것은요, 이 씨가 든 작은 비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생긴 형태를 바로 솔방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방울은요, 촉촉히 젖으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건조하면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은 두 개씩 뭉쳐나고요. 바늘같이 뾰족했지요. 또 줄기는 굵고 거칩니다. 단풍나무는요, 줄기가 굵고 단단하고요. 잎이 손바닥 모양이었지요. 또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 역시 키가 크고요.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밤이 달려 있고, 잎은 길쭉한 타원 모양이에요. 타원은요, 원이 좀 찌그러진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과 나무 대표적으로 몇 가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고 가자고요. 자, 풀과 나무의 비슷한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 먼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도 있겠지요? 자, 차이점, 다른 점은요. 풀은요.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아요. 물론 이 대나무와 같이 키가 큰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고요. 또 대부분 줄기가 나무보다 가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요, 대부분 풀보다 키가 커요. 물론, 뭐, 무궁화, 철쭉처럼 키가 작은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대부분 줄기가 풀보다 굵다라는 특징을 가진 나무입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있는데요. 이 부들과 연꽃 같은 식물은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잎과 꽃은 물 밖으로 높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부들과 연꽃이고요. 이 마름과 수련, 뭐 가래 같은 식물은요, 이 부들 연꽃처럼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지만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잎과 꽃이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마름, 수련이고요. 그다음 불에옥잠이 있는데요. 뭐 불에옥잠, 개구리밥, 뭐 물상추 같은 식물은요, 이렇게 뿌리가 물속에 있고요. 물 위에 아예 떠서 살아가는 식물, 불에옥잠입니다. 자, 그리고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은요,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예 물속에 잠겨 살고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검정말, 나사말입니다. 부들, 연꽃, 마름, 수련, 또 불에옥잠, 검정말, 나사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야외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는요, 돋보기를 활용하지요. 돋보기. 2번. 장미 민들레는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있고요. 줄기가 가시가 있는 식물은요, 바로 장미였습니다. 3번. 주변에 사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의 가위표하라고 있는데요. 1번. 다른 식물을 밟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있는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이럴 때는요, 굳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고요. 땅에 떨어진 걸 살펴보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관찰하면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입니다. 잎의 생김새를 보고 해당하는 식물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요,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식물! 바로 손바닥. 자, 딱 펼치면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비슷하지요. 바로 단풍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둥근데 끝이 뾰족한 벚나무 잎.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5번.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할 때 잎이 예쁜가는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지요. 자, 6번.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풀풀풀. 이세 가지 모두 대표적인 풀이고요. 7번. 풀과 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풀은 대부분 나무보다 키가 작습니다. 틀렸고요. 2번. 나무는 대부분 풀보다 줄기가 굵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 8번 보죠. 다음 식물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보았던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부들이라든지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은요, 바로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고요. 뭐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은요,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은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겨 사는 식물이고요. 9번.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중에서 생활 방식이 불에옥잠과 비슷한 식물은 바로 불에옥잠, 물 위에 완전히 떠서 살아가는 식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물상추, 개구리밥 같은 식물이 있습니다. 개구리밥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실전 문제 1번인데요. 주변에서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에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공원, 마트, 수영장, 영화관, 학교 급식실 중에서 식물의 잎을 채집하기에 좋은 곳은 바로 공원이 되겠지요. 1번 이렇게 적어주고요. 2번 볼게요.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채집 좋죠. 식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되도록 가지에 붙은 잎을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잎을 채집합니다. 4번. 다른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잎을 채집하기 위해 나무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교재에 나온 식물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꼭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요, 꽃은 노란색이고요, 여러 개의 꽃이 모여 전체 꽃을 이룹니다.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요.

하나의 잎이 톱니 모양인 바로 이 식물은 장미, 민들레, 토끼풀, 은행나무, 단풍나무 중에서 바로 민들레지요. 민들레의 열매는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잘 날아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에 2번,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인데요.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요, 바로 어떤 식물의 잎이다? 적어볼게요. 단풍나무 식물, 단풍나무의 잎이고요. 자, 니은은요, 바로 강아지풀입니다. 강아지풀. 자, 디귿은요, 소나무의 잎이고요. 리을은요, 부채 모양, 바로 은행나무의 잎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 정도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잘 알아두면 그만큼 문제 풀때 편리하답니다. 자, 기억은요, 단풍나무예요. 잎이 부채 모양 은행나무이고요.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는 것은 바로 소나무의 잎입니다. 잎이 둥글고 끝부분이 뾰족한 것은요, 벚나무의 잎이었고요. 잎이 손바닥 모양이고 깊게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단풍나무의 특징이지요. 잎이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은 바로 소나무 또는 강아지풀의 특징이지요.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인데요. 위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 니은과 디귿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니은과 디귿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1번은요, 잎의 크기가 큰가? 2번은 색깔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크기나 색깔은요, 하나의 식물에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될 수가 없고요. 끝 모양이 뾰족한가? 그렇지 않다의 기억, 단풍나무 잎을 볼까요? 역시 끝이 뾰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강아지풀과 소나무 잎은요, 가장자리가 매끄러워요. 톱니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합한 분류 기준 아니겠지요.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그래요. 니은과 디귿은 가늘고 길쭉하지만 이 기역과 리을은 가늘고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식물의 잎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뭐 잎이 부채 모양이냐, 길쭉한 모양이냐, 끝부분의 모양, 가장자리의 모양 모두 적합한데 4번처럼 잎이 내 마음에 드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달라지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은요,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분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과 8번 문제인데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민들레, 토끼풀, 소나무, 밤나무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기역은 디귿보다 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민들레와 토끼풀은 풀, 소나무와 밤나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풀은 나무보다 대부분 키가 작지요. 자, 2번. 민들레, 기역은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 맞고요. 3번. 니은, 그러니까 토끼풀의 꽃은 흰색이고 잎이 둥근 모양이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4번. 소나무의 잎은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지 않지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요, 바로 단풍나무였고, 소나무의 잎은 마치 바늘 모양처럼 길쭉했습니다. 들렸고요. 5번, 이 밤나무 리을은요, 밤이 달려 있고 잎이 길쭉한 타원 모양이다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고,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풀은 바로 민들레와 니은, 토끼풀이고요. 나무는 소나무와 밤나무,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풀과 나무.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들이나 산에 살고 꽃은 진한 연두색이고 줄기는 위로 곱게 자라고 잎은 삼각형 모양이고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이 식물은요. 풀 중에서도 바로 명아주라는 풀이에요. 명아.

아주라고 9번에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개구리밥은요,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지요. 개구리밥, 뭐, 불의 옥점, 물상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수련은요, 잎과 꽃이 물에 떠 있다. 그래요. 뭐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이 바로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지요. 3번. 물질경이 검정말, 나사말 같은 식물은요, 물속에 잠겨 살고요. 4번.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은요, 잎과 줄기가 물 위로 높이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검정말은요, 물에 잠겨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수염처럼 생긴 것은요, 바로 물에 떠서 사는 식물, 개구리밥, 불의 옥점 같은 식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과 12번 문제인데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11번.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연꽃, 수련, 물상추, 검정말 나와 있네요.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은요. 기역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연꽃의 특징. 맞고요. 2번. 수련은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죠. 맞습니다. 3번. 물상추는 물에 떠서 사는 식물. 맞고요. 4번. 물상추는요.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속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땅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 리을은요, 그러니까 검정말은 줄기가 가늘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사는 식물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까요?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생활 방식이 기역과 비슷한 식물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가래입니다. 가래는요, 뭐,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식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잎과 꽃이 물에 떠 있죠. 자, 그리고 2번은요, 부들입니다. 부들은요, 바로 기역, 연꽃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4번. 나사말은요,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같은 식물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식물의 특징이고요. 바로 5번. 불의 옥잠은요, 물상추, 불의 옥잠, 개구리밥처럼 물에 완전히 떠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연꽃과 같이 비슷한 식물은요, 바로 부들. 정답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이 바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둘, 개구리밥은 개구리의 먹이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식물들의 대표적인 이름 몇 가지는 꼭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식물들 함께 살펴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중단원 실전 테스트 정도면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전 테스트 정도, 중단원 실전 테스트 부분은 미리 풀어보고 채점까지는 해보고 아, 선생님은 어떻게 풀지? 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한다라는 마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개념 살펴볼까요?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개념 2.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근호 안에서 근호 밖으로 뭔가 들락날락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책 20쪽입니다. 자, 다음 중 분모를 유리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지금 곱해주면 되겠죠? 1번. 자, 루트 3을 곱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루트 3 맞죠?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똑같이 분자 분모에 루트 3만 곱하면 되겠죠? 2 루트 3을 곱하면 2는 결국 다시 약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루트 3도 다시 약분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모에 루트 3을 준 거예요. 그렇죠? 크기 맞추려고 분자에 루트 3을 준 거고요. 그래서 분모는 그렇죠. 근호가 사라진다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다? 3이다. 약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맞죠?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의 루트 5를 똑같이 곱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5분의 분자는 2 루트 10 맞네요. 3번 맞고요. 자, 4번. 분자 분모에 루트 18을 곱하면 뭐 되는데 좀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복잡해지는 과정을 지양해야겠죠?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4번은 위쪽에 적어 볼게요. 루트 18분의 루트 7인데. 하하, 분모가 너무 복작복작해. 그렇죠? 근호 안을 좀 줄여 줍시다. 9, 2, 18이기 때문에 분모는 3루트 2로 바뀌어요. 그렇죠? 요 상태로 적어 줄 수가 있고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루트 7을 곱해줘요. 그건 분자의 유리화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행위는 네, 지금은 없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해 볼까요? 분모는 6분의 분자는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4번 맞죠? 그렇죠?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체크. 자, 보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루트 14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곱해 보겠습니다. 얘도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루트 14분의 2 루트 5. 분모 분자에 루트 14를 곱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커지는데. 자, 보세요. 14분의. 자, 여기서 여기는 근호 밖으로 나간 애가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인수 분해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14는 2와 7의 곱이죠. 5를 곱하는 거잖아요. 제곱인수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곱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약분을 해주면 7분의 루트 70이 되겠죠. 그렇죠? 잘못됐죠? 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루트 35와 루트 70은 다른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이 근호 안에 숫자가 그냥 크면 뭔가 다 제곱인 자연수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모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 루트 70좀커 보이죠? 커 보이지만 그렇죠. 안 나가네 아무도. 2, 5, 7의 곱이니까요. 그래서 커진다? 커지면 근호 안에 뭔가 나간다? 수가? 이게 아니고, 아, 오케이. 소인수 분의 관점으로. 제곱인 자연수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자, 요거 볼게요. 분모의 유리화 과정이죠. 그쵸?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가 되니까요. 2, 3은 6이죠? 그러면 6, 아, 3, 루트 6이죠. 3, 루트 6. 그럼 A가 얼마예요? A는 3입니다. 3.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 분자에 루트 7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7분의 이렇게 되니까 7이 14. 약분 되고요. 2 루트 14네. 그럼 B는 2다. 그쵸? 그럼 3 더하기 2.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그쵸? A 더하기 B는

먼저 넘어갈게요. 8번. 자, 요런 계산. 그쵸?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 보면은, 루트 48분의 3 루트 5 곱하기. 자, 요거 조심.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1이죠? 즉, 루트 5분의 1이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꾸면 루트 5 이렇게 되죠? 곱하기 15분의 루트 32. 자, 요것도 제가 비교해 볼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분을 시작한다는 건, 루트 48, 4루트 3인데, 일단 두자. 루트 32, 4루트인데, 일단 두자. 뭐 이런 겁니다. 방금 좀 멋있었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전 경험을 떠올려 보면, 뭔가 약분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분자고, 뭐가 분모고, 뭐가 근호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나마 큼직큼직하게 한다면, 여기는 16 곱하기 3. 여기는 16 곱하기 2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더 잘게 썰겠죠. 그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뭐, 4 정도로 해볼까요? 4. 아, 4 곱하기 12. 4 곱하기 8.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더 되네. 그쵸? 4, 3, 12. 4, 2, 8. 뭔가 벌써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 5, 15. 그죠? 그리고 루트 5와 루트 5를 곱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건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좀 헷갈리죠? 그죠? 남아있는 걸잘 찾아보면 이게 틀린 그림 찾기가 되죠? 셀프 틀린 그림 찾기. 이렇게 됩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거쳐주면 루트 3, 루트 3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요. 3분의 루트 6이 되어요. 그렇죠?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네, 답은 1번인데요. 자, 이렇게 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복잡하다 이거죠. 그 원인 중 하나는 얘입니다. 얘. 보세요. 우리 약분할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약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지 아래 있는 건지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평소엔 잘하죠, 여러분들. 알아요. 막 억울해 하지 마세요. 평소엔 잘하는데, 뭐가 복잡해지면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그냥 변형하고 싶은 만큼 변형하고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적어볼게요. 루트 48은, 보세요. 48은 3 곱하기 16. 그래서 4루트 3이거든요. 4루트 3분의 3루트 5. 다음 곱하기, 아까 말했듯이 루트 5인데요. 뭐 헷갈리면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칸 위치를 맞춰주는 거죠. 눈높이를. 곱하기, 자, 루트 32는 4루트 2라 그랬죠. 그쵸? 4루트 2. 그리고 분모는 15.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조금 더잘 보여요.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여. 뭐가 보이냐면, 3515, 3515 약분. 그죠? 아, 누군가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안 보여도 괜찮아요. 좀 깔끔해지면. 그리고 4가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게, 예, 루트 3분의 루트 2네요. 아까와 같죠?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분자 분모에 루트 3 곱합니다. 3분의 루트 6, 1번.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런 계산은 이렇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뭔가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뭔가 다양한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9번도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정사각형은 큰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네, 사각형이래요. 그럼 얘도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쵸? 얘도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256이래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요렇게, 요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각각 합동이죠. 그쵸? 각각, 각각. 그쵸? 그러니까, 아, 전체는 8칸인데 색칠된 것은, 그렇죠. 4칸이기 때문에 절반이다. 자, 요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도형에 대한 성질을 많이 알고 있느냐? 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256을 2로 나눠볼게요. 128 이렇게 되는 거죠. 안쪽 넓이가. 그렇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구한다? 루트
1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저렇게 보기를 보면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인 자연수를 내보내줘야겠죠? 뭐이 정도 수는 좀잘 떠올리기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뭐4 이런 걸로 이렇게 분해를 해봐도 돼요. 얘는 64에다가 2를 곱한 거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 루트 2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4번. 두 번째 방법은요, 전 어떻게 풀었느냐?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어요. 얘는 뭐의 제곱인지 알려져 있어요. 어떤 자연수 제곱인지. 얘는 16의 제곱이거든요. 16의 제곱. 그렇다는 얘기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6인 거고요. 그럼 이쪽이 8인 거예요. 여기도 8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소개했었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밑변과 높이가 1이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거든요. 지금은 닮은 비가 1대 8이니까 빗변의 길이도 8배. 그렇게 8루트 2를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빗변의 길이 루트 64 더하기 64. 그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밟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요. 겉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정육면체. 그리고 겉넓이예요. 학생들이 부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둘 구분하셔야 됩니다. 겉넓이가 36이니까 우리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예요? 그렇죠. 6개 있죠? 그러니까 육면체. 똑같은 정사각형이 6개 있는데 그걸 다 더했더니 36. 그럼 하나의 넓이는 6이 되겠죠. 그렇죠? 6.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이 되겠죠, 그쵸? 됐을까요? 자, 이게 1번.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 아, 이게 참 좋은 주제다. 이게 어디 딱 나오진 않지만, 은연중에 자꾸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입체도형에서 대각선? 그죠? 뭔가 모호하죠?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정육면체 크게 그릴게요. 정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점선.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먼두점 사이에 요 부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우리 평면 도형에서의 대각선이 좀 확장된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요렇게 이 부분을 대각선이라고 해요. 됐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지? 도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얘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의 개념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요렇게 밑면 입장에서 대각선, 그쵸? 긋고 요렇게. 그럼 여기 직각이거든요. 요렇게 보통 구합니다. 자, 다시 요렇게, 그죠? 요거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루트 6이죠, 그쵸? 루트 6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구해볼게요. 여기를 구하려면 이쪽 루트 6이고 이쪽 루트 6이죠. 그쵸? 자, 우리 시야를 바꿔볼게요. 자, 이쪽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이쪽은 빗변이 되기 때문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6 더하기 6이니까 12죠. 그쵸? 그럼 여기는 2루트 3인데 일단 보류. 어차피 제곱 제곱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빗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2 더하기 6이죠? 18입니다. 그럼 얘는 3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3루트 2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아, 좋은 문제네요. 네, 10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자, 뭐 단순히 더하고 빼고 더하는 거네요. 그쵸? 그랬더니 우변처럼 나오더라. 전형적인 덧셈 문제입니다. 그럼 바꿀 수 있어야겠죠? 80은 16 곱하기 5입니다. 그럼 루트 80은 4루트 5가 되고요. 자,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8은 9, 2, 18입니다. 그러면 3루트 2. 자, 그 다음 빼기 6루트 2 더하기 45. 9, 5, 45. 그죠? 그럼 3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면 일단 몇 루트 2냐면 여기 마이너스 3 루트 2 그다음 더하기 7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B는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4.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답은 네, 3번이네요.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어쨌든 뺄셈과 덧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트도 있다. 하트. 그렇죠? 하트. 그죠? 얘네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를 좀 먼저 해줘 볼까요? 자, 이 분모의 유리화. 자, 루트 3. 루트 3을 곱하고요. 여기는 루트 2, 루트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3, 3은 9라서 3 루트 3이 나오고요. 그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빼기 조심하고 2, 4, 8. 그럼 몇 루트 2? 4 루트 2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트 부분은 연습장. 여기다 쓰고 따로 정리할게요. 루트 3분의 6. 그 다음 더하기 루트 3분의 5 루트 6이죠. 그쵸? 그 앞에 있는 건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다.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약분이 되죠? 이것도 나름 분모의 유리화죠. 그쵸? 분모가 1이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약분해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2, 6이니까 더하기 2 루트 3.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 1 루트 2 그죠? 루트 2 더하기 5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3번입니다. 어우, 복잡해. 그쵸? 조금 쉬면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나눗셈이 있어요. 근데 간단한 나눗셈은 아니니까 네, 곱셈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루트 27 더하기 루트 18. 자,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분의 2. 그쵸? 빼기. 자, 여기는 분배네. 그쵸? 자, 여기서 스탑. 자, 상황 볼게요. 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3루트 3이고, 얘는 3루트인데. 자, 이렇게 막 편하게 바꿀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바꾸는 게 유리할까? 안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인데요. 근데 보시면 뭔가 약분이 되죠? 분배를 하면. 약분이 되니까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여기 약분 해보면 먼저 곱하면 9가 되죠. 루트 9, 그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6이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두배 해라. 루트 9는 3이니까 2, 3은 6 더하기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어느 정도 간단한 약분이잖아요. 막 복잡한 계산들을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명료한 계산이니까 넌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볼게요. 루트 32를 간단히 나타내기 전에 뭔가 또 약분될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또 분배를 하면서 적어보면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16.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예요. 조심.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어잉? 약분이 안 되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라면 쟤를 그냥 바꿔주는 게더 편했겠다 이런 거죠. 차이가 보이세요? 여기는 둘다 약분이 되니까 지켜본 거고요. 얘는 아 그냥 루트 32를 뭐로 바꾸자? 예,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4 루트 2로 바꾸고 분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 복잡하면 그냥 여러분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자, 분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루트 2. 여기는 분모의 유리화 필요해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빼기 4, 그 다음 빼기 3분의 4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우 복잡하네. 그렇죠? 이 상태. 그럼 얘는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2, 그 다음 2 빼기 3분의 4.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면 더하기 3분의 2 루트 6이죠. 그쵸? 그러니까 A는 2, B는 3분의 2입니다. 자, 둘을 어떻게 하래요? 네, 이렇게 하래요. 자, 저것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바꾸냐? 그냥 둘을 분리해 보세요. A 곱하기 B분의 1입니다. 그리고 B분의 1을 볼때 B의 역수다. 이런 관점을 꼭 가져주세요. 아, A는 2인데 B를 뒤집은 걸 곱하자. 이런 관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3입니다. 답은요, 3번, 13번의 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번.

자,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된다. 우리 무리수 사라진다. 그죠? 근호 사라지는 형태로 된다. 분배해 볼게요. 먼저 분배, 분배. 그리고 여기도 분배, 분배. 그죠? 그래서 밑줄을 미리 쳐두면 좋다.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5로 바뀌니까 5a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루트 50 하기 전에 여기 루트 5가 있으니까 5 루트 2로 바로 써주는 요런 능력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조금씩.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부호 플러스 2a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처음 푸는 건 아니니까 유리수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쪽만 본다 이거죠. 여기는 확실히 유리수니까 너네는 일단 통과. 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5 더하기 2a 루트 2가 사라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a는 2분의 5가 되어야겠죠. 그쵸? 얘가 0이니까. 그죠? 이거를 1차 방정식 풀이로 계속 푸는 거 좋은데 조금씩 업그레이드. 그냥 대입해도 점점 보이게. 보세요. 마이너스 5니까 2a가 5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조금씩. 네,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네, 답은 어디 있습니까?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네요. 근데 여기에, 아,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야 소수 부분을 표현하잖아요? 2루트 2를 루트 2의 두 배, 1점 얼마의 두 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값이 불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루트 2를 뭘로 바꿔라? 루트 8로 바꾸세요. 그렇죠? 4 빼기 루트 8. 그렇죠? 그럼 루트 8은 2점 얼마 얼마죠? 그러면 4 빼기 2루트 2 이쪽은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니까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a를 구해 보겠습니다. 원래 수는 이러한데 정수 부분인 얼마를 빼줘라? 네, 1을 빼줘라. 정수 부분 뺀 겁니다. 그러면 a는 3 빼기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4루트 2도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 얼마? 루트 16 곱하기 2라서 32죠? 그러면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네요. 그죠? 그럼 얘가 대략 5.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5. 그죠? 그럼 소수 부분은 기존의 수에서 얼마를 빼라? 정수 부분인 5를 빼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2를 더하는 거네요. 그쵸? 바로 더해보죠. 3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와 4루트 2를 더하면 2루트 2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15번의 답은 1번이네요. 1번.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됐죠? 넘어갈게요. 16번. 자, 도형이네. 이 도형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참 당황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치지 않게 딱 이어붙여 있대요. 그죠? 그럼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각각의 한 변의 길이는 구해야겠죠. 그쵸? 여기는 루트 27인데, 일단 단위 생략하고 적어볼게요. 여기는 루트 10이다. 그쵸?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루트 27은 그렇죠. 3루트 3이고요.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4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3루트 3쪽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일단 3개 있어요. 3개 확보.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2루트 3도 3개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네겠죠?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나타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포인트.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일단 더해볼게요. 나머지. 일단 여기 녹색 부분 3개. 3루트 3의 3배니까요. 9루트 3이 있고요. 더하기. 자, 빨간색 부분은 2루트 3이 3개죠? 그러면 6루트 3이죠? 그죠? 자, 지금 구한 거또 표현해주면 요거 녹색 부분 그죠? 그 다음 6루트 3은 빨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하늘색 부분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것만 구하면 된다. 이건데.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약간 센스가 뭐냐면요. 3루트 3과
2이 루트 3이잖아요. 그죠? 둘은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눈치가 있으면 뭔가, 아, 얘네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근데, 보세요. 이쪽 전체가 3루트 3인데, 이쪽이 2루트 3이죠? 그죠? 그럼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루트 3이네요. 그죠? 됐을까요? 그럼 마무리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이 몇 개냐? 9개, 6개, 1개. 그럼 15개에 하나 더 하면 16개죠.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다시 써줬어요. 그러면 답은요? 네, 5번이네요. 5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도형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하하, 두 실수의 대소관계. 그쵸? 두 실수의 대소관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아하,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역. 기역. 일단은, 아, 뭔가 부등식의 성질 또는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쓸수 있으면 쓰는데,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빼보자 이거죠. 지금은, 근데 아무리 봐도 우변이 좀커 보이긴 하는데, 어림값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트인 1. 얼마 얼마인데, 2. 얼마 얼마가 좌변이네요. 그쵸? 근데 우변은 3루트2는 루트 18이잖아요. 그쵸? 루트 18은 4. 얼마 얼마거든요. 4. 얼마 얼마에서 1을 뺐어요. 그럼 3. 얼마 얼마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 근데 요 이렇게 실수의 대소관계 파트에서는 이렇게 어림값으로 찾는 건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괜히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쓰거나 단순하게 빼봐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빼볼게요. 3루트 2. 난 오른쪽 게큰것 같아서 빼기 1. 자, 이 상태에서 좌변을 빼볼게요. 뺐을 때 2루트 2 빼기 2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8에서 루트 4를 뺀 거니까 0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 이쪽이 더 크지. 그쵸? 요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게 좋아 보인다. 그쵸? 양변에 1을 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3은 루트 9, 그럼 루트 10이 더큰게 맞네요. 니은. 일단 니은, 기역은 틀렸고, 니은. 그죠? 그럼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걸 찾아라.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빼보자 이거죠. 근데 참고로 루트 8은 2루트 2. 얘는 2루트 5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빼보겠습니다. 자, 왼쪽 게 지금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빼보죠. 루트 5 플러스 2루트 2 빼기 2루트 5 더하기 루트 2죠. 그죠? 이렇게 돼보면, 자,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루트 2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18이니까, 얘 0보다 큰거 맞네요. 그죠? 디귿 맞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리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을도 왼쪽 게 크다고 하니까 3루트 3 빼기 루트 6에서 얘네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2루트 3 빼기 2루트 6이죠. 그쵸? 그럼 2로 묶어볼게요. 다 2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3이랑 루트 6 중에는 루트 6이 더 크니까 음수가 되겠네, 반대로. 그죠? 아, 그럼 너는 이쪽이 크겠네.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실수의 대소관계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맞아요. 좀 복잡하고. 그죠? 하지만 네, 제가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6강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1단원에서는 개념책을 사용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북2 실전책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시 2단원 시작할 때 개념책도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낱말 퀴즈 정답 여러분 맞히셨는지 선생님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그는 그녀의 소식을 어떻게 기다렸나요? 마음이 끓는 것 같이 기다리는 거. 그렇죠. 애타게 기다렸다. 애타게가 정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낱말

말이 없었다면 그는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앉아서 얌전히 기다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면 막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녀의 소식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간절하게. 그렇죠?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만점한 국어 강의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단원의 첫 단원 평가를 본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채점을 다 하시고 교탁 앞에 서셔가지고, 아, 이번 1단원 단원 평가 만점 맞은 사람이 우리 반에 딱한명 있다. 이러면은, 아,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발 그단한 명이 나이기를 애타게 바라잖아요. 아,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낱말을 알기 위한 예시였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열심히 공부하면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단원 확인 평가 나머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글의 종류는요, 전기문이었었죠.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담은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전기문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야기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의 인상적인 부분, 물론 시의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딱 보세요. 지금 우리 시를 배울 때보다 글이 길죠?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또 무엇을 하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말과 행동 중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딱 덮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막 오래오래 생각나요. 그런 것을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죠.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읽었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어 또는 무언가를 배웠어, 알게 됐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요. 아,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 또는 감사함을 느꼈어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렵 우리 결에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무렵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쯤, 이때쯤 우리 결에는 우리 민족은 내 나라 내 땅임에도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시대 상황이었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였죠.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모두 독립을 애타게 바랐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에서의 시대적 상황 또는 시대 상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인물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도 있죠. 이러한 시대였는데도 용기 있게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더그 행동이 의미 있게 느껴지잖아요. 가장 애타게 바란 거, 이 이야기 전체에서 딱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독립이요. 독립을 애타게 바랐다. 우리 낱말 퀴즈에서 만난 거네요. 그리하여 온 결의가 한마음으로 목청껏 독립을 외쳤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독립 만세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날짜, 장소,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다? 독립 만세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기문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적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그날이면 어떤 날이에요? 1919년 3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관순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가 한 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불렀다. 남녀노소라는 것은 남자, 여자, 노인,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젊은이, 즉,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유관순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아, 정말 이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나라 정말 내가 이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해서 구해야겠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뜨거워지는 열정적인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었겠죠.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것들, 인물의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친 겁니다.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자, 이런 표현은 진짜로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막 들이닥친 건가요? 아니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마치 거대한 큰 물결이 이렇게 밀려들듯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왔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것도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적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 시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막 설명했다고 해서 시에만 비유적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글에도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에서 특히 많이 나온다, 자주 나온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였죠. 태극기의 물결은 온 장안을 뒤덮었다. 여기 거대한 물결처럼이라고 했으니까 태극기의 물결은 뭐예요? 실제 물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니까 막 이렇게 뭐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온 장안을 뒤덮었다. 장안은 무엇이었죠? 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도. 즉, 서울을 나타내죠. 자, 온 장안을 뒤덮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댔다. 이 헌병은요, 군인 중에서도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막 칼이랑 총을 차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였겠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쏘아대고 무엇을 하려고요? 이런 그 독립만세 운동을 막으려고 그랬겠죠. 아, 그런 분위기였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이렇게 무섭게 막칼 휘두르고 총을 쏘아대는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대요.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독립을 애타게 바랐구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행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이런 것을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뽑을 수도 있겠어요.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선생님과 친구가 잡혀간 뒤였다.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만세 운동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 그리고 결과로도 다시 돌아왔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을 하다가요. 1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당시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이다. 선생님이 시대 상황 이렇게 적어 놨었죠.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못 살게 굴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바랐다. 이런 것도 일제강점기임을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독립만세 운동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었다. 그쵸? 날짜도 써져 있죠?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일본 헌병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막았다. 독립만세 운동을 막긴 했는데 평화적인 방법이었나요? 아니죠. 총, 칼, 몽둥이를 사용해서 막았으니까 평화적인 게 아니라 뭐 무력을 사용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힘을 사용했다. 강제적으로. 평화적인 것 아니죠. 유관순도 독립만세 운동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죠.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를 이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제 탄압에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 탄압이라는 거, 힘으로 눌러가지고 지배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쓰러졌으나, 그럼에도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찾을 수가 있어요. 탄압, 평화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벌써 의미가 반대되잖아요? 그럼, 3번과 5번 중에 답이 있겠구나. 두 내용이 너무 다른데? 하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12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성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했는데요. 이와 같은 글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이 뭔데? 라는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 제목 말고 글의 종류 어떤 것이었죠? 세 글자로? 전기문이었습니다.

전기문의 뜻을 다시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손목 푸시고 연필 다시 집어들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해 주세요. 전기문은요,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입니다. 근거한다는 건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니까 정말,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 존재했던 일이 이런 거죠.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 뭐 상상했다, 꾸며냈다, 이런 것은 전기문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명이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는 글이야. 자, 이 전기문을 쓴 사람은 유관순이 아닙니다. 그쵸? 유관순은 그런 업적 같은 것을 기록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럼 겪은 일, 아, 내가 이때 이것을 겪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을 쓴 글이 아니죠. 뭐 이런 건 일기 같은 글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상상하여. 아, 여기서부터 이미 아니에요. 상상하여. 그래도 끝에 읽어놔 봅시다. 상상하여 꾸며낸 인물이 나오는 이야기로 극적인 긴장감이 나타나 있어. 이것은 실제 인물의 삶을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막 과장해서 꾸며내고 이런 것은 뭐 동화나 뭐 다른 꾸며낸 이야기들에 해당이 되겠죠. 시대적 상황 속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어. 시대적 상황, 시대 상황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상태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냥 뭐 독립만세 운동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협적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데도 독립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용기 있다. 그만큼 독립을 애타게 바랐구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전기문의 특성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재은이네요. 13번입니다. 기억이 뜻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자, 우리 전체 문장이 뭐였죠?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였어요. 실제 어디선가 막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을 보고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려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막 하나같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와, 마치 거대한 물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3, 4, 5번을 보니까 여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말이 3, 4, 5번에 있네요.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실제 파도 너울대는 모습 아니고 태극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습, 물을 피하는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뭐죠? 3번이죠, 3번. 실제 물이 밀려든 거 아니니까, 물을 피하는 모습도 아니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목적이 뭐예요? 아,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14번. 이 글에서 일어난 사건의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이 사건의 차례대로 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는 것들이요. 유관순과 친구들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유관순과 친구들은 독립만세를 불렀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 헌병들은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을 일단 해야 되겠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이 독립만세 운동에 동참해서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헌병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라에 나온 것처럼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면서 막 무력을 사용해서 막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뒤 이어지는 문장은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이미 선생님과 친구들이 잡혀간 뒤였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럼 차례대로 기호를 쓰면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된 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 나. 그런데 탄압을 하고

우리 지금 나라의 힘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일본의 이런 지배를 받고 있다. 침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힘을 키우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배움을 중시하셔서 서울로 오게 되었죠, 유관순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화학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열심히 글을 배워가지고 또 방학 동안에 내려와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만세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5번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까닭을 들어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자,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왜 까닭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 무엇이 좋길래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상적이었어라고 하면 무엇을 알수 있어요? 분명하게 내 생각을 알수 있고 전달할 수 있죠. 나의 생각은 이거야. 항상 까닭을 들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것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여러분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자, 이것을 선생님 좀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떨 때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것을 많이 읽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하네? 이런 부분에서 분노를 하네? 하면서, 아, 내 스스로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랑이 주제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나는 뭐 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나는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있어. 그러면 아, 내가 이러한 종류의 사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까닭을 들어서 말할 때 아, 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다른 부분을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나와 다른 부분을 이제 인상 깊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다른 부분을 인상적이라고 느꼈는지 그 까닭을 알수 있다. 느낀 까닭을 알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너는 다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왜? 하면 이제 친구들이 까닭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럼 아, 납득을 하면서 아, 그 이유를 알겠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단원명이 뭐예요? 작품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뭐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고 나와 다른 부분은 인상적이라고 느낀 까닭도 알수 있죠. 꼭다 같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객관식 문제 선지로 나왔을 때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나와 뭐 다른 부분을 말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까닭을 들어 말하면 이렇게 좋구나 알수 있으니까요. 자, 16번부터 20번의 문제는 우리 서평을 읽고 풀어볼 거예요. 기억나시죠? 달걀이 깨진 순간,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라는 서평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쓰는 글인데 서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평가가 드러나는 거였다. 책에 대한 평가,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알긴 어려웠죠. 여기 제목 나오고 그다음에 무엇무엇 한 이야기입니다. 책 소개였었죠? 그리고 나서 책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줄거리가 나오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서평이 가져야 하는 그런 형식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나와 있고요.
호랑이를 부탁해는 어린이 장편 동화로 5학년 4반 아이들이 달걀 부화 실험을 하며 겪는 사건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책 소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제목 다시 한번 보면 호랑이를 부탁해 제목이 아니야? 그렇죠. 얘기했었죠. 책 제목과 서평의 제목은 같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목은 관심을 끌수 있어야 하고 책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친구가 읽은 책의 제목은 호랑이를 부탁해이고 그 책을 읽고 쓴 서평의 제목이 이거인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린이 장편 동화래요. 장편 동화라는 것은 길다라는 거예요. 길 장자거든요, 한자로. 반대는 뭔지 아세요? 짧을 단자를 써서 단편 동화예요. 동화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 길다 보니까 뭐 등장 인물도 더 많아지고 뭐 사건도 더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호랑이를 부탁해는 장편 동화래요. 5학년 4반 아이들이 이 실험을 하면서 겪는 사건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이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뭐 생각이 자라났다던가 뭐 그런 것을 그린 이야기래요. 줄거리도 봐야죠. 책 소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임선생님의 제안으로 달걀 부화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부화기를 만들고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표현,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난장판이 된 교실과 깨진 달걀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어서 궁금해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미워하고만 있기보다는 남은 달걀을 지키기로 마음을 모으고 마침내 병아리들을 무사히 부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 어린 닭이 된 병아리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의 정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검은 모자 누군데? 하면 선생님 빌려 읽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 한번 문제 볼까요? 16번. 호랑이를 부탁해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호랑이를 부탁해가 읽은 책이었어요, 여러분. 읽은 책. 그럼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읽어보지 않았어도 서평의 이 부분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줄거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죠. 줄거리. 핵심 내용을 친절하게 잘 압축적으로 간추려서 요약을 해줬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검은 모자 찾기를 제안하였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검은 모자를 찾아보자. 이러셨나요? 아니죠. 제안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안하신 거는 이제 달걀 부화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런 것을 제안하셨죠. 검은 모자의 정체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맞나요? 아니죠. 닭으로 이제 부화시켜서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를 부탁해는 5학년을 위한 단편 동화이다. 5학년을 위한 동화 무슨 단편인지 장편인지 확인해 보세요. 단편 동화가 아니라 장편 동화였잖아요. 그리고 5학년을 위한이라는 말이 없고 5학년 4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5학년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순간 흠칫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은 달걀을 병아리로 부화시키는데 실패한다? 아니요. 남은 달걀들은 부화를 시켰고 달걀에서 부화된 병아리들이 닭으로 부화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검은 모자의 정체가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달걀을 깬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찾으려고 하지만 모르다가 나중에 정체가 드러난다. 5번이 정답. 17번. 호랑이를 부탁해에서 호랑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도 이 책에 호랑이가 나오나? 라고 했는데 이 호랑이는 뭐였죠? 달걀인데 그 중에서도 깨진 달걀이었죠. 깨진 달걀 호랑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달걀이라고 쓰면 부화에 성공한 달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진 달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건이 막 시작이 되지요. 18번 중요한 문제네요. 이 글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두 명은 누구누구인가요? 알맞게 말한 겁니다. 이 글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이야. 이 글이 뭐였죠? 서평이었잖아요. 서평에 대한 설명 제대로 하고 있죠.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 자, 이 글은 달걀이 깨진 순간, 우정이 시작된 순간을 읽고 쓴 서평이야. 자세히 보세요. 이것을 읽고 썼나요? 책 제목이 뭐였어요? 호랑이를 부탁해였잖아요. 틀렸습니다. 호랑이를 부탁해를 읽고 쓴 서평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평의 제목이 이거야.

0: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글을 쓸 때는 책의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제시하기도 해. 좋은 점이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평가라고 했었습니다. 알맞네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 보뉴와 세아네요. 19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아이들의 모습에서 알수 있는 점. 자, 범인을 미워하고만 있기보다는 지키기로 마음 모으고 무사히 부화시켰죠.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아, 동물 키우는 건 쉽고 재밌어. 아니죠. 재밌는 일이 아니라 깨져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남은 거라도 부화시키자 이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것? 아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화시켰어요. 잘못을 한 사람을 먼저 가려내자. 우리, 아, 나머지는 모르겠고 범인 찾아내자. 이런 거 아니었죠. 달걀 부화 실험은 반드시 어른과 같이 해야? 어른과 같이 해서 성공했다는 내용 없고,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고 협력하자. 남은 달걀도 생명이잖아. 같이 마음을 모으자. 협력하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네요. 5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평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서 글에 나타난 것이죠. 자, 모두가 다 서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문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제목 나왔었고요. 우리 문제 풀때 제시된 지문에서는 제목과 책 소개와 그리고 줄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인상적인 부분과 평가도 나오지만요. 네, 우리 20번까지의 문제 잘 풀어봤는데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낱말 퀴즈 풀고 가셔야죠. 자, 되셨죠? 시작! 자, 이 단어는요, 뭔가 계속해서 일을, 목표를 향해서 밀고 가는 것, 비슷한 말로는 진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 마지막 히읗 디읗은요, 했다입니다, 했다. 자, 그럼 치읒, 지읒, 했다가 되겠죠? 그는 환경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 아, 그 진행시키는 거, 밀고 나가는 거. 네, 여러분, 감이 오셨죠? 아, 이거, 우리 이 단어 배웠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면접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여러분과 이복과 중학 기본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데이 31. 그쵸? 벌써 31까지 달려왔고요.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월드 미션,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What is your hobby?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자, 선생님의 취미는 바로 테니스 치기입니다. 이때 쌤은요, playing tennis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My hobby is playing tennis. 저의 취미는 테니스 치기입니다. 여러분의 취미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은요, 바로 주제가 스포츠인 만큼 설명에 읽고 알맞은 스포츠 종목을 써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볼게요. I hit a ball with a bat. 저는 방망이로 공을 칩니다. 자, 두 번째는요. I hit a shuttlecock with a racket. 저는 라켓으로 셔틀콕을 칩니다. 각각 해당되는 스포츠 종목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의 주제죠.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자, 따라해 볼까요? 스포츠. 스포츠 또는 운동이란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포츠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sports라고 쓰기 쉽지만 사실 단수형태는 sport예요. 단수형은 sport, 그리고 s가 붙은 sports는 복수 형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sport라고 하는 거죠. sport.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축구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라고 합니다. Soccer is the most popular sport at our school.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이란 표현으로 최상급 표현이에요. The most popular sport,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자, 만약에 sport 앞에 팀이 붙으면 team sport, team sport, 단체 경기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soccer, soccer. 자, 발음해 볼까요? soccer. 축구라는 뜻이죠. 축구. 자, 유의어로는 football is a football. football, soccer. 둘다 축구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쓰임의 차이가 아래 나와 있죠. 축구를 미국에서는 soccer, 그리고 영국에서는 football이라고 한다. 자, 미국에서는 soccer, 영국에서는 football. 이렇게 쓴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냥 축구. 아, 둘다 soccer, football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문 보면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라고 하죠. Many students play soccer after school. Many students play soccer after school.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 자, 우리 축구공은요, ball을 추가해서 soccer ball, soccer ball이라고 합니다. 자, sport, 스포츠란 뜻이고요, soccer, 축구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야구, 야구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baseball. 자, 발음해 볼까요? baseball, baseball. 야구 또는 야구공을 의미합니다. 자, 야구를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Playing baseball이 되겠죠. Playing baseball makes us happy. Baseball, 여기서는 야구란 뜻이죠. 자,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Baseball bat. Baseball bat. Bat은 방망이에요. 그래서 baseball bat, 야구 방망이가 되겠고요. Baseball glove. 이때는 글러브죠. 야구 글러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농구 또는 농구공이죠. Basketball. 자, 발음해 볼까요? Basketball. Basketball. 농구 또는 농구공입니다. 자, 우리는 체육 시간에 종종 농구를 한다. We often play basketball in PE class. We often play basketball in PE class. 자, 이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단어죠. PE는 체육이에요.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었죠. PE class, 체육 수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농구 경기장을 볼게요. 경기장은 court라는 단어를 써서 basketball court, basketball court, 농구 경기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baseball 야구고요. basketball 농구가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배드민턴입니다. badminton. 자, 따라해볼까요? badminton, badminton,
배드민턴이 되죠. 엄마와 아빠는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계신다. Mom and dad are playing badminton now. Badminton, 배드민턴. 자, 배드민턴과 관련된 단어들 좀 볼게요. 자, 셔틀콕은 우리가 셔틀콕이라고 합니다. 셔틀콕. 조금 어렵죠, 발음이. 셔틀콕. 따라해볼까요? 셔틀콕. 셔틀콕이 되겠고요. 라켓. 라켓. 우리가 배드민턴을 칠때 쓰는 그 라켓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테니스가 나오죠. 테니스는 테니스. 테니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나의 여동생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My sister is not a famous tennis player. My sister is not a famous tennis player. Tennis player. 테니스 선수라는 의미가 되고요. 테니스 코트는요. Tennis court. Tennis court. 네, 이런 단어로 써주죠. 자, badminton, 배드민턴, tennis.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이어서 동사가 나오죠. 동사. 동사로 수영하다. swim입니다. swim. 자, 따라해볼까요? swim. 수영하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swim, swam, swum. 자, 다시. 어떻게 변한다? swim, swam, swum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나는 수영하는 법을 모른다 라고 하네요.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how to swim. 자, how to swim. 뭐뭐 하는 방법. 즉, 수영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관련된 단어 보면 swimming 있어, swimming. swimming. 이때는 명사로 그냥 수영이란 뜻이에요. swimming, 수영. 그리고 swimmer. swimmer. 이거는 수영 선수란 의미가 됩니다. 자, swim, 수영하다. swimming, 수영. swimmer, 수영 선수. 자, 우리 수영하러 가다는 go라는 동사를 써서 go swimming. Go swimming이라고 합니다. 수영하러 가다. 자, 다음은 dive라는 동사가 나와요. dive. 자, 발음해볼까요? dive. 동사로 다이빙하다, 뛰어들다고요. 자, 동사의 3단 변화를 잘 보면 dive, dived, dived인데, 자, 지금 과거형을 잘 볼게요. dived 또는 dove도 되죠. dived, dove. dove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건 지역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준적으로는 dived가 맞는데 dove는 보통 미국에서 한 번씩 사용을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식 둘다 표준은 dived이긴 한데 dove는 미국에서 좀 많이 쓴다. 그런데 표준적으로는 dived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아, dived, dove 둘다 쓰는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고요. 함께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과거 분사형은 dived죠, dived. 자, 예문에 보면 코치님은 우리에게 다이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The coach told us not to dive. 네, 이때 told는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그쵸,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tell, 무엇을 하라고 말하다. told는 과거형이죠. 뭐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니까 the coach tol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The coach told us not to dive. 자, 이어서 diving이란 단어도 볼게요. diving. 명사로 다이빙이 되겠고요. diver. diver. 네, 잠수부 또는 다이빙 선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wim 수영하다. dive는 다이빙하다. 뛰어들다였어요. 자, 다음은 skill이에요. skill. 자, 발음해볼까요? skill. skill. 자, 명사로 기량. 기술이고요. 유형으로는 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ability. 자, ability는 이제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능력. 자, 예문 볼게요. 너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라. Practice hard to improve your skills. Practice hard to improve your skills. 너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라. 자, 지금 보면 skil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skilled. skilled. 이건 형용사로 숙련된 또는 노련한 이라는 의미가 되죠. skilled. 자, 다음 단어는 skateboard입니다. skateboard. skateboard. 명사로 스케이트보드란 뜻이에요. 자, 예문에 보면 내 남동생은 방과 후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My brother rides his skateboard. 저 스케이트보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My brother rides his skateboard after school.
내 남동생은 방과 후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kateboarder 명사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 되겠고요. ride라는 동사를 쓰면 ride a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surf입니다. surf. 자, 발음해 볼까요? surf. 동사로 서핑하다. 명사로는 파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서핑을 한다. A lot of people surf in summer.

A lot of people surf in summer.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서핑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서핑하러 가다라고 할 때는 go surfing. 네, go surfing이라고 합니다. go surfing. 서핑하러 가다. 자, 다음 동사는 when이에요. when. 자, 발음해 볼까요? when. 이기다, 승리하다예요. 자, 지금 동사의 3단 변화는 when, won, won. when, won, won. 자, 과거형, 과거분사형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예문 볼게요. 좋은 팀워크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게 도와주었다. Good teamwork helped us win the game. Good teamwork helped us win the game. 좋은 팀워크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게 도와주었다. 자, 우리 승자, 우승자는요, ER을 붙이는데 잠을 한번더 써주죠. 그래서 winner, winner이라고 합니다. 자, surf, 서핑하다, 파도, 그리고 win,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지다 또는 잃어버리다 동사예요. lose. 자, 발음해 볼까요? lose. lose. 자, 지금 끝에 발음이 Z 발음으로 끝납니다. lose. 이렇게 발음이 되죠. lose. 지다, 잃어버리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는 lose, lost, lost입니다. lose, lost, lost. 과거형, 과거분사형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예문 보면 우리 팀은 오늘 시합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Our team will not lose the match today. Our team will not lose the match today. 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lose. 자, 패자, 패배자는요. R을 붙여서 loser. 네, loser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연습이라는 명사, 그리고 연습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practice. 자, 따라해볼까요? practice. practice. 네, 연습 또는 연습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문 보면 연습은 선수들을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연습, practice. Practice makes players more confident. Practice makes players more confident.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이란 뜻이요. More confident니까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아래 보면 practical. practical. 이건 이제 형용사로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lose, 지다, 잃어버리다. practice, 연습,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score. 자, 발음해 볼까요? score. score. 자, 명사로 점수. 동사로는 득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최종 점수는, 자, 최종 final입니다. The final score. The final score was 10 to 9. The final score was 10 to 9. 10 to 9. 10대 9를 우리가 이렇게 10 to 9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관련된 단어를 보면 점수판은 scoreboard. scoreboard. 점수판이고요. 아까 score, 득점하다 동사 의미도 있었죠. score a goal. score a goal. 득점하다. 골을 넣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는 coach입니다. coach. 발음해 볼까요? coach. 명사로 코치, 감독. 그리고 동사로는 코치하다, 지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게요. 우리 코치님은 연습 때 우리에게 협동심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 코치님, our coach가 되겠죠. Our coach teaches us teamwork during practice. Our coach, 우리 코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score 무슨 의미다? 그렇죠. 명사, 동사 둘다 있는데 점수 또는 득점하다가 있고요. coach는 마찬가지로 명사로 코치, 동사로는 코치하다, 지도라는 뜻이 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metal. 자, 발음해 볼까요? metal. metal. 명사로 메달이 되죠. 모두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한다. Everybody wants to win a gold medal. A gold medal. 금메달이 되고요. 우리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는 medalist. medalist. 네, 이렇게 써주죠. 자, 금메달은 A gold medal이었어요. 자, 그러면 금은 동메달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금은 gold죠. 은은요. 그렇죠. silver. 그리고 동은 bronze예요. 그래서 a silver medal. 은메달.

A bronze medal. 네, 동메달이 되는 겁니다. 자, medal, 메달. 자, 다음은 race. 자, 발음해볼까요? race. race. 자, 명사로 경주 또는 달리기 시합이 있고요. 또, 인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인종. 저 race가 인종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경주하다도 있습니다. 경주하다. 자, 예문 볼게요. 민지는 그 경주에서 은메달을 땄다. Minji won a silver medal in the race. Minji won a silver medal in the race. 자, 이때 race, 경주라는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아래 보면 race 뒤에 ing를 붙이면요, racing이 돼요. Racing, 경주, 경마란 뜻이 있고요. 또 racer, racer, 경주 참가자가 됩니다. 자, medal, 메달, 그리고 race. 경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뭐 인종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는 경주하다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은 match. match. 자, 발음해 볼까요? match. 경기 또는 시합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는 어울리다, 또 연결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 축구 경기는 자, 축구 경기 the soccer match. The soccer match is going to start at noon. The soccer match is going to start at noon. 그 축구 경기는 정오에 시작될 것이다. 자, 아래 보면 축구 시합. 그렇죠. Soccer mat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경기장 스타디움인데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Stadium. 자, 다시. Stadium. Stadium. 네, 이렇게 발음이 되죠. Stadium. 스타디움. 경기장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그 경기장은 축구 팬들로 꽉차 있었다라고 하네요. The stadium. The stadium was packed with soccer fans. Packed with was packed with 뭐뭐로 꽉차 있다란 뜻이에요. The stadium was packed with soccer fans. 경기장은 축구 팬들로 꽉차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kick. kick. 자, 따라해 볼까요? kick. 자, 동사로 차다. 명사로 차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너는 공을 세게 차야 한다라고 하죠. You should kick the ball hard. 자, 이때는 kick 동사로 쓰입니다. You should kick the ball hard. 너는 공을 세게 차야 한다. 자, 관련된 표현을 보면요. kick off. kick off. 축구 경기 또는 경기가 시작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kick off. 자, 다음은 run. 자, 발음해 볼까요? run. run. 달리다, 뛰다란 뜻이에요. 코치는 선수들이 정말 빨리 달리겠다. The coach made the players run really fast. The coach made the players run really fast. 자, 동사의 3단면화를 보면요. run, ran, run입니다. 자, 현재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형태죠. run, ran, run.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자, run 뒤에 ing를 붙이면요. running. running. 명사로 달리기가 되고요. 달리는 사람 또는 주자는 runner. runner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jump. 자, 발음해 볼까요? jump. jump. 자,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말 그대로 점프하다라는 뜻이 돼요. 동사로 점프하다. 높이 뛰다, 그리고 명사로 점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나는 그들이 달리고 점프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죠. I think they love to run and jump. I think they love to run and jump. 달리고 점프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 다음은 team입니다. team. 자, 발음해 볼까요? team. team. 단체가 되죠. 유형으로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자, 그리고 중요한 반역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개인 또는 개인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내팀 멤버들은 서로를 도왔다. 자, 팀 멤버들이죠. My team members. My team members helped each other. My team members helped each other. 자, 팀워크, 협동 작업은 우리가 work를 붙여서 teamwork. teamwork라고 하고요. 또 팀원은 mate를 써서 teammate. teammat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바로 possible.

possible. 자, 발음해 볼까요? possible. possible. 네, 형용사로 가능한이란 뜻이에요. 가능한. 자, 그럼 불가능한 반어는요. 앞에 임을 붙여서 impossible. impossible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자, 예문 보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하죠. Is it possible?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Is it possible to win the match? Is it possible to win the match? 자, 이때 match는 저 경기 또는 시합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스포츠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열심히 공부해봤죠? 자, 그러면 우리 낱말 퍼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가로 퍼즐부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림 힌트가 나와 있죠?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금, 은, 동, 메달이 되겠죠? 자, 메달은 metal. metal. gold, silver, bronze, metal이 되겠죠? 자, 4번은요, to hit something. hit은 무엇을 치다예요. 자, 무언가를 치는 겁니다. with your foot. 당신의 발로. 자, 발로 무언가를 치는 것. 차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차다는 kick, kick, 자, kick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이것은 예시로 baseball, soccer, tennis가 있어요. 뭐 축구, 야구, 테니스 이런 건다 스포츠의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5번은요, sport, sport를 써주면 되겠죠. sport, 네, 스포츠라는 뜻이고요. 단수 형태는 S 없이 그냥 스포트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의 그림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 무슨 보드다? 그렇죠. 바로 스케이트보드가 되죠. 자, 스케이트보드 한번 적어 볼게요. 스케이트 먼저 써 주고요. 그 다음에 보드. 네,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자, 6번, 아, 네. 마지막 9번이죠. 9번에 win, 이기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의 반이어는, 그렇죠. 지다. 지다는 lose입니다. lose. los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win, lose. 자, 우리 가로 퍼즐 다 완성해봤습니다. 세로 퍼즐 한번 볼까요? 자, 세로의 1번. soccer, 축구에서는요. soccer ball. 축구 공을 활용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shuttlecock. 네, 셔틀컥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에 이 셔틀콕을 사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배드민턴 써볼게요. badminton 이렇게 되겠죠. badminton, badminton, 배드민턴이다. 자, 3번에 impossible, 불가능한이에요. 이것의 반이어는 가능한이죠. 가능한은 맞아요. 요 I am, 입만 빼면은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possible이죠, possible.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자, 이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bird, 새는 fly, 날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그러면 fish, 물고기는요? 바로 헤엄치다, 수영하다라는 동사, swim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5번에 swim. 수영하다 또는 헤엄치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To jump into water head first. 물에 뛰어드는 건데요. head first. 머리가 먼저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다이빙하다라는 동사로 봤어요. 다이빙하다는 영어로 dive죠. dive. 자, 7번에 dive. 다이빙하다. 자, 우리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A person who teaches people how to play a sport.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다른 이들에게 스포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바로 코치라는 단어가 되겠죠. 코치는, 그렇죠. coa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낱말 퍼즐 다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자,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자, 1번, surf. 무슨 뜻이죠? 그렇지. 서핑하다. 그리고 파도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match는, 그렇죠. 경기 또는 시합이란 뜻이 있었고요. 3번에 score. 명사로 점수 또는 동사로 득점하다. 자, 4번에 practice. 연습, 명사. 연습하다. 동사의 의미가 있었죠. 자, 마지막 5번에 soccer. 축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네. A번 맞춰봤고요. B번 한번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같이 골라 써볼게요. 자, 결승전에서 이기다. 우리 이기다라는 동사. When이죠. When. When the final.

0: 게임. 결승전에서 이기다. 자, 이번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에요. A very special, 그렇죠, skill. 기술은 우리 skill이란 단어로 배웠습니다. A very special skill. 자, 3번.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예요. 야구는, 그렇지, baseball입니다. Baseball. A baseball bat. 야구 방망이고요. Baseball glove는 이제 야구 글러브가 되죠. 자, 4번에 신나는 실내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영어로, 그렇죠, sport죠, sport. An exciting indoor sport. 자, 우리 indoor이라는 단어는 실내란 뜻이고요. 그러면 야외의, 실외의는 무슨 뜻일까요? outdoor입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indoor, 실내의, 이것의 반대말로 실외의는 outdoor이라고 합니다. outdoor. 자, 마지막 5번. 나의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 테니스는? 그렇죠. 테니스. A tennis court near my house. A tennis court near my house. 자, 이렇게 우리 B번 완성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로 가서요.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나는 농구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하죠. 농구는? 그렇죠. basketball입니다. basketball. I joined the basketball club. 나는 농구 동아리에 가입했다. 자, 2번은 그들은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네요. They learned how to dive safely. How to dive safely.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방법. 자, 3번. 피터는 그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다. Peter doesn't want to lose the game. 자, 우리 지다는요, lose예요. doesn't want to lose. 지고 싶지 않다란 뜻이 되죠. 자, 이어서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경주는 아침 일찍 시작했다. 자, 우리 경주는 영어로 race예요, race. The race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자, race, 경주. 그리고 마지막 5번이죠. 그 선수들은 코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The players listened to the, 그렇죠, 코치는 coach. The players listened to the coach carefully. 선수들은 코치의 말을 주의 깊게, carefully, 주의 깊게 들었다. 자, 우리 오늘 스포츠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열심히 봤습니다. 자, 오늘의 월드 미션이죠. 설명을 읽고 알맞은 스포츠 종목을 써보는 겁니다. 이미 그림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배운 단어들 두 개의 단어 월드 미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 관련된 단어, 그리고 특히 동사의 3단 변화까지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3: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5: EBS English.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이 분위기?
8: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10: 이게 뭐야?
9: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literature, 문학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의 종류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설, 수필 등등 다양하죠. 오늘은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0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Literature. 자, literature 하면 문학, 문학이라는 분야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letter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letter 하면 편지란 뜻도 있지만, 글자, 문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literature라는 것은 어떤 글자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을 수도 있죠. 우리 예문 보시면요. Many writers express their ideas. 많은 작가들은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다. 자신의 문학 작품을 통해라고 할 때, through their works of literature.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할 때, works of literatur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comedy. comedy 하면 희극, 코미디입니다. 뭐, 웃음, 또 재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이 되겠고, 반대말로 비극 할 때는 tragedy. tragedy란 단어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situation comedy 하면 이건 상황 코미디를 말해요. 줄여서 sitcom이라고 하는데, 이 sitcom 작품 하면 이제 어떤 비슷비슷한 인물과 장소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고, 그 재밌는 상황들 속에서 또 방청객의 웃음소리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장르를 sitcom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또 영화 장르 중에서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로맨스랑 코미디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롬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에세이. 자, 에세이 하면 이제 학교에서 과제물로 주는 그런 에세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예문 보면, The teacher asked us to write an essay.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에세이를 쓰라고 하셨다. About our future dreams. 우리에게 이제 미래의 꿈에 대한. 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한 것, 에세이라고 볼수 있고, 또는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수필 있잖아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 우리 수필도 영어로 에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myth. 자, myth 하면 신화를 얘기하는데요. 예문 보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like reading ancient Greek myths. 나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저도 어릴 때 만화책으로 읽는 걸 좋아했는데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삼형제가 있잖아요.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영어 발음으로는 헤이디스, 포사이돈, 제우스. 각각 저승세계,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옵니다. 이 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 단편을 얘기할 때는요, myth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문학의 한 종류로서의 신화, 그러니까 신화를 집합적으로 말할 때는요, mythology, mythology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legend. 자, legend 하면 전설을 말하는데요. 우리 신화와 전설 둘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세상의 기원이라든지 또는 신과 영웅에 대한 신성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얽힌 이야기, 그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해서 전설하면 legend가 되겠고, 그리고 또는 전설적인 인물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우리 농구계의 전설,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He is a lege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fable. 자, fable 하면 우화 이야기를 얘기해요. 이 우화에서는 주로 동물이 마치 사람처럼 등장을 해서 의인화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교훈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예문 보면요. You probably know. 당신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 대표적인 우화죠. 이렇게 말할 때 The fable of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솝우화, Aesop's fable 하면 이건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 또 여우와 신포도 이런 것들이 Aesop's Fable에 속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두 개의 단어는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Fiction 그리고 Non-Fiction입니다. 서로 반대말이다. Fiction 같은 경우엔 허구, 소설, 그러니까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소설이라고 할때 novels라는 단어, novel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예문 보면요. She enjoys reading science fiction. 그녀는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것을 즐긴다. About other planets, 다른 행성에 대한. 우리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할때 science fic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뭐 우주 탐험이라든지 또는 외계인이라든지 미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죠. 이 science fiction을 줄여서 sci-f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SF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우리가 SF 영화라고 할때그 SF가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입니다. 한편, 우리 Fiction의 반대말, 앞에다가 Non을 붙이게 되면 Non-Fiction인데요. 이건 실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얘기합니다. Non-Fiction은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서 Non-Fiction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위인전, 전기라든지 또는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과학, 어떤 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실화, Non-Fiction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 주세요. 여기 O 자의 강세를 두고 biography. biography 하면 전기, 일대기인데요. 이때 bio라는 단어는 삶 또는 생명이란 뜻이 있어서 어떤 인간의 삶, 생애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전도 이 전기, biography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biography 앞에다가 어로를 붙이게 되면 어로는 자기 자신의 이란 뜻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애에 대한 기록한 글 해서 자서전이라고 할 때는요. autobiography, autobiography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lyric. 자, lyric 하면요. 원래는 서정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노래한 시. 서정시 또는 서정시의라는 뜻이 되어서요. 예문 보면 우리 서정시 하면 윤동주 시인이 떠오르죠. 윤동주 is well known for his lyric poems. 해서 아, lyric poems 하면 서정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최근에 와서는 노래 가사, 노래 가사의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여서요. 특히 이렇게 복수형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노래의 lyrics라고 하면 그건 그 노래의 노랫말. 가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author. 자, author 하게 되면 작가, 저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writer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author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글이나 작품을 쓴 저자를 말할 때가 많고요. 우리 반대말로 독자는 reader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문 보면 he is a famous author. Who writes mysteries? 그는 미스터리를 쓰는 유명한 작가, author이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 단어는 발음 어떻게 해요? scene, scene.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영화나 연극 또는 드라마에서의 어떤 장면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광경이나 풍경,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뜻할 때도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알아둘 표현이 있네요. Steal the scene 하면 이건 장면을 훔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다, 뭔가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cene stealer라는 표현은 주목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되는데 이 표현은 특히 주연 배우가 아닌데 좀 조연 배우인데도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 있죠? 그런 배우를 얘기할 때 scene steal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서듬절에 강세 두고, setting. 자, setting 하면 배경, 환경,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거. 우리 배경이라고 할때 background라고 해도 되고, 또는 setting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것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요. idiom. idiom 하면 관용어구, 관용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마치 관습처럼 오랜 시간 특정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식은 죽 먹기라고 했을 때 그건 아주 쉬운 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관용 표현인데 영어에도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The idiom break a leg means good luck. Break a leg는요, 직역하면 다리 부러져라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행운을 빌어. 라는 뜻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불운을 비는 말을 하면 연극이 오히려 잘 풀린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 표현이 유래해서 break a leg 하면 행운을 빌어라는 뜻이고요. 이런 게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우리 영어에서의 관용 표현들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이 idiom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첫 번째 표현 보면 It's raining cats and dogs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내린다. 이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어떤 정확한 유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 날에 길가에 뭐 강아지, 고양이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표현 보면 It's a piece of cake. 이건 한 조각의 케이크잖아요. 먹기 쉬운 음식이죠. 해서 식은 죽 먹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표현 보면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내 뱃속에 나비가 들어있다. 이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주 긴장하고 울렁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영어에서의 재밌는 관용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1강세를 두고요. category. category 하면 범주, 분류, 말 그대로 카테고리를 얘기하는데요. 도서관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is book belongs to. 이 책은 속한다. 추리 범주에 라고 할 때, The mystery category in the libra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카테고리라는 것은 사물의 특성이나 속성 등을 기준으로 공통적인 것, 비슷한 것을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갔을 때 이렇게 책들이 미스터리 분야, 픽션, 소설, 아트, 예술, 히스토리, 역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영어로는 catego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벌써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이모지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것은 개미나 배짱이와 같이 동물이 등장해서요,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정답은 바로 fable. fable 하면 우화였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는 사람인데요. 특히 어떤 책이나 작품을 쓰는 사람이에요. 정답은 author. author 하면 작가, 저자이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행성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미래 과학에 대한 장르를 말합니다. 정답은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하면 공상과학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글의 단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음절에 강세 두고 sentence. 자, sentence 하면요, 문장이란 뜻이 있죠. 또 동사로 쓸 때는요, 뜻이 완전히 다른데요. 어떤 형을 선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자, 이때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sentence 다음에 어떤 사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to 형량을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다 하고 싶으면 sentence him to 5 years in prison. 감옥에서의 5년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한편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는 또 글과 관련해서 sentence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라는 건 뭐냐? 문법 시간에 여러분 많이 배울 거예요. 주어, 동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마침표, 물음표 또는 느낌표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해서 phrase도 있는데요. phrase는 구를 말합니다. 이건 두 단어 이상으로 의미를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 sentence와 phrase 둘다 일반적으로 두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 동사를 갖춘 것은 문장이고 주어 동사 갖추지 않은 것은 구, phrase가 되는 거죠. 우리 예문 보면 The phrase rain check was first used as a
at a baseball ga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rain check라는 어구는 야구 경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조상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단락을 얘기합니다. 글의 한 토막이죠. 자, 예문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라고 할 때, the first paragraph. It's about the childhood of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글의 한 토막을 paragraph라고 하고요. paragraph보다 조금 큰 단위가 있죠. paragraph가 모여서 이제 chapter를 이루게 되는데, chapter는 책의 장을 얘기합니다. 1장, 2장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 범위이죠. 자, 예문 보면 This book has review test. 자, 이 책은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장이요, review test를 가지고 있잖아요. At the end of every chapter 하면 매장 끝에 해서 우리 paragraph 그리고 chapter라는 단위 비교해 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tructure. Structure 하면 구조 또는 체계나 짜임새를 얘기합니다. 이어로 form이 있는데요. It's not easy, 쉽지 않다,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장의 구조라고 한다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겠고, 또 어떤 글의 구조라고 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죠? 이런 구조를 영어로 struc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plot. 자, plot 하면 어떤 글의 구성, 또 줄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plot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또 알아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plot twist라는 표현. 우리 twist 하면 이건 비틀기란 뜻이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어떤 줄거리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확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plot twist 하면 반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줄거리에서의 반전.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알고 보니 범인이었다든지 그런 반전을 얘기할 때 plot twist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limax. 클라이맥스 하면 절정, 말 그대로 클라이맥스를 얘기하는데, 우리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있잖아요.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할때그 절정을 클라이맥스라고 표현한다. The climax is the most dramatic moment of a story. 절정은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clue. clue 하면 단서, 실마리 또는 증거를 얘기합니다. 유의어로 힌트나 사인도 마찬가지로 단서가 되는데, 주로 추리소설에서 이런 단서를 찾으면서 또 읽는 재미가 있겠죠? 나는 단서를 찾았어. I found a clue.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시면요. steady. steady 하면 꾸준한, 안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예문 보면 그 어린 소녀는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다. The young boy is making steady progress. 우리 꾸준한 발전, steady progr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 단어와 관련해서 속담 하나 알아두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하면 이건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때 steady는 꾸준한이라는 뜻이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여러분 발음 주의해 주세요. noble, noble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o 발음 그리고 b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 아까 나온 뭐랑 구분하냐면 우리 소설이란 뜻의 단어 있잖아요. 소설이란 뜻의 단어는 이렇게 써주는데요. novel, novel 해서 나 그리고 V 발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철자와 발음이 다르죠. 우리 noble이라고 할 때는 여러 뜻이 있어요. 고귀한, 숭고한이란 뜻이 있어서 어떤 숭고한 정신, noble mind. 그리고 웅장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웅장한, 어떤 장엄한 궁궐 얘기할 때 noble palace. 그리고 귀족의 라는 뜻이 있어서요. 귀족 가문, noble family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은요, 앞에다가 이글을 붙여서 ignoble. ignoble 하면 이건 미천한, 비열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단어와 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노벨상 할때그 노벨인데, 이 노벨상 할때 노벨은 뒤듬절에 강세가 있어서요, 노벨입니다. 노벨상, the Nobel Prize예요. 그래서 이 문

문학과 관련해서 또 노벨 문학상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할 때는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벨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노벨 하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류의 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렇게 나와 있고 한편 이그노벨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노벨상의 반대겠죠?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기발한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그노블과 노벨을 합친 이름의 상이래요. 우리 노블의 반대말이 이그노블이니까 이걸 패러디해서 노벨상의 반대말 이그노벨상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기발한 연구, 뭔가 괴짜 같지만 알고 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에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publish. publish 하면 출판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책을 출판하다. publish a book. 또는 소설을 출간하다. publish a novel이 되겠고요. publishing company 하면 출판사가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translate. translate 하면 이건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편 interpret 같은 경우는 이건 통역하다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여요. 그래서 어떤 말을 통역하다라는 의미로는 interpret. 한편 어떤 글을 번역하다라는 의미로는 translate. 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A를 B로 번역하다. Translate A into B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Translate English into Kore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Imagine. Imagine 하면 상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Imagine that. 상상해 보세요. You're flying a car. 당신이 차를 타고 날고 있다고. Imagine that. 주어 동사 하면 누가 뭐뭐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 단어로 imaginary. Imaginary 하면 상상의, 가상의란 뜻입니다. 상상 속의 차, imaginary car가 되겠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Fortunately. Fortunately 하면 다행히도, 운 좋게도란 뜻입니다. 좀더 쉽게 luckily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fortune은 운 또는 운명이란 뜻이 있고, fortunate 하면 운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다가 ly를 붙여서 fortunately 하면 운 좋게도라는 부사가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A number of. A number of 하면 뭐 얼마간의, 약간의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Some, a few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a number of는 여러분 많은 이란 뜻으로 더 기억해 주세요. 우리 many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공연 전에 극장 밖에 모였다라고 할때 a number of people. A number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theater before the concert.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건 많은 수의 이란 뜻이니까 그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첫 글자 힌트 바로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빨간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모두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찾았을까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에요.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steady. steady 하면 꾸준한, 안정적인이죠. 다음 아래에 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noble. noble 하면 고귀한, 귀족의였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C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chapter. chapter 하면 책의 장을 얘기하고요. 다음 마지막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plot. plot 하면 줄거리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56페이지 A번입니다. 영어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A 보면 The writer of a book or play. 어떤 책이나 연극의 글쓰니, 그러니까 저자입니다. 정답은 author. 작가, 저자 연결해주면 되겠고 다음 우리 B번 보면요 To change words 단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Into a different language 다른 언어로 자, 단어들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번역하다가 되겠죠 Translate 골라주시고요 다음 우리 C 보면 The life story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예요 Written by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쓰인 자, 이건 전

일대기란 뜻의 단어 biography입니다. 다음 우리 D 보면요. Written stories about 자, 어떤 쓰여진 이야기인데요. People and events, 사람과 어떤 사건에 대한 that are not real, 실제가 아닌, 즉 허구의 어떤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건 바로 소설이 되겠죠? Fiction 골라주시고요. 다음 우리 E 보면요. The time and place, 시간과 장소입니다. In which the action of a book happens에서 어떤 책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이건 배경이 되겠죠? Setting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알맞은 단어 써볼까요? 1번에 숭고한 이유, 대의 명분이라고 할 때, 우리 숭고한이란 뜻의 단어, noble입니다. noble. 이렇게 철자 써주시고요. 다음 우리 2번 보면요. 절정에 도달하다, reach the, 절정할 때는 climax이죠. 다음 우리 3번에 최고의 포옹 장면, the best hugging, 장면 할 때는 scene 써주시고요. 다음 우리 4번에요. 시집을 출간하다, 우리 출간하다라고 할 때는 publish 있었습니다. Publish a book of poetry. 다음 우리 5번에요. 신화와 전설 속의 영웅들이라고 할 때, heroes of myth and 우리 전설이라고 할땐 legend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 골라서 완성해 볼까요? 1번에 German actors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독일 배우들은 first used this, 뭐뭐. 처음 이 어구를 사용했다. 우리 어구라고 할때 phrase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2번입니다. Sorry, but could you say that last 뭐뭐 again? 죄송하지만 마지막 문장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때 sentence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 3번이에요. It is hard to guess. 추측하는 것은 어렵대요. The meanings of English 무엇? 영어 관용어구의 뜻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우리 관용어구라고 할때 idiom이죠. 빈칸에 idioms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4번입니다.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너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 나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해. 말 그대로 I like romantic comedies.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내 방, 책장 조사하기입니다. 여러분, 책장으로 가서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픽션 몇 권인지, 넌픽션 몇 권인지 세어 보시고요. 그 외에도 오늘 배운 myth, fable, biography 이런 것들은 또몇 권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오늘 배운 단어 다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여섯 번째 시간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계산 방법 공부했었죠? 어렵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들을 동원해서 계산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유리수인 부분과 무리수인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 무리수들의 덧셈 계산해 볼 겁니다. 보시면 m 루트 a와 n 루트 a를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루트 a와 루트 a, 무리수 부분이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 무리수 부분은 한 번만 사용하고 앞쪽에 있는 유리수 부분 m과 n을 더해서 루트 앞에 붙여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흡사 뭐와 비슷하냐? m 루트 a가 자 루트 a라는 문자가 m개 있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때? 예를 하나 볼까요? 지금 2 루트 3 더하기 5 루트 3 하고 쓰여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3과 루트 3이 똑같으니까 루트 3 앞에 2 더하기 5를 붙여서 7 루트 3이라고 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루트 3과 여기 있는 루트 3을 a라는 문자처럼 생각을 해 주신다면 2a 더하기 5a가 7a가 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의 상식적인 수준을 동원하면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m 루트 a에서 n 루트 a를 빼라면 m과 n을 빼서 루트 a에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2 루트 3 빼기 5 루트 3이라면 2에서 5를 뺀 마이너스 3을 루트 3 앞에 붙여주면 우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한번 확인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계산할 때 많은 친구들이 루트 안에서 3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덧셈을 계산할 때 루트 3을 하나의 문자 A처럼 루트 2를 하나의 문자 B처럼 생각한다면 A와 B를 더 이상 더할 수 없었던 것처럼 루트 3과 루트 2도 더 이상 덧셈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루트 3 빼기 루트 2를 생각할 때도요. 루트 안에서 3 빼기 2를 계산해서 루트 1이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은요. 분배 법칙을 근호가 있는 식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루트 b 더하기 루트 c라는 식이 있는데 그 앞에 루트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 루트 a를 루트 b와 루트 c 모두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c를 루트 ac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연결됐다면 그 사이의 연결부호가 빼기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하기는 더하기로 빼기는 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복호동순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더하기가 더하기로, 빼기가 빼기로, 위쪽에 있는 것들끼리, 아래쪽에 있는 것들끼리 식이 전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곱해져 있는 저 무리수 루트 A가 뒤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다가 뒤쪽에서 루트 C를 곱해도 동일한 형태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서 문제식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앞에 루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루트 2를 루트 5와 루트 3에 둘 다 곱하고 사이의 연결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루트 10,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6으로 쓰여지겠네요. 그 다음 뒤에서 루트 2를 곱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루트 2가 뒤에서 앞으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돼도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하고 똑같이 우리 정답 써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개념 분모의 유리화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그거보다 형태가 조금 복잡하죠. 분자가 훨씬 복잡한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모에 있는 루트 C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분자 분모의 동시에 루트 C를 곱하면서 분모가 루트 C의 제곱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다가 루트 C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게 아래에 예제 나와 있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면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루트 2를 곱해서 분모를 2라는 유리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분자는 분배 법칙 적용해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 방법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살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벌써 두 번이나 배우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왜 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요. 분수들의 계산이 너무 편해집니다. 특별히 통분이 편해져요. 오늘 우리 문제 2번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테니까 문제 2번 기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확인하는 문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할게요. 자, 루트 24는 24가 2의 제곱 곱하기 6이니까 2가 루트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2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루트 3을 분배한다면 자, 마이너스 3루트 6, 자 뒤쪽 마이너스 루트 3에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배해 주어야겠죠? 그렇다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니까 결과는 3 하고 쓰여집니다. 자 이제 무리수의 덧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루트 6에서 3루트 6을 빼면요.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2에서 3 뺀 결과 마이너스 1을 루트 앞에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더하기 3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6과 3은 더 이상 덧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정답이고 혹시나 순서를 바꾸어서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쓰셔도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문제 2번 봅시다.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에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유리화를 하면 통분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루트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을 유리화해서 분모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통분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유리화 먼저 하자. 분모는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니까 2 하고 쓰여질 테고 분자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과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12. 그런데 루트 12가 2 루트 3이라고 쓰여지고요.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식 전체는 2분의 루트 6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2분의 2 루트 3을 빼주고요. 또 2분의 루트 6을 빼준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2분의 루트 6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우리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이 정답이 될 테고 2하고 2도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 우리 오늘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진행하고 유리화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는데 앞에서 계산했던 상식적인 방법들 동원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 소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살펴봤죠. 소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 계산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함께 풀면서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다지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수직선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0에서 1까지 그런데 10칸으로 똑같이 나눴으니까 그 중에 이 한 칸은 바로 0.1을 나타내요. 그런 순식선에서 0.1이 5개면 0.5죠. 0.5씩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여가면 이때 이 값은 바로 1.5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덧셈식으로 나타냈을 때 0.5씩 오른쪽으로 세 번 그래서 0.5 더하기 0.5 더하기 0.5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1.5입니다. 수직선에서 알게 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5를 3번 더하였습니다. 라는 걸 곱셈.

쌤식으로 나타내면 0.5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값은 0.5를 3번 더한 1.5와 같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3은 1.5와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답니다. 이건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0.5는 0.1이 5개예요. 그럼 0.1이 5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0.1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것과 같습니까? 5 곱하기 3 해서 0.1이 바로 15개가 되는구나. 따라서 0.5 곱하기 3은 이렇게 0.1이 15개인 것과 같아서 1.5로 표현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0.5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이건 10분의 5 곱하기 3이 되어서 10분의 15니까 1.5가 되는 겁니다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주어져도 여러분이 알맞게 이렇게 빈칸 네모에 뭔가를 써넣어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그 계산의 결과를 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 같은 식을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선 0.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더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곱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2를 네번 더하면 2 곱하기 4인 것처럼 0.3을 네번 더하면 0.3 곱하기 4로 나타내 주면 돼요. 그런데 0.3 곱하기 4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0.3은 10분의 3과도 같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0분의 3 곱하기 4입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아래에 있네요.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같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다음 0.6을 한 번, 두 번, 세번 더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0.6 곱하기 3이라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계산의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줄 수 있어요. 그럼 3번은 어떨까요? 계산을 하는데, 0.7 곱하기 6을 계산하는데 세로로 계산을 하는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의 계산처럼. 그래서 7 곱하기 6 하면 42인데, 7에서 0.7로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므로 4.2로 나타내 주는 거죠. 0.62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자연수의 계산처럼 2, 3은 6, 그 다음에 6, 3, 18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62가 아니라 0.62로 이것도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됐으니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서 1.86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을 세로로 계산할 때에는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을 이렇게 그대로 내려 찍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에서는요. 그럼 여기 0.9 곱하기 5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9 곱하기 5가 45이기 때문에 0.9 곱하기 5는 4.5로 표현될 수 있죠.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도 좋고, 앞서 말한 것처럼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좋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주면 되죠. 0.58 곱하기 4는요? 그러면 58 곱하기 4를 생각해 보세요. 8, 4, 32, 5, 4, 20, 230인데, 0.58 곱하기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더라. 따라서 이럴 때 계산의 결과는 2.32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또, 민순의 가족은 마트에서 한 병에 0.5리터인 주스를 5병 샀다. 민순의 가족이 마트에서 산 주스가 모두 몇 리터일까? 0.5리터짜리 5병이니까 0.5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5가 25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5는 2.5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트에서 산 주스는 모두 2.5리터입니다.

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소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0.5를 10분의 5로 나타내서 5를 곱해도 좋고, 0.5는 0.1이 5개니까 0.1이 5개씩 5묶음이라고 생각하면 0.1이 25개, 그래서 2.5야. 요렇게 해도 좋고, 자연수의 셈처럼 계산하되 소수점을 잘 찍는 방법으로 세로로 계산해 주어도 좋고, 다양한 방법들을 익혀 두세요. 그 다음은 이제 계산 결과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연후를 볼까요? 0.78 곱하기 5. 이건 이렇게 생각했네요. 0.78이 0.8에 가깝죠. 그래서 0.8과 5의 곱으로 어림을 할수 있다. 그럼 0.8에 5를 곱하면 그 값이 4니까 계산의 결과는 4 정도가 될 거야라고 어림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0.78 곱하기 5의 값은 0.8 곱하기 5가 4니까 4 정도가 될 거야. 실제로는 4보다 조금 작겠죠. 왜냐면 0.78이 0.8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실제 계산한 결과는 4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상했을 때4 정도가 될 거야. 맞습니다. 자, 서준. 0.87 곱하기 9예요. 그러면 87과 9의 곱이 약 800이니까 87과 9의 곱을 생각해 봤는데 이럴 때이 값이 약 800이라고 했어요. 사실 정확한 값은요, 7, 9, 63, 8, 9, 72 해서 783인데 800에 가깝죠? 그러니까 87과 9의 곱은 약 800이니까 0.87과 9의 곱은 정확한 값은 어때요?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돼서 계산의 결과도 이렇게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7.83이죠. 그러면 87과 9의 곱을 약 800이라고 생각했을 때 0.87과 9의 곱은 80 정도가 아니라 8 정도가 되라고 생각해야죠. 0.87은 87의 100분의 1배이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서 8 정도가 되라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계산의 결과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서 서준 이름을 쓰고요. 바르게 고치면 87과 9의 곱은 약 800이니까 그렇다면 0.87과 9의 곱은 8 정도가 돼. 8 정도가 돼. 자, 이렇게 바르게 고쳐 나타내 줍시다. 6번 볼까요? 계산의 결과를 비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가 주어졌죠? 그럼 8 곱하기 0.43을 8 곱하기 100분의 43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0분의 분자는 83, 24, 84, 32 이렇게 344가 되어서 3.44로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 볼까요? 4 곱하기 86 했더니 46에 24, 48에 32 그런데 곱하는 수가 0.86으로 10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므로 3.44 따라서 그 결과는 서로 같습니다라고 비교하여 답할 수 있답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 그 계산의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때 적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요, 문항 7번인데요. 수인이의 평일 둘레길 걷기 계획표다. 수인이가 2주 동안 평일에 둘레길을 걷는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평일이라고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각각 걷기를 할때 걷는 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의 수인이가 걷는 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걷는 거리를 모두 더해주면 되지요.
이건 일주일

동안 수인이가 둘레길을 걷는 거리인데 조건에서 2주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두 배만큼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 볼까요? 1.2, 1.2 더하면 2.4, 0.9두 개를 더하면 1.8,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4.2, 거기에 0.5까지 더하니까 4.7인데요. 그것의 두 배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47과 2를 곱하면 94니까 4.7에 2를 곱하면 이렇게 9.4로 나타낼 수 있겠군요. 그러므로 2주 동안 평일에 둘레길을 걷는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입니까? 하면 9.4km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걷는 거리, 요거 다 더해서 구한 다음에 조건에서 2주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곱해서 나온 값, 바로 이것을 문제의 답으로 표현합시다. 이런 문제는 먼저 계산에 앞서서 해결의 방법, 계획을 잘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 8번, 계산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9 곱하기 1.84예요. 세로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소수점을 잘 찍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94, 36, 98에 72니까 5 쓰고, 91은 9니까 7을 더해서 16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딱 살펴보면 이 값은 9에다가 184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184가 아니라 1.84를 곱했기 때문에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어서 소수점은 여기에 이렇게 찍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의 소수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9 곱하기 1.84는 따라서 16.56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할 때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을 이렇게 내려 찍는다라고 기억해 둔답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세로로 계산했을 때그 계산의 방법을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소수점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그거 잘못된 곳을 찾아서 이와 같이 바르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7.2cm인 정육각형의 둘레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정육각형은 변이 6개인데 그 6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정육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건한 변의 길이가 7.2cm이기 때문에 7.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같은 수를 이렇게 여섯 번 더한 것을 우리는 7.2 곱하기 6입니다라고 바꿔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다 했으니 10분의 72 곱하기 6이라고 해볼까요? 10분의 2, 6, 12, 7, 6에 42. 따라서 이 값은 43.2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또는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72 곱하기 6은 2, 6, 12, 7, 6에 42, 430이고, 7.2 곱하기 6이니까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어 43.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하면 그 값은 43.2cm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계산식을 딱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산식은요, 7.2 곱하기 6으로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둘수 있겠죠? 문제 해결 되었어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문항 10번이에요. 일정한 빠르기로 10분 동안 15.9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같은 빠르기로 이 자동차가 1시간 20분 동안 달렸다면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10분 동안에 이렇게 15.9km

5.9km를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건 1시간 20분 동안 달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바꾸죠? 이렇게 80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보다 20분 더긴 시간, 80분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80분 동안에는 몇 킬로미터를 달렸을까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80분이라는 건 10분의 몇 배? 맞아요. 8배인 시간이에요. 따라서 1시간 20분, 즉 80분 동안에 달린 거리를 구하려면 10분 동안에 달린 거리의 8배만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시간 20분 동안 달렸을 때몇 킬로미터를 달렸습니까? 10분 동안 달린 거리의 8배, 15.9에 8을 곱한 값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 10분의 159 곱하기 8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10분의 159 곱하기 8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같죠? 그렇다면 10분의 9, 8에 72, 5, 8에 40, 1, 8은 8, 4랑 더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해 줄수 있고요. 이때 127.2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므로 1시간 20분 동안 달렸을 때에 달린 거리를 구하게 되면 127.2km가 되는 거예요. 답은 127.2km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얘는 10분이라고 했고 얘는 1시간 2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얘를 분으로 바꿔서 10분의 몇 배만큼의 시간인지를 찾아서 식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자. 정리됐죠? 이번에도 문장이 주어졌어요. 항상 문장이 주어지면 내가 구하려는 것이 뭘까? 주어진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현수는 일주일에 3번 집에서 2.4km 떨어진 수영장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수영장에 다녀온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인지 구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함정이 좀 있는데요. 현수가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이건 함정이에요. 왜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일주일은 7일이지만 그중에 3번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3번. 집에서 2.4km 떨어진 수영장에, 그 다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수영장을 갔어요. 그러면 갈때 2.4km만큼 갔죠. 그런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올때 2.4km만큼을 다시 온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의 거리, 다녀온 거리라고 한다면, 2.4 더하기 2.4 또는 2.4 곱하기 2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2.4 곱하기 2는 이와 같이 4.8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2.4에 2.4 더한 것도 4.8이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집에서 수영장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한 번. 요렇게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수영장에 다녀온 거리를 구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딱세 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번 갔다가 다시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한번 다녀온 거리가 4.8km이고 세 번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3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8과 3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8324, 4312 이렇게 표현되니까 4.8 곱하기 3이라면 그 결과는 14.4로 나타낼 수 있겠군요. 그러므로 문제의 답을 구해서 14.4km입니다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물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2.4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또는 2.4 더하기 2.4에 3배를 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모두 다 같은 값으로 표현되죠? 14.4라는 값으로 표현이 될 거랍니다. 식들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풀이의 단계도 각각 나눠가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되었어요. 이 문제는 특히나 좀 함정이 많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이라는 말만 보고 일주일이 7일이야 요거 생각하면 안 되고 수영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다는 거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 함정을 피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문항 12번 볼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어림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채소의 이름을 써보세요. 민지, 감자 한개 무게는 약 200g이래. 소연, 고구마 한 개는 감자보다 무거워서 약 350g쯤 된대. 민지, 같은 종류의 채소를 6개 담았더니 무게가 약 2kg 정도였어. 소연, 그럼 담은 채소는 무엇일 것 같아? 자, 감자를 보세요. 감자가 한개 무게가 약 200g이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채소를 6개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6개 담았을 때는 약200 곱하기 6 하니까 약 1200g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살펴보면 고구마는 감자보다 무거워서 약 350g이야 한 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6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50에 6을 곱해주면 되죠. 06은 0, 656에 30, 368, 그럼 2100g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무게가 약 2kg 정도였어. 그럼 2kg은 2000g과 같으니까 약 2000g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아,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약 2100g인 고구마, 그럼 담은 채소는 고구마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볼게요. 감자가 약 200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 200g은 kg으로 바꿨을 때약 0.2kg입니다. 라고 할수 있고, 이것이 6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으로 0.2 곱하기 6이니까, 아, 이럴 때약 1.2kg이야 라고 할수 있겠죠. 고구마는 그럼 약 0.35kg 한 개가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6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6을 곱해 보세요. 56, 30, 36, 18 소수점 찍기. 그러니까 약 2.1kg입니다. 요렇게 나타내 줄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약 2kg 정도였어. 라는 걸 봤을 때, 약 2.1kg에 해당되는 고구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은 채소는 고구마일 것 같아라고 답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어림을 이용해서 알맞은 채소의 이름 쓰기 문제도 해결해 볼수 있군요. 이번에는 13번의 문제로 어느 날 아침 7시를 기준으로 본 대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4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1.57배입니다.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침 7시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42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서울은 대전 농도의 1.57배라고 했어요. 42 마이크로그램에 1.57배니까 몇에 몇 배는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하게 되지요. 따라서 42 곱하기 1.57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셈을 해결할 때 편리한 방법,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로로 많이들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계산할 때는요,
자연수의 계산처럼 해주면 돼요. 즉, 42하고 157을 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 7에 14, 4, 7에 28, 2, 5, 10, 4, 5, 20, 1, 2는 2, 4, 1은 4,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네들을 더하면 4, 9, 5, 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요,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한 후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는 것과 같아요. 바로 여기가 소수점의 위치가 돼요. 왜 이렇게 할수 있죠? 42 곱하기 157이 6594라면 157이 아니라 그의 100분의 1배인 1.57을 곱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65.94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의 결과는 65.9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65.94 이럴 때 단위도 써주세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요렇게 계산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의 1.57배를 구하는 것이므로 몇의 몇 배는 몇 곱하기 몇이 되니까 42 곱하기 1.57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오늘 중요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7.2cm인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6을 곱한 것으로 7.2 곱하기 6하여 43.2cm로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해야 한다. 한번더 확인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문장이 주어졌을 때 알맞은 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2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우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단원명은 바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인데요. 6학년 1학기 때 무엇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 기억나요? 맞아요. 그 비와 비율과 연결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만점한 수학 플러스를 통해서 쌤하고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다지다 보면요. 이번 사단원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날 개념은요. 비의 성질을 알아보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고 비례식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 대체 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이 왜 필요할까? 자, 우리 친구들이 어머 지금 여기 에코장터가 열렸는데요. 우주뇌학교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받은 환경보상금을 기부하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자, 5학년은 우리 10kg을 모았고요. 6학년 친구들은 15kg을 모았는데 6학년은 환경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번 에코장터에서 환경보상금을 5,000원 받았어 라고 했네요. 그러면 6학년 친구가 15kg을 모았는데 5,000원을 받았다. 그럼 5학년 친구들은 10kg을 모았는데 얼마를 받았을까? 자, 뭔가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이 끝나면요. 5학년 친구들이 환경보상금 얼마나 받았는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개념.

문단지기 첫 번째 개념, 비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라고 그랬는데요.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대 5라는 것은 3과 5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수가 5, 그리고 비교하는 수가 3이라서, 자,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대 5라는 것은 바로 비율로 나타내면 무엇이었냐? 3 나누기 5.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즉, 기준량분의 5분의 3. 또는 5분의 3이라는 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니까 0.6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 나누기 비교하는 양을 분수나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두 수에서 기호 앞에 있는 3을요, 전항, 그리고 뒤에 있는 5를 후항이라고 해요. 자, 전후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용어니까 전항과 후항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도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대 10에서 선생님이 전항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래요? 9요라고 답하고요. 후항이 뭐예요? 그러면 12요라고 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비의 성질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이제 1학기로 다시 돌아가서 3대 5하고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3대 5와 비율이 같은 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3대 5는 비율이 5분의 3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에 만약에 1을 곱했다. 10분의 6인데 이때 5분의 3과 10분의 6은 크기가 같은 분수죠. 그러니까 10분의 6도 비로 나타내면 6대 10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요, 결국 전항과 후항에 각각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3을 곱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9하고 15가 되는데, 이또 마찬가지로 15분의 9니까 비율이 어때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비는 이렇게 전항과 후항에 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비율이 같은 비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전항과 후항에 4배를 해가지고 12 대, 그 다음에 20을 해도 이들은 모두 전항 후항은 다르지만 비율이 같다라는 거. 그렇다면 비의 성질 첫 번째는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뭐 하여도, 그렇죠,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왜 0이 아닌이라는 단서가 붙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0을 곱해보세요. 아무리 큰 수라고 하더라도 곱셈에서는 0이 막 힘이 되게 세요. 자, 1억 곱하기 0을 해도 0이 돼버리란 말이에요.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의 전환과 후항의 0을 곱하면 0대 0이 되므로 0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같은 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3과 5의 2를 곱해서 6대 10, 5분의 3과 10분의 6 모두 5분의 3으로 크기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곱하는 거 말고 나누어도 되겠죠? 그래서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아요. 이때도 우리가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같은 수라는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거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기 쉽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글자인데 찾아보세요. 자, 성질 1, 성질 2. 여기 세 글자. 세 글자 뭘까요? 공개합니다. 바로 같은 수예요. 같은 수라고 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환과 후항에 뭔가를 계산할 때는 공평하게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3에는 1을 곱했는데, 막 5에는 3을 곱했어. 그러면 6대에 뭐가 되나요? 3을 곱하면 15가 되는데, 15분의 6 비율이 같지 않죠? 5분의 3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대 40 같은 경우에는 둘다 5로 나누면 3대 8이죠. 자, 15대 40의 비율은 40분의 15로 약분하면 8분의 3. 3대 8의 비율도 8분의 3이니까 어때요? 네,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바로 비율은 8분의 3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교과서 개념 다지기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비에서 전환

비율은 14분의 10이에요. 2로 약분하면 7분의 5예요. 그래서 가운데랑 연결해 주고요. 44대 33. 33분의 44니까 11로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와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같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비가 3대 5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24대 몇? 두 비가 비율이 같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죠. 자, 그러면 쌤이 앞에서 중요한 세 글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같은 수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 지금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후항에다가 8을 곱했어요. 그럼 5, 8, 40이니까 전항에다도 물론 8을 곱해야 하겠죠. 그래서 3, 8, 24. 아, 두 비는 비율이 같습니다. 아래는 93대 45인데요. 지금 전항에 나누기 3을 했네요. 31이 되겠죠? 그럼 후항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기 3을 하여 15로 만들면 93대 45와 31대 15는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어진 전항과 후항이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소수일 수도 있고, 둘다 분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수 분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막 3분의 1때 0.7, 이렇게 분수나 소수가 있을 때는 뭔가 몇대 몇이라는 게잘 느낌이 안 와요. 계산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연습해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1.5 대2.5 같은 수예요. 자, 둘다 소수 몇 자리 수? 한 자리 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일단 이두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거다. 그럼 소수 한 자리 수에는 뭘 곱하면 자연수가 되지? 10배를 하면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1.5에다 10배를 해서 15로 만들고 공평하게 같은 수 곱하자. 2.5에도 10배를 곱하여 10을 곱하여 25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25대 15. 일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15와 25 같은 수로 나눌 수 있겠어요. 0이 아닌 같은 수로. 바로 5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15를 5로 나누면 3이고, 25를 5로 나누면 5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1.5 대 2.5. 15대 25, 3대 5. 세 비는 모두 다 비율이 같아요. 근데 가장 보기가 간단하게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3대 5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복잡한 비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소수 한 자리 수니까 둘다 10을 곱했지만 만약에 소수 두 자리 수라면 100을 곱하면 되겠고 소수 세 자리 수라면 그렇죠. 1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 비의 전항과 후항에 10이라든지 100 또는 1000 등을 곱하여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되겠고요. 자연수로 만들었는데 뭔가 또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한번더 나눠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예부터 한번 살펴보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는데요.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몇을 곱하면 자연수가 될까? 그렇죠. 바로 분모 2를 1로 약분시키는 수는 2의 배수입니다. 3분의 1은 분모 3을 약분시킬 수 있는 수는 1로 약분시킬 수 있는 수는 3의 배수죠. 그런데 같은 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2와 3의 공배수. 바로 6의 배수가 되겠어요. 근데 6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잖아요. 아무래도 최소 공배수를 곱했을 때 간단해지지, 만약에 10이나 아니면은 뭐18 정도를 곱한다면 한번더 간단해지려면 또 다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공배수를 곱하면 자연수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6을 곱했을 때는 3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방법.
비의 전환과 후황의 두 분모

경우에 무엇을 공배수를 곱해주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분수소수가 막 섞여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세 번째, 소수와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이때는 비의 전환과 후황이 모두 소수 또는 분수가 되도록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면 불편하죠.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 대 분수로 만든 다음 계산하거나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소수 대 소수로 만든 다음 계산해주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0.9대 5분의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수 5분의 1을 소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거는 10분의 2와 같으니 소수 0.2가 되니까 0.9 대 0.2로 만들면 둘다 소수? 한 자릿수네. 그럼 각각 뭘 곱하면 되지? 10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9대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볼까요? 소수 0.9가 있어요. 0.9를 분수로 바꿔보면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 10분의 9가 되죠? 자, 10분의 9랑 5분의 1 보세요. 분모가 10하고 5니까 공배수는 바로 10의 배수가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9대 2. 여러분 어때요? 방법 1과 방법 2는 형태를 여기에는 소수 대 소수로 만들었고 얘는 분수 대 분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과가 9대 2로 같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연습해 봐야 되겠죠? 개념 정리했으니까 다음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6.3 대 2.8, 둘다 소수 한 자릿수네. 그럼 10을 곱하면 되겠네. 자, 6.3에 10을 곱하여 63, 2.8에도 10을 곱하여 28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좀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얘가 간단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을까? 하는 그냥 분수로 바꿔서 28분의 63이라는 비율에서 약분이 되나, 되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랑 결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한다라는 거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단,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처럼 1이 아닌 공약수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63, 28 모두 7을 공약수로 갖고 있죠. 그래서 63도 7로 나누고 28도 7로 나누는 거죠. 그럼 63 나누기 7은 9고 28 나누기 7은 4니까 9대 4.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6번은요. 6분의 5대 9분의 1입니다. 지금 여기 후황이 18을 곱했으니까 우리도 공평하게 6분의 5에도 18을 곱해야 되겠죠. 계산하면 6 약분하여 3이 남으니 5, 3, 15. 그 다음 9분의 1 곱하기 18은 2가 되네요. 끝! 더 이상 더 간단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5하고 2가 공약수가 1뿐이니까요. 그 다음에 7번. 1.3 대 5분의 3. 어? 소수 분수네? 뭘로 형태를 맞춰줄까? 아, 여기 1.3을 10분의 13으로 바꾸어서 분수 대 분수로 만들어준 다음, 분모 10과 5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 10을 곱했네요. 그럼 10분의 13 곱하기 10은 13이고요. 5분의 3 곱하기 10은 약분하여 6. 자, 더 이상 더 간단해질 수 없죠? 그래서 끝!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이번 단원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비례식이에요, 여러분. 자,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비례식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쌤하고요. 우리가 비의 성질을 한번 떠올려서 3대 5와 비율이 같은 비를 몇 개만 구해볼게요. 전환과 후황에 각각 2를 곱하면 6대 10, 3을 곱하면 9대 15, 4를 곱하면 12대 20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비들은 모두 뭐가 같죠? 그렇죠.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 비율이 같은 것도 같아요라는 이러한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한없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비랑 비유리 같은 비는 정말 무수히 많겠구나. 그럼 그 중에 두 개를 니네들이 비율이 같아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례식입니다. 즉, 뜻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같다를 사용하여 자, 3대 2, 비율은 2분의 3. 9대 6, 비율은 6분의 9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으로 같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을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은요, 항이 몇 개나 되나요? 그렇죠. 각각 비에서 전항후항, 총 4개인데, 그럼 비례식을 세웠을 때또 위치에 따라서 항의 이름을 달리 불러주기로 했어요. 바로 3대 2는 9대 6에서 바깥쪽에 있는 3과 6, 여기 아래 그림 보자고요. 바깥쪽에 있는 3과 6을 우리가 외항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2와 9를 내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외항, 내항, 자, 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들어봤나요? 더운 여름에는 이 바깥에 있는 수영장을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실외 수영장. 그리고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안쪽에 있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랑 내는 바로 외는 바깥, 이라는 뜻이고요. 내는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상 바깥에 있는 항, 안에 있는 항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하나의 비가 주어졌을 때그 비와 비율이 같은 비는 몇 개일까요? 네.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내가 전항과 후항의 몇 배를 한 비를 만들지는 우리 친구들 마음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4대 9가 주어졌을 때 전항과 후항의 각각 만약 2를 곱한다면 8대 18이 되어 그리고 그 비율은 같아요. 비율이 모두 9분의 4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 9와 8대 18은 같습니다. 라는 멋진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곧바로 4와 9에 각각 두 배를 하여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또 나누어 비례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28대 12는 공약수 중에서 이제 4로 나누면 바로 28 나누기 4는 7, 12 나누기 4는 3이니까 7대 3. 이또 어때요? 비율이 같죠? 28대 12의 비율은 12분의 28. 7대 3의 비율은 3분의 7이니까 비율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든지 다양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연습!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비례식 4대 7과 12대 21에서 외항. 외항이라는 건 바깥쪽. 그러니 4와 21이고, 내항.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항이니까 7과 12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9번이에요. 전항과 후항에 어떤 계산할 거냐? 4를 곱했어요. 곱하여 비례식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5대 8이니까 5에 4를 곱하면 5, 4, 20. 8에도 4를 곱하여 8, 4, 32. 두 비는 같다. 이런 비례식 완성해봤습니다. 10번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도 비례식 만들 수 있죠. 52대 16인데요. 지금 여기 나누기 4를 했어요 라고 그랬네요. 그럼 전항에 52 나누기 4를 하면 13이 되겠고 그럼 16에도 똑같이 4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4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52대 16과 13대 4는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식 완성해봤고요. 자, 11번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몇대 15는 몇대 몇이라고 했습니다. 후항이 15가 되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두 비인데요. 그럼 만약에 9대 얘부터 먼저 온다라고 한다면 비율은 15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여 5분의 3이에요. 자, 12대 15는 비율이 15분의 10이라서 5로 약분하면 5분의 4고요. 4대 5는 5분의 4죠. 27대 5는 5분의 27이니까 이넷 중에 비율이 같은 건 이렇게 5분의 4, 5분의 4가 나온 이두 개네요. 그렇다면 9가 맨 앞에 왔을 때는 같은 비율을 찾을 수가 없고 바로 12대 15와 4대 5가 같다라고 연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1번까지 해서요. 첫 번째 이 개념 세 개를 모두 정리해 봤으니까 자, 이제 교과서 넘어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에 있는 문제만 풀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도전해 보고, 그 다음 선생님하고 풀이 만나봐도 될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황의 동그라미 표, 후황의 세모 표였어요. 라고 그랬는데, 전황은 이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항. 17. 그 다음 후황은 기호 기준으로 뒤에 있는 항이니까, 11에 세모 표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은 전황과 후황을 찾아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9, 대 14에서 전황은 기호 앞에 오는 수니까 9, 후황은 기호 뒤에 오는 항이죠. 14가 후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4번은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수직선 0이 있고요. 여기 6이 있는데 5배를 해서 30에 도착을 했고, 그럼 7에도 똑같이 5배를 해서 35가 된다면, 바로 6대 7과 30대 35의 비율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36대 16에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16을 4로 나눴어요. 그럼 4가 됐죠. 그러면 36도 똑같이 4로 나눠야 합니다. 나눠보면 9가 되므로 36대 16과 9대 4의 비율은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 봤고요. 5번은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9대 4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 자, 뒤에 있는 항의 기준량이죠. 4분의 9. 30대 10은 10분의 30이니까 약분하여 3이 되겠네요. 자, 3대 1. 1분의 3이니까 3이고요. 18대 8. 8분의 18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바로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비율 같은 거 찾았죠? 9분의 4, 3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은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1대 3인 직사각형의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네요. 가로가 1일 때 세로가 3이어야 됩니다. 가로와 세로 1대 3이니까요. 가는 가로가 3cm, 세로가 15cm니까 가로 대 세로는 3대 15가 되는데요. 비율은 어때요? 1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대 15를 전황과 후황을 3으로 나누면 1대 5가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1대 3이 아니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4, 세로가 10이에요. 그렇다면 각각을 뭘로 나눌까요? 그렇죠. 4로 나누면 1대 3이네요.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B가 1대 3인 직사각형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갈게요. 오, 중요한 문제. 두 정사각형을 보고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가는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고요. 나는 8cm인 정사각형이에요. 우리 효빈이 가 정사각형과 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는 12대 8이야 라고 했네요. 네, 한변 12, 8, 12대 8 맞죠? 그다음 민혁이 가 정사각형과 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3으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했네요. 그러면 12대 8에서 자, 12와 8을 각각 뭘로 나눌까요? 4로 나눠볼게요. 그럼 3이 되겠고, 그 다음, 8 나누기 4를 하면 2가 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2대 3이 아니라 3대 2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전환과 화학을 바꿔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잘못 말한 사람은 우리 친구 민혁이고요. 바르게 고치면 가 정사각형과

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대 2로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바르게 붙여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7번까지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부터 8번 이어가고요. 자, 바로 지난 플러스 퀴즈 프리한 입 뚝딱을 보면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인데 문제는 2층 이상에 쌓은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였어요. 2층에 몇 개, 3층에 몇 개, 그래서 더해도 되지만요. 2층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1층에 쌓은 쌓기나무만 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쌓기나무의 개수 10개에서 1층에 쌓은 쌓기나무 요거 6개를 빼서 4개다라고 구해도 괜찮습니다. 풀이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 4개!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 중에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비세모대 하트는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분수죠. 바로 하트분의 세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꼼꼼히 복습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마무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여기 있죠, 그쵸? 근데 계산 단어는 항상 그런데 이 개념보다도 뭔가 숨어있는 개념들이 더 많죠, 그쵸? 어떤 선생님의 다양한 풀이 참고하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쪽 입니다. 16번부터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 15번과 이제 유사한 문제입니다.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루트 343과 루트 0.33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표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표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343. 그러면 후보는 이거죠. 여기 3.43. 그죠? 이 값. 또는 아니면 34.3인 요 값을 이용해야겠죠. 그죠? 둘 중에 누구를 택할래?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응용, 우리가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면, 두 칸씩 차이 나야 됐었죠. 자릿수가. 보세요. 여기 루트 3.43이 있으면, 얼마를 곱하면, 근호 안에 100을 곱하면, 루트 343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아, 너는 그러면 이 값은 는 루트 3.43, 1.852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이다. 네, 루트 100은 10이죠. 네, 10을 곱한 것이다. 한 자리 올려라. 그러면 18.5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거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루트 0.331. 그러면 331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뭔가 우리가 있는 게 3점 얼마와 30 얼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두 칸 올려보죠. 보세요. 거꾸로 루트 0.331은 두 칸 올린 33.1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죠.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를 찾아야 되는구나. 33.1에 대한 루트 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찾아보고 계산할게요. 루트 33.1. 여기 있죠? 그렇죠? 33.1. 그래서 5.753. 5.753 곱하기 10분의 1. 그렇죠? 그럼 답은 0.575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둘을 더하라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더하기엔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좀 무섭게 생기긴 했네요. 그쵸? 더해 볼게요. 자,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18.52 더하기 0.5753입니다. 그러면 끝에부터 적어 나가 볼게요. 90, 19.095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두 칸씩 건너뛰는 어떤 값을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결론이 개념 3에 써져 있었는데요. 그걸 처음 읽으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들을 통해서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 이유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뭔가 루트 10의 제곱, 그죠? 루트 10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두 칸씩 뭔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16번이었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이용해라. 이런 문제죠, 그쵸?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루트 7분의 5루트 3이 A 루트 21이다. 일단 분모에 루트 7이 있으니까 분모에 유리화를 해볼까요? 자, 분자 분모에 루트 7을 곱해요. 그러면, 자,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7분의 5루트 21이죠, 그죠? 5루트 21. 이렇게 되고요. 그것이 A 루트 21이래요. 그럼 a는 얼마일까요? 그죠. 루트 21을 제외한 부분이죠. 7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거. 자, 얘도 분모에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루트 45는 너무 복작복작하죠? 그럼 바꿔볼게요. 루트 45분의 7은, 자, 분모 9, 5, 45. 루트 9는 3이니까 3루트 5분의 7로 바뀌고요.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 결과는 3, 5, 15분의 7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것이 B 루트 5래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네, 15분의 7이 되겠죠. B는 15분의 7. 찾았다. 그죠? 둘다 찾았고요. 답을 내보겠습니다. 둘을 곱하는 거네요. AB는 7분의 5 곱하기 15분의 7이므로 여기 3, 7, 7 사라져서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문제인데 봤을 때 분모의 유리화 문제라고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 뭔가 딱그 오른쪽 루트 21과 이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 뭔가 그 연관성을 파악하셔도 좋고 그냥 분모의 루트 있으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자라는 그 기본 동작 원리를 좀 익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자, 중요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모양이 아주 지멋대로 있어요. 식이. 보세요. 여기는 루트 2분의 3. 하나는 루트가 있고요. 하나는 루트가 없죠. 그죠? 분모에는 근호가 있고 분자에는 근호가 없다. 곱하기. 자, 근호가 분자 분모 다 포함한. 그죠? 루트 긴 루트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긴 루트. 근데 심지어 나누기 들어갔네. 그렇죠? 그럼 곱하기로 바꿔줘야겠고. 그다음 여기는 또 근호가 따로따로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좀 겉모양은 무섭다 이거죠. 하지만 네, 차근차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좀 마지막에 하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일단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6분의 5.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따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따로 그냥 보기 편하게 따로따로 약분할 거니까 자, 곱하기 역수, 루트 15분의 루트 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약분 타임. 자, 어디부터 약분할까? 자, 여기 5, 3, 15, 루트 3, 이렇게 써줄게요. 그쵸? 자, 그리고 1은 2, 2, 4, 8, 그쵸? 루트 4. 이렇게 되고요. 2로 바꾸기 전에 여기 한번더 약분할 게 있으니까요. 루트 3, 그리고 루트 2, 이렇게 바꿀게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모에 남아있는 것은 루트 3과 루트 3이죠? 그러면 3분의. 그러니까 바로 약분해도 되지만 또 너무 한 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3분의. 그리고 분자에 남아있는

보면 3과 루트2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 루트2 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죠. 루트2. 됐습니까? 네, 중요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풀이의 특징으로는 모양을 통일했죠. 그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오른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근호를 분자분모 분리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도형이 나왔네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읽어 볼게요.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BD의 길이가 6cm.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6cm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나와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2학년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입장에서는 3학년 내용에서 나오고 싶어서 계속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처음에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를 그냥 X라고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게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건데 2루트 6의 제곱을 계산해야겠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루트 6 다시 근호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루트 24죠. 루트 24의 제곱은 24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2루트 6 제곱을 2루트 6 곱하기 2루트 6 이렇게 해도 되겠죠. 4, 6에 24.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x제곱은 12가 되죠? 제곱해서 12가 되는데 양수니까 루트 12가 되고요. 좀더 정리를 해보면 2루트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답을 내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볼게요. 넓이는 가로 2루트 6 곱하기 세로 2루트 3.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 결과는 4루트 18인데, 루트 18은 3루트2잖아요. 그쵸? 그러면 12루트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단위는 써줘야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19번이었습니다. 여기 공식, 참고로, 공식 우리 어떻게 했었죠? 긴 변을 구할 때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는데, 여기 짧은 변을 구할 때는 바로 해볼게요.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짧은 변의 제곱 24.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에 좀더 자주 나오고 지금은 이 빨간색으로 쓴 것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이제는 더하기 빼기 문제라는 게 보이십니까? 잘하셨어요.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러면 근호 안에 복작복작한 애들을 다 내보내야겠다.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루트 32. 32는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맨 앞에 거는 4루트이고요. 더하기, 자,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으로 바뀌고요. 더하기, 50은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 그 다음에 빼기, 자, 3루트 3.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개인의 속도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더하는 것은 끼리끼리, 그쵸? 4루트 2와 5루트 2를 더하면 9루트 2가 되고요. 2루트 3과 마이너스 3루트 3을 더하면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9,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둘을 빼는 거네요. a 빼기 b는 9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네, 10입니다. 10. 그죠? 20번의 답은 5번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이요. 자, a와 b가 있는데 a의 루트 5를 곱한 것과 b의 루트 7을 곱한 것을 더해라. 그럼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5a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더하기 7이네. 루트 7이네요. 그럼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해주면 자,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은 네, 루트 3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루트 7b도 구해볼게요. 그럼 루트 7 곱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7입니다. 자, 얘도 분배를 해줄게요. 이렇게 분배해주면 루트 35
빼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죠.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를 더해라. 그러면 5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네, 여기 답은 여기 있을게요. 마이너스 2. 그리고 루트 35 더하기 루트 35는, 네, 2루트 35. 뭔가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쵸? 남아있네요. 그럼 21번의 답은 4번이죠, 4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하트네요, 하트. 그죠? 하트, 하트 문제. 자, 그럼 일단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 자, 요렇게 분리해 볼게요.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6. 요거 바로 약분 될까요? 루트 3분의 루트 6. 조금씩 속도 올리는 거예요. 루트 2 빼기 루트 3분의 루트 2. 그쵸?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 루트 2분의 4.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 다음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할 거고요. 여기도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루트 2 빼기 3분의 루트 6. 그죠?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3분의 1 루트 6. 더하기 약분이 됩니다. 2 루트 2. 자, 그리고 여기도 약분이 되나요? 안 되네요. 더하기 2분의 1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또 끼리끼리 더해주면요.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는 3 루트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수예요. 조심.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6과 2분의 1 루트 6을 더할 거예요. 그럼 6분의로 통분해야겠죠, 그죠? 분모를 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2 연습장 여기다 써볼게요. 그리고 6분의 3 더해야겠죠? 그럼 6분의 얼마예요? 네, 6분의 1이죠. 더하기 6분의 1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 각각 구해야겠죠? A는 3, B는 6분의 1. 네, 그러니까 A 더하기 6B는 3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 자, 넘어갈게요. 23번. 자, 얘도 일단 밑줄 쳐야겠어요. 누구랑 누굴 먼저 계산하느냐? 여기랑 여기요. 그쵸? 그럼 각각 분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배. 루트 2 곱하기 A. 근데 A가 이제 근호 바뀐 수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뭔가 루트 2A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은 이제 3루트 2, 뭐 4루트 2 이런 표현처럼 앞에서도 그랬지만 요렇게 보통 써줍니다. 됐죠? 그다음 더하기 자 루트 16입니다. 루트 16은 4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더하기 자 여기도 루트 36이네. 그렇죠? 루트 36? 6이네. 6. 그다음 빼기 자 여기 계산을 해주면 약분을 먼저 해볼까요? 약분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해라. 그렇죠?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4랑 6 먼저 더하겠습니다. 10 더하기 A 루트 2와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은 2분의 1 루트 2가 되죠? 앞에 빼기가 있어요. 그럼 빼기 2분의 1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유리수가 되도록 한다. 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푼적 있죠? 유리수가 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루트 2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그죠? 루트 2야. 미안한데 우리 유리수만 있기로 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A가 얼마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2분의 1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0 루트 2가 되니까 사라지겠다. 그러면 1번이 답인 거죠. 됐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고비죠, 고비. 중학교 3학년 수학에 지금 고비인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계속 하시면 돼요, 저랑. 알겠죠? 화이팅, 화이팅. 자, 근데 24번. 자, 이건 새로운 개념이 좀 있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3.8이 있어요. 3.8. 좀 옆에 적어볼게요. 3.8이라는 어떤 수가 있는데, 얘는 3을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3을 정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은 8 이게 아니고요. 소수 부분은 0.8이에요. 0.8.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소수 부분은 0.8이다. 됐죠? 그러면 얘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2.75가 있어요.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2, 그렇죠?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7호가 아니라 0.7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수 부분 0.75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 상황 볼게요. 루트 13 더하기 3이에요. 우리 앞 단원 내용 나왔다. 근사값. 루트 13은 대략 얼마였죠? 루트 16보다는 좀 작네요. 루트 9보다는 좀 크죠. 그렇죠? 그럼 3점 얼마 얼마니까 루트 13에다가 3을 더하면 6점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정수 부분 A는 6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소수 부분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이거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보세요. 원래 수,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공식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3.8에서 0.8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걸 표현한다 생각해 보면, 3.8에서 3만 빼면 되잖아요. 그쵸? 2.75에서도 2만 빼면 소수 부분만 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리수,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에 대해서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 원래 수였던 루트 13 더하기 3에서 소수, 정수 부분인 6을 빼준다 이겁니다. 됐죠? 요게 무엇이다? B다 이거죠, B. 그렇죠?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루트 13 빼기 3이에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A 빼기 B는 자 이쪽에 적어볼게요. A는 6이었고요. 자, 요거 빼는 거예요. 그럼 둘다 부호를 뒤집겠습니다. 빼기 루트 13 더하기 3. 그죠? 그럼 계산 결과는 9 빼기 루트 13.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4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9 빼기 루트 13.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서 학습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축소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네요.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잘했어요. 근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려고 보니까 어이구야 좀 크다 그쵸? 복작복작하니까 얘를 3루트 2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얘를 5루트 2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쵸?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얼마죠? 네, 8루트 2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눌게요. 곱하기 2분의 1. 그쵸? 이게 넓이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8루트 6, 요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25번에 3번입니다. 괜찮죠? 네, 넘어갑니다. 26번. 다음 그림은 넓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자, 요걸 보면 일단 떠올려야 될 거. 넓이가 2인, 그냥 도형도 아니고 정사각형이다. 얘가 넓이가 2인 거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2다라는 거 떠올려주세요. 아, 한 변의 길이 루트이다. 그죠? 우리가 제곱근의 뜻 배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양수니까. 루트이다. 이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 쭉쭉쭉 이어나가 볼게요. 근데 문제 상황에서 선분 CB와 선분 CP의 길이가 같대요. 그죠? 아, 요거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가 여기도 루트인데 선분 CQ의 길이와 같답니다. 오케이. 좋다. 자, 그러면 P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고 뭔가 추가적인 계산을 하는 거네요. 자, 1이 기준이죠? 1이 기준입니다. 그럼 P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가는 거. 맞죠? Q는요,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스몰 p, 그죠? 스몰 p. 이쪽이 스몰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3p 더하기 q니까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p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까요? 3p 더하기 q는 요거 3배 하면 1도 3배 하면 3이고 마이너스 루트 2도 3배 하면 마이너스 3루트 2. 지금 분배 법칙을 쓴 거고요. 더하기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없는 숫끼리 3 더하기 1, 4. 그리고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답은 2번이죠. 2번.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원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보고 아, 예, 이전 내용 다 잊어버렸는데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꺼내지 말고요. 아, 복습할 수 있는 오랜만에. 그렇죠? 책을 굳이 앞에 이렇게 열어보지 않아도 복습을 시켜주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과 8번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예전에 제가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실수의 대소관계의 원칙은 둘을 빼보고 양수면, 그쵸? 그 빼기 전에 저 이렇게 좀 말로 하지 말고 써볼게요. A 빼기 B를 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렇다면 A랑 B 중엔 A가 크다. 그쵸? 그리고 0이 되면 같은 거고, 반대로 음수가 되면 B가 더큰 거죠. 그쵸? 요것을 사용하는데, 그 전에 보통 풀렸죠.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씩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들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양변에 1을 더해도 방향 안 바뀌죠? 그럼 2랑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면 되죠. 루트가 더 크죠? 그러면 아, 오케이. 원래 것도 맞겠네. 그죠? 확인할 수 있고요. 1번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은 그러니까 이게 쓸 수는 있거든요. 부등식의 성질. 일단 보여드리고 속편하게 그냥 둘을 빼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양변에 일단 루트 2를 빼볼까 이거죠. 왜냐면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3루트 2. 양변에 루트 2를 빼면 1이랑 2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 양변에 1을 더하면 2랑 2루트 2로 바뀌죠. 그쵸? 근데 2루트 2는 루트 8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이렇게 가도 안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속편하게 뭔가 앞에서 배웠던 게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빼보세요. 자, 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볼게요. 3루트 2 빼기 1에서 뺍니다. 루트 2 더하기 1을. 그러면 3루트 2 빼기 1 빼기 루트 2 빼기 1. 그죠? 마이너스를 분배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2루트 2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루트 8 빼기 루트 4죠. 그쵸?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누가 더 큰지 보려고 다시 합친 거예요. 원래 근원으로. 자, 얘들아, 크기 비교 안 된다. 다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그죠? 다 근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 루트 8 빼기 루트 4니까 0보다 크겠네? 이제 0보다 크단 얘기는 얘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네, 연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여기는 2루트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루트 3? 바꿔보고,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 볼게요. 양변에 루트 3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이랑 루트 6 중에 누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양변에 루트 3을 더한 이 부등식도 성립하겠네. 그죠? 요렇게. 그죠? 쉽게 풀수 있는 건 쉽게 풀고요. 그리고 그다음 4번. 얘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볼게요. 루트 11 빼기 3 빼기 자, 뒤 우변을 뺄 거예요. 바로 분배하면 써볼게요. 부호를 뒤집으면 되겠죠? 요렇게. 자, 뺐습니다. 계산해 보면 2루트 11 빼기 7인데요. 자, 근호 안으로 다 모여. 그러면은 루트 44 빼기 루트 49죠?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49 쪽이 더 크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수가 됐다는 소리는 네, 오른쪽 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맞아요. 그럼 5번이 답이란 얘긴데. 자, 5번도 볼게요. 자, 부등호 방이 오른쪽으로 커져 있으니까 한번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볼게요.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양수가 되는지. 그럼 얘는 32는 16 곱하기 2니까 일단 4루트 2죠. 4루트 2 빼기 루트 7에서 뺍니다. 요거요. 그럼 빼기 루트 7 빼기 루트 2.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3루트 2 빼기 2 루트 7입니다. 얘들아, 크기 비교한다. 근호 안으로 모여라. 해보면은 들어가면 9죠? 루트 18 빼기 루트 47에 28. 아하,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네. 음수란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이걸 뺐는데 음수다? 그럼 왼쪽이 크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도

0: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28번 보겠습니다. 얘도 둘씩 빼라 이게 원래 치즈인데 약간 눈썰미가 있으면 조금 참신한 풀이가 있어서요. 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ABC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ABC가 다 루트 2가 있어요. 그러면 다 루트 2를 빼고 생각해도 크기 관계는 변함이 없죠.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2루트 3, B 프라임 2루트 2, 그쵸? 그 다음 C 프라임 루트 5입니다. 어라? 다 하나씩 있네? 다 헤쳐 모여. 그쵸? 근호안으로 모여라. 루트 12, 얘는 루트 8, 그리고 얘는 루트 5 그대로, 그쵸? 그러면 이 크기 관계 그대로 ABC의 크기 관계가 되겠죠? 그럼 적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거 C,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5번이죠, 5번. 그렇죠? 아마 5번 풀이를 듣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눈빛이 초록초록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대소관계 부분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참신한 풀이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죠? 이제 제가 이 시간 안에 따다닥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넉넉하게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의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토의는 토의인데 협력.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토의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토의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관점도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토의하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중에서도 협력하면서 어떻게 토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38번부터 54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이 토의 절차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토의라는 건 뭘까요? 토의. 자, 우리 처음 이 단원 들어갈 때 배웠는데 토의. 그래요. 토와 의가 합쳐진 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토의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과정, 흐름,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절차인데요. 같이 보죠. 자, 먼저 토의를 하려면요, 주제가 필요하죠. 어떤 주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의견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의견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결정까지 주제 정하고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토의 절차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시간 주제는요, 그냥 토의가 아니라 바로 협력하면서 하는 토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력하며 토의 이야기 과정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의 주제 정하기부터 토의 점검하기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주제 정하기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적합한 토의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다음은 토의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마련하고요. 협력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토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하고, 모든 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학급 전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 이야기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토의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토의 과정 되돌아보고,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토의 점검하기입니다. 협력하며 토의 이야기 과정,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계획하기, 토의 이야기, 토의 점검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학습인데요. 제목은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에요. 이 불협화음의 의미는 조화롭지 않은 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제목을 보고는 아, 이 친구들의 토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죠. 자, 먼저 우리 방금 봤던 단계 중에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2가 도덕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둠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주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 1이 좋아요. 그럼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친구의 의견을 이어받아서 토의 주제를 조금 더 명확히 좁게 하고 있죠. 다음 친구 3. 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1이.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사회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친구 1,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라고 이 친구 4를 위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토의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의견 마련하기를 갑니다. 주제를 생각하며 각자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의견 마련하기 단계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인데요. 모든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도덕 수업을 듣고 있다. 2번, 모둠원의 역할을 나누고 있다. 3번, 토의 주제를 정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죠.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 조사,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알맞지 않습니다.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토의 주제를 정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이 모둠의 토의 주제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건 말이죠. 좋은 주제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따라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학급에서 이런 주제로 토의가 열린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낼것 같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이라 함은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 친구 사이 토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아까 친구 사는요, 필통 만지다가, 어? 토의 주제 뭐라고 했죠? 라는 친구였죠. 1번. 다른 친구의 의견을 비판했나요? 그거 아니야! 라고 했나요? 2번. 친구의 의견에 반응을 보였나요? 3번.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 제시. 4번. 친구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 뭐라고 했죠?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5번. 출처를 밝히며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4번 골라주면서 우리 친구들은, 아, 토의할 때는 경청이 기본이구나. 일단 잘 들어야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 나오는 친구 사처럼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또 느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견 마련 다음에 의견 나누기로 갑니다. 또 계속 보죠. 친구 1이.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친구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친구 3이.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 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을 말하네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경청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요. 내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그리고 친구 4를 가리킵니다. 아, 친구 4는 아까 딴짓하던 친구,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웃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상해!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존중하며, 아, 그래도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구 3이 친구 4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1이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또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제 친구 2를 가리킵니다. 아, 좋은 생각이래요. 동의하고 있네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1은 힘이 되어주는 것, 친구 2는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 하지 말자라는 의견 내고 있는 거죠. 자, 친구 4는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1이, 에?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 3이 이제 참다 참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또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2번 문제. 친구들이 제시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정리하면 친구 1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 이런 내용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친구 2는 친구 툭툭 치지 말자. 1번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친구 3은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연결해 주고요. 친구 4는 조금 딴소리였지만,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4는 3번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알맞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친구 3이 한 말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3은요, 이런 말을 했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의견과 이유를 적절하게 함께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줄래요? 이유도 함께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따라서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1번은 아닙니다. 두 군데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이제 의견 모으기 단계로 우리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같이 보죠. 자, 친구 1이,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은 의견을 말이죠. 그리고 친구 3을 가리킵니다. 친구 3이,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사각 듣고 있다가, 아, 진짜 친구랑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견을 결정해야 돼요. 친구들이, 아,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친구 이를 가리킵니다.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친구 4가 말을 툭 끊으면서, 아,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친구 3,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삐리리 삐리리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의견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모둠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1번, 협력하며 잘 힘을 모으며 토의를 맞췄다. 2번, 시간 내에 의견을 결정했다. 결정 못했는데. 3번, 토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유, 의견 좀 내요. 의견 좀 내. 이유도 제대로 말해요. 아니에요. 내 의견 맞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로 결정했나요? 아닌데. 의견 모으기에서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하지 못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협력하며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협력하며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1번, 협력하며 토의하지 않으면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를 하게 돼서 의견이 안 모아져. 유연한 분위기는요. 아, 내 의견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이렇게 들으면서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유연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고요. 2번, 협력하며 토의하지 않으면 이 모둠처럼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끝나버리고 말죠. 따라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인데요. 가의 문제점을 쓰고 친구 4에게 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이거예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나의 의견만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죠.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았고요. 자,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토의를 할 때는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해.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주제에 어울리는 의견과 적절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토의할 때내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주제에 어울리는지 생각하며 그에 적합한 이유까지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 사의 의견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의견 조금 이상한데요? 이유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선택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볼 건데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들어갈 말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여기 있고요. 니은은 여기 있고요. 디귿은 여기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기억 아래 내용은 친구의 의견에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하기입니다. 질문 또는 비판 적절하지 않은데요. 또는 보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내 생각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기억에 알맞은 말은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기,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보충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또 검토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은 1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 아래에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고개도 끄덕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할 수 있고요. 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요. 건강한 토의를 이어갈 수가 있죠. 어울리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이기 때문에 니은은 3번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디귿은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리을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모두먼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협력하면서 토의 진행하기가 어울리겠네요.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 2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올바른 토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 제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친구의 의견에 비판하는 건 옳지 않나요? 아니죠. 아까 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의견에는, 저것은 토의 주제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3번,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면 끝까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용력 있는 태도로 들어보고 저 생각 괜찮은데? 이유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협력하며 토의하기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인데요. 리을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리을은 여기 있었죠.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무엇을 공정하게 부여줘야 하냐면 근거, 의견, 발언권입니다. 하나씩 넣어볼까요? 근거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좀 이상하죠? 의견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좀 이상해요. 발언권은 뭐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발언권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저 친구가 나랑 친하다고 해서 또는 나랑 안 친하다고 해서 안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도 협력하며 토의하기에 필요하죠. 따라서 발언권이라고 리을에 들어갈 말 보기에서 이렇게 찾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둠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협력하며 토의하려 합니다. 토의 태도가 바른 친구 묻고 있는데 주제는 우리 반 텃밭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호가 텃밭 관리 당번을 정해서 관리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세라가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말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수호는요, 이유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호가, 그냥요? 라고 이유 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랑이가 듣고 있다가, 예, 난 당권하기 싫은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툭 던지고 있습니다. 자, 토의 태도가 바른 친구는 누구예요? 이유 없이 말하는 수호? 아니면 그냥 싫은데 하는 하랑이? 아니죠. 세라처럼 이렇게 동의도 하면서 하지만 이유도 함께 말해줘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바른 태도의 친구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세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는데요. 이번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나눔을 실천해요입니다. 어떤 신문의 일부 글인가 봐요. 자, 같이 보죠.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 군을 202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라고 하면서 오레어 어린이 오리온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라고 오리온 진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리온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대요. 친절 캠페인.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대요.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대요. 오리온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대단한 친구네요. 오리온 진군 말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리온 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이 선택지를 보고 하나씩 비교하며 찾으면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겸손 캠페인을 진행했나요? 아까 친절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말 나오고 있고요.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했다. 아까 나왔죠?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다음,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문제, 53번 문제입니다. 이글과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조사한 자료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친절, 나눔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면 적절하겠네요. 보죠? 1번, 사랑의 연탄 나눔, 이웃에게 연탄을 나누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상황 적절하고요. 2번, 소아 당뇨에 고통받는 청소년들 어울리지 않아요? 3번,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꽃한 송이 좋긴 한데, 나눔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죠. 4번, 풍족하지 않아도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죠? 5번,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과다 사용하는 아이, 이 자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4번 두 개의 선택지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54번 문제입니다. 이 글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이 나눔을 실천해요라는 글을 읽어봤잖아요. 오리온 진군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오리온 진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저처럼 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만 있다면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나이가 많은 어른 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는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오리온 진군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토의하면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겠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토의 주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토의 주제는 많은 친구들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내일 점심 뭐 먹지? 이런 것은요, 나만 관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는 우리 어린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나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있을까?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관련 있는 토의 주제 이렇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5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방금 우리 토의 주제 적어봤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자, 이제 토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토의하고 싶나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는 우리 주변의 생활 속 문제들을 떠올리며 선생님, 친구들아, 저는 이런 걸 토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한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국어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학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봤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바로 4단원 비와 비율이에요. 비는 무엇인가요? 비율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 단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4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그 다음 단원 평가 1회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단원 핵심 정리로 시작합니다.

표현하는 바로 비와 비율이죠.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수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두 수를 비교하는 데에서 우리 비와 비율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8개가 있고요. 배가 2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두 수의 크기를 뺄셈으로도 비교해 볼 거고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볼게요.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하니까 8 빼기 2. 그랬더니 6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사과는 배보다 6개 더 많습니다. 라고 뺄셈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해볼게요. 8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 4, 8이죠. 그래서 몫이 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과의 수는 배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도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이 비와 비율에서는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이 방법을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비를 알아볼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비는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사과가 8개, 배가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배가 사과의 사과는 배의 몇 배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과가 8개 있고 배가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러면 B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기준양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양은 B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B에서 기호의 왼쪽에 있는 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양이 되고, 그 다음 이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수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수 2와 5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떻게 비교했냐? 바로 다음과 같이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B로 나타내 보았어요. 자, 2, 그리고 5를 쓰고 가운데에 기호를 썼죠? 왼쪽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는 바로 기준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제일 먼저 2대 5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와 오의 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의 오에 대한 비, 마지막, 오에 대한 이의 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무엇에 대한, 그럼 그것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네 가지 방법을 모두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비율도 알아볼 겁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렇죠. 1대 2 또는 1과 2의 비 이렇게 읽어주죠. 오른쪽에 있는 수는 기준량이에요. 왼쪽에 있는 수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기호, 나눗셈 기호로 바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어지는 수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쓰면, 아, 이렇게 2분의 1 형태로 비율을 분수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자,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소수 형태로도 낼수 있어요. 2분의 1은요, 결국 10분의 5잖아요.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소수로도 비율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백분율이라는 것도 알아볼게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45%, 45%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비율 2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우리 기준량이 바로 2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이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100인 분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0을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50이죠. 자,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호를 써서 50%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아래를 보면 100분의 45, 이 비율을 45%라고 나타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볼수 있겠죠? 자,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니까 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그 다음 할인율은요? 그렇죠. 바로 기준량은 원래의 가격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 되니까 원래 가격분의 할인한 금액에 100을 곱하여 할인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비율과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테니까요. 이따 선생님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핵심 정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에서부터 2번, 간식꾸러미마다 초코바 6개와 막대사탕 2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이에요. 간식꾸러미 수에 따른 초코바 수와 막대사탕 수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간식꾸러미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될 때 초코바 수와 막대사탕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간식꾸러미 수가 1개라면 초코바는 6개, 그리고 막대사탕의 수는 2개가 돼요. 만약 간식꾸러미 수가 2개가 된다면 초코바 수는 6, 2, 12,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막대사탕의 수는요? 2는 4, 4개가 될 거예요. 간식꾸러미 수가 3개라면 초코바 수는 6, 3, 18, 18개고 막대사탕의 수는요? 2, 3은 6, 6개가 되죠? 간식꾸러미 수가 4개라면요? 초코바 수는 6, 4, 24, 막대사탕의 수는 2, 4, 8, 8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해주면 되겠죠?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의 수의 몇 배입니다. 자,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비교를 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막대사탕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 6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6 나누기 2는 3이니까 아, 3배구나. 초코바 수는 막대사탕 수

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표를 보면 24 나누기 8도 3, 18 나누기 6도 3, 12 나누기 4도 바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쉽게 몇 배인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공책이 있고 연필이 있네요. 공책수와 연필수의 비를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수와 연필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공책은 몇 권이 있나요? 그렇죠. 총 7권이 있어요. 연필은요? 네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7 그리고 4인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7대 4라고 비요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비를 잘못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볼게요. 자, 제일 처음 읽을 수 있는 방법 바로 2대 8이죠. 그 다음 2와 8의 비 맞습니다. 그 다음 2에 대한 8의 비. 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준량이 되고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고 했죠. 기준량은 무엇 무엇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량이 됩니다. 2에 대한 8의 비래요. 그러면 2가 기준량이 되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때요? 잘못 읽은 거죠. 자, 2의 8에 대한 비. 그럼 8에 대한이니까 8이 기준량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아, 제대로 읽은 거죠. 8에 대한 2의 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8이 기준량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비를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5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가 4대 6이 되도록 색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바로 6칸이 되겠죠.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전체가 6칸인데 그 중에서 4칸만큼 색칠하면 되겠구나. 6칸 중에 4칸만큼을 색칠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4칸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비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에 대한 3의 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량, 비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12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은 바로 12가 됩니다. 그 다음 3은요,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럼 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3대 12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죠.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빵이 20개 있었습니다. 그중 9개를 먹었다면 먹은 빵에 대한 남은 빵의 수를 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먹은 빵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먹은 빵의 수가 기준량이 되고 남은 빵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먹은 빵 몇 개 했어요? 그렇죠. 9개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9개가 기준량이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양, 즉 남은 빵의 수는 몇 개인가요? 20개 있었는데 9개를 먹었어요. 20 빼기 9는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11대 9 이렇게 써주면 비로 제대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죠. 8번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렇게 비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3대 4에서 우리가 이걸 비율로 구하면 3 나누기 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오른쪽을 보니까 18대 25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18 나누기 25가 됩니다. 그러면 25분의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분모가 달라요. 우리 통분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4, 분모가 25예요. 5, 분모가 100인 분수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75가 되고 그 다음 25분의 18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바로 100분의 4, 8의 32, 4, 1은 4. 그래서 100분의 72가 되는 거죠. 자, 100분의 75, 100분의 72, 무엇이 더 큰가요? 그렇죠. 100분의 75가 더 크죠. 그러면 3대 4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9번,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사각

평이 주어져 있어요. 가로는 5cm, 세로는 3cm입니다.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야 하니까요. 자, 기준량 비교하는 양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로에 대한 기준량 가로, 그 다음 세로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로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바로 가로, 기호의 오른쪽에 쓰고 기호의 왼쪽에는요, 바로 세로의 길이를 써주면 됩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3cm고요. 가로의 길이는 5cm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대 5라고 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양을 그렇죠. 바로 기준량으로 나누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3 나누기 5니까 5분의 3이 된다. 자, 5분의 3은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꿨을 때 10분의 6이다. 그러면 소수 형태로 0.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분수로는 5분의 3, 소수로는 0.6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이에요.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요. B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비율을 분수 형태로, 오른쪽에는요, 비율을 소수 형태로 구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2대 5. 자, 그러면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자. 2 나누기 5.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그 다음 6대 10이에요. 6대 10이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었을 때 6 나누기 12, 12분의 6이 되죠. 12분의 6 없죠. 6으로 약분을 했더니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이어주면 되겠고요. 15대 20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 기준량으로 나누자. 20분의 15가 된다. 역시 20분의 15 없어요. 5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3이 됩니다. 2번과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했죠. 이제 분수 형태를 소수 형태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2분의 1, 여러분 이건 소수로 바꾸기 쉽죠? 그렇죠. 바로 0.5예요. 그래서 니은과 연결. 자, 4분의 3은 어때요? 자, 바로 바꾸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4하고 25를 곱했을 때 100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씩을 곱하면 바로 100분의 75가 돼요. 소수로 바꾸면 0.7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D극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5분의 2는 어때요? 분모를 10으로 바꾸어주면 바로 10분의 4가 되니까 소수로 바꾸면 0.4겠다. 그래서 기억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1번입니다. 아래의 축척 기호는 실제 거리 500m를 지도상에서 1cm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척이라는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지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호를 보았다면 이것은 이만큼, 보통 우리 지도에서는 이만큼을 1cm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만큼이 실제로는 500m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 어떻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실제 거리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거리가 기준량, 지도에서의 거리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거리는요, 우리가 500m라고 쓸 수도 있지만 1m가 100cm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바로 5만 cm다라고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을 먼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지도에서의 거리잖아요. 1cm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을 5만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5만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축척이에요. 알겠죠? 12번.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게임을 했습니다. 대화를 보고 골 성공률이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성공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공을 던졌는데 몇 개나 들어갔을까? 자, 던진 횟수는 얼마일까? 그 다음 얼마나 성공했을까?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공률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시도한 횟수가 되는 거예요. 시도 횟수. 그 다음 기준량은 이것이고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성공 횟수가 되겠죠. 성공 횟수. 자, 이렇게 비율을 구한 다음 여기에 만약에 100을 곱했다. 그럼 성공률을 우리 100분율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세아의 경우

봅니다. 자, 세안은 28번 던져 7번을 넣었대요. 그러면 28번 시도했고 7번 성공했구나. 28분의 7이네. 7로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겠구나. 윤우는요, 25번 던져 5번 넣었어. 그러면 25번 시도해서 5번 성공한 거죠? 5로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자, 골 성공률 더 높은 사람을 봐야 돼요.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어느 것이 더 큰가요? 그렇죠. 바로 4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새 아이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3번.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은 몇 학년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이래요.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바로 기준량이 되겠죠? 여학생 수는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5학년이에요. 전체 학생 수는 120명, 여학생 수는 60명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120분의 60이다.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지만 일단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6학년 한번 구해 볼게요.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에요. 여학생 수는요, 85명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싶잖아요. 일단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17이 되고, 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30이 되는 거죠. 30분의 17이에요. 어쨌든 비율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분모가 똑같이 30이 될수 있도록 4로 약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30이 되고, 4로 나누어주면 바로 15가 되겠죠. 그래서 30분의 15, 그리고 3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은 학년, 몇 학년인가요? 그렇죠. 바로 6학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형 풀이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5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20분의 60, 즉, 30분의 15이고, 6학년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은 150분의 85, 즉 30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자, 따라서 30분의 15가 30분의 17보다 작으므로 여학생 수의 비율이 높은 학년은 바로 6학년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정답 6학년이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한 다음 서술형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14번입니다. 원하는 칸의 수만큼 색칠하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색칠하고 백분율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일단 전체 칸의 수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칸이거든요. 100칸 중에서 선생님은 이만큼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칸씩 다섯 줄. 자, 그럼 며칠, 몇 칸일까요? 5, 5, 25니까 25칸만큼 선생님은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100칸 중에 25칸을 색칠했잖아요? 100분의 25다라고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백분율로 표현을 해보면요. 그렇죠.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5%라고 적어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색칠한 만큼 표현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비율을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0.8이 있고 오른쪽에는 80%가 있죠. 0.8을 100분율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0.8.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에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100분의 8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80%예요. 어때요? 그럼 결국 둘다 똑같은 거죠?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16번 과자 45봉지가 있습니다. 그중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면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몇 봉지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과자 전체가 45봉지가 있어요. 20%의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별사탕 들어있는 과자의 수몇 봉지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45봉지 중에 네모 봉지에 별사탕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20%니까 사실은 100분의 2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네모는 결국 100분의 20 곱하기 4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20으로 약분하면 1, 20으로 약분하면 5,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9이니까, 아, 별사탕이 들어있는 과자는 모두 9봉지네. 이렇게 여러분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17번. 시우는 12,000원인 장난감을 할인받아 9,6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할인율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여러분,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량은 원래 가격, 그다음 비교하는 양은 할인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해서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9,6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인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12,000원인데 9,6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12,000 빼기 9,600을 해주어야 할인한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2,400원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2,400, 기준 양은 원래 가격인 12,000.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우리 할인율을 구할 수가 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20으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20이 되니까 할인율은 20%가 되는 거죠. 풀이, 할인 금액은요, 12,000에서 9,600을 빼면 2,400원입니다. 할인율은 바로 12,000에서 2,400원만큼 할인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여 20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가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다음과 같이 구해주세요.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은행과 나은행에 각각 같은 날 예금을 하고 1년 뒤에 찾은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은 어디인지 쓰고 그 은행의 이자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예금한 금액 중에서 이 이자가 차지하는 것의 비율을 백분율 형태로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35만 7천 원을 찾았으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는 7천 원입니다. 그 다음, 나은행도 볼게요. 16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뒤에 16만 4,800원을 찾았어요. 그럼 이자는 바로 4,8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은행과 나은행의 이자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은행입니다. 가은행은 35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는 7천 원을 받은 거잖아요. 35만분의 7천. 여기에 100을 곱해 줍니다.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3,5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아, 2%구나. 나은행도 볼게요. 나은행은 16만 원을 예금을 했을 때 4,800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구하자.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60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 되니까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 2 그리고 3이 있다면 더 높은 은행은 바로 나은행이 될 것이고, 이자율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3%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구한 다음 마지막에 퍼센트 기호만 붙이면 여러분 백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설탕 24g을 녹여 설탕물 190g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 10g을 더 부으면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설탕물의 양, 설탕물 양을 기준량으로 두고, 그 다음 설탕의 양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탕물의 양총 얼마인가요? 190g에서 10g만큼을 더했으니까 결국 200g이 된 거예요. 설탕은 여전히 그대로 24g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백분율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한다. 그 다음 여기에도 100을 곱한다. 100으로 약분 해주면 2만 남고, 2로 약분 해주면 12만 남죠? 그래서, 아, 진하기는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20번 떡집에서는 매일 저녁 6시 이후 떡을 아래와 같이 할인 판매합니다. 7,000원짜리 떡을 저녁 6시 이후에 구입하면 얼마에 살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저녁 6시 이후에 15%를 할인해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7,000원짜리 떡을 15% 할인한다? 100분의 15만큼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100으로 약분 해주면 70 곱하기 15, 바로 1,050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7,000원인데 여기에서 1,050원만큼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5,000.

5,950원이 되죠. 그래서 5,950원에 떡을 셀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비와 비율 단원평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한 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와, 여러분, 어때요? 점점 국어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한 약속 지키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뭐냐고요? 선생님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딱 10초. 10초 동안 오늘 무엇을 배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라고 했잖아요. 모두 해봤나요? 그랬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친구들 전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글쓰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내용을 쭉 정리해두고 쓰니까 글쓰기가 생각보다 쉬웠죠?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먼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떠올려서 우리 머릿속에 깊게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총몇 문제인가요? 그렇죠. 총 20문제인데요. 오늘 다 푸는 게 아니라 오늘은 딱 8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럼 우리 단원 정리 학습 먼저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래요. 우리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었죠? 먼저 첫 번째,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만약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세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끼어든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잘하는 방법인가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가요? 네, 정답은 잘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대화를 할 때에는 우리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또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요. 어때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또는 아닌가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이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겠죠? 우리 이렇게 몇 가지 퀴즈 알아보았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기. 이렇게 대화하면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말차례를 지켜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차례 저잘 알고 있어요. 말차례가 뭐였죠? 그래요. 말차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순서를 말했습니다. 말차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내할 말만 해야지. 이런 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에 말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잘한다면요,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말했다면 친구의 기분이 좋지 않아지겠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이야기 다 끝났니? 그럼 이제 내가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말이죠. 또는 어른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님께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엄마, 그럼 혹시 오늘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대화 진짜 잘하는 어린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 어떤 것이 대화를 할때 좋지 않은 태도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과 퀴즈 풀어보았죠? 그래요.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예요. 왜냐?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끼어드는 건요,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끼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놀이를 할때 누군가 끼어든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것처럼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에는 끼어드는 것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하기나 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럼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잘 기억하면서 대화 잘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그다음, 우린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보았나요? 그래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보았죠. 그리고 우리 직접 나를 소개하는 글도 써봤었어요. 여기 있는 이 글, 누구의 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정하윤이라는 친구의 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항상 색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때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나요? 그렇다고요? 맞아요. 잘 드러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잘 썼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먼저,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네요.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면 제일 먼저 내 이름이 나와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란색 긴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잘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도 소개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아요.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더 좋을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라던가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더 풍성한 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소개하는 글 아주 잘쓸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소개하는 글을 쓸때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소개하는 글을 쓸때꼭 이거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요. 모든 글은요, 항상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면,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은 무엇이 궁금할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를 소개하는 글에 내 동생 이야기를 쓰거나 우리 아빠 이야기를 쓰거나 또는 우리 친구 이야기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는 알맞지 않다는 거.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소개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요,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해요. 소개하는 내용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뭐라고요? 그래요. 먼저 이름, 그리고 모습, 그리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성격, 장래 희망, 기타 등등등.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드러나게 써주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소개하는 내용을 자세히 써야 해요. 내 모습을 쓴다면 저는 키가 큽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 저는 키가 크고 얼굴은 동그랗습니다. 눈은 크고 반짝이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들을 한달 정도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게 무엇일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름부터 해서 나의 생김새,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써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글을 써보자. 마지막,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것은 모든 글을 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른 문장,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글을 꼭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때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뭘 주의해야 하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글쓰기 실력이 쑥쑥쑥쑥 자라날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도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잘하는 내용보다 궁금해할 내용을 쓰는 것이 좋다.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는 궁금해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집중하기에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저는 콧구멍이 두 개예요. 눈도 두 개고요. 이런 내용보다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글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정리해 봤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 볼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풀어 볼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앞에 있는 그림이나 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무엇에 신경 쓰며 읽어야 할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1번에서 2번 이렇게 적혀 있다면, 1번 문제, 2번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 글 또는 그림으로 시선을 옮겨주세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수 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 꼭 써보세요. 자, 1번부터 2번은 여기 보이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이 그림만 봐도 우리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죠? 그래요.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는 것. 바로 두 글자. 발표였죠? 발표를 잘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여학생처럼 발표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시선을 나누어 주면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다면,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뒤에 있는 이 여학생 한번 보세요. 발표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표하는 친구가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또는 책을 보고 있다거나 하면, 내 발표가 재미없나? 내 발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표를 들을 때에는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꼭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듣는다라고 했는데요. 바른 자세는요, 허리를 세우고 무릎은 가지런히 모은 다음 손은 무릎 위 또는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바른 자세겠죠? 턱을 이렇게 괴고 있거나 또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거나 이런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여기 물음표가 있네. 이 친구 뭔가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서 질문한다. 어떤 친구는요, 손 번쩍 들면서 바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친구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눈을 맞춥니다. 만약 발표하는 친구가 기회를 주고 싶다면, 누구 친구 질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친구 볼게요.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끄덕인다 라고 했죠? 자, 이 친구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어요. 이건, 잘 이해했어.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들어주는 친구들을 볼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 이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잘 이해했다면 미소 짓거나 고개 끄덕이기.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는다 라고 했는데요. 내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여학생처럼 이렇게 적으면서 발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림 잘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살펴볼게요. 1번.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1번,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2번,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네, 정답 여기 있네요.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그림 살펴보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를 잘 듣는 방법 알아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볼게요. 발표를 할때 활용할 자료의 종류.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번도 볼게요. 그림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세 문장, 그리고 오른쪽에도 세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보죠. 중요한 내용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쓰면서 듣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하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짜잔, 바로 1번에 있네요.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야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볼수 있잖아요. 2번,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해야겠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들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준다.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부터 5번 문제는요, 민수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세요. 민수가 쓴 글이에요.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이름도 곱슬이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커서 얼굴을 다 덮을 정도입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고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단질거립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줍니다. 곱슬이는 우리 집 재롱둥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강아지 이름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곱슬이었어요. 이 글은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드러나 있나요? 소개하는 대상의 이름, 곱슬이. 그 다음, 몸집은 작지만 귀는 아주 크다. 얼굴을 다 덮을 정도다. 눈이 동그라면서 크다.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린다. 라고 했으니까 소개하는 대상의 생김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개하는 대상의 특징도 함께 적어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알아볼게요. 민순의 강아지의 생김새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민순의 강아지의 생김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본문의 내용 적어두었는데요. 1번부터 보죠. 몸집이 작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요. 몸집은 작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설명했고요. 귀가 아주 큽니다. 귀는 아주 커서 라고 했죠? 잘 설명했고. 3번. 털이 길고 흰색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4번. 눈이 동그라면서 큽니다. 눈은 동그라면서 크다. 옳은 설명이죠? 5번.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코는 까만색이며 코끝은 반질거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제대로 설명했네요. 털이 길고 흰색이다 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잘못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어지는 4번 문제도 볼게요. 민수가 집에 오면 강아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곱슬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번, 크게 짖으며 반겨주었나요? 2번,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3번,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주었나요? 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요. 학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주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3번에 동그라미 표해지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그래서 소개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강아지의 이름 소개했나요? 그렇죠. 강아지의 이름 곱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번, 강아지의 특징은 설명했나요? 그래요. 학교 갔다 오면 공중공중 뛰어오른다라고 설명했죠. 강아지의 특징도 설명했어요. 3번,
3번, 강아지의 나이는 어때요?

강아지의 나이는 설명하지 않았죠. 4번, 강아지의 생김새는 어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몸집은 작고 키는 크다. 눈은 동그랗고 크다. 이런 설명 있었죠? 마지막 5번,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 소개했나요?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래서 소개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본다면 1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1, 2, 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부터 7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상황 기억나나요? 그래요.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봅시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현이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니까 동현이가 왜냐하면 저는 이라고 막 이유를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선생님 제 꿈도 과학자예요 라고 짝꿍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동현이의 짝꿍, 무엇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요? 그래요, 바로 말차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차례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화할 때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죠? 제일 먼저 말차례 지켜서 말한다. 그리고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말 귀 기울여 듣는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동현이의 꿈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동현이의 꿈은 바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7번, 친구가 끼어들었을 때 동현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친구가 끼어들었을 때 동현이의 표정 봤나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가부터 보죠. 가,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동현이의 기분과 일치하네요.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죠? 나, 친구가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아니요, 친구는 발표를 도와주고 있지 않았어요.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요, 우리 동현이가 신나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동현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8번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 만나볼게요.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말하는 도중에 끼어든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른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서술형 답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친구가 말할 때 네, 끼어들지 말고 말차례를 지키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단원학인 평가 문제 8번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소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학인 평가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6단원 새롭게 나갈 차례입니다. 6단원의 제목은 비판적으로 읽어요인데요. 우리는 6단원에서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광고와 같은 다양한 글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정말 옳은지 따져가면서 확인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6단원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학급 알림판에 실린 주장하는 글한편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해 볼게요. 비판적으로 한번 글을 읽어 봅시다. 자, 지금 제목에 주장이 있는데요.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재요. 운동장 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뭐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며칠 전에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 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운동장 놀이 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반의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어떤 친구들은요, 놀이시설 한번 차지하면 안 비켜준대요. 문제래요. 자,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 괜찮을까요? 지금 묻고 있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네요. 놀이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자. 이게 주장이에요. 왜?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용이 어때요? 주장과 이유 관련이 있고,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놀이시설이에요? 놀이 공원에 있을 법한 놀이시설이죠. 관람차. 이런 놀이시설이 운동장에 있나요? 아닙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은요, 글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림을 수정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봤는데요.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면서, 즉,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는 글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주장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점검 질문을 통해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면서 그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으면 광고를 볼때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광고,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가? 자,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가?

가 우리가 비판적으로 광고를 보면서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면서 글쓴이가 알려주는 정보가 믿을 만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6단원에서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며칠 전 우리 반에서 다툼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운동장, 놀이시설 사용 때문이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운동장, 놀이시설 사용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글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요.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다? 자, 글쓴이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2번, 다른 친구들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3번,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탈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자.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 그림 자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번,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정답이네요. 2번,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친구들,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은요,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미끄럼틀은 길어.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길어. 이런 게 과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요, 과장한 건 아니죠. 애초에 학교에 없는 놀이시설 그림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따라서 있는 것을 과장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을 잘못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한 거 아니고요. 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 자체가 거짓인 것은 아니잖아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을 뿐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도 아니고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요, 이제 주장하는 글한편 읽으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생각해 볼 겁니다.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 볼 건데,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알아보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 주장하는 글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주장하는 글에는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죠. 자, 첫 번째. 주장이, 글쓴이 주장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 주장인가? 자, 예를 들어 이런 주장 어때요? 아이들의,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을 전부 없애고 체육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 자, 이런 주장 어때요?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요? 자, 그것은요, 아마도 그 친구가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즉, 우리가 주장을 볼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또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타당하다라는 것은요, 말이 된다, 이치에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볼게요. 내용의 타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의 주장이 드러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주장입니다. 과다하게가 뭐예요?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쉽고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편리해진 우리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죠,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자, 어떻게 사용하면 주장 봐야죠.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뭐예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번째 문단 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주장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내용의 타당성 평가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 주장 부분은 타당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타당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말한 스마트폰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휴대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떨어뜨려도 잘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말해 주었죠. 따라서 아닌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하지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자, 따라서 두 가지 과다하게 맞죠? 자, 적절하게는 잘 사용하는 거죠. 적당한 시간으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자, 지금 이세 가지는요, 다 시간을 잘 맞춰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정답 1번, 3번.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자고 했죠. 그래서 판단 기준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형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글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시운, 독자는 글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맞아요. 우리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민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읽으면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야. 자, 요약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글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간추릴 수 있죠. 따라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내용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민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론 부분 읽을 건데요. 자, 인용한 자료가 먼저 나오는데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출처에서 자료명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자료인데요. 자, 자료 이름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 폐해라는 것은요, 나쁜 것으로 입은 피해를 폐해라고 합니다. 자, 피해 경험을 지금 적었는데 특히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폐해 경험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실린 자료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 보면 전체 응답자를 100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색깔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예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나는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몇명 정도 돼요? 38명 정도 되죠?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몇명 정도 됩니까? 45명 정도 됩니다. 그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명 정도 되죠? 자, 지금 이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쵸? 아,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문제 폐해 경험을 겪은 사람이 많네? 라는 자료예요. 자, 그럼 글 읽어볼게요. 자, 첫째. 무슨 첫째일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첫 번째겠죠. 자, 그럼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유 부분입니다.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본론이에요.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제 인용한 자료입니다.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했고요.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죠. 자, 지금 자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유고요. 지금 이 근거 부분, 이 자료 부분은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네, 뒷받침합니다. 자,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하죠. 구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네요. 따라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아니, 7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뭐예요? 바로 이거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인 거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사용한 근거 자료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근거자료 대인관계 부분에서 스마트폰 과다하게 사용해서 겪은 폐해, 그게 근거였죠? 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대화와 만남이 줄었다. 맞습니다. 자, 2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사람이 많다. 시력 얘기는 안 했죠? 3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은 이유와 근거가 드러난 부분이었어요. 자,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맞죠?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인가? 자,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내용은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고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이것도 내용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내용이 타당한 주장하는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의 타당성과 이것은 관련은 없어요.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론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둘째겠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100% 완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대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어서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도 있어요. 자, 방해 금지 상태가 뭐예요? 방해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기능을, 어떤 기능을?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만 스마트폰을 확인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집중을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죠. 자,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셋째. 세 번째 이유인데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유 어때요? 지금 글쓴이의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 됩니까? 뒷받침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요.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 주기도 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이 이유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자,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건 몇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이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스마트폰의 방해 금지 상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해 금지 상태 기능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이 안 오는 겁니다. 알림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에요. 그래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건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은 아니죠? 원하는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방해금지 상태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해금지 상태 기능을 설명하는 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네 번째 문단의 내용 아까 판단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장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네 번째 문단은 스마트폰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즉,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어요. 태민이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타당성이 떨어져. 맞죠? 영우,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로 제시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현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져.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태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본론 부분 읽었고요. 이어서 또 본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이런 문제점이 있대요. 자, 그럼 얘가 이유인데, 자, 지금 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어때요? 괜찮죠? 자,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쓰지 못해도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자, 근거자료 제시합니다.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에서 사람들이 퍼즐을 풀다가 뭔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불안함을 느꼈대요. 불안함이 심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즉, 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근거. 자, 그럼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 스마트폰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뭐를 느낀다고요? 그렇죠. 불안함. 그래 나오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자료를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근거자료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 적어주면 되겠죠?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이게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한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이 문단에는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드러나 있었죠. 우리는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어요. 왜?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근거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적어주면 돼요.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고 객관적이므로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볼게요.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아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죠. 즉,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잘 활용하고 어떻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나쁜 점은 피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누리되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글쓴이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가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부분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글쓴이의 주장 찾아볼게요. 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맞죠? 이게 주장이죠? 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다.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다. 이건 오늘날의 상황인 거죠. 주장은 아니죠. 따라서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지금 글쓴이의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이 주장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우리 글쓴이의 주장? 아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라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아니요, 글쓴이 중요한 것 주장하고 있죠? 아닙니다. 은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 아니라서 가치 있다고 할수 없어? 도움이 되는 주장 아닌가요?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고요. 윤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장이므로 가치 있는 주장이야. 맞아요. 따라서 주장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어요. 자, 바르게 평가한 친구 누구예요? 윤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오늘 우리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 세 가지 공부했죠. 그세 가지 떠올리면서 보기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의 호응이 알맞은지 살펴본다. 자, 문장의 호응은요.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 호응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 어제라고 했을 때는 뭐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호응은 이제 표현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지 내용의 타당성은 아니죠. 그리고 2번, 주장 자체가 가치 있고 중요한지 살펴본다. 맞죠? 자,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맞죠? 자,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맞습니다. 이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장하는 글의 형식, 틀, 짜임을 이제 보는 판단 기준이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죠. 틀. 구성 부분이라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6단원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6단원에서는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의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낱말인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공부 정말 재미있었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Right,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네.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네.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1: 유 에어 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Oh, the
1: 예. 그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예. You saw? Did you see?
2: I think so.
1: 에?
2: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1: TV.
2: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2: doesn't
1: always.
2: turn it
1: TV
2: off.
1: on?
2: 예.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고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Yes.
0: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습니다.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야.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전기요금,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1: electricity,
0: City.
1: city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으신가봐요.
1: 예. electricity가, electricity,
0: 네.
1: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세이브했습니다.
1: tax.
0: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0: 네. 자,
1: 그런가요?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세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라고 하면 어떻게
1: 그거
0: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하고요.
1: 오,
0: 둘 다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right? 빌 비슷한 게 체크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빌은 고지서고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수표.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둘 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 다 쓰지만
1: 쓸 수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빌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1: bill.
0: 음식값
1: 네.
0: 뭐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check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1: 아.
0: 그럴 때 집에 check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빌만 집에서는
0: That's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1: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1: 네.
0: 이번 달에 뭐뭐 할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1: 네.
0: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exam.
0: 그렇죠.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1: 오.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Okay.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1: yes.
0: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1: 맞아요.
0: 원초보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0: 하면 되긴 해요.
1: 오.
0: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1: 오,
0: 예.
1: 오케이, 오케이.
0: 달콤해요.
1: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0: 그쵸?
1: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0: 예.
1: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셨나요?
0: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1: 그렇죠. 이번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0: 아이고,
1: 나왔어.
0: 아이고, 아이고.
1: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예,
1: 이렇게 되겠죠.
0: 그러겠네요. 예.
1: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0: Last
1: So,
0: month.
1: that's right. So, this
0: 그러네요.
1: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0: 네.
1: Okay?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gher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0: 비교급 형용사.
1: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0: 네.
1: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0: 네.
1: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0: much.
1: much를 붙였죠.
0: 네.
1: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0: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1: 네.
0: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1: 오,
0: 강력해지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네.
1: 억양을 줘요, 또.
0: 그래요?
1: 원어민들도. much higher. 이런 식으로.
0: 아,
1: right?
0: 비슷하네요.
1: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0: smart.
1: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0: smarter.
1: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0: Leah is much smarter than
1: then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0: strong,
1: 더 강하면,
0: stronger,
1: 훨씬 더 강하면.
0: much
1: 그렇죠.
0: stronger.
1: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0: This robot is much 그죠? 훨씬.
1: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0: 그 훨씬 아닌가?
1: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0: 아,
1: 꽤나는
0: 그래요?
1: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0: 아.
1: 그래서
0: 왜?
1: way라는 게 있습니다.
0: 이거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1: 그래서 this is
0: 왜?
1: 뭐 it's way higher.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캐주얼합니다.
0: 네.
1: 오케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0: 엄청 짧은데요?
1: 네.
0: 왜?
1: 왠지 알것 같아요. 하면서
0: 왠지
1: 아이가
0: 알것
1: 얘기합니다.
0: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1: 그런 마음.
0: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에 해당하는 거? Why?
1: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주는
0: 네, 그래야지
1: 거예요.
0: 집중이 잘
1: Why?
0: 돼요.
1: 그렇죠.
0: 네.
1: So, I think I know why. 왠지 알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0: Why?
1: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0: 알죠.
1: 이유라는 단어
0: 저
1: 쓰셔도
0: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1: 아, 오케이.
0: Reason. 네.
1: reason.
0: Yes.
1: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0: 확신 완전 있죠.
1: 나 왠지 알아요.
0: 나
1: 근데
0: 왠지
1: 앞에
0: 알아.
1: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

0: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더라도
1: 네.
0: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I
1: 그쵸.
0: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0: 그렇죠?
1: 이렇게
0: 알겠네요.
1: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0: 그런 것도
1: 있어서,
0: 있어요. 은근히
1: 예.
0: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네,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0: Alright.
1: fault.
0: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그죠?
1: 그쵸.
0: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1: 아.
0: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이래놓고
1: 그쵸.
0: 이제 약간 그런 걸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0: 아, 그럴
1: 갔는데.
0: 수도 있어요.
1: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온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이렇게
0: 아,
1: 할게요.
0: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always,
1: 부사.
0: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음흠.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Always.
1: 음흠.
0: 발음할 때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얼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 해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0: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1: 네.
0: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0: Leave me
1: alone. 나 혼자
0: alone.
1: 두지 마.
0: 도와요.
1: 아,
0: 혼자
1: 더.
0: 도와요.
1: 날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예.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뜻이
1: 아.
0: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란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병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oh, I
1: Yes.
0: left my phone on. 자,
1: 음흠.
0: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1: 예.
0: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둬.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 on.
0: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그럼.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쵸?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1: 아,
0: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0: 열어둔
1: 할
0: 채내
1: 때.

0: 열어 두다 뭐 이런 식으로. 에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0: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어?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아,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어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1: 네.
0: 우리 보통 어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네네.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Ibro 하는 이 명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이. ing로.
1: 자,
0: we
1: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많은
1: hiring,
0: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죠?
1: 더 more people.
0: 이번
1: this
0: 달에
1: month.
0: 오케이.
1: 예. 아,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0: 그거 훨씬이죠.
1: 아,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

0: 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빌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the electricity
0: city
1: bill
0: bill.
1: this month?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알라이?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1: 나 이제
0: Much 나왔습니다.
1: 나왔구나. 아,
0: 자,
1: 정말.
0: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1: Leah is much smarter.
0: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4: 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1: 응?
4: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Always TV on?
4: Always leaves
1: always.
4: It on. It's his fault.
1: Wow. Wow.
0: Great job, you guys.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0: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암석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암석은 색뿐만 아니라 구성하는 광물이나 무늬 등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화성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우리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볼게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 결정이 더 크게 만들어질까?
1: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광물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물 결정도 크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와 빨리 식을 때 결정이 성장할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은 마그마가 식을 때 만들어지는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화성암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낯설고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 뜻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암의 화는요, 불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룰 성을 뜻습니다. 이때 이 성은요, 성립하다 할 때의 그 성이거든요. 이루다라는 뜻이고요. 바위암을 써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여러분, 암석이 녹아서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는 거고요. 화산 폭발로 펑 하고 터져서 바깥으로 흐르면 그건 용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성암은 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성암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암석이라는 이 불이라는 뜻을 가진 화성암은 구성 광물의 크기나 색이 매우 다양합니다. 뭐 펑 터져서 밖에서 뭐 빠르게 식을 수도 있고요. 마그마는 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천천히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는 그런 속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광물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분류인 이 화성암 다음에 화산암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화성암에 화산암이 속하는 거예요. 화성암이라는 그 분류 안에 화산암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화산암은 불화 그리고 매산 바위암자를 써서 화산이 폭발할 때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바깥으로 펑 하고 나오겠죠? 그럼 바깥에 공기와 닿으면서 매우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빨리 식는다. 화산이 폭발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면 빨리 식으면 이 안에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광물들이 결정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비유하면 좋겠냐면 운동장에 뭐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면서 얘들아, B, 빨리 모여! 라고 하면 반별로 모이기 좀 힘들겠죠. 빨리 그거 모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몇 시, 몇 분까지 모여! 라고 하면 조금 더 반별로 1반은 1반끼리, 2반은 2반끼리 잘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을 때는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모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확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암의 특징은 빨리 식어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다. 결정이 모일 그런 시간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종류로는 현무암 있습니다. 여러분, 현무암은 검을 현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무암은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두운 색깔, 그리고 밀도가 굉장히 크고요. 화산 밖으로 나와서 빠르게 식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체가 뽕뽕뽕뽕 나가면 구멍이 뽕뽕뽕뽕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유문암이라는 것도 이 화산암에 속합니다. 이 유가요, 흐를 유자예요. 흐르다 할 때 그 유고요. 산소와 규소 성분이 많아서 색깔이 밝습니다. 그리고 점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문암이 식을 때는 끈적끈적한 게 흐르다가 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이 있습니다. 결. 그래서 결을 만들어서 굳어서 지금 결이 막 보이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유문암이 생겼습니다. 철과 마그네슘 같은 이런 어두운 금속 성분이 적어요. 그래서 밝은 색을 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심성암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화산암은요, 바깥으로 마그마가 분출돼서 식은 거였고요. 심성암은 깊을 심자를 씁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달걀 생각해 보시면 삶은 달걀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그냥 냅두면 그 안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국에는 차가운 삶은 달걀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을 때도 천천히 식어서 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들이 모이기가 쉽겠죠. 비슷한 성분끼리 모일 시간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식기 때문에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아까 전에 화산암은 광물 결정에 모일 시간이 없이 빠르게 식어서 작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심성암은 크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반려암 그리고 화강암이 그 종류가 됩니다. 반려암은요, 아롱질반이라고 해서 얼룩덜룩한 이런 무늬가 있어요. 현미려라고 하는 게 거친 표면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하 깊은 곳, 멘틀 부근에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생성되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또 무겁습니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우리가 많이 봤던 암석이에요.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꽃, 화, 산등석이 강을 써가지고 이렇게 밝은 암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화강암이었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화산암은 현무암과 유무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무암은 어둡고 유무암은 밝습니다. 광물 결정의 크기는 이 화산암 자체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작다라는 거고요. 심성암은 광물 결정의 크기 큽니다. 그중에도 어두운 건 반려암, 밝은 건 화강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암석을 볼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북한산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관악산이요? 이런 산에 올라가면 이 화강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암석으로 산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밑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위로 솟아오르는 윤기를 통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익숙하게 보이는 돌이요. 암석이 현무암이거든요. 제주도에 엄청 많고요.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이라고 해서 저 위쪽 지방의 강이에요. 자, 그곳에도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과거 때문에 이렇게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암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무암질 이런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암석은 구멍도 뽕뽕뽕뽕 나 있고요. 그리고 밀도도 높고요.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해볼까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수록 광물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많아져 결정이 크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여 작은 결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심성암은 결정이 크고 화산암은 결정이 작다.
1: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광물 알갱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핵심을 놓쳤네요. 제 답변을 수정합니다. 지하 깊은 곳은 따뜻해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이 크게 자라 심성암이 되고 지표면은 차가워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미처 자라지 못해 결정이 작은 화산암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0: 이렇게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6강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현재 완료

시제를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통해 쌤이랑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문법, 문장 실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현재 완료의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만들죠.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에 바로 들어갈게요. 문법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써보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A 볼까요? We have start class. 자, 바로 틀린 부분 찾아주셔야겠죠? 우리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형을 쓰면 안 돼요. 과거 분사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has rain 안 됩니다. 왜안 돼요?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에서는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매우 잘 써주었죠. 자, 여러분은 맞는 문장도 이렇게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주세요. D를 보면 have climbed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주어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주어가 he나 she 혹은 it처럼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우리 have가 아니라 누굴 써줬죠? 맞아요. has를 써주어야 합니다. 자, 이를 보시면 The baby has cried for hours. 네, 잘 써준 문장이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를 하고 해석에 맞게 문장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A를 보시면 나는 말을 타본 적이 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할때 현재 완료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 기억나시죠? 따라서 현재 형태를 써줄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꿔주세요. I have ridden a horse. 이렇게요. B를 보시면 비가 이틀 동안 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행동이니까 이때에도 현재 완료 시제가 어울립니다. 여기서도 현재형을 쓸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has rained 이렇게 바꿔주어야겠죠? 이어서 C를 보시면 그녀가 막 청소를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막 청소를 마쳤다, she has finished인데 막 뭐뭐 했다니까 just까지 잘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입니다. D를 보시면 그들은 벌써 그곳을 떠났다라고 했고요. They have already left the place라고 하였죠. 자, 여기서도 현재 완료 시제 잘 써주었고 already라고 하는 벌써라는 의미의 부사까지 매우 정확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들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다. 현재 완료 시제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따라서 has visited 매우 잘 쓰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언제 현재 완료를 쓰는지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unit 11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보기 한번 보시면요. I have washed my shoes라는 문장을 뭐라고 바꿨어요? I haven't washed my shoes. 즉, 어떤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준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의 핵심은 have나 has 뒤에 not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거였죠. 이때 have와 not의 줄임말인 haven't로 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도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has 뒤에 not을 넣어서 hasn't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he hasn't written a letter 이 되는

거고요. B에서도 has의 바로 뒤에 not을 넣으니까 Dad hasn't painted flowers가 되는 것이죠. C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have의 뒤에 not을 넣으니까 you haven't joined the club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정문은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이때는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이때는 아버지께서는 꽃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이때는 너는 그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요? have 뒤에 not을 붙이고 축약해서 they haven't found an answer 이 되겠고요. 이때에도 has 뒤에 not을 붙이니까 my dog hasn't learned a trick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바로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부정문은 not을 have 뒤에 붙여준다고 했는데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은 have나 has를 주어의 앞으로 보내준다 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You have baked cookies는 어떻게 바꿔요? Have you baked cookies가 되는 것이고, B에서도 have를 앞으로 보내니까 have they fixed a bike가 되는 것이고, C에서는 누구를 앞으로 보낼까요? has를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Has the cat caught the bird가 되겠습니다. D와 E에서도 마찬가지. have를 앞으로 보내고 has를 앞으로 보내니까 각각 정답은 have you built a tree house? 그리고 has she planted trees in the garden? 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의문문 만들기 전혀 어렵지 않죠?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은 have나 has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준다. 주어의 앞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유닛 12로 넘어가서 현재 완료의 의미와 해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해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have 과거 분사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쉽게 문장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니까 이 동사 자리에는 반드시 have 과거 분사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말은 어디에 써요? 맨 뒤에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B도 한번 해볼까요? 그녀가 전화 걸었다부터 쓰는 거예요. She has called. 그럼 나머지 당신에게는 맨 뒤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 보이죠? 주어와 동사를 먼저 쓰고 나머지 말은 뒤에 보내준다. C 한번 볼게요. 그 기차는 이미 도착했다. 주어와 동사가 다 나왔어요. The train has already arrived. 여기서는 이미라는 의미의 부사를 이렇게 현재 완료의 가운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train has already arrived. 그 기차는 이미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D인데요.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써줍시다. 그녀는 먹어본 적이 있다. She has eaten이 되겠죠. 주어, 동사부터 써줬고요. 무엇을 먹어본 적이 있다고 했냐면 그 음식을 이니까 the food 마지막에 써주세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나는 일해오고 있다 해볼까요? I have worked. 그쵸? 근데 어디서 일해오고 있냐면 at the school. 1년 동안 for a year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한 번에 쓰기가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쌤처럼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써보세요. 역시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니까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쓸 때는

주어 동사부터 찾자라고 하였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have visited the country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의미는 우리는 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쓴다. 이때 동사의 형태는 have 과거 분사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비보시면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요. 그러면 I have met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your brother. 나는 너의 남자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 라고 해석이 되겠죠? C도 볼게요.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주어는 the movie가 되겠네요. 그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니까 has already started. 우리 already라는 부사는 보통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의 가운데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I have read. 나는 이 책을 읽어봤다. 이 책을 읽어본 거니까 this book. 근데 언제? 이전에. before.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이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시면 다소 긴 문장인데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애는 she가 되겠죠? She has been 해주시고 병원에 있었던 거니까 in the hospital 해주세요. 근데 얼마 동안 있었냐면 for a week입니다. 우리 for이 이렇게 기간 앞에 쓰이면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은 입원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실전 업 퀴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라고 하였고요. 우리 1번 문장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They 빈칸 gone to the park라고 했네요. 여러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공원에 갔다라는 문장이에요. 공원에 가고 지금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빈칸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려면 과거 분사 앞에 누가 나와야 하죠? 바로 have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They have gone to the park 하면 그들은 공원에 가고 지금까지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도 오늘 정말 많은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2번으로 가볼게요. My dog has been on the toy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has 뒤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우리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가 온다? 과거 분사 형태가 온다. 따라서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를 골라주세요.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 4번에 나와 있죠? broken입니다. 자, broken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My dog has broken the toy. 내 강아지가 그 장난감을 망가뜨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have나 has 뒤에 과거 분사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든다.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비슷한 의미의 한 문장으로 쓸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두 문장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주어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보시면 I lost a bag yesterday. 나는 어제 뭐 했대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어제 가방을 잃어버렸어. 근데 나는 지금 그 가방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still don't have it. 나 여전히 그게 없어. 즉, 가방을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현재

현재가 이렇게 있고 과거, 즉 어제가 있어요. 어제 나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가방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쓸수 있는 시제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have PP 형태, have 과거분사 형태를 쓴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어야겠습니다. I have lost a bag.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4번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모두 어떤 시제의 문장이 나와 있죠? 맞아요. 바로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have 혹은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해요. 자, 그런데 have,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제대로 나온 것이 딱한개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Lisa has wrote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write의 과거 형태를 써줬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write의 과거 분사 형태죠.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주면 맞을까요? write의 과거 분사 형태인 written을 써주면 맞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오답입니다. 틀렸어요.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I have visited Busan twice. 자, 이 보기도 틀렸는데 have 뒤에 동사의 현재형을 써줬어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얘를 알맞게 고치기 위해서는 visit가 아니라 visited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ed를 붙여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우리 3번 보겠습니다. You have done a great job. 이번에는 have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매우 잘 쓰였습니다. done은 누구의 과거 분사죠? do. do의 과거 분사예요. 너는 정말 멋지게 일을 해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바로 골라줄게요. 4번 보시면 the cat has catch a mouse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has 뒤에 동사의 현재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필요한데, catch의 과거 분사 형태는 이렇게 써요. 읽을 때는 caught, caught. 그래서 the cat has caught a mouse가 되어야 하고, 그 고양이가 생쥐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우리 5번 가볼게요. You have ate all the cookies. 자, have 뒤에 is의 과거형인 ate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예요. 따라서 is의 과거 분사 형태인 누구? eaten. 네, 이렇게 바꿔주어야 합니다. You have eaten all the cookies 하면 너는 쿠키를 다 먹어버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현재 완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찾으셨죠? 방금 봤던 것처럼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잘 나온 것만 찾아보면 답을 추릴 수가 있어요. 일단 rained 과거 분사 형태 잘 써주었고요. cleaned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잘 써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어가 이실 때에는 동사를 have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어가 he나 she 혹은 it과 같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ve가 아니라 누구를 써요? 네, has를 써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we have cleaned the classroom.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틀린 형태를 알맞게 고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1번은 알맞게 고쳐주었습니다. It has rained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We have saw that movie 라고 했어요. 우리 have 뒤에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오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 형태가 오게 되죠. see의 과거 분사인 seen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3번을 보시면 Tom has finished his lunch라고 하였는데 has 뒤에 동사의 현재 형태가 나와서 틀렸어요. 따라서 finish가 아니라 finished 과거 분사 형태로 고쳐줍시다. 자, 5번 보시면 얘는 왜 틀렸을까요? He has studying Chinese for 2 years. 2년 동안 공부해왔다. 현재 완료 시제가 필요한데, 현재 완료 시제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해요. 따라서 studying이 아니라 studied. 네, 이렇게 써줘야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고 모두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완료 시제는 have나 has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주어야 하는데 자, 우리 바로 한번 골라볼까요? 동사의 과거 분사가 잘 나오지 아는 보기, 아는 선택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She has drew a picture of a cat이라고 하였죠. has 뒤에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drew는 누구의 과거 형태일까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drew는 그리다, draw의 과거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draw의 과거 분사 형태를 알고 있어야겠죠? 바로 drawn. 네, drawn이 나와주어야 해요. 따라서 drew가 아니라 drawn이 나와야 하며,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1, 2, 그리고 4, 5번에서는 모두 have와 has 뒤에 알맞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왔으므로 모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알맞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치는 방법 공부하였죠? 바로 have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의 앞으로 보내준다 였습니다. 다른 단어를 넣거나 뺄 것도 없고요. 그냥 have를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 Have you taken the wrong bus?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너는 잘못된 버스를 탔니? 라고 물어봐주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의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키포인트는 바로 have나 has를 문장의 앞으로 보내준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 4번으로 고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의문문에 대한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has she로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할 때도 she has를 이용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Has she sent a message?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나요? 네, 보냈어요. Yes, she has. 정답 4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has she로 물어보면 she has로 대답.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Has he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Yes, he has.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알맞게 고친 것을 고르라고 하였어요. 자, 부정문 키포인트도 기억하시죠? 현재 완료에서 부정문은 have의 바로 뒤에 not을 붙인다 였어요. 이때 have와 not은 줄여서 쓸 수가 있죠? 바로 haven't. have와 not은 줄여서 haven't로 줄일 수가 있다. 정답 바로 골라볼까요? 네, 3번에 나와 있습니다. I haven't found my lost book. 나는 내가 잃어버린 책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정문 역시 기억할 것은 have나 has 뒤에 not을 붙이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그는 이번 주에 그 게임을 3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과거형 동사를 써주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번 주 초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쓰면 딱 좋은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번으로 가보면 우리말 해석이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의 해석에 유의해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I have started a new book. 나는 새로운 책을 시작했다.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She has learned piano for 2 years. 그녀는 2년 동안 피아노를 배워오고 있다라는 의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다인데 배웠었다 단순 과거로 해석이 되었으므로 얘는 올바르지 않아요. 3번 보시면요. They have met their new teacher. 그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해석이 잘 되었고요. 4번 보시면 I have already finished making dinner. 나는 이미 저녁을 만드는 것을 마쳤다. 역시 해석 자연스럽습니다. 5번 보면 has driven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잘 해석하였어요. 정답 2번으로 바로 골라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문제 풀고 마무리할 텐데요. 현재 완료 시제로 알맞게 고치라고 하였으므로 동사의 과거형만 현재 완료 시제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13번에서도 동사의 과거형만 현재 완료 시제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전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현재 완료 시제에서 혹시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전체주의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을 보세요. 먼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대공황입니다. 우리 대공황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침략 전쟁을 선택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더욱더 자세한 내용 교환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전체주의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주의란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고 일당 독재와 철저한 국민 통제를 강조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그러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당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대공황 전후의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으로 식민지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했던 국가,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럼 각국의 전체주의 모습 살펴볼까요? 먼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는데요. 특히나 이 글을 통해서 대외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국가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더라도 국가 밖에서는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믿지 않고 여기 볼까요?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의 도장을 찍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스트 당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독재 사상으로 이 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이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독일 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유명한 사람,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취지입니다. 독일의 민족은 너무나도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우월한 독일 민족이 살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결국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독일은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을 왜 탄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1차 세계대전

0: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이 위기와 이런 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선택했고, 유대인을 탄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군부 중심으로 군국주의가 강화되는데요. 여기에서 군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지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대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도 침략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만주를 공격했던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 두렵을 공, 어지럽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즉, 대공황은, 경제적 대공황은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침략 전쟁을 선택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식민지도 적고 또 경제 기반이 비교적 약했죠. 특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죠. 특히나 무솔리니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연설을 계속 해나갔고, 이 파시스트 당이 이야기하는 사상을 바로 파시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 나가며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통해, 군대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전체주의는 과로 전후의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대공황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는데요. 과로는 누구일까요? 네, 무솔리니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6강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유럽과 아메리카에 두 가지의 혁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각각 어떠한 혁명들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민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발생했었는데, 바로 제국주의라는 흐름이었죠.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과정이 바로 제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시아에 있었던 국가들의

국가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강대국에 대항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서아시아로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스만 제국은요, 여러분들, 유럽을 이제 위협에 빠뜨릴 만큼 강력했던 국가였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공격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그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은요,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거예요. 인도는요, 예전부터 영국의 많은 간섭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배울 내용은 영국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침략해서 국가를 병합하고, 그 과정에서 인도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 부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도 국민회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반영운동이 좀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아시아로 올 겁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영국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과정에서 완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 거의 전락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중국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까지, 한국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국가들을 볼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국민국가를 어떻게 수립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스만 제국, 인도, 그 다음에 청나라. 이 국가들은 전근대 시기 때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국가들이 두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안책이 바로 국민국가입니다. 국민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국민국가는요,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국가 체제를 국민국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요, 강력해진 이제 경제력으로 또 풍족해진 시민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왕권이 약해지거나 혹은 왕이 없어지는 그런 공화정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독립을 하든 통일을 하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민족주의였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오스만 제국, 인도,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황제권 혹은 왕권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유럽의 국민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냐?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왕권을 위협했다라는 거죠. 계급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나라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여러 개의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보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 아래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오, 뭐야, 나도 그리스처럼 독립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 독립운동을 막아내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영국, 러시아와 같은 유럽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강은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일 텐데, 여러 개의 강대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는 그냥 오스만 제국 의미로 그냥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술탄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혹은 교과서에서는 은혜로운 개혁이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듯이 개혁하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징을 보면 서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너무 구시대적이고 좀 시대에 뒤쳐져 있으니까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행정, 조세, 사법제도 개편 및 서양식 군대를 양성하고요. 서양식 교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탄지마트의 흐름 속에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드하트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급진 세력을 주도해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파샤라는 말도 여러 개 말이 나오는데, 파샤는 오스만 제국에서 좀 고위급 장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술탄이 원래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는데, 헌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술탄의 권위가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자유주의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입헌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술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내가 은혜롭게 개혁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정했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반대하게 됐고, 재정도 악화되었고요. 유럽 열강들이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결국에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이 성과가 미비한 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의 개혁, 탄지마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 술탄이 시작했지만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술탄이 반대하는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술탄이 아까 기분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지금 술탄이 중심으로 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의회 힘을 낮추고, 술탄의 이름을 다시 끝까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냐면, 유럽의 혁명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층이 특히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이 이때 봉기를 일으킵니다. 젊은 군인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직했고요. 이들은요, 우리나라도 입헌 정치를 부활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이들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되게 되는데, 헌법과 의회가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회가 핵심이에요. 술탄과 의회가 핵심인데, 탄지마트 때 의회가 올라가니까 술탄이 반대했다가 다시 봉기가 일어나면서 의회 힘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티르크당의 그런 개혁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가장 큰 한계점은 이들은 민족주의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 내 여러 민족을 좀 억압하고 급기야 아랍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는 등의 제국 내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지마트와 청년 티르크당의 봉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의회와 술탄의 그 관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 규율, 정의, 질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에서 이들의 목표, 방향성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제국 내 여러 민족들도 우리도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고요.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서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하브 운동이 뭐냐면 18세기 중엽에 압둘 와하브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들이 봤을 때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우리 아랍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우리 초기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우리 아랍인의 위대함도 다시 일깨워 주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와하브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냐? 아랍인의 민족 의식을 일깨워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됐고요.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랍인들은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게 성공하게 되고 사우드 가문이 중심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그 메디나와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잡았고요. 그이 뒤로는 오늘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기는 와하브 운동 때 썼던 그런 국기랑 동일한데 여기에 내용이 우리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배웠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제 국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좀 적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도가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완충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을 차지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 인도로 오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되게 원했었는데, 이란 쪽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영토와 이권을 상실하는 등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이란인들의 민족주의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란의 지배자가 영국인에게 담배 독점권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이란인들이 담배 산업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인들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많은 이란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민족주의적으로 자존심 상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왕이 어쩔 수 없이 이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권을 마음대로 회수하면 배상금을 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이란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의 왕실이 좀 정치를 잘 못하니까 이판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이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우리는 왕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란의 영토가 필요했던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간섭했고 결국 좌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 영토 상당 부분이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과 이란에서 중요한 거는 의회라고 하는 거, 의회와 왕권의 그 관계, 미묘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집트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주도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좀 협력하면서 뭐 그리스의 독립운동 혹은 이제 와하브 운동 이런 거 진압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힘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해서 결국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이제 좀잘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근대화 정책들을 많이 근대화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바로 수에즈 운하 건설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다라는 사업가의 말을 듣고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이 운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적으면서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하 건설 과정에서 열강에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권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에즈 운하의 그런 주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주식을

싼 값에 영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이제 운하를 지배하면서 이집트를 이제 목을 오히려 쪼게 되니까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군부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고,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진압한 후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중요한 흐름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수에즈 운하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길을 돌아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개통 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수에즈 운하 중요하고 결국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흐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건데요. 인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전근대의 마지막 제국은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쇠퇴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인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둘은 플라시 전투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벵골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싸웁니다. 누가 승리하냐면 영국이 승리해요. 그래서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 인도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래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영국의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서 역으로 인도의 면화가 싼 값으로 영국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에 수출되게 되면서 인도산 면직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전통 면직물 산업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영국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인도를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갈등을 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을 분열하려고 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거,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인도의 종교 두 가지였는데 이걸 가지고 인도인의 민족주의를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국이 수탈하고 인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세포이가 뭐냐면요. 영국 동인도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입니다. 대부분은 힌두교도 혹은 이슬람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동인도회사에서 이 용병들, 세포이들한테 지급하는 총알에 그 탄약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탄약 주머니를 쓰려면 입으로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문이 돌게 되냐면 이 탄약 주머니에는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힌두교 입장에서는 소가 되게 신성한 동물이고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돼지는 되게 뭐랄까요, 좀 기피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둘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 둘 다의 약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포이들은 뭐야, 인도인들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뭐좀 관심도 없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보였던 게 세포이의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세포이의 항쟁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세포이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미 영국에 대한 지배를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인도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세포이의 무장 봉기가 방향성이 좀 모호했고요. 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국군의 반격으로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요, 이거의 결과로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게 되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원래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했었는데 이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영국 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면서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영국에 저항하고 인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족 운동이 확대됩니다.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반영 감정, 영국에 반대하는 감정을 무마하고자 인도인 관료와 지식인들을 지원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합니다.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 먼저 지원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이 인도 국민 A가 영국의 통치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여기서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하는 그런 분할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인도인의 민족주의를 가로막고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그러한 영국의 술책이다, 계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불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거 기점으로 영국 상품 불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자치권을 획득하고 국민교육 진흥하자라고 하는 4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이제 통일된 민족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요. 너무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니까 인도의 명목상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도 국민회의와 반영운동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고요. 그 중에서 나온다면 이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처음에는 영국 통치에 협조하다가 반영운동으로 나아간다. 그 변화 포인트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벵골 분할령 보면 서벵골은 힌두교도, 동벵골은 이슬람교도로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도 오스만 제국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아편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과정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편전쟁은요. 청나라가 원래는 광저우에 있었던 공행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인정했던 상인들을 중심으로만 서양과 교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갖게 됩니다. 영국 상품이 인기가 없고 청나라 상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 마약을 밀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게 됐고요. 대량의 은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독자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편을 단속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뭔데 왜 우리의 무역을 가로막아?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전쟁 전까지는 청나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난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난징 조약에서는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하고 영국의 홍콩섬 할양하고 공행무역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영국의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등의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의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청나라 앞바다에 에로우라고 하는 해적선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해적선을 단속해야겠죠.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에로우에 있었던 영국의 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로우 사건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영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군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됐고 이 결과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추가적인 개항을 하게 됐고요.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허용, 크리스트교 포교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연 개항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청나라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 서양의 기술을 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서양의 종교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이 청왕조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홍수전의 주장은요, 태평천국을 건설하고 토지를 균등분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등의 그런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난징을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대했는데, 이제 한인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이단이었거든요. 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여러 한인 간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 무기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장 등의 한인 간료가 주도하게 되고요. 이들은 중체 서용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몸통은 중국 거 그대로, 기술만 서양 거를 가지고 오겠다. 즉, 의회 정치는 안 하고,

그 과학기술과 군사력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추진되었고요.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방 관료들의 개별적인 개혁으로 추진되면서 흐지부지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문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을 봤을 때, 얘네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이들은 의회 정치라고 하는 걸 실시 안에 우리도 의회 정치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황제의 지지를 받은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의 개혁적 지식인이 주도가 되었고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되어서 입헌군주제 주장하고 의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이 반대하면서 변법 자강운동까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쯤에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했었는데, 민중들 입장에서도 서양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불만이 커졌겠죠. 그런 민중들을 중심으로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의화단에서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철도, 교외, 외국 공간 등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서양 입장에서든 이들을 진압해야겠죠.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요. 신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액수의 배상금과 함께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 이후로 청나라 정부는 완전 더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민중들 중심에서 신의 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열강의 침탈이 지속되는데 청나라 왕조는 너무 무능합니다.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중심에 있었던, 이 중심에 있었던 게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순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면서 삼민주의를 제창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삼민주의란 청왕조 타도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그다음에 공화제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민권주의, 국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는 민생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상입니다. 청나라 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좀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철도 보호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우창에서 신식 군대가 봉기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봉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여러 지역에 있었던 봉기가 순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고요. 순원이 중화민국, 백성이 중심이 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를 이끌던 장군이 위안스카이였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중화민국과 타협하게 되면서 청나라 왕조는 멸망하고요. 약속했던 대로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주게 되면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대총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다시 황제 제도를 부활하게 하려고 하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발리 최초로 여성 전수자가 된 여인이 있었다. 좀처럼 여성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발리의 전통예술, 그림자 연극 와양. 험난한 와양 전수자로서의 세월을 지나 수십 년. 와양은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이어졌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어떻게든 가업을 잇고 싶었던 강한 어머니. 하지만 4대째 내려오는 이 와양 집안에 위기가 닥쳤다. 한평생 집안의 가업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축제의 밤. 와야는 이번 축제에서도 어김없이 공연 초청을 받았다. 와양 전수자인 달랑은 혼자서 이 모든 연극을 이끌어가는 팔방미인이어야 한다. 연극에서부터 노래, 인형 조종까지 모두 달랑의 몫이다. 얇은 천을 사이에 두고 그림자로 관객을 만나는 발리의 전통 연극, 와양. 연극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대서사 시인 라마야나로 고대 왕국 왕자가 신들을 만남을 겪는 모험담이다. 계절마다 신들을 위한 축제가 끊이지 않는 발리에서 와양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만큼 발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또 달랑이다. 와이안 역시 그런 달랑 중 한 명이다. 달랑은 연극에 사용되는 인형들까지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와양 인형 풀릿은 소가죽을 잘라내 색깔을 입히고 줄을 달아 완성한다. 익혀야 할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와양 전수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한다. 8살에 시작한 것이 벌써 43. 세월 참 빨리 흘렀다. 이제 다음 전수자를 청해야 할 시간. 전수자는 두 아들 중에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장남이 물려받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남 반지는 와양에 통 관심이 없다. 장남의 나이 벌써 16.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반대로 둘째가 와양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직 장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은 그저 잠시 실증을 느낄 뿐이라 믿는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와양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춘기인가 싶어 참아보는 중인데 아버지는 영 마음이 언짢다.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반지는 아버지의 그런 기대가 부담스럽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한 나이다.
1: 8년 saya suruh apa namanya urut belajar wayangnya itu saya kasih wayang ya cuma main-main memang sih tidak bisa langsung kita harus belajar ini tidak bisa harus kasih dia main-main sedikit ya main-main kadang-kadang kita mulai serius untuk latihan dia tidak mau sampai marah saya.
0: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0: Oh ya?
1: Di sini enggak. Nah.
0: Kalau kalau di Bali ada upacara laki-laki punya untuk bikin-bikin lawar itu kan. Saya sebentar mau bikin lawar ala perempuan.
2: Sibane kaobun 장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발리의 관습이다. 그 관습이 와이안의 두 아들을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0: 여기 딱 맞빠.
1: 어? 딱다 와이안 아마
2: 증조 할아버지에서 시작해 아들 세대까지 이어져 온 와이안 집안의 가업. 장남이 물려받던 가업을 며느리인 엄마가 물려받은 것은 발리 사회에서도 없던 일이었다.
1: 이 yang pertama kali ibu di Bali memang pertama kali dalang wanitanya tahun 80.
2: Oh.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와양 전수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와양 공연을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와양의 나이 6살이었다.
3: Kaki kanan dioperasi, dia seorang dalang. Kan enggak bisa main jadinya. Dari sana saya akan belajar. Dan belajar sama dia, iya. Dari sana saya berpikir mau belajar gitu. Karena kakinya dipotong kan enggak bisa pentas. Saya kira dia anak meninggal setelah dipotong kakinya. Tapi ya Tuhan ya, meninggal. Tapi akhirnya saya mau belajar main wayang. Itu aja yang dipikir cuma anak-anak aja gitu. Ya bapaknya udah meninggal ya biarin aja. Tapi seterusnya saya mikir anak-anak aja gitu.
2: 여성 전수자의 길은 험난했다. 시기와 질투가 잇따랐고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공연단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평생 그 모든 것을 견뎌왔다. 누구보다 와양을 사랑하고 아끼던 남편이었다. 와양 전수는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남은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와양 전수자가 된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들 와양.

0: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가업이 장손에게 전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1: Soalnya tidak bisa begadang sekarang. Sudah tidak bisa capek malamnya sekarang.
0: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 그래서 와야는 아직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언제나 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어머니 눈들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 반이면 어머니는 시장으로 장사를 나선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어머니는 행상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냈다. 이제 끼니 걱정 없이 살만해진 지도 오래. 그만 쉬어도 좋으련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관광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시장. 어머니는 행상일 20여 년 만에 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마련했다. 행상일을 하던 그대로 쌀과 식료품, 소금과 커피까지 말 그대로 잡화점이다. 발리 최초의 여성 와양 전수자가 되고 미국으로 공연까지 다녀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0: 큰손자 빤지는 이제 16. 한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 나이다. 요즘 오토바이를 새로 사고 나서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놀러 나가는 것이 방과 후 일과가 됐다.
1: 2,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Manji. Dia musik tradisional paling pintar di sekolah.
2: Jadi musisi. Menjadi musisi.
1: Musisi.
2: Musisi yang pintar.
0: 친구들에겐 자신있게 말했지만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반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가업을 이어왔는지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 평생을 바칠 순 없다.
3: Habis itu gininya memainkan wayang itu juga susah. Keluar dari mulutnya, tangannya semua bergerak, kakinya semua. Kalau gamelan kan saya tuh lebih suka sama gamelannya. Soalnya gampang diingat. Habis itu gampang juga enggak ngeluarin suara gitu.
0: 아버지의 공연을 지켜보며 반지의 마음을 흔든 것은 와양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

0: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1: Disuruh milih aja maunya kemana. Bisu ibunya ngasih pilihan itu mau jadi kayak ibu atau tidak. Bisu saya kan bilang mau jadi musician itu. Ya ibunya ngasih aja kalau udah berhasil gitu. Kalau tapi kalau belum berhasil tuh ibunya nyuruh jadi pegawai kayak gitu. Habis itu diam aja di kamar. Tuh, tidak gini, tidak ngomong sama ibu atau bapak kalau disuruh.
0: Yang보다 4살 어린 둘째 크리스나는 그대로 요즘 고민이 많다. 학교에 다녀오면 아버지 몰래 와양 인형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곤 한다.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만졌다간 혼이 나기 십상인데 요즘 들어 크리스나는 혼자서 아버지를 흉내내며 와양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에게 수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수자의 자격으로 원가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 혼자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연습하던 이날 오후. 그만 아버지에게 연습 현장을 딱 들키고 말았다. 처음엔 허락 없이 인형을 만진 것을 야단치던 아버지가 이내 한번 해보라고 시킨다. 아직 크리스타의 손놀림은 영 어색한 부분이 많다. 와양은 그림자로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크고 화려해야 한다. 거기에 배역에 맞는 목소리도 갖춰야 한다. 아버지라고 어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하지만 전통을 거슬러 차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차마 어머니에게 꺼낼 순 없다.

축제의 아침이 밝았다. 공연을 하러 가기 전 어머니는 꼭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지른다. 안 그래도 준비로 바쁜 시간, 와야는 말없이 어머니의 의식을 받아들인다. 아버지가 공연을 다녀오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연을 하러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좀 예민해진다. 신들의 섬 발리에는 끊이지 않고 축제가 열린다. 신을 대접하는 축제는 발리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중 하나다.

와야는 오늘 그림자 연극 와양 공연이 아니라 가면무 토팽을 공연하러 왔다. 토팽은 발리말로 가면을 뜻한다. 토팽에도 여러 가지 춤이 있는데 오늘 와얀이 출 것은 토팽 시다까르야.

시다카르야는 마친다는 뜻으로 큰 축제나 행사를 마무리하는 춤이다. 발리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만이 이 토팽 시다카르야를 출 수 있다. 오늘 축제에는 토팽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가면무 역시 아들에게 전수하고 싶지만 꼭 배워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다. 아들에게 오늘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은 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자들까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인 저녁. 삼촌 가족들까지 함께한 덕분에 대가족이다. 그런데 와얀의 표정이 밝지 않다. 어머니 때문에라도 오늘 저녁엔 큰아들 반지와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하지만 반지의 생각은 의외로 강건하다.

0: Pak jadi kantor tuh eh. Tapi saya dotnya jadi musician. Kamu bisa terkenal di luar negeri. Coba.
1: 한 번도 강요한 적은 없지만 논두리는 장손인 빤지가 전수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2: 네, 생 마살라. 네, 맞대. 맞대 가생냐 요 물어와야. 아니, 시간 뭐 아들네 고마워 와야. 이제 논두릇 매.
3: 박서 생각
2: Boleh nak sini ada bayu ni nak, apa perumahan ni? Boleh
3: sedang kena ya kan untuk selanjutnya. Kan, dah paksa ni nan tak nak semua, nak singman. Sabo gaya ni singman, sing masuk masuk.
2: Oh, mana
1: nak berjalan?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아들도 어머니도 서로 알고 있다. 다음 날 일찌감치 가게로 나온 어머니. 마음이 영 어수선하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몸을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나는 건 죽은 남편이다. 가게 선반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 했던 채 그것은 와양 예술가로 남편이 소개된 책자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을 때 그대로다.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어젯밤부터 생각해오던 질문이었다. 젊은 나이에 외국 공연을 다닐 만큼 와양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했고 또 누구보다 와양을 지키고 싶어했던 남편. 같이 산 날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인생은 늘 남편이 함께였다.
3: 와양 유가 간당, 캐나다 비가 간당. 아이야.
1: 모처럼 만에 어머니가 공연 의상을 곱게 차려입었다. 발리와 꽤 떨어진 한 섬의 축제에 공연 초청을 받았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는 이번 공연에 동행을 차청했다. 어머니가 따라간다는 말에 와이아는 마음이 복잡하다. 어머니는 한동안 공연에 오신 적이 없었다. 이런 축제의 경우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만 수십 명이다. 10여 년 전 몸이 약해지면서 은퇴를 선언했던 어머니였다.

0: 와양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다. 노래에서부터 인형극, 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크고 복잡한 중함예술.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만이 이 공연을 해낼 수 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공연에 필요한 것들을 순수 챙긴다. 이후 섬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반나절의 여정이다.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공연 여행이다. 장비를 싣고 공연을 찾아 섬들을 떠도는 와양 예술가의 삶.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었다. 아들이 먼 길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늘 불안했었다. 혹시 남편처럼 아들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공연을 치르기 전엔 언제나 기도가 먼저다. 이건 역시 아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1: 이다 tentu kalau main itu tidak tentu karena tergantung juga odalan, tergantung juga upacara, upacara dan juga kapan orang meminta kepada kita, kita baru pentas.
0: 날이 좀 어두워지면 공연 준비에 들어간다. 모든 것을 한 장의 천지에 감추고 오로지 그림자로만 다가가야 하는 연극. 어찌 보면 와양은 철저히 외로운 예술이다.

0: 이번 공연 역시 관객은 많지 않다. 한때 와양 공연에는 발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리곤 했었다. 와양은 인도네시아 신화와 고대 인도의 서사시가 이야기의 배경이다. 주인공은 주로 신들이다. 인형에 달린 줄을 이용해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각자 배역에 따라 그때그때 목소리를 바꾸어내야 한다. 아들의 공연을 보는 일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다. 죽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1: Kalau setiap main pentas itu kita harus doa dulu kan. Kita supaya dibantu gitu. Setiap pentas gitu. Tolong berdoa supaya dibantu karena kita enggak tahu apa-apa. Terus ingat aja kan kalau mau pergi itu ya mohon dibantu gitu.
2: Itu ingatan kalau dia main ingat apanya ya. Iya.

0: 이제 공연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신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마침내 착하고 정의로운 신이 승리하며 연극이 막을 내린다. 연극은 두 시간 남짓 혼자서 쉴 새 없이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1: 한 남아 한 앞에 그리했던 사양스가인 거야.
2: 야, 야미 망보 유튜브가 오라고 있는 거야. 약간 당당 sampai 4 jam 3 jam.
3: Ya lebih gitu, tapi karena memang dia sudah sering saya nonton di rumah, karena saya juga sering pentas untuk tamu-tamu, untuk orang-orang itu dia juga sering nonton.
0: 공연이 끝나고서야 늦은 저녁을 챙긴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공연으로 잔뜩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제서야 풀어진다. 공연팀의 숙소는 따로 없다. 공연장이 그대로 숙소가 된다. 공연이 많을 땐 섬과 섬을 떠돌며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지켜야 하는 가업이다. 며칠 뒤 와야는 둘째 크리스나를 바닷가로 불러냈다. 어느새 아버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 와야는 오늘부터 둘째에게 본격적으로 와양을 가르쳐볼 생각이다. 한참의 고민 끝에 싫다는 장남 대신 차남을 공식 후계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 와야는 관습을 뛰어넘기로 결심했다. 배움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와양의 스승으로서, 그보다 먼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집안의 4대 전수자 달랑이 탄생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반지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유난히 표정이 밝은 그에게 오늘 무대는 전통 음악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 전통 음악과 춤을 겨루는 대회다.
4: 남아야 발라간유, 나무 발라간유, 나 bermain musik sama nari.
0: 반지 스스로도 이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줘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날 관객들 속에는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 논드리도 아들 와얀도 어찌 보면 집안의 가업을 위해 살아와야 했다. 아들만은 제 꿈을 펼치길. 그렇게 또 자식 하나가 품을 떠나 높이 비상했다.

0: salah pergaulan, artinya ini kan sudah positif.
1: Daumnal,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는 대신 아들 와얀을 데리고 사원으로 기도를 하러 나섰다.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
2: 아시마야 memohon untuk kesejahteraan keluarga, kesejahteraan semuanya supaya kita selamat.
1: 큰 손자도 작은 손자도 제가 찾은 길 위에서 그저 행복하기를. 눈두리의 마지막 기도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first.
1: There was the first drunken. You have to breathe.

가능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유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었고 우리가 오늘할 목표 지금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은요,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도 두 가지 내용 당연히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단어 실전 테스트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풀었지만 아마 남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문제들을 남은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연필과 연습장을 펴시고 저와 함께 갈 준비 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시작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4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 줄이고 그렇게 만든 직사각형, 색칠한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겠네요. 가로는 지금 눈에 보이죠? x 더하기 4. 그렇죠? 그리고 세로는요, x에서 오히려 2를 빼셔야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x 더하기 4와 x 빼기 2를 곱한 게 바로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에 ax제곱 bx 더하기 c인데 지금은 개수를 abc라고 하고 a 더하기 b 빼기 c를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개수를 구할 수 있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해 주시면요. 이거 3모양의 공식 기억하시죠? x제곱에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a는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니까 a는 1이 되고요. b는 2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b 그리고 빼기 c예요. 이런 거 어이없이 실수하시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2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 8이 되더라.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10. 1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박스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x-7과 x 더하기 9를 전개했을 때 이 박스는 누가 될까? 뭐 이런 걸 이제 맞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3모양의 공식 해서 마이너스 7x 더하기 9x니까 2x가 되겠네요. 2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x제곱에 8x까지 좋은데요. 여기는 상수만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상수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둘을 곱하시면 1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는 굳이 손 안 대시더라도 x제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2x와 5x를 곱해줄까요? 따라서 몇 x제곱이 될까요? 그렇죠. 10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가운데항이 필요한 거네요. 따라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3x가 되어서 둘을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오면 되겠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궁금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3x와 마이너스 2x를 곱한 마이너스 6x 제곱이 될 거고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6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중간중간에 박스 앞에 마이너스를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이미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스 안에만 보고 싶은 거니까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수가 가장 큰 건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8번 문항 볼게요. 8번은요. 요거 전개해라 그런 얘기죠? 요거는 x 요거 3모양의 공식 요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abc 구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최고차항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3b의 x 제곱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3b의 x의 제곱인데 요 앞에 있는 개수만 가져와도 될까요? 좋아요. 요게 첫 번째. 됐죠? 그럼 b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37a 21. 두 번째로 가도 될까요? 두 번째는 마지막 걸 가지고 먼저 A를 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뒤에 상수항 계산 가능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값은 2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이렇게 3모양으로 공식을 계산해 보시면요. X의 1차항이거든요. A, B 그리고 저쪽 또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x죠. 더하기 12의 x거든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비교하면 c가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a랑 b를 앞서서 구하고 왔거든요. 따라서 그 a, b를 가지고 와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b를 두 개를 곱해 주시면 14가 되거든요.
따라서 C의 값은요, 26이야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요, A 더하기 B 빼기 C가 되기 때문에요, 7 더하기 2를 하시고요, 다시 2 더하기 7로 갈까요? A가 2니까 2 더하기 7을 하시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26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에서 9를 뺐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7이죠. 마이너스 17 해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중학수학에서 거의 단골로 나오는,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실생활 활용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7x, OX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길이 폭이 지금 다 일정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색칠한 부분은 이 일정한 길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 제가 다른 학년 수업을 할 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알고 가시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요 폭 있죠. 요 제외하고 싶은 부분 있죠. 길. 그걸 마치 이 종이를 가지고 요 부분의 길을 제외,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린다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이 부분을 잘라서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서 붙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위로 이동시켜서 붙여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같은 폭만큼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붙게 되니까 이렇게 점선 부분이 남긴 하겠죠. 어찌됐든 전혀 중간에 이렇게 뜨는 부분 없이 완전히 종이가 이렇게 밀착돼서 붙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아이디어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윗부분에 이 가로의 부분은요, 7x에서 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로의 부분의 길이는요, OX에서 역시 6을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전개하시어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전개를 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OX-6과 7X-6을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35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3 모양의 공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2의 x와 그리고 마이너스 30의 x를 더한 게 가운데 x1차 항이겠고요. 마지막은 36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요 부분에 마이너스 72가 될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72의 x가 되어서 35x의 제곱 마이너스 72x 더하기 36, 요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선지 중에 골라줘야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72에만 붙어 있거든요. 4번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막 어렵다기보다는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 아이디어의 메인은 예전부터 여러분이 해오던 이런 이제 길에서 요 부분을 잘랐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이 식을 간단히 하면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개를 하라는 얘기인데요. 전개를 할 때는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하는 게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그 과정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 앞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살짝 자리만 바꿔주시면 이 뒤에는요, 1 더하기 2x 1 빼기 2x 이렇게 관점을 살짝 바꿔보시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뺐어,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요, x 상수니까 3 모양의 공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24x제곱 그 다음은 3 모양으로 마이너스 30 그리고 플러스 4x 그쵸?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마이너스 26x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 안에서 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 거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게 되니까 1-4x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24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6x가 되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유의해서 들여보내라. 마이너스 1에 더하기 4x 제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8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26x네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28x 제곱 마이너스 26x 마이너스 6 바로 보이네요. 4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도 선지 중에 뭐 고르는 거나 이거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중에 잘못된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3x-7y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9x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두배 앞에 거 뒤에 거예요. 그럼 21에 4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그런데 마이너스 21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자주 범하기 쉬운 실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기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3 모양의 공식으로 해석하셔야 될것 같고요. 6x 제곱 일단 들어가시고요. 15x랑 마이너스 4x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쵸? 15x랑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11x가 돼야 돼요. 맞죠? 맞네요. 그리고 뒷부분은 상수, 마이너스 10. 오, 맞다. 이 친구는 완전히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도 볼게요. 디귿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앞에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랬죠? 요 자리를 살짝만 바꿔주셔도 이렇게 여기도 자리를 살짝만 바꿔주셔도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25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니 16의 x의 제곱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16x의 제곱인데 부호를 반대로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됐죠?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뭔가 뽑아주거나 묶어내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만 했냐면 자리만 살짝 바꿔서 써준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뀔 리 없어요. 그래서 이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역시 3모양의 공식이네요. x제곱 들어가시고 11x에서 마이너스 2x 정리하게 되죠. 따라서 가운데는요. 11-2x, 9x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11과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오, 완전히 맞습니다. 따라서 이 11번 문항에서 옳은 보기는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고요. 아마도 여러분 선지 중에서는요, 니은과 리을을 골라서 4번이야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잘못 전개한 것은 혹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요,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에 좋은 문제라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하는 편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일일이 전개하기에는 조금 일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당히 묶어서 하나로 볼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x 더하기 3y가 한 덩어리로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 더하기 3y를 하나의 문자인 a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전개를 빨리 실수 없이 할수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a-4와 a 더하기 4를 전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완전히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a 제곱에서 4, 4, 16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시면 큰일 나고요. A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대로 x 더하기 3y 넣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들어가면요. x 더하기 3y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완전 제곱식 전개합니다. 앞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9y의 제곱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에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지 중에. 다 플러스예요.

4x제곱 6xy 플러스 9y제곱. 요거. 그죠? 요거. 그런데 뒤에는 마이너스 16이네요.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 혹시 치환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여러분 이게 숙달이 많이 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환의 과정이 없더라도,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이걸 뒤에 거라고 한다면, 뒤에 거의 제곱을 빼.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너무 익숙해지셔서 이제 이 앞에 거에다 x 더하기 3y를 덩어리째 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는 4의 제곱. 이렇게 와서 이걸 그대로 이제 전개해서 내려오셔도 정답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푸실 때는요, 치환을 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치환을 해서 보여드리긴 했고, 만약에 익숙해지시고 바로바로 할수 있다면 굳이 치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숫자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의 거듭제곱으로 붙여주시면 조금 더 계산이 쉽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도 당연히 10의 거듭제곱인 1000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에서 7을 뺐죠. 993이니까. 이번에는 1000에서 997이니까 3을 뺐죠. 요렇게 가주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계산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생각한다면 요 1000을 X라고 처리해서 생각하면 X 빼기 7, X 빼기 3, 요런 식의, 3 모양의 공식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그렇죠.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로 마무리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14번입니다. 자, 14번 문항은 2 루트 7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전개됐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했고요.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2 루트 7 마이너스 3의 전체를 제곱하는 걸 마치 A 빼기 B의 제곱을 하듯이 전개를 하는 걸 원한 거예요. 쉽게, A 빼기 B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구나. X 빼기 Y. 요런 걸 전개하는 것처럼 그냥 문자식 전개하듯이 해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냥 부담 없이 요거 앞에 거, 요거 뒤에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이제 마이너스 3이겠죠?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전개 들어갈게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4, 7에 28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3, 3은 9가 돼요. 그리고 두개 곱해서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마이너스에 6에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12에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정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요. 37 마이너스 12 루트 7.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걸 가지고 AB가 유리수라고 할때 A 더하기 B 루트 7이 해당되는 AB를 맞추란 얘기니까 바로 매칭이 가능하시죠. 따라서 A는 37이고요.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요 둘을 더하게 되시면요. 25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라는 얘긴데, X 더하기 Y의 제곱, 혹은 X 빼기 Y의 제곱을 하라는 얘긴데, 그걸 이제 무리식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문자처럼 계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활용해 본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15번이에요. 우리 이거 지금 페이지 넘겼죠? 예,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빼기와 곱하기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중 식의 값이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한 문제지만 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다 계산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그러나 공부하기는 좋은 문제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저랑 같이 하나씩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렇다면 1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내가 가지고 있는 x 빼기 y의 제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게 제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만들어주는 공식이고요.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2xy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뺀 거는 4기 때문에 4, 4, 16에서 그렇죠.

는 제곱제곱의 플러스 2xy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걸 플러스로 만들고 거기다가 플러스 2xy를 더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xy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입의 문제죠. 뺀건 4였으니까 역시 16이 되고요. xy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8이다.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이 x 빼기 1에 y 더하기 1을 계산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xy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약간의 전개를 통해서 그렇다면 xy는 전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전개하고 아이고야.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일일이 다 전개를 해 주시면 더하기 x 그리고 요렇게 가운데 전개한 건 빼기 y 그리고 마지막 전개한 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xy가 마이너스 2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x 빼기 y는 4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서 예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1이 되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계산 결과는 1이 돼요. 4번도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y분의 x와 x분의 y를 계산해 봐라 그랬습니다. 더하기로. 맞죠? 그러면요. 이들은 바로는 당연히 계산이 안될 거고요. 역시 통분, xy로 통분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y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 당연히 가지고 있는 수치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외에 다른 것들도 계산을 많이 했어요. 1번 과정에서 이미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라는 걸 얻어냈거든요. 따라서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죠. xy 곱한 건 마이너스 2였거든요.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4번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죠? 5번 갈게요. 이번에는 3x-y와 그리고 x-3y를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전개를 들어가 주셔야 될것 같고요. 들어가 볼게요. 3x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9x의 y예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x의 y고요. 마지막으로는 더하기 3y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3x 제곱에 살짝 자리만 바꿔줄게요. 3y 제곱을 앞으로 훅 당겨서 이 친구랑 같이 계산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 저라면 3으로 묶어서 요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마이너스 10xy.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치를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x제곱, y제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1번에서 계산을 해놨어요. 10이었죠. 따라서 요거 12를 넣어주시면요. 36이 되고요. xy의 값은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더하기 20 되겠죠. 그렇다면 56이 되네요. 오, 굉장히 수치가 크네요. 자, 지금 다 비교되시죠? 12, 8, 1, 마이너스 6, 56. 이 중에서도 56이 제일 크다. 따라서 정답은요. 5번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문제가 비록 한 문제지만 한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 문제를 담고 있는 문제라는 거. 그러나 공부하기는 너무 좋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번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 빼기 y의 제곱을 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xy가 각각 분모가 무리수인 값을 주었습니다. 각각을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는 게 만만치 않아 보여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늘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하고 대입을 할지 아니면 대입을 하고 식을 계산할지 이 경우는 이걸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따라서 저라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 빼기 y의 제곱을 먼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거 제곱 먼저 해볼게요. 제곱. 앞에 뒤에 거두 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괄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에 제곱할게요. 앞에 거 제곱,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요 y

x제곱과 요 y제곱은 없어지게 됩니다. 맞죠? 또요 x제곱과 요 x제곱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는요, exy가 남고요, 뒷부분에는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계산이 되어서 다시 더하기 exy가 돼요. 그러니까 4xy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끝났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요 xy를 곱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유리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유리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분모의 모양을 가만히 뜯어봤더니 서로 짝꿍이에요. 유리화할 때 서로 필요한 수예요. 그러면 두 개를 그냥 곱하시면요. 두 개를 곱하시면 바로 유리화까지 됩니다.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한다고 치면 분모끼리 곱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되어서 루트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인 4분의 1이라고 돼서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요첫 번째 과정을 시행한 거에다가 이두 번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정답은 4의 2분의 1을 곱한 결과니까 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줄 수 있는 정답은요. 선지 중에 2번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시계값을 먼저 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식을 간단히 해주고 대입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산이 좀 있었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연습장 그리고 연필 딱 펴고 다음 시간에 저 만나기 위해서 딱요 앞에 앉아 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이죠. 발표. 어떻게 하면 발표를 준비 잘해서 끝낼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웠어요. 누구를 본받으면서? 알프레드를 본받으면서 열심히 그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요. 짜잔. 네, 독서 감상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책들, 예, 정말 많지요. 이 책들 그냥 읽고 나서 읽었어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 그 책에 대한 감상, 네, 책을 읽고 나서 감상,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네, 글로 남겨놓으면 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독서 감상문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라는 대답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출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음악이 좋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은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여러분 독서 감상문 아마 많이 써봤을 거예요. 여러 형식이 있어요. 그쵸? 뭐, 그, 기억에 남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써보기. 이것도 하나의 독서 감상문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이것도 독서 감상문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 제목을 써보기. 이것도 심지어 독서 감상문에 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독서 감상문의 형식이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 글은 독서 감상문 하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모범. 네, 모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서 감상문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할때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모범적인 형식이다.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독서 감상문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도 발표가 무서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책 제목 같지 않아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거 우리 알프레드가 주인공이었던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지금 어떤 친구가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벌써 제목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을 읽고 이 친구는 자신의 독서 감상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나도 무서워. 이렇게. 자, 굉장히 센스가 돋보이는 그러면서도 책 내용, 자기가 쓴책 내용과 자기가 앞으로 써 내려갈 그 독서 감상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에는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네.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떤 제목일까? 내가 써 내려가는 이 독서 감상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면 좋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 예, 발표죠. 발표. 나도 무섭다.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알프레드처럼 나도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이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 독서 감상문의 제목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내가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내 독서 감상문 제목도 발표하기 무서워요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글과 내가 읽은 책의 제목이 똑같다는 건안 되는 거죠. 예. 내글 자체의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살짝 보충하는 제목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보충이죠. 예.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고, 뭐 이러면 이거 읽는 친구들이, 이거 이 독서 감상문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 책을 읽고 이런 제목을 만든 거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보충 제목도 가능하다. 네.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여러분,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자, 갑니다.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라고 하셨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네. 예, 발표하기 무서워요에도 발표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무너진다. 여러분,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려. 와우,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이다. 어우,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예. 자,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 친구를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면 떨리고 말이 잘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짜자잔, 기회가 왔어. 도서관에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보았다. 책 제목이 내 마음인데? 이 말이죠. 발표하기 무서워요. 내 마음인데? 예,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책장이 술술 넘어갔다. 왜 그럴까요?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다. 이 말은 공감한다. 책 제목에 나는 공감해. 공감하니까 이해가 쏙쏙 돼. 나도 그 알프레드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 이러니까 어렵지 않단 얘기죠. 책이 어렵지 않으니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 말이 바로 술술 넘어갔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알프레드도 나처럼 발표하기를 가장 무서워한다.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너가 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신 것이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날마다 발표 준비를 했다. 언제? 날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얼마나 알프레드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알프레드는 발표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독서 감상문은 독서 감상문 써라 할때 모범적으로 생각하며 배워야 될 감상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1문단 볼까요? 1문단 보니까 와, 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러 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니 발표하기 무서워요란 책이 있는 게 아니야? 와, 책 제목이 딱내 마음 같아서 술술 넘어가더라. 자, 그래서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를 읽었단 뜻이죠? 자, 바로 이 1문단이요. 1문단이 독서 감상문의 짜임새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까닭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쓸때이 책을 왜 읽었는지를 써줘야겠구나 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이 사람은 어떤 걸써 내려갔어요?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의 내용을 써 내려갔어요. 왜냐?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안본 친구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아, 이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내용이 대강 도대체 뭘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여기서 해소시켜 주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처음에 1문단에서는, 즉, 첫 번째 짜임으로는 까닭. 내가 이 책을 읽은 까닭을 써주고, 두 번째에는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줄거리를 써주는 거죠. 자, 글쓴이가 기억을 잃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발표하기 무서워요. 왜 잃게 됐다고요?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래서 글쓴이가 기억을 발표하기 무서워요. 이 책을 술술 잘 읽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글쓴이 자체도 자기가 발표를 무서워하는, 즉, 책 제목이 자신의 마음과 같아서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까닭 꼭 써줘야 된다고 했죠. 독서 감상문의 첫 번째 내용은 까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대로 앞에 그대로 그냥 베껴 써주면 돼요. 책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이제 써 내려간 거예요. 정답으로. 자,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자, 내용. 발표하기 무서워요의 내용을 이 문단에서 아까 써 내려갔었었죠. 알프레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처럼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친구였어. 그런데 발표 준비를 날마다 잘해서 발표에 성공한 그런 이야기야. 이거였어요. 그쵸? 자, 준혁.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글쓴이는 평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해. 이해 잘했네요. 태윤, 책속 주인공 알프레드는 글쓴이와 달리, 여기 글쓴이는 누구예요? 독서 감상문 쓴 친구죠. 글쓴이와 달리 항상 발표를 훌륭하게 해내는 학생이야. 전혀 아니죠. 예, 이건 잘못, 다른 독서 감상문을 봤나 봐. 예,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준혁이가 되겠어요. 자, 글 2에서 아까 글 2가 있었죠? 여기 뭐라고요? 예, 독서 감상문 중에 내용 부분이라고 했어요. 읽은 책의 내용을 꼭 써주셔야 돼요. 예, 지금 우리 독서 감상문의 모범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까닭, 이 책을 읽은 까닭을 써줘라.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써줘라. 꼭 기억하세요. 글 2에서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본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알프레드 선생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첫 번째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두 번째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발표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알프레드가 어떤 방법을 썼다? 부모님께

여쭤봤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동물에 대해 글짓기를 해보기 이런 것은 이 내용에 없습니다. 네. 국어는요,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는 내용,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정말 있는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1문단에서는 까닭, 2문단에서는 그 책의 내용, 요걸 썼는데, 3문단에서는 어떤 글이 있는가 이제 볼게요. 발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자신의 눈을 가린, 알프레드가 눈을 가렸죠? 앞머리를. 예, 그 앞머리 뒤에 이 친구는 숨어 있는 친구였잖아요. 긴장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그런데 자신의 눈을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마지막에. 앞머리를 옆으로 쓱 내리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구의 노래? 대왕고래의 노래. 예. 자, 그거는 계획된 일도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아우, 그 감동이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죠? 자신의 눈을 가린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자, 이렇게 그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 3문단에다 넣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다. 기억에 남는다를 다른 말로 인상 깊다. 인상 깊었다. 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자신의 눈을 가린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예,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 항상 긴 앞머리 뒤에 숨었던 알프레드가 더 이상은 발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감동이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발표한 알프레드가 나는 자랑스러웠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는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낼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고, 왜 기억에 남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 네 번째. 자, 요거 또 써줘야지. 아까 1문단 까닭. 책을 읽게 된 까닭. 두 번째는 책 내용. 여기는 인상 깊은 장면. 요걸 써주는 거예요. 예. 자, 기억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인상 깊은 장면.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이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평소에 발표 과제가 있으면 긴장하고 떨기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러기만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프레드처럼 발표 잘하기 위해 매일매일매일매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나도 어쩌면 알프레드처럼 떨지 않고 발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알프레드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자,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 나도 알프레드처럼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사는 생각이나, 예, 같이 친구입니다. 같이 외우세요. 국어에서는요, 생각 또는 느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독서 감상문의 모범글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을 쓴다?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쓴다. 두 번째는 책 내용을 써준다. 세 번째는 그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넣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써준다. 여기에는 난뭘 깨달았어. 뭐 어디에 감동을 받았어. 뭐 어떤 생각을 했어. 나도 누구처럼 뭐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뭐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했다. 뭘 깨달았다. 전부 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죠? 독서 감상은 어떻게 써?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도 정말 정말 훌륭하게 쓴 거예요. 뭘 쓴다고? 책을 읽게 된 까닭. 또는 책을 읽게 된 동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책을 읽게 된 까닭. 그리고 책 내용, 줄거리 써주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장면.
인상 깊었던 어떤 문장 이런 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거, 생각한 거, 느낀 거, 뭐 바람 이런 것들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아까 전부 다 우리 본 거죠? 이게 짜임이에요. 독서 감상문의 짜임. 까닭 써주고, 내용 써주고, 인상 깊은 장면 써주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써주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서 감상문. 네, 이런 걸 독서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왜 읽었냐면, 이것 때문에 읽었는데, 내용이 이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이거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써주면 돼요. 글쓴이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한 장면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알프레드가 긴장된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인상 깊다보다, 예, 내 머릿속에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예. 기억에 남는 것은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알프레드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장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다? 네, 바로 요 장면이죠. 야, 얘도 나처럼 이렇게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결국에는 날마다 열심히 준비한 덕에 나중에는 자신의 앞머리를 옆으로 확 젖히고 계획에 없던 대왕고래 노랫소리까지 흥얼거리게 되었다. 이게 가능한 게왜 그랬어요? 이 알프레드는 매일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나 노래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용기가 나면서 자신감을 찾고, 예, 그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면서 노래까지 하게 되었다. 야, 이거 저기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완전 클라이막스지. 야, 생각지도 못했던 노래를 막 하는 거야. 아우, 막 노래하면서 친구들이 잘했다고, 선생님도 잘했다고,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의 축하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내려오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알프레드가 발표를 잘 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우리 공기템 생각해도 되죠? 지난 시간 공기템 뭐였어요? 발표 준비를 해서죠. 그래서 3번입니다. 글쓴이 입장이 되어 책 발표하기 무서워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서 볼까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예요. 글쓴이가 누구예요? 알프레드? 아니죠. 독서 감상문을 쓴 사람, 그 글쓴이죠.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이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뭐라고 쓸까? 그걸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넌 뭐라고 쓰겠니? 어떤 생각을 쓰겠니? 뭐라고 느꼈다고 쓰겠니? 요거 쓰라는 거예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나도 자신감이 부족한데,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노력해서 발표 성공하고 싶어. 뭐,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뭐또 다른 것도 가능해요. 이거 예시예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오, 나라면, 알프레드보다 원래 난 발표를 잘하니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억지로 난 발표 못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라면 난 알프레드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그럼 나는, 우리 학급 말고 우리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그런 꿈도 꾸고 있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아까 얘기했죠? 독서 감상문의 짜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까닭.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낌. 네, 벌써 다 외웠죠? 아,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봐야지. 그럼 제목을 써요. 그쵸? 예, 여기다가 제목을 쓴다. 이 제목은 전체적인 느낌, 책의 주제나 전체적인 그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써주면 좋겠다. 그 기억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생각해 가면서.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제목이 내 마음과 똑같네. 한번 읽어보자. 이건 뭐예요?

까닭. 네, 읽게 된 까닭을 쓰면 된다고 했죠? 언제 어디에서 읽었는지,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나 특별한 사연 또는 느낌이 있었는지 쓰면 좋고요. 주인공 알프레드가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네. 뭐 이런 거. 이거 내용 쓰는 거지. 그쵸? 네. 등장인물,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려 쓰고요. 책의 줄거리를 떠올려 써 줍니다. 알프레드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여기 나오네. 자, 인상 깊은 장면. 인상 깊은 장면. 요거 써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떠올려 쓴다? 네, 기억에 남는 거뭐 떠올려 쓸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뭐 재밌었던 것, 뭐 슬펐던 것다 떠올릴 수 있죠. 그 까닭도 떠올렸습니다. 나도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내고 싶어. 이거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이죠? 네, 이런 거 써주면 됩니다.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 그죠? 깨닫거나 다짐한 점도 크게 보면 생각이나 느낌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가에서 마. 우리 아까 쭉 훑어봤어요. 그쵸? 가에서 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거 왜 중요할까요? 바로 독서 감상문에 무엇이다? 짜임. 짜임이에요. 짜임. 또는 뭐 형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자, 이 독서 감상문의 짜임, 형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책의 주제나 전체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인다. 제목, 여기 있나? 독서 감상문의 제목. 여기 찾았습니다.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게 되었는가, 또 상황이나, 특별한 사연, 첫 느낌이 있는가, 이걸 쓸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책을 읽게 된 까닭이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이야기의 배경 따위를 떠올리고요. 책의 줄거리. 자,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되겠죠. 자, 무엇을 떠올려 쓴다? 인상 깊은 까닭을 떠올려 쓴다. 자, 여기 인상 깊은 장면 나오네요. 네.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재미가 있다든가 이런 거 떠올려 쓸수 있죠? 자,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쓴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어.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쓰나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에 쓰죠. 즉, 마지막 부분에 쓰게 되겠죠. 자, 여기 책의 내용에서부터 인상 깊은 장면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독서 감상문의 짜임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세요. 예, 그런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 쓰면 100점.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지어봐야지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책의 주제나 전체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을 붙인다. 달리 말하면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여기에 붙인다. 그래서 나도 발표하기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글쓴 사람은 발표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주 그 제목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어울리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써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알프레드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 내 머리에 도장이 빡 찍혔어. 이 말이잖아요. 기억에 남아.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떠올려 쓴다. 어떤 것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인상 깊은 내용이었을까요? 슬픈 장면, 지루한 장면, 재미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자, 이해하기 어려우면 몰라, 이거 무슨 내용이야? 몰라,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마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자, 너 이거 발표하기 무서워요. 책 읽었어? 응.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야. 그래서 알프레드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중엔 대왕골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네, 감동적인 장면, 재미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예, 이게 바로 인상적인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가,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가. 그 다음에 다.

0: 그다음에 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디귿의 열을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나도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내고 싶어. 자, 이것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되겠죠. 자,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1, 2번 중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볼게요.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콩쥐의 모습이 아우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졌다. 여기 정답이 있네. 느껴졌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등장인물이나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요거는 책의 내용 부분이 되겠죠.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다. 공기문입니다.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여러분 갖고 있나요? 그 이유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실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어떤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른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 꼭 올려주세요. 난이 책이 제일 재밌더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단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선전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셋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로그로도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 하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 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토스트 한 잔 구워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작아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차려주는 게 뭐 어때서, 좀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논픽션 책을 이어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하면 비문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은 스토리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요. 막 기승전결, 반전도 있고 확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논픽션은 어려워. 너무 단어들이 친숙하지 않아.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분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읽는다면 논픽션도 괜찮네? 읽을만 하네? 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름은 무슨 맛일까? 라는 구름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선정하면서 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겠다. 물론 맛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에 대해서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가 콕콕 짚어서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물방울이 되겠죠. 물방울, 이런 작은 물방울들 어디에 있는 물방울이냐면 in a cloud,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join together. joi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진다는, 합쳐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합쳐집니다.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이 아주 작았는데, 정말 작았는데 합쳐지니까 조금 커지고 또좀 커지고 또좀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물방울들은 combine into heavier drops. 그리고 이제 combine 된답니다. combine이 뭐겠어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bine. 딱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그 팁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아는 거네. 라는 느낌이 바로 그런 말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결합합니다. Into heavier drops. 더 무거운 물방울들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합쳐지니까요. The cloud grows dark. 그리고 나서 그 구름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이제 구름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Cannot pass through. 그것을, 그 구름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의 fun reading tip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이네요. fun reading gramma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실수하는 보어의 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어 쓰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는가 말하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나오는 실수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어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어라고 합니다.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tastes delicious라고 하면, 피자는 맛있다가 되겠죠. 맛있는 맛이 난다. 맛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피자가 바로 delicious 한게 되겠죠. 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것이 보어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 저 피자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맛있다. 맛있는이잖아요. 그럼 뭐가 맛있냐는 거죠. 테이스트가 맛있는 게 아니라 바로 피자가 맛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피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되겠죠. 그다음 밑에도 한번 볼까요? She's a lawyer. 그녀는 a lawyer. 변호사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저기 앞에 있는 she라는 것이죠. 그래서 she가 곧 lawyer이다.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He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깼다. 그가 곧 창문입니까? 창문이 그를 보충 설명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깼죠. 그가 공을 던지든 이렇게 지나가서 쿵 부딪히든 아니면 일부러 깼든, 일부러 깨는 사람 잘 없지만 어쨌든 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윈도우는 he라는 사람이 행동을 해서 나타난 그 대상, 그 동작이 미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윈도우가 he랑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다르죠. 그는 사람이고 윈도우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reak를 한, 즉 broke죠.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broke를 한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문장이 또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는 창문을 깼다이지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창문이 깨졌다도 괜찮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태를 제가 예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여기 있는 이걸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이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용상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물론 약간의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delicious와 a lawyer은 보어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위치는 똑같아 보이죠. The pizza tastes delicious. 여기도 보니까 동사 taste 다음에 delicious가 왔네. 그다음에 broke 다음에 the window가 왔네. 이 보어와 목적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유사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장을 the pizza tastes deliciou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보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쓰진 않았지만 마치 이게 뭔가가 수동태랑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보어가 있는 문장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PP 수동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문장 기준으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동태가

0: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was PP 같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the pizza was tasted delicious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 점점 더 회색빛이 되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구름이 the cloud, 구름이 carries, carry라는 것은 운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반하게 됩니다. 많은 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The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fall, 떨어지게 됩니다. When they are heavy enough. 그럼 언제 떨어지냐면 가벼울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름에 하늘에 둥둥 떠 있었는데 When they are heavy enough. 어떻게 될 때요? 그 물방울들이 충분히 무거울 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비가 오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4. Stormy Weather. Sometimes the drops in a cloud join together.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The cloud grows dark. Sunlight cannot pass through. The cloud carries a lot of water. The water drops fall when they are heavy enough.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y can fall as rain. 그래서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써 떨어지냐면 비로 떨어집니다. 이제 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있겠죠. 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구름 안에 있었던 물입자들이 너무 차가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둔 것이죠. If it is cold enough. 충분히 차갑다면 they can fall. 그 물방울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As ice or snow. 얼음이나 혹은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얼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박이 될 것이고요. 눈으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죠.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Clouds는 뭐냐면 구름들이 되겠죠.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As part, 부분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의 부분이냐면 of the water cycle,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의 일부분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물의 순환에 우리 자연에서 물이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서 그 한 과정 속에서 구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이겠죠.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이것은 is the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Process라는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의 과정이냐면 of water, 물의 과정이죠. 물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그래서 물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ater cycle, 물의 순환입니다. 물 순환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water evaporates, 이걸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래 보니까 water evaporates라고 되어 있는데 evapor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evaporates,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쭉쭉쭉쭉 증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ater vapor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 뭉친다라는 것이 되겠죠.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름이나 물방울을 서서히 형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있었던 water drops fall.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이런 물방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나 아까 전에 나왔던 우박이나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can fall as rain. If it is cold enough, they can fall as ice or snow.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2: Water cycle. Water evaporates. Water vapor condenses. Water drops f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mbine. Combine. They combine into heavier drops. Cycle. Cycle. Clouds form as part of the water cycle. Process. Process. This is the process of water changing from one form to another.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to form morning fog. Evaporate. Evaporate. Water evaporates faster on hot sunny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by라는 것입니다. by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라는 것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 중에 숫자 2, 즉 by가 들어가는 단어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죠. bicycle. bicycle이라고 하면은 by, 숫자가 2가 있는데 cycle, 즉 circle,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전거가 됩니다. 두발 자전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combine이라는 단어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combin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bine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일단 come으로 시작해볼까요? come은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ogether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 bind에 보니까 bi가 있죠. 그래서 함께 두 개를 뭉친다라는 거예요. 아, 느낌이 오죠?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함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결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combine, 결합하다, combine, 결합하다 10번씩 쓰고 20번씩 쓰고 그렇게 외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함께 두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결합하다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bilingual이라고 돼 있네요. bi는 숫자 2가 되겠죠. lingual이라고 하면 이 lingual이라는 것은 바로 language, 언어. 지금 저는 우리말, 모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언어는 바로 영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언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약간 원래는 language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lingua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bilingual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책 속에서 접하는 교과서에서 접하는 그리고 단어장에서 접하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쩌면 그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나 이 단어 정말 안 외워죠. 바일링고 이게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이거 매일 봐도 매일 난 잊어버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떨 때는 단어를 잘라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가 이라는 의미고 링고월이 언어이구나. 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들이 덜 헷갈리고요.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와닿으며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는 노력.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미리 보기 문해력 쑥쑥 코너를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도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지 정답을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여기 또 상윤쌤 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 상윤쌤의 분량을 늘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특히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실력이 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청송사과, 해남고구마, 장흥, 표고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리적 표시제, 뭔가 반가운 개념 아닌가요? 혹시 지리적 표시제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뜻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상품의 그런 품질이나 특성 자체가 무엇? 그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때 어떻게 그 지역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의 특별한 자연 환경과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랑 같이 생산물, 농산물의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친구들, 사실 이 지리적 표시제 정확한 뜻을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리적 표시제는 잘은 모르는데 그때 윤희가 알려줘서 대충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1번,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보기만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뭐 역사적 인물에 대한 뭐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뭐 공통점으로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송사과, 해남고구마, 장흥표고버섯

첫,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알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굳이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를 써둠으로써, 어떻게? 아, 이게 뛰어난 상품이구나. 그 지역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과가 아니라 청송 사과구나. 해남 고구마구나. 장흥 표고버섯이구나.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사과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청송 사과? 더 맛있겠네. 청송이라는 곳에서 아주 멋진, 아주 좋은, 훌륭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한 이 사과, 수확한 사과. 맛있겠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굳이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관련이 있다. 관광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죠. 뭐, 관광지에 대한 내용이 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4번.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생산물이다. 여러분들, 사과는 청송에서만 볼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데서도 이 사과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표고버섯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생산하는 생산물이긴 합니다. 5번. 농산물의 품질이 생산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처음에 상윤 선생님이 말했죠. 지리적 표시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무엇이다. 그렇죠. 그 지역의 특별한 이 자연환경과 이 농산물들, 생산물이 관계가 있을 때, 이 청송에 그런 사과가 자라기 좋은 자연환경, 고구마를 키울 때 아주 좋은 자연환경, 표고버섯을 키울 때 아주 좋은 자연환경, 이런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아, 그렇지, 청송 사과라고 불러. 지역명을 앞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이 생산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 바로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윤희가 강의할 때 지리적 표시제를 잠깐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다. 어떻게 적용하면 조율 잘라주겠다 했었죠. 그 약속 방금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친구들, 물론 이 지리적 표시제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 지리적 표시제, 어른들도 헷갈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렇게 선택지 하나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푼다면은 가장 알맞은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를 써보라고 하고요. 지역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무엇을 늘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무엇을 엽니까? 그렇죠. 그 윤희가 강조했던 내용.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이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렇죠. 뭐 관광객들도 뭐 적게 오고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여러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 그렇죠. 지, 역. 나머지 두 글자는 무엇일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렇죠. 지역, 페스티벌, 그렇죠. 축제. 축제를 써주면 되겠죠. 지역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축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지역 축제 이외에도 어떤 방법들? 그렇죠. 요즘은 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공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 이런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뭐 SNS나 혹은 뭐 공공기관 누리집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지역 축제 등뭐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고요. 세종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세종대로 무엇? 그렇죠.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딴그 세종대로 도로명 주소가 되겠죠? 그때 윤희가 말했던 것 혹시 비슷한 거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또 윤희와 선생님 세대에서는 가장 이 마음을 설레게 했던 축구 스타. 그렇죠. 박지성 선수. 동탄 지성로.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혹은 뭐 이순신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 뭐 축제와 전혀 관련이 없죠.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와는 도로명 주소. 이거 관련 없습니다. 2번. 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특산물 전시장이다? 특산품 전시장인가요, 여기가? 아니죠.
3번, 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이다. 특산물의 이름입니까? 아니죠. 역사적 인물의 이름입니다. 4번, 지역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활용해 거리의 이름, 도로명을 지었다. 정답 여기 숨어 있군요. 정답 4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이다. 이게 둘레길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 도로명. 정답 4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 18, 19번 연결된 세트 문제입니다. 18번, 위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지역의 마스코트 나왔다. 마스코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캐릭터들을 만들고 있죠. 마스코트, 윤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경상북도 경주시의 금이와 관이. 아무래도 이 경주라는 곳은 예전에 삼국시대 신라의 수도였다 보니 이렇게 신라의 왕, 신라의 여왕을 표현한 마스코트를 제작했나 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오기동이와 해호랑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도 마스코트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울릉도에 뭐? 어떻게 생겼어요?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오징어. 그래서 오기동이, 해호랑. 이거 뭐예요? 호박이죠. 호박. 호박. 그래서 해호랑이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울릉도의 그런 유명한 생산물, 특산품인, 뭐, 오징어, 호박을 가지고 마스코트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은 역사와 관련된, 니은은 뭐 생산물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지역의 자연 환경만을 이용해 만든다? 예, 이것은 자연 환경보다는 그런 역사 쪽에 가까운 마스코트가 되겠죠?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습니다. 3번, 한 지역은 하나의 상징물만 만들어 사용한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경상북도 울릉군, 오기동이, 해호랑, 오징어, 호박,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잖아요. 4번,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는 같은 상징물을 사용한다? 경상북도, 둘다 경상북도인데, 가깝잖아요. 같은 큰 행정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코트가 서로 다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는 같은 상징물을 사용한다? 알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다른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 지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친근합니까? 보면은 뭔가 한번 이렇게 악수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한번 깨물어주고 싶고, 오징어라서 그런지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스코트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과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우리 친구들 뭐 금이야 관이, 오기동이야 해오랑을 몰라도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지역의 어떤 특징을 활용하여 만든 상징물인지 각각 써보라고 하는데, 기역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왕, 여왕, 역사와 관련된 내용, 마스코트. 니은, 오기동이, 해오랑, 오징어, 호박,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뭐 생산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물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역사, 니은은 생산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마스코트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각 지역에서 박람회, 직거래장, 특산품 전시장 등을 여는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왜 열까요? 1번,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지역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뭔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특산품을 팔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열겠죠. 관련 없고요. 2번,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혼잡과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3번, 지역 역사적 인물을 알리기 위해. 역사적 인물을 알리기 위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생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4번, 지역의 생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 직거래장터, 특산품 전시장 등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지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지역 문제와는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랐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역의 교통 혼잡? 이런 거 열면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나요? 물론, 뭐,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묻는 게 무엇입니까? 박람회 직거래 장터 특산품 전시장을 여는 까닭이니까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생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됩니다. 20번 쉽게 풀어보았고요. 2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 우리 윤희가 보여줬던 축제입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인데요. 이 축제,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된 축제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부터 했던 그런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고요. 그것을 현대에 이르러서도, 최근에 이르러서도 축제의 형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렇죠. 직접 가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알수 있고, 아, 이 축제는 언제부터 진행됐고, 아,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했구나. 그 역사 또한 알 수가 있겠죠. 1번,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로 축제를 열었다. 그렇죠.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놀이, 줄다리기로 축제를 열었죠. 축제를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이게 가장 헷갈렸을 것 같은데, 뭐 미리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 이게 뭐 물론 문제를 풀때 크게 뭐 방해되거나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줄을 그냥 줄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줄다리기고요. 그줄 만드는데 몇날 며칠 계속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봤을 때도 줄이 어떻습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엄청 두껍고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 줄을 만들기 위해서 몇날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줄을 꼬우고 탄탄한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 직접 체험해 볼수 있겠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아, 줄다리기 축제 때 이렇게 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고 어떻게 만들었구나. 그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지역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이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에는 수백 년 동안 이런 줄다리기를 이어져 왔어.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축제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아, 우리 당진이라는 곳의 역사,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줄다리기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더라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는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 관련이 없죠. 지금 이 축제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뭐 경제적으로 가치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역 축제를 열므로 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놀러 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요 내용들 윤희가 이야기해 줬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문제는 아마 이제 선택지에서 2번과 5번이 가장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은 어떻다? 뭐이 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기술 뭔가 이런 걸 모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조상들의 지혜,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줄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축제, 줄다리기도 이어져 왔구나. 아주 지혜롭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확실히 아닌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을 때 아마 5번은 쉽게 골랐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 지역의 역사 알릴 수 있고요. 그 지역의 그 지역만의 특징을 알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역 홍보 영상 사용했을 때 장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요 친구들 어떻습니까? 지금? 아, 튤립 축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홍보 영상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렇죠. 뭔가 직접 내가 가보지 않아도 직접 어떤, 그렇죠. 방문한 느낌을 생생하게 알수 있겠죠. 직접 방문한 느낌을 줄수 있다.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혹은 뭐 경제적으로 등등 실제로 이 축제에 가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직접 방문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써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빠르게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일이 중요한 까닭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라고 하고 있군요. 기억!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아닙니다. 뭐 저절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문제는 지역

알리는 일과 이 지역 문제는 뭐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입 표시. 니은 지역이 널리 알려지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널리 알려지면 우리 지역만의 역사 문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귿 지역을 널리 알리게 되면 인기 있는 문화 행사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다. 아, 뭐 빼앗긴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죠. 윤희가 설명해 준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널리 알리게 되면 우리 지역의 그런 문화, 역사가 더 탄탄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을,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소득 늘어, 경제 발전.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네요. 어디에 숨었나? 니은, 리을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일, 문제 나왔었고요.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우리 지역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더 잘 어떻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윤희가 얘기했습니까? 에? 어, 대답 안 하는데?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지역을 더 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답을 써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지역 관심 가지고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뭔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역사가 어떻고 우리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혹은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지역을 알리는 방법 알맞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관광 안내 자료 나누어주어 지역 알릴 수 있다. 그렇죠. 관광 안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주요 관광지가 있는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2번 스탬프 투어 나왔습니다. 스탬프. 무엇입니까? 도장 쾅쾅쾅. 요 이야기 윤희가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발음 좋은 상효쌤이 스탬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 알릴 수 있고요. 지역 소식지를 통해서 행사 알릴 수가 있다. 요 내용도 우리가 개념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역 생산물은 시장에 가면 살 수 있으므로 따로 축제를 열어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장에 가면 살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 아주 멋진 생산물을 다른 지역에도 알릴 수 있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와서 어떻게 축제를 통해서 많이 많이 사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5번 지역의 SNS 댓글 달기를 통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다. SNS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홍보하고 있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정답 4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았는데 어떻게 선택지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풀어보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도 잘 정리가 되죠? 좋아요. 이제 무엇을? 빠밤! 바로 수행평가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선생님이 또 출제 전문가로서 수행평가를 낸다면 어떻게?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 문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어떤 문제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역 문제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조사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지역 문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에 교통 혼잡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와 좋지 않은 점수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결국 이런 4번과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윤희가? 그렇죠. 장단점 이야기하고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이거 어른들의 문제인데 한 가지 꿀팁을 주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뭐 상현쌤이 강의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은 이 답을 쓰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무엇을 한다? 건의한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가 해결 방법을 말을 못하겠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어른들 문제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공공기관에 건의한다. 혹은 윤희가 말했던 건 무엇? 공공기관에 민원. 민원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건의한다라고 써주시면은 우리 친구들 아무리 어려운 지역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 방안 잘 써줄 수가 있다라는 꿀팁 전달해 주겠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에 건의하면은 단점으로는 시간, 예산이 많이 들겠죠. 뭐 당장 내가 건의한 내용만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장점? 그렇죠.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힘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행평가 어떤 문항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이어서 무엇을? 빠밤. 문해력 쑥쑥 코너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해력 쑥쑥 코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긴 글을 어떻게 읽어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변화. 주민들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했나 봅니다.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나서서 스스로 참여해서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나 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계속 말했던 것, 참여. 아름다운 자연환경, 오랜 역사, 우리 지역은 최근 하천 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아이고, 낡은 다리의 안전 문제와 같은 무엇이 발생하면서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선생님 강의 잘 들은 친구들은 여기 불편의 키워드 나왔다. 지역 주민 불편, 갈등을 일으키는 것, 네 글자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지역, 다시 한번 더 뭐? 지역 문제가 되겠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논의하고 원인 알아보고 그리고 지역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먼저 하천을 깨끗하기 위해서 아, 이 주민들이 직접 청소를 하다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캠페인 활동 나왔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캠페인 활동 내용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뭐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나왔다. 우리 문해력 할때 중요한 것. 하지만과 같은 말이 나오면 일단은 눈을 크게 빵 뜨고 읽어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낡은 다리의 안전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대답하는,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와 타협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서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 주민 대표는,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어진 다음 내용. 한편 나왔습니다. 뭐, 한편 나왔으면은, 뭐, 앞쪽에 계속 이어진 내용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국가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아, 주민들이 그 매력을 알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그렇죠.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윤이랑 상윤쌤이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알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나 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지역 속에 누리집 만들어 주었고요. 지역의 특산물 활용한 축제도 열었습니다. 지역 축제 내용 나왔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은 뭐 그림과 사진으로 전시회 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 방문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어떻게 우리 지역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고 있고 계속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지역 문제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문제 푸는데 뭔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볼게요. 빠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1번입니다. 기억, 아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지역 문제.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었죠? 지역 문제를 써 주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역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다양한 의견 하나로 모이기 위한 방법 무엇이다? 아까 우리 문해력 같이 글 읽으면서 이야기했었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대화와 타협.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의 의견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뭔가 객관적인 자료, 뭔가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의견 충돌 막기 위해 서둘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충분한 대화 타협으로 의견 조정한다. 여기 정답이 숨어 있군요. 정답 바로 3번입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라 서로 타협,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5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반대한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정답 3번으로 골라보았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사진과 관련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 묻고 있습니다. 한여 해상 국립공원 나왔다. 지금 사진 보니 어떻습니까?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5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녀라는 말 자체가 윤인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 소은이는 어떤 말을 할까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행사에 많은 사람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장 쓰기 쉬운 답, 무엇이라고 했다? 바로 경제 발전.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오늘의 도착 만점왕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내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중 사람이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겨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아주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안녕!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 확인 평가는 좀 특별해요. 왜? 먹을 것으로 시작하니까. 깜짝 놀랬죠? 왜 교과서 더 내용 학습이에요? 막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네, 놀라지 마세요. 단원 확인 평가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딱이시 하나 딱 놓아 놓았거든요. 네, 이때 쓰려고. 자, 교과서 내용 학습 잠깐 들렸다가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게요. 자, 먹을 것 여기 있습니다. 대추입니다. 예, 대추 다 알죠? 가을이 되면 또 빨갛게 예쁘게 아주 빛나는 그런 먹을거리 맞습니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읽어 볼게요. 대추 한 알. 대추 하나를 보고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나?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저게, 즉,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그 대추 한 알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리고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네. 자, 우리가 대추를 딱 보고, 맛있게 딱, 딱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저 붉은 저 대추 안에, 즉, 대추가 열리기까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다 겪어냈다는 거죠. 이런 시련들을, 예, 이런 게다 시련이죠? 네. 이런 어려움, 시련. 네, 어려운 말로 좀 시련이라고 해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야 이런 아주 붉게 익힌 예, 대추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연을 볼게요.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자, 대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대추. 네.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대요.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자, 무서리 내리죠. 땡볕 받아야 되죠. 초승달 몇 번을 봐야 돼요. 자, 이건 뭘까요? 시간. 시간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대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이 세상의 이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이게 대추가 결과잖아요. 그죠? 대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 시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즉,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그대로 다 겪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치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사는 것도 세상이잖아요. 우리 삶도 세상이잖아요. 예. 이 세상 모두 어떤 과정을 잘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생각을 이 시인은 대추 하나를 보고 깨달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작가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시에서 대추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한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라고 합니다. 땡볕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대추 안에. 천둥? 천둥도 겪어내야 해요. 벼락도 겪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초승달도 몇 번을 또 봐야 했어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수 있었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대추 하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힘들어.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나에게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기역과 니은이 뜻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적의 저 결과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 결과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리가 없어. 예, 그 말이죠. 대추는 원래 붉다. 대추는 원래 둥글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거죠. 예. 대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긴 시간이죠. 이긴 시간, 그 모든 그 과정을 겪어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3번. 자, 1년에 태풍, 천둥, 벼락, 번개가 상징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농사의 고된, 자연재해의 위험성. 네, 재밌네요. 네.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고통. 자, 이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모두 이겨내야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태풍, 천둥, 벼락, 번개. 어때요? 보기만 해도 또는 이 글자를 보기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여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의도 무슨 뜻이라고요? 목표.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목표가 뭐야? 뭐 이런 거죠. 이 글을 왜 썼을까? 어떤 계획으로 썼을까? 아주 그냥 뭐, 너는 다 계획이 있어! 좋았어! 뭐 이런, 그럴 때그 계획이에요. 네. 의도, 목표, 계획.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작가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것 같아. 작가는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것 같아. 모두 다뭐 좋은 말이지만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는 준혁이가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혁에게 이름을 쓸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갑니다. 자,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 먼저 라면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교재에 라면 확인 이런 말은 없지만, 예, 한번 확인해볼까요? 나 라면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배운 것, 학습한 것,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은요, 무엇일까요? 어떤 작품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자,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했어요. 야, 이러면 어때? 아, 저러면 어때? 고려 개혁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말이죠.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우리 상황에 맞게 행동 좀 하자. 어때?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방원이 이렇게 시조를 지었더니 정몽주가 아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도 나는 임향은 일편단심 가시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전한 것이죠. 자,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그 단호함과 충성심을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은 뭐다? 어떤 표현을 강조하고 반복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다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 짜장면. 저 짜장면 판다. 계속 짜장면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니까 똑같아요. 예. 작가의 의도는 어디에 숨겨져 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에 숨겨져 있다. 하여가와 단심가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보자면요. 이방원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상대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그 의도를 담았고요. 정몽주는 아니,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너에게 주마라고 담아서 단심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구조 얘기했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 구조에 맞추어서 보통의 이야기들은 다이 짜임새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야기 구조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모으면 결론은 뭐다? 이게 바로 줄거리가 된다. 간추린 내용이 된다. 요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숭이 꽃신 발단.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원숭이 꼴에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는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꽃신을 선물했고, 원숭이가 기뻐하더라.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게 전개죠. 원숭이는 꽃신을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아서 계속 신을 찾았지만 오소리는 예전보다 거만한 태도로 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가장 긴장감 높고 가장 갈등이 두드러지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 어디다? 산 꼭대기 절정이다. 이거 절정은 산 꼭대기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어요. 오소리는 꽃신 값을 계속 올렸어요. 신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겠죠. 결말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소리는 겨울이 오자 꽃신 값을 더 비싸게 받았고, 잣이 다 떨어진 원숭이는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꽃신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다. 결국은 업어주기도 하고, 청찰, 그 오소리 집 청소도 해주고 해가면서 꽃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 확인 평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 예,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역사에서는. 자, 무인들, 예, 무사, 칼을 들고 싸우는 그 무사들. 자, 이두 세력이 마음 하나는 맞았어요. 뭐예요? 고려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개혁해보자! 네, 그건 맞는데, 목표는 맞는데, 같은데,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자, 정치 세력의 대표자인 정몽주, 무인들의 대표자인 그 이성계가 있는데, 방법이 달랐다.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즉, 왕조도 유지하고, 나라 이름도 유지하고, 백성들도 그냥 유지야. 그러면서 개혁해야 된다 생각했고, 이성계는 아니야. 이제 고려는 끝났어.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방원, 이성계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가를 읊으면서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뭐다? 이게 바로 의도다, 계획이다, 생각이다. 자,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여가를 읊었고, 정몽주는 Nope,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 단심과, 즉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그 단심과 시조를 지어서 들려주었다라고 전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가를 우리가 읽어봤죠. 예,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자,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부분의 의도.

것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어려운 말이지만 또 멋진 말입니다. 의지. 예, 뜻 의자예요. 그래서 의지. 자, 처음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예, 의지, 그 의지를 지키세요. 지조 지키세요. 아니죠. 이안이 맞죠? 네. 이안. 네. 굳이 한 길만 고집하지 마시라. 예. 타협해보자, 우리. 자, 이방원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하여가 썼다, 이성계의 아들이다, 고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다,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네, 숨은 뜻이 있었어요. 네, 고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아니죠. 그건 정몽주죠. 정몽주가 시를 쓴 상황을 읽고요. 니은이 뜻하는 것, 임향한 일편단심.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정몽주는 고려 말의 정치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신하로서 정치와 외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설명을 보면요. 고려에 대한 충성심. 조선에 대한 충성심, 고려와 조선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아, 고려에 붙을까? 아니면 조선에 붙을까? 뭘까요? 예,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노래도 있어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자, 단심가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뭡니까? 예. 정몽주의 생각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가의 생각이 뭐예요? 이 작가가 이 시조를 지은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당연하죠. 나 이방원에게, 이방원과 함께 행동하지 않겠어.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키겠어. 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시조죠. 예, 우리가 흔들리기 쉽잖아, 사실은.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래? 여기서 뭐라 뭐라, 그럴까? 막 이러는 것이 원래 보통의 사람인데, 예, 목숨을 바쳐서 뭐 고려 왕조의 충성을 하려고 했고, 결국엔 또, 예, 이방원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죠. 자, 시조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표현 또는 내용을 찾아보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반복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꾸 사람은 반복하게 되죠.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먹을래? 아, 나 짜장면이 좋은데. 계속 반복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강조하죠. 짜장면이 맛있는데 막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시조에서 또는 시에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반복하거나 강조한 표현을 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데 아주 좋다. 시의 내용을 나의 삶과 관련지어 볼수 있다. 이거 아주 좋은 감상 태도예요. 하지만 예, 이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아, 야, 이러고 보니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오소리. 자, 걸어보십시오. 이것은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신으십시오. 오소리의 칭찬과 아양의 원숭이는 우쭐해졌죠? 오소리의 영감이 신지 않고 나를 주십니까? 아이고, 나는 발이 원래 야만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못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원숭이 나으리께서 신으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니 앞으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맙게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될지 오소리는 속으로 타오르는 기쁨 불길 이거 외워두라 그랬죠? 쓰면 좋다. 사용하면 좋다.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 이거 꼭 외우세요. 적당한 때꼭 사용하세요. 예, 아주 이쁨 받을 거예요. 와우, 엄마 고마워요. 아우, 아빠 감사해요. 이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을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니? 막 이럴 거예요. 자, 왜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이 속에서 타올랐을까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넘어왔다. 이제 먹이를 다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천만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거짓말. 이거죠. 오소리는 연신고리를 휘저으며 콧잔등 가득히 웃음을 피웠어요. 봄이 돌아오자 두 번째 꽃인도 바닥 창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원숭이는 이제부터 옛날처럼 맨발로 다니기로 했어요. 떨어진 꽃신을 벗어

버리고 오랜만에 맨발이 되었어요. 가프날 줄 알았더니 원숭이는 개울을 건너뛰다가 하도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꽃신을 신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꽃신을 신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오소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예. 원숭이가 아픈 발을 만지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오소리가 와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숭이 나으리 왜 이러시오? 아이고 오소리 영감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발이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 그 꽃신 한 켤레만 주시오. 원숭이는 애타는 얼굴로 바라보자 오소리는 전에 없던 자 여기서 태도가 바뀌죠. 그 전에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 발은 야만으로 생겨서 아이고 저는 당치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거는 원숭이 나으리께서 신으셔야죠. 이러던 오소리가 전에 없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왜? 내가 발이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 꽃신 한 켤레만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오소리가 미리 가서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거꾸로 원숭이가 다가왔어요. 꽃신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만해졌죠. 그거 안 됐구만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슬슬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만한 태도와 대가. 이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소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 가. 아까 그 원숭이 꽃신의 발단 단계죠. 그죠? 발단 단계의 내용. 원숭이는 꽃신을 싫어했다. 오소리는 원숭이를 무서워한다. 원숭이와 오소리는 크게 다툰 적이 있다.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꽃신을 만들어서 선물했다.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였다. 예, 맞죠? 5번이죠. 척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연기를 한 거죠. 어떻게든 이 원숭이가 자기가 선물로 준이 꽃신을 사랑하도록, 꽃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원숭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호의를 베풀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를 쓴 거죠. 예, 척한 것입니다. 자, 글 가의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오소리의 진짜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속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속마음인데 진짜 속마음이래요. 자, 이거 뭘까요?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한 얘기죠. 예. 정말 점잖게 보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시지 말고 신으십시오. 뒷걱정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으세요. 아, 선물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나는 발이 본래 야만으로 생겨서 이렇게 좋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유, 저 같은 건 이런 거안 신어요. 못 신어요. 원숭이님이니까 이거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속에서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을 억지로 가누며, 가눈다는 얘기는 이게 억누른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진짜 속마음이 뭐예요? 이거죠. 타오르는 기쁨의 불길이에요. 왜? 그게 굉장히 기뻐요. 아, 원숭이가 이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예. 이거 다 아첨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숭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고, 요 리을이 바로, 오소리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죠. 이 오소리가 그만큼 굉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원숭이에게 다가갔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죠. 왜 우리 그때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그래. 요렇게 해서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다 빼앗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속이는 사람은요, 즉흥적으로 안 한대요. 아주 아주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무서워. 자, 글 나에서 원숭이의 발바닥에 무엇이 없어졌어요? 굳은 살이 없어졌어요. 자, 굳은 살이 없어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원숭이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지요? 그래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요. 굳은 살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굳은 살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숭이가 막 개울도 막 건너고요. 막돌 디뎌가면서. 그 다음에 또뭐 나무도 타오르고요. 이랬겠지요. 그죠? 막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굳은 살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제 자꾸 그 꽃신을 신다 보니 굳은 살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굳은 살이 점점점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꽃신을 오래 신었기 때문에, 맨발로 오래 걸었기 때문에, 개울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자, 정답은 꽃신을 오래 신었기 때문에, 이 꽃신을 누가 계속 제공을 했다? 오소리가 제공을 했다. 목적이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죠? 계획이 있었다. 글 나에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는요, 앞뒤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보면은 앞뒤가 잘 연결이 돼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쫙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숭이가 오랜만에 꽃신을 벗음. 원숭이가 개울을 건너다 아파서 쓰러져. 아야! 아파서 쓰러졌어요. 왜 아파서 쓰러졌을까요? 꽃신을 벗었으니까. 말이 되네. 그러니까 아파서 쓰러졌더니 꽃신을 벗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앞뒤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꽃신을 벗었더니 개울을 건너다 발이 아파서 쓰러졌어. 이건 원인과 결과가 말이 되죠.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꽃신을 달라고 부탁했어. 왜 부탁했을까? 꽃신을 벗으면 또는 꽃신이 없으면 아팠기 때문에 오소리가 거만한 태도로 꽃신을 공짜로 줄수 없다고 말했다. 읽다 보니까 가나다라가 그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순서가 맞춰지네요. 자, 원숭이는요 오랜만에 이제 꽃신을 벗어봤더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소리에게 가서 꽃신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오소리가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또는 정말로 친절한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그렇다면 꽃신을 공짜로 줄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라까지 썼습니다.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다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그중에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 일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 일단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소리가 거만한 태도로 원숭이에게 공짜로 줄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소리가 숲을 떠났을까요? 원숭이가 꽃신을 직접 만들게 되었을까요?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원숭이가 맨발 생활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계속 공짜로 꽃신을 주었을까요? 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숭이가 오소리에게 더 크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 예, 꽃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단원 확인 평가 10문제 또 풀기로 하고요. 일단은 라면 문제예요.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번,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읽는다. 2번, 작가의 의자가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자.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0: 나머지 열 문제 풀어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피어다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1강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법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지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시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3시제, 진행 3시제, 완료 3시제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퍼즐로 치자면 시제 퍼즐 하나를 제자리에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새로운 퍼즐은 또 어떤 퍼즐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가정법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떤 순서로 이제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냐? 단순 조건은 뭐냐? 저 이런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언제나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개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부분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규칙과 법칙들은 아주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 흔들리면 이후에 등장하는 법칙들도 복잡하고 뭔가 꼬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도 1, 2, 3, 4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개념이 딱 성립이 됐다. 단순 조건은 뭐고 가정은 뭐다가 성립됐으면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단순 조건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세 번째로는 똑같은 현재 상황인데 가정을 표시할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 진행시켜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이 있다면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도 있을 거고요. 미래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과 가정도 있을 텐데, 자, 시간 관계상 오늘 20분 안에 저희가 다 그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강의가 종료되면 당연히 끝부분에는 마무리 퀴즈가 있겠죠?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가장 중요한 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단순 조건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condition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가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 저희가 subjunc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은 단순 조건과 가정은요,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if 알잖아요. if가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사절인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단순 조건이라고 하고 어떤 라면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세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께 좀 드려볼 텐데요. 자, 한번 좀 이것이 가정인지 아니면 단순 조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깔끔하게 전부 다 정의하실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단순 조건과 가정의 개념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뒷부분은 다 뭐 빼고요. 만일 내가 새라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조건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제가 제시한 조건이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대 과학에서 제가 갑자기 새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따라서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이 결과도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 과학적으로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문감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래요? 만일 그가 건강하다면, 이거 세 번째 예문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연결돼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건강하면 아마 매일 아침 그 조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매일 아침 조깅을 할 거야.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조깅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O와 X와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라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무조건 X예요. 경우는 O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똑같은데 한번 보세요. 뒷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건강하면 매일 아침 조깅을 할 텐데. 에이, 어때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적해보면 위쪽의 문장은 팩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건강하면 매일 아침 조깅할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것인데 세 번째 문장은 아유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면 조깅할 텐데 아유 건강을 잃어서 조깅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X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요 아이만 우리가 단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번과 3번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은 if절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요 절의 내용이 이런 경우에는 가정이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 떠올려 보세요. 요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우 건강하면 매일 조깅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요런 것을 단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가정의 정의와는 문법 용어로 사용되는 가정의 정의가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있으시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서는 뭐예요?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보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그 조건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if절의 조건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단순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라면.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쓰고 싶은 거거든요. 이럴 때와 이럴 때를 구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뭘 가지고 구분해서 쓸까요? 바로 동사를 통해서, if절 안에 동사를 통해서 단순 조건과 가정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이라는 사실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건강하면 매일 조깅할 텐데, 이것과는 똑같은 시제고 똑같은 문장이지만 분명히 뭔가 표시가 달라져야 이건지 이건지를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동사를 통해서 표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순 조건문에는 직설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설법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설법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는 시제, 구시제 있잖아요. 아홉 시제? 그게 바로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건강하다면 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현재를 나타내니까 현재 동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If he is healthy now.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왜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건강하면 이렇게 할 거고 건강 안 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정문에는 어때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까지 다 이해되셨으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 단순 조건과 가정을 우리가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가정법이 왜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요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으면 그 if절의 내용이 단순 조건인지 가정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차이를 동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가정법이고, 자, 다시 한번 단순 조건문에는 직설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우리 단순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죠. 단순 조건도 과거에 대한 단순 조건, 현재에 대한 단순 조건, 미래에 대한 단순 조건, 컨디셔널이 시제가 3개가 있겠죠. 크게 보자면. 자, 이때는 어떨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 컨디셔널은 여러분들이 현재 동사로 쓰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죠? 예. 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또, 단순 조건문 현재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water freezes. 물이 얼면. 이런 얘기죠?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는 얼다 얼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니까요. 그런데 현재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은 과거에도 얼었고, 지금도 얼고, 앞으로도 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규칙과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실, fact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물이 얼면, 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it becomes a soli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olid는 뭘까요? 자, 이것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가 되는 것이죠. 그 물이 얼면 당연히 얼음이 되니까 고체가 되겠죠, 뭐. 그죠? 자, 이럴 때, 자, 요것은 지금 단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he has time now. now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올 거야. 나 너를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디가 뭐가 특별해요? 하나도 안 특별하죠.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너, 그, 당신을 거기에서 보기 위해서 올 거고요. 그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안올 거예요. 이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정적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싶어졌어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 동사를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너 보러 올 텐데, 에이, 걔 시간 없어서 못 온대. 이 얘기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요, 여기다. 현재 동사를 지금 그대로 쓴다면. 그래서, 자, 가정법에서는 특별한 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자, 동사를 뭘로 써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동사로 표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now가 왔는데 이렇게 had가 쓰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양쪽의 가능성이 둘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아,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있으면 너 보러 올 텐데. 안타깝다, 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뒤쪽에 이제 여기 이제 would가 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저랑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여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앞으로 누군가가 가정법 과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법의 과거는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정법으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if I were a bi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법 과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all in one 팁으로 드렸는데요. 가정법 동사에서 가정법 현재를 나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비동사는 무조건 were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영어의 구어체에서는 뭐 was를 쓰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여러분들 were만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오, 이거는 수의 일치가 이상하다. I 다음에 was가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무조건 여기에다가 were 이렇게 쓰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과거 동사를 만약에 썼잖아요. 과거 그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때요? 주절의 내용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주절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주어 다음에 미래를 표시하는 표현들이 오는 게 맞다. 그런데 자, 여기에 동사가 실질적으로는 현재를 가정하지만 형식적으로 과거 동사를 썼듯이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미래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과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 과거형이 있어요. 그래서 would를 쓰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should나 could나 might도 쓸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미래적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요건 제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뭘 써요? 네, 자, 이렇게 would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단순 조건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문이다. 자, 가정문이다라고 하는 증명은 어떻게 하죠? 바로 요걸로 하는 거예요. now를 썼는데 과거동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가정문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뒤쪽에 요 자리에 동사 형태를 골라라라고 하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올 텐데 말이야.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럼 should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와야 되는 건데 너한테 너를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고요. could는요. 아,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would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조건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의 가능성, would, 자, would부터 might까지 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있으면 너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요 문장까지 자, 우드가 오는 거 보고 확인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현재 상황을 가정하면 과거 동사로 써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에서

0: 사용하는 건 뭐죠? 그건 그냥 단순하게 직설법 쓰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비동사의 형태는 were만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가정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 잘 되셨을 거고요. 자, 필요한 부분들 정리 잘 해서 내일 또 반복 연습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량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

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이죠. 자,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또는 언어의 뭐 일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언어의 특성,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실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호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 기호를 통해 표현된다. 이 기호를 우리는 형식과 관련돼서 볼수 있겠죠. 따라서 언어가 있다면 사발명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 내용 또는 이걸 의미라고 할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형식 기호를 통해서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일종의 기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 이와 같은 것을 뭔가 드러내야 할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을 드러낸 기호가 신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호의 유형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기호와 관련돼서 유형들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호의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게 도상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랄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실 남녀 표시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다소 기호화 대상 또 기호화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와 같은 걸 도상성. 도상성하면 유사성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기호를 설정할 때 유사성을 가지고 기호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표성입니다. 자연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산자락 아래에 연기가 뭔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가 피어올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이 있구나. 더 나아가 그게 밥배가 됐다면 아,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지표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표성은 인접성과 관련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성입니다. 인위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징성은 관습적 기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신호의 적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관습적으로 적색하면 멈추는 거, 파란색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상징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징성은 관습성과 관련됐다. 연결할까요? 자, 기호의 유형에는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이 있는데, 도상성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지표성은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징성은 관습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정도도 기호의 하나의 언어적 성질, 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의성이죠.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언어가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임의적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우연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자의성을 임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기호의 내용과 형식 사이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성을 설명하는데 그 근거를 말해봐라. 그 근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음 같은 내용을 하나의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자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어의 형성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앞서 배웠던 바로 민족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민족마다 저마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

사랑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언어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은. 그런데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린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각각의 형식을 통해서 대상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자의성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어가 있다, 동의어가 있다. 동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리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형식이 같아요. 형식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예, 의미가 다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동음, 이어라고 얘기하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해서 동음, 이어. 이와 같은 줄여서 동음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있습니다. 똑같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타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수량을 잴 때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서는 바로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점,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동어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동의어가 있죠. 이 동의어는 일반적으로 소리는 다른데 형식은 다른데 뜻은 같다. 그래서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의 줄여 동의어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뭐 우리가 별세하다는 말 있어요? 입적했다는 말, 열반에 들었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에? 이런 것들도 다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속대표로는 뭐 숟가락 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랄까요? 좀 비속어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평소 때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의 또는 형식과 의미가 동시적으로 변한다면 언어적 대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했던 형식이 내일은 다른 의미로 바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약속이 깨짐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능, 기초적 기능, 원초적 기능이 결국 어떻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동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말소리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음이 거품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의미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다가 원래는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어리다로.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관련해서 세종의 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서 어른백성이 들어오죠. 홀빼 있어도 나오죠. 그때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지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과 그 다음에 뭐가요? 내용이 결국 개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밖에 의성어나 의태어 경우에도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을 본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돼지 울음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꿀꿀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오잉오잉 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꿀꿀하면 이게 뭐의 울음소리지? 그러면 말할 수 있죠. 돼지, 멍멍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기호를 듣고 어떤 대상을 맞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떠올 수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다소 필연적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아주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각각의 똑같은 소리라도 나라마다 다른 기호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변환되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자의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자의성이 가장 미약한 걸 찾아라.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그럼 다소 유연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자의성이 약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의성어나 어태 같은 상징, 음성 상징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이밖에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은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약속이다. 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슐가 말했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물론 약속에 의해서는 고칠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표준을 개정한다든가 또 맞춤법을 개정한다든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에 의해서 고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페터 빅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집 책상은 책상이다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죠. 아쉽게도 오래 작고 하셨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터 빅살의 이 언학적 측면에서 인용되는 이 말, 책상은 책상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뭐가 될 수 없다?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의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개인이 임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산다고 해서 모든 대상을 그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은 그 소설에서 보다시피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발을 시계라고 부른다면 사회성을 뭐하는 것이죠? 유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의 궁극적 기능, 의사소통이 불가함으로 결국 이 사회성에 유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회성이다. 그래서 사회성은 개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꿀 수가 없다. 뭘 바꿀 수 없다? 약속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성은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회성을 불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역성, 그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역사성은 언어는 시대에 따라 신생, 성장, 사멸하는 가약성을 갖는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중들, 사회적 구성원들이 달라지면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용되는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뭐 고대 국어가 있다든가 중세 국어가 있다든가 근대 국어, 현대 국어 그렇게 함으로써 표기체가 달라진다든가 의미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다분히 언어는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비어천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의를 갖고 있는 용비어천과의 이 내용을 봐봐요. 자,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밀세 곧혀코 여름하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그설세 내일어 바람에 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뭇 오늘날 현대적인 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걸 현대로 돌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마에 아니 그치니까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는 조선왕조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적. 어때요? 자, 오늘날 표기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많은 언어들이 결국 이렇게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는 역사성이다. 그렇다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형식이 변한다든가 의미가 변한다든가 변화에 초점 맞추니까 역사성은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하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이 있겠죠. 신생, 성장, 소멸.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많은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된다는 것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의미가 축소된다든가 의미가 확대된다든가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면 계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계집. 계집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겨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있다. 있을 요자 거기에 집이 만난 말이죠. 이게 집에 있는 사람. 그걸 계집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옛날에는 일반 여성을 다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 계집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만큼 상황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이런 점에서 결국 여자를 비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뭐였어요? 그만큼 지시하는 대상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넓어진 것은 뭘까요? 그렇죠. 뭐 결혈란 말도 있습니다. 결혈은 원래 피부치,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피부치를 결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족 단위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변화되는 언중들과 더불어 언어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돼서 변화에 초점 맞추면 역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분절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레인보, 무지개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무지개 봐봐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일곱 빛깔로 딱딱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속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적 인식으로 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걸 표현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분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뺨이 있다. 뺨 있죠? 뺨. 뺨이 있는데 뺨을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가 뺨이야?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얼굴에 뺨을 한번 그려봐. 어디까지 있는지. 사실 뺨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어디까지가 뺨인지, 어디까지가 콧등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턱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계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절성이다. 불연속성이다. 그러나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시간의 어떤 우리가 소위 인식. 이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불연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다, 어제다, 내일이다. 사실 시간의 경계는 불분명하죠. 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죠? 분절성, 불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우리가 소위 자의성이랄지, 그 다음에 사회성이랄지, 역사성, 이 어떤 분절성, 여기까지 4대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상성입니다. 언어의 의미 내용은 같은 무리의 시선을 들어서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추상화 과정. 이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대상을 상위적 개념으로 묶죠. 그래서 배추, 시금치, 무, 고추를 채소로 묶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추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는 가장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유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추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무한한 개방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사실 뭐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 있어서 이 규칙성은 상당히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한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이 규칙을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개방성이다. 때에 따라서 우리 과거에 경험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아직 미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문장 생성 능력.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이기 때문에 문장이 늘어나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문무사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해도 되겠어요. 무한 문장 생성, 무한 사고 확장. 그래서 무문무사, 무문무사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밖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되면 뭐 의문 규칙이 있다든가 앞으로 좀 문법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의문 규칙이 있다든가 뭐 형태 규칙이 있다든가 또는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의문 규칙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국과 밥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안울림소리 만나니까 뒤가 뭐가 된다? 국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이거 같은 것도 뭐냐? 된소리 대기 규칙인데요. 이럴 때 된소리를 읽어야 된다. 나름대로 이와 같이 의문상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법도 배울 때 의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형태상과 관련해서 보면 일정한 형태들이 놓여진다는 거죠. 형태수와 관련해서 먹 어떠 할 때 먹 다음에 어간 다음에 사놈을 합니다 하면 어마어미 이렇게 같이 순서대로 이와 같이 배열될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형태의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순과 관련될 때 문장과 관련돼서는 어순과 관련되어 있죠. 어순 그래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칙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상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도상성에 대해서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가볍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까 도상성은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그 유사성 관련해서 어떤 유사성이냐. 양적 도상성은 양에 빗댄 겁니다. 양이 많을수록 언어의 음절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 정보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 도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것은 실제의 시간의 순서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는 어제, 오늘이라고 하죠. 또
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닫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닫고 여는 게 아니죠. 이러한 일상상에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부합되게 언어가

형성되는 것, 이것도 역시 순서적 도상성과 관련됐다. 마지막에 근접적 도상성은 그 개념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개념어, 그 언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열대, 호박 여섯 여신데 호박. 호박은 어디? 울릉도. 맛있어. 소문나. 그렇다면 이 엿에 가장 본질 가까운 것은 호박이 되겠죠. 거기에 가까운 것들, 그 본질에 가까운 것들 드러낸 말들이 그로부터 가장 가까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저두헌신, 저두헌신이라고 할 때, 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상태를. 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을 가장 명사 앞에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근접적 도상성. 가볍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유상성의 바탕을 두는데 양과 순서와 그다음에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을 거기에 가깝게 논다는 점, 이러한 유형들만 개념 정도만 가볍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국어의 특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는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다라고 할수 있죠.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는 면에서 결국 국어도 언어죠. 그런 점이 국어의 일반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국어는 언어 속에 속함으로써 그 언어 속에 여러 또 언어들이 있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어만이 갖는 특징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국어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용성이다. 그리고 국어는 표준어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뭐 방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어라고 칭할 때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표준을 설정해야 결국 방언과의 관련돼서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표준을 선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관련돼서 통일성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어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한다면 결국 국어는 국가를 배우러 한다는 것. 아까 언어는 민족을 배우러 한다. 이거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언어는 민족. 국어는 국가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국어의 특질입니다. 거기에 의문상 특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문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법론 할때 의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인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자, 의문상 특질입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와 관련된, 발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절이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소리와 관련돼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모음이라는 것. 일단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라는 것. 일단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파열음과 파찰음은 삼지적 상관성, 이 삼지적 상관성이 밑줄짝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고 갑니다. 이 삼지적 상관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중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서소리. 에서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을 삼지적 상관성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은 여기과 연결돼서 알아둘까요? 음상의 차이가 어감 또는 음의를 갖다가 분화시킨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뿔이 있습니다. 자,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에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어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빙빙이 있다. 삥삥이 있다. 또는 핑핑이 있다. 핑핑.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돌까요? 핑핑이 돌 때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가 없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이와 같은 것을 어감의 분화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 어감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감만 분화시킨다 또는 의미만 분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어감 또는 의미를 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밖에 음절의 끝으로 규칙. 소리상 받침에 올수 있는 것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할 건데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어떤 받침이 오든 간에 결국 그 받침은 뭘로 된다는 점? 그렇죠. 이와 같이 7가지의 대표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모음 조화 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예컨대 졸졸 하면 양성은 양성끼리 됐죠. 줄줄 하면 음성은 음성끼리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가볍고 경쾌한 느낌,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양성 모음이 되겠지만 좀 어둡고 무겁고 둔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음성 모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밖에도 자음동화 있다, 두음법칙 있다, 국외음화, 활음조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다 음상 특질로 볼수 있겠습니다.

0: 자, 두 번째로 볼 때는 어휘상 특질입니다. 자,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 외려 삼원체를 갖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 우리 국어에서 이 삼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음성 상징어, 의성어나 어태어가 발달됐고요. 색채어 및 감각어,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랗다, 노릇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이렇게 짧은 음절보다는 긴 음절에 형용사가 발달했다. 이것도 살짝 고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단음절의 형용사가 발달했다. 틀립니다. 다음절에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밖에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높임말이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우리는 어떠한 사상과 관련되어 있냐면 유교사상. 유교사상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중시돼서 사회적 구조적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친족관계를 중요로 많이 나오는데 뭐 이모다, 고모다, 외삼촌이다, 장한 아버지다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어들이 발달됐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따라서 어휘상 특질, 요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밖에 문법상 특질로서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지만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점. 그리고 서술어 중심구구라는 점. 이 밖에 수식어는 피수식어,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피수식어 꾸며를 당하는 말. 따라서 예쁜 꽃, 관여어가 앞에 오죠. 그다음 빨리가. 부사가 앞에 오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용하다, 부사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재언의 조사가 붙어서 어간의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첨가라고 한다. 또는 뭐 우리가 부착어라고 한다. 부착어 또는 교착어라고 한다. 이런 말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성과 수의 구별이 없다는 점.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뭐 그러죠. 이게 이 사물이 남성이다. 이그 사물이 여성이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대략의 숫자 두서너 개, 한두 개, 뭐 이런 것들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적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사나 관계대명사, 전치사 또는 여기 하나 더 써놓는다면 접속사가 없다. 이 접속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나 그런데 같은 접속 부사를 두고 접속사라고 틀립니다. 우리 국어의 품사적 이름으로서 접속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밖에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걸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국어를 소위 개통상 알타이어 중에 속한다는 것, 형태상 첨가에 속한다는 것, 문자상 표현 문자에 속한다는 것, 소리로서 뜻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표현 문자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국어의 특질을 쭉 살펴봤어요. 음사 특징, 어휘상 특징, 문법상 특징. 이와 같은 특질에 대한 구별의 문제, 잘 나오죠? 음사 특징이 아닌 것,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 문법상 특징이 아닌 것, 이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언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은 뭐냐? 기호성. 언어는 어떤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 상징하냐 나타내는 기호의 책이다. 기호성 맞죠? 역사성. 언어는 어느 정도의 약속, 신생, 성장, 산을 약속이 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성. 사회성.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맞죠? 사회성. 언어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길정, 법칙. 법칙은 규칙성 관련된 내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뭐냐? 한 언어에서 새로운 사물을 가리키는 새 말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사회성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옳은 것은 몽골어, 튀르키예어 등과 함께 우랄어족입니다. 이걸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알타이 어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조사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가 아니라 우리는 첨가라고 했죠. 받침자리에서 잠을 두 개까지 바라보면서 답할 수 없죠. 갑이라는 말은 갑이 되니까요. 따라서 수식어, 피수식 앞에 온다. 맞죠? 4번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언어의 일반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강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이건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가입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 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 건강보험도 그러죠.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 탑니다. 근데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자, 가입자와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입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나 이만큼 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약정을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수확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입 금액을 책정할 때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요. 그럼 가입 수확량이 뭐냐? 말 그대로 가입할 때 우리가 책정한 수확량인데, 이 가입 수확량은요, 보통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평년 수확량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데, 자, 평년 수확량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수확량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도 뭐 평년 수준의 재해가 옵니다. 그래서 태풍도 한두 번 오고 폭우도 내리고 할 거잖아요. 아예 이런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수확량, 자, 그걸 갖다가 평년 수확량 그래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반만 가입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전부 다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 가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자, 과수라면 과실이고 농작물이라면 이제 농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보통 이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곱하게 되면 이게 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과수에만 이제 해당되는 게 나무인데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약으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자, 나무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 개수를 말합니다. 몇 그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입 가격이 또 한 주당 얼마다 이게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일 내가 200주를 보험에 가입한다. 한 그루당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걸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 수확량이 정해지고 거기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우리 주된 작업이 바로 이거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수확량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표준 수확량이 뭐냐면, 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역별 우리가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자, 그 지역에서 만약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면적에 이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준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농가별로 어때요? 수확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그럼 이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만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조사한 수확

수확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을 토대로 이제 평균을 내어 이렇게 산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이런 평균 수확량, 그럼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럼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 항상 해마다 태풍 몇 번씩 찾아오고 또 냉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박 피해도 이제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조건을 반영했을 때 이제 평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게 수확량을 책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보험 가액 금액을 결정할 때. 자,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토대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한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을 해보니까 이 수확량이 어때요? 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나중에 보험금 산출할 때 한마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요. 자, 이 산출하는 공식이 자,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 품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 그랬는데 바로 이 공식이 자이 공식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이제 그 얘긴데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이게 뭐예요? 이건데 자 여기 A 같으면 과거 평균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자 5년 이내 가입 이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데 그러면 5년간 가입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 조사한 것을 뭐 한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Y가 이제 가입 횟수입니다. 그럼 5년 중에 만일 한 해는 가입을 하지 않고 쉬었어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4년 가입한 횟수를 가지고 이게 시그마 다 더하란 얘기예요. 이걸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뭐냐? 말하자면 과거 수확량을 뭐 한다? 평균을 낸 평균 값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 값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여기는 평균 표준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방금 앞에서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그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수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도 여기 반영을 해서 이걸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표준 수확량이 어때요?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을 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 당해년도, 다시 말해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해마다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 자 표준 수확량은 얼마다? 이거 해마다 수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출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입하는 해. 그러니까 이거죠.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과거 수확량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올해 가입할 때 이제 수확량을 한번 얼마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 5년 기간 중에 어떤 해는 이상하게 재해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수준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해도 이런 재해가 없이 예전처럼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확량이 많이 책정되면 어때요? 나중에 줄어들 때, 수확량이 줄었을 때그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0%는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춘다. 이 말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인데, 자, 표준 수확량 이것은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별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그 농작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 자, 그러면 이 A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자, 이 A값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달리 그 해는 사고가 없어. 자연재해나 조수화재 이런 재해가 없었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해 표준 수확량과 그해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맥스 큰 값입니다. 큰 값에 1.1배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자, 우리가 만일 올해 2025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요. 그럼 과거 5년치 자료니까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자, 이 수확량 자료,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 해마다 이 A 값을 구하는데, 만일 여기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둘 중에 큰 값의 1.1배라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산출할 거냐인데, 자, 현장에 가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확량 조사 값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평년 수확량의 50%. 자, 평년 수확량은 그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상하는 수확량 그랬죠? 그러면 거기 50%와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하, 뭐예요? 둘 중에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즉, 이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을 여기 각각의 수확량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확량으로 삼으면 이걸 다 더해서 뭐 한다고요? 자, 이 Y 값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 A 값. 이 A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느냐? 이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 품목입니다. 자, 과수 중에서 이제 매실 품목인데, 자, 2025년도 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먼저 떠올려서요. 자,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값, B값, C값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자, 먼저 2025년 표준 수확량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네, C값. 자, C값은 이렇게 조건 줍니다. 결국 우리는 A값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값 보십니다. 자, 그럼 A값, 자, 나왔는데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하는 해고 가입하지 않은 해 무시하세요. 이것은 이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통계 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그에 가입하는 해 평년 수확량 자, 50%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에 큰가? 그럼 7000이고 여기 4000이니까 그렇죠. 7000이 크잖아요. 그다음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여기 50%예요. 자, 여기 50% 41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고. 자, 무사고네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로 한다. 자, 그러면 902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8500하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하고 이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8500. 그리고 이제 가입 횟수가 4년. 5년 내 기록을 통해서 한번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4년.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니까 네, 7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B값. B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럼 표준 수확량 해마다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표준 수확량 자, 여기 8100 그리고 8000. 여기 8200. 여기는 건너뛰고 8500. 그렇게 해서 이제 횟수 4년으로 나누니까 8200이 나옵니다. 자, C값 방금 말했죠? C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자, 그래서 C값은 8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한 것을 공식에다 대입해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공식 있잖아요. 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7364kg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해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 뭐냐? 변함이 없이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과수원에서는
이만큼 수확할 거야 라고 예상

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수확량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가격을 곱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품목들이 이제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요. 자, 벼 같은 경우는요.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럼 이 표준 가격이 뭐냐 이건데, 자, 이 표준 가격은요, 자, 보험 가입년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제기 및 수매가.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농협에 가면, 우리 지방에 가면 또 벼농사 많이 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농협이 있어요. 그럼 그 농협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로부터 벼를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미곡 종합 처리장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계약제외 수매가 여기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냐? 자, 이거 5년치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년치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매한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곱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자 2025년 5월 20일 자 가입한다고 해요. 자, 민간 RPC 지수가 1.15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협 RPC 계약제매 수매가가 자 직전 5년치 이걸 평균을 낸다고 그랬죠. 그럼 자 2025년에 가입하니까 직전 5년치가 24, 23, 22, 21, 20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수매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평균값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바로 뭐다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표준 가격. 그러면 이 표준 가격에다가 이제 가입 수확량을 곱해주면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벼만 좀 특이하게 표준 가격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가입 금액을 산출하느냐 이건데요. 생산비는요, 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자, 이렇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입 면적을 곱해주는데, 자, 이 제곱미터당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장 생산비 같은 경우도 보통 품목별로 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금액에다가 가입 면적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인삼입니다. 인삼도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데요. 자,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가입 금액을요.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이제 제외 면적을 곱하는데, 자, 인삼은요. 이렇게 2년근, 3년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보통 몇 년근? 그렇죠. 6년근이잖아요. 그러면 6년근 때 이제 수확을 해서 상품화해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데, 자, 인삼 같은 경우는 2년근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년근 가입하고요. 예외로 이제 6년근이 가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때요? 수확할 때 6년근이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연금별, 그러니까 몇 년근이냐 해가지고 연금별 가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삼을 주로 취급하는 농협에서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에서 각각의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액에다 이제 뭐예요? 제외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삼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입할 때 인삼은요. 그러니까 가입 연도 나 4년근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1형과 2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일 날 가입해서 이듬해 4월 30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1형이에요.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2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형은요, 자, 11월 1일에 가입해서 이듬해 10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이 경우는 보통 해를 넘기잖아요. 해를 넘기니까 그 다음 해가 주로 보장 대상이 돼.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 1년 더 해. 그러니까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러면 뭘 적용한다고요? 이 4년근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시설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에다가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림 시설은 이제 목재나 철재로 만드는데 한해한해 지날수록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치를 감가상각률에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액이 책정되는데 제조달 가액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대한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가 맨 처음에 설치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률은요 한해한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경영 감가율을 반영해서 현재 시가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영 감가율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설치한 시점에서 보험 가입 시점 얼마 지났느냐? 한 3년 지났다. 그럼 이 3년 지난 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경과연수는요, 연 단위로만 합니다. 연 단위. 그러니까 월 단위는 포함 안 해요. 자, 그래서 만일 1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거 빼고 그냥 얼마 지난 걸로 1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이 목재와 철재가 있는데요. 자, 이거 그 유형별로 이게 내용 연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재는요, 보통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철재는 자, 18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경영 감가예요. 그러니까 한해한해 지날수록 경과할수록 감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데 목재는 13.33%가 떨어지고 철재는 4.44%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치 떨어진 걸 반영해서 자, 해가림 시설 가액 금액을 책정한다 그 얘긴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건데. 자, 이거는 이제 잔가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잔가율은 이제 가치가 남아 있다 이 말인데 보통 잔가율 20%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 잔가율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가치가 제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가치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치지만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잔가를 얼마로 취급하느냐? 20%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80%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0%를 사용하는데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영 감가율을 산출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목재는요. 자, 우리가 80%를 자, 얼마 동안 사용한다고요? 6년간. 그러니까 이걸 6년으로 나오니까 그럼 해마다 얼마? 예, 13.33%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이 수치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철제도 이제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런데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면 어때요?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재 같으면 현재 8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정상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잔가를 최대 30%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감가 이거를 얼마를 30%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예 시설과 이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냐 이건데요. 자,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죠. 자, 이런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건데 방금 제조달가액이란 말은 맨 처음에 이건 설치한 신가를 얘기해 신가. 그러면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어때요? 이 제조달가액만큼 보장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보상받겠다 그 얘기고 만약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치 떨어진 만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입 금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일단 기준 가입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90에서 130%를
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 넘게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보통 이런 시설은요, 물가가 상승해서 시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 시점에서 그걸 반영해서 보장받고 싶다.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130%까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전산 처리 입력에서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유리온실, 그리고 이제 유리온실 우리 보통 수목원 같은 데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농장 같은 데 이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비싸죠. 자, 그리고 내재행 하우스, 자, 재해 잘 견디는 하우스, 비싸겠죠? 또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는 튼튼하게 짓고 싶어 해가지고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들은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설치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들었어요 하면 그걸 그대로 가입 금액으로 받아준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요,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사항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거 제곱미터당 8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50만원 선에서 이렇게 커트해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액시설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또 난방시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계약자가 나 이거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가입금액으로 이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 작물입니다. 그럼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자, 경작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자, 작기별로 보통 이 3개월에는 어떤 작물 키우고 그걸 이제 수확하면 또 다른 작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다든가 또는 하나의 작물을요 여러 번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쪽파 같으면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계절 영향 받지 않고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걸 3개로 나눠서 자 이때는 A작물, 여기는 B작물, 여기는 C작물 자 이렇게 이제 키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보험 기간 중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험 가입할 때는 자 재배 예정 이 작물 중에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A작물은 생산비가 10,000원이고 B작물은 15,000원이고 C작물은 만일 20,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생산비. 자, 우리 생산비 보장 앞에서 했죠? 이 생산비, 자, 제곱미터당 이것과 그 다음에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각각의 품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서 이제 보험료 보험금이 책정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보험금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가입 금액에 대해서 잘 숙지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이죠. 자,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또는 언어의 뭐 일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언어의 특성,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실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호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 기호를 통해 표현된다. 이 기호를 우리는 형식과 관련돼서 볼수 있겠죠. 따라서 언어가 있다면 사발명과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 내용 또는 이걸 의미라고 할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형식, 기호를 통해서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일종의 기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 이와 같은 것을 뭔가 드러내야 할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을 드러낸 기호가 신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호의 유형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기호와 관련돼서 유형들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호의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게 도상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랄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실 남녀 표시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다소 기호화 대상 또는 기호화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와 같은 걸 도상성. 도상성하면 유사성.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기호를 설정할 때 유사성을 가지고 기호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표성입니다. 자연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산자락 아래에 연기가 뭔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가 피어올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이 있구나. 더 나아가 그게 밥배가 됐다면, 아,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지표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표성은 인접성과 관련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성입니다. 인위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징성은 관습적 기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신호의 적색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관습적으로 적색하면 멈추는 거, 파란색이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상징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징성은 관습성과 관련됐다. 연결할까요? 자, 기호의 유형에는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이 있는데, 도상성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지표성은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징성은 관습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정도도 기호의 하나의 언어적 성질, 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의성이죠.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언어가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임의적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우연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자의성을 임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기호의 내용과 형식 사이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성을 설명하는데 그 근거를 말해봐라. 그 근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음 같은 내용을 하나의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자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어의 형성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앞서 배웠던 바로 민족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민족마다 저마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언어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은. 그런데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린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각각의 형식을 통해서 대상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자의성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어가 있다, 동의어가 있다. 동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리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형식이 같아요. 형식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예, 의미가 다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동음, 이어라고 얘기하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해서 동음, 이어. 이와 같은 걸 줄여서 동음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있습니다. 똑같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타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수량을 잴 때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서는 바로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점,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동어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동의어가 있죠. 이 동의어는 일반적으로 소리는 다른데 형식은 다른데 뜻은 같다. 그래서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에 줄여 동의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뭐 우리가 별세하다는 말 있어요? 입적했다는 말, 열반에 들었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에? 이런 것들도 다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속대표로는 뭐 숟가락 놓았다라는 표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랄까요? 좀 비속어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평소 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의 또는 형식과 의미가 동시적으로 변한다면 언어적 대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했던 형식이 내일은 다른 의미로 바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약속이 깨짐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능, 기초적 기능, 원초적 기능이 결국 어떻게 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동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말소리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음이 거품이 된다. 또는 어떤 경우는 의미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다가 원래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세종의 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서 어른 백성이 들어오죠. 홀빼 있어도 나오죠. 그때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지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과 그 다음에 뭐가요? 내용이 결국 개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밖에 의성어나 의태어 경우에도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을 본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돼지 울음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꿀꿀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오잉오잉 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꿀꿀하면 이게 뭐의 울음소리지? 그러면 말할 수 있죠. 돼지, 멍멍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기호를 듣고 어떤 대상을 맞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떠올 수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다소 필연적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아주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각각의 똑같은 소리라도 나라마다 다른 기호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자의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자의성이 가장 미약한 걸 찾아라.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그럼 다소 유연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자의성이 약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의성어나 의태 같은 상징, 음성 상징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이밖에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은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약속이다. 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슐가 말했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물론 약속에 의해서는 고칠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표준을 개정한다든가 또 맞춤법을 개정한다든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에 의해서 고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페터 빅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집 책상은 책상이다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죠. 뭐 아쉽게도 오래 작고 하셨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터 빅셀의 이 언학적 측면에서 인용된 이 말, 책상은 책상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뭐가 될 수 없다?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의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개인이 임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산다고 해서 모든 대상을 그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그 소설에서 보다시피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발을 시계라고 부른다면 사회성을 뭐하는 것이죠?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의 궁극적 기능, 의사소통이 불가함으로 결국 이 사회성에 유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회성이다. 그래서 사회성은 개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꿀 수가 없다. 뭘 바꿀 수 없다? 약속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성은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회성을 불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역성, 그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역사성은 언어는 시대에 따라 신생, 성장, 사멸하는 가역성을 갖는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중들, 사회적 구성원들이 달라지면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용되는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고대 국어가 있다든가 중세 국어가 있다든가 근대 국어, 현대 국어, 그렇게 함으로써 표기체가 달라진다든가 의미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다분히 언어는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비어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의를 갖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 내용을 봐봐요. 자,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님일세 고표코 여름하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그설세 내일어 바라래 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뭇 오늘날 현대적인 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걸 현대어로 돌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마에 아니 그치니까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는 조선왕조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죠. 어때요? 자, 오늘날 표기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많은 언어들이 결국 이렇게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다. 그렇다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형식이 변한다든가 의미가 변한다든가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역사성은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겠죠. 신생, 성장, 소멸.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많은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의미가 축소된다든가 의미가 확대된다든가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하면 계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계집. 계집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겨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있다. 있을 요자, 거기에 집이 만난 말이죠. 이게 집에 있는 사람. 그걸 계집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옛날에는 일반 여성을 다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 계집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만큼 상황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이런 점에서 결국 여자를 비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뭐였어요? 그만큼 지시하는 대상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넓어진 것은 뭘까요? 그렇죠. 뭐, 결혈란 말도 있습니다. 결혈은 원래 피부치.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피부치를 결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족 단위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변화되는 언중들과 더불어 언어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돼서 변화에 초점 맞추면 역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분절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레인보, 무지개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무지개 봐봐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일곱 빛깔로 딱딱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속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적 인식으로 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걸 표현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분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뺨이 있다. 뺨이 있죠. 뺨이 있는데 뺨을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가 뺨이야?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얼굴에 뺨을 한번 그려봐. 어디까지 있는지. 사실 뺨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어디까지가 뺨인지, 어디까지가 콧등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턱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계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절성이다, 불연속성이다. 그러나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시간의 어떤 우리가 소위 인식, 이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불연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다, 어제다, 내일이다. 사실 시간의 경계는 불분명하죠. 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죠? 분절성, 불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우리가 소위 자의성이랄지, 그 다음에 사회성이랄지, 역사성, 이 어떤 분절성, 여기까지의 4대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상성입니다. 언어의 의미 내용은 같은 무리의 사물들에서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추상화 과정. 이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대상을 상위적 개념으로 묶죠. 그래서 배추, 시금치, 무, 고추를 채소로 묶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추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유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추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무한한 개방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사실 뭐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서 이 규칙성은 상당히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한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이 규칙을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개방성이다. 때에 따라서 우리 과거에 경험한 얘기를 재구성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아직 미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문장 생성 능력.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이기 때문에 문장이 늘어나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문무사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무한 문장 생성, 무한 사고 확장. 그래서 무문무사, 무문무사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밖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되면 뭐 음운 규칙이 있다든가, 앞으로 좀 문법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음운 규칙이 있다든가, 뭐 형태 규칙이 있다든가, 또는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음운 규칙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국과 밥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예, 안울림 소리 만나니까 뒤가 뭐가 된다? 국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이거 같은 것도 뭐냐? 된소리 대기 규칙인데요. 이럴 때 된소리를 읽어야 된다. 나름대로 이와 같이 의문상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법도 배울 때 의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형태상과 관련돼서 보면 일정한 형태들이 놓여진다죠. 형태수와 관련해서. 먹었다 할 때, 먹 다음에, 어간 다음에, 선음을 어미 다음에, 어마를 어미, 이렇게 같이 순서대로 이와 같이 배열될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형태의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순과 관련될 때, 문장과 관련돼서는 어순과 관련되어 있죠. 어순. 그래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칙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상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도상성에 대해서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가볍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까 도상성은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그 유사성 관련해서 어떤 유사성이냐. 양적 도상성은 양에 빗댄 겁니다. 양이 많을수록 언어의 음절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 정보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 도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것은 실제의 시간의 순서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는 어제, 오늘이라고 하죠. 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닫다. 문을 열고 닫는 거지 닫고 여는 게 아니죠. 이러한 일상상에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부합되게 언어가 형성되는 것. 이것도 역시 순서적 도상성과 관련됐다. 마지막에 근접적 도상성은 그 개념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개념어, 그 언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녀 할 때 호박 여섯 여신데 호박은 어디? 울릉도 맛있어 소문.

그렇다면 이 엿의 가장 본질을 가까운 것은 호박이 되겠죠. 거기에 가까운 것들, 그 본질에 가까운 것들을 드러낸 말들이 그로부터 가장 가까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저두헌신, 저두헌신하고 할 때 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상태를, 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을 가장 명사 앞에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근접적 도상성, 가볍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유상성의 바탕을 두는데 양과 순서와 그 다음에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을 거기에 가깝게 논다는 점, 이러한 유형들만, 개념 정도만 가볍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국어의 특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는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다라고 할 수 있죠.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는 면에서 결국 국어도 언어죠. 그런 점이 국어의 일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국어는 언어 속에 속함으로써 그 언어 속에 여러 또 언어들이 있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어만이 갖는 특징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국어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용성이다. 그리고 국어는 표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뭐 방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어라고 칭할 때는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표준을 설정해야 결국 방언과에 관련돼서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표준을 선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관련돼서 통일성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어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한다면 결국 국어는 국가를 배우러 한다는 것. 아까 언어는 민족을 배우러 한다. 이거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언어는 민족, 국어는 국가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국어의 특질입니다. 거기에 의문상 특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문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법론 할 때 의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인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자, 의문상 특질입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와 관련된, 발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소리와 관련돼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모음이라는 것. 일단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라는 것 일단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파열음과 파찰음은 삼지적 상관성, 이 삼지적 상관성이 밑줄 쫙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 삼지적 상관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중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서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을 삼지적 상관성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은 여기과 연결돼서 알아둘까요? 음상의 차이가 어감 또는 의미를 갖다가 분화시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이 있습니다. 자, 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요? 애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어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빙빙이 있다, 삥삥이 있다, 또는 핑핑이 있다, 핑핑.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돌까요? 핑핑이 돌 때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가 없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이와 같은 것을 어감의 분화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 어감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감만 분화시킨다 또는 의미만 분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어감 또는 의미를 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밖에 음절의 끝으로 기칙,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할 건데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언,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어떤 받침이 오든 간에 결국 그 받침은 뭘로 된다는 점? 그렇죠. 이와 같이 일곱 가지의 대표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모음 조화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런데 졸졸 하면 양성은 양성끼리 됐죠. 줄줄 하면 음성은 음성끼리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가볍고 경쾌한 느낌,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양성 모음이 되겠지만 좀 어둡고 무겁고 둔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음성 모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음 동화 있다, 두음보 치기 있다, 구개음화, 활음조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다 음상 특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때는 어휘상 특질입니다. 자,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 외래어, 삼원체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우리 국어에서 이 삼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음성상징어, 의성어나 으태어가 발달됐고요. 색채어,
및 감각을 보통

0: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랗다, 노릇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이렇게 짧은 음절보다는 긴 음절의 형용사가 발달됐다. 이것도 살짝 고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단음절의 형용사가 발달됐다. 틀립니다. 다음절의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밖에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높임말이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우리는 어떠한 사상과 관련되냐면 유교사상. 유교사상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중시돼서 사회적 구조적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점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이 밖에 친족관계를 중요 많이 나오는데 뭐 이모다 고모다 외삼촌이다 장아버지다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어들이 발달됐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휘상 특질, 요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밖에 문법상 특질로서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지만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점. 그리고 서술어 중심구구라는 점. 이 밖에 수식어는 피수식어,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피수식 꾸며를 당하는 말. 따라서 예쁜 꽃, 관여어가 앞에 오죠. 그 다음 빨리가. 부사가 앞에 오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용하다, 부사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재현의 조사가 붙어서 어간의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첨가라고 한다. 또는 뭐 우리가 부착어라고 한다. 부착어 또는 교착어라고 한다. 이런 말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성과 수의 구별이 없다는 점.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뭐 그러죠. 이게 이 사물이 남성이다. 이 그 사물이 여성이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대략의 숫자. 두서너 개, 한두 개, 뭐 이런 것들이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적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사나 관계대명사, 전치사 또는 여기 하나 더 쓴다면 접속사가 없다. 이 접속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나 그런데 같은 접속 부사를 두고 접속사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 국어의 품사적 이름으로서 접속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밖에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걸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국어를 소위 개통상 알타이어 중에 속한다는 것, 형태상 첨가에 속한다는 것, 문자상 표현 문자에 속한다는 것, 소리로서 뜻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표현 문자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국어의 특징을 쭉 살펴봤어요. 음사 특징, 어휘상 특징, 문법상 특징,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한 구별의 문제, 잘 나오죠? 음사 특징이 아닌 것,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 문법상 특징이 아닌 것, 이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언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뭐냐? 기호성. 언어는 어떤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 상징하게 나타내는 기호의 책이다. 기호성 맞죠? 역사성. 언어는 어느 정도로 약속, 신생, 성장, 산을 약속이 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성. 사회성.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맞죠? 사회성. 언어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길정, 법칙, 법칙은 규칙성 관련된 내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뭐냐? 한 언어에서 새로운 사물을 가리키는 세 말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사회성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올린 것은 몽골어, 트르키에우 등과 함께 우랄어족, 우랄어족입니다. 이걸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알타이 어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조사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가 아니라 우리는 첨가라고 했죠. 받침 자리에서 자음을 두 개까지 발음해서 답할 수 없죠. 갑이라는 말은 갑이 되니까요. 따라서 수식어, 피수식 앞에 온다. 맞죠? 4번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언어의 일반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강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 건강보험도 그러죠.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 탑니다. 근데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자, 가입자와 그다음에 재보험 사입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나 이만큼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약정을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수확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입 금액을 책정할 때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요. 그럼 가입 수확량이 뭐냐? 말 그대로 가입할 때 우리가 책정한 수확량인데, 이 가입 수확량은요, 보통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평년 수확량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데, 자, 평년 수확량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수확량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도 뭐, 평년 수준의 재해가 옵니다. 그래서 태풍도 한두 번 오고, 폭우도 내리고 할 거잖아요. 아예 이런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수확량. 자, 그걸 갖다가 평년 수확량 그래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반만 가입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전부 다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 가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자, 과수라면 과실이고 농작물이라면 이제 농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보통 이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곱하게 되면 이게 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과수에만 이제 해당되는 게 나무인데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약으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자, 나무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 개수를 말합니다. 몇 그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입 가격이 또한 주당 얼마다, 이게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200주를 보험에 가입한다. 한 그루당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걸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 수확량이 정해지고 거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우리 주된 작업이 바로 이거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수확량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표준 수확량이 뭐냐면, 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역별 우리가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자, 그 지역에서 만약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면적에 이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준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농가별로 어때요? 수확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그럼 이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만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을 토대로 이제 평균을 내어 이렇게 산출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만일 이런 평년 수확량 그러면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럼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 항상 해마다 태풍 몇 번씩 찾아오고 또 냉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박 피해도 이제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조건을 반영했을 때 이제 평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게 수확량을 책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자,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토대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강의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한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을 해보니까 이 수확량이 어때요? 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나중에 보험금 산출할 때 한마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요. 자, 이 산출하는 공식이 자,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 품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 그랬는데, 바로 이 공식이, 자, 이 공식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이제 그 얘긴데.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이게 뭐예요? 이건데. 자, 여기 A 같으면 과거 평균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자, 5년 이내 가입 이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데, 그러면 5년간 가입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 조사한 것을 뭐 한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Y가 이제 가입했습니다. 그럼 5년 중에 만일 한 해는 가입을 하지 않고 쉬었어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4년 가입한 횟수를 가지고 이게 시그마 다 더하란 얘기예요. 이걸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뭐냐? 말하자면 과거 수확량을 뭐 한다? 평균을 낸 평균 값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 값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여기는 평균 표준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방금 앞에서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그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수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도 여기 반영을 해서 이걸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표준 수확량이 어때요?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을 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 당해연도, 다시 말해,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해마다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 자, 표준 수확량은 얼마다? 이거 해마다 수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출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입하는 해. 그러니까 이거죠.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과거 수확량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올해 가입할 때 이제 수확량을 한번 얼마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 5년 기간 중에 어떤 애는 이상하게 재해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수준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해도 이런 재해가 없이 예전처럼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확량이 많이 책정되면 어때요? 나중에 줄어들 때, 수확량이 줄었을 때그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0%는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춘다. 이 말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인데, 자, 표준 수확량 이것은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별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그 농작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 자, 그러면 이 A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자, 이 A 값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달리 그 해는 사고가 없어.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 이런 재해가 없었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해 표준 수확량과 그해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맥스, 큰 값입니다. 큰 값에 1.7배.

1배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자, 우리가 만일 올해 2025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요. 그럼 과거 5년치 자료니까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자, 이 수확량 자료,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 해마다 이 A 값을 구하는데, 만일 여기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둘 중에 큰 값의 1.1배라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산출할 거냐인데, 자, 현장에 가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확량 조사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평년 수확량의 50%. 자, 평년 수확량은 그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상하는 수확량 그랬죠? 그러면 거기 50%와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하, 뭐예요? 둘 중에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즉, 이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을 여기 각각의 수확량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확량으로 삼으면 이걸 다 더해서 뭐 한다고요? 자, 이 Y 값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 A 값. 이 A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느냐? 이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 품목입니다. 자, 과수 중에서 이제 매실 품목인데, 자, 2025년도, 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먼저 떠올려서요. 자,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값, B 값, C 값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자, 먼저 2025년 표준 수확량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네, C 값. 자, C 값은 이렇게 조건 줍니다. 결국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 값 보십니다. 자, 그럼 A 값, 자, 나오는데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하는 해고 가입하지 않은 해 무시하세요. 이것은 이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통계 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그에 가입하는 해 평년 수확량, 자, 50%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에 큰가. 그럼 7,000이고 여기 4,000이니까, 그렇죠. 7,000이 크잖아요. 그 다음,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여기 50%예요. 자, 여기 50% 4,1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고. 자, 무사고네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로 한다. 자, 그러면 9,02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8,500하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하고 이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8,500. 그리고 이제 가입 횟수가 4년. 5년 내 기록을 통해서 한번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4년.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니까, 네, 7,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값. B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럼 표준 수확량 해마다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표준 수확량. 자, 여기 8,100. 그리고 8,000. 여기 8,200, 여기는 건너뛰고 8,500. 그렇게 해서 이제 횟수 4년으로 나누니까 8,200이 나옵니다. 자, C값, 방금 말했죠? C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자, 그래서 C값은 8,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한 것을 공식에다 대입해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공식 있잖아요? 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7,364k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해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 뭐냐? 변함이 없이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과수원에서는 이만큼 수확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수확량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가격을 곱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품목들이 이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요. 자, 벼 같은 경우는요.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럼 이 표준 가격이 뭐냐 이건데. 자, 이 표준 가격은요. 자, 보험 가입 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책임이 수매가.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농협에 가면 우리 지방에 가면 변농사 많이 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농협이 있어요. 그럼 그 농협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로부터 벼를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계약집의 수매가 여기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냐? 자, 이거 5년치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년치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매한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곱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자 2025년 5월 20일 자 가입한다고 해요. 자, 민간 RPC 지수가 1.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협 RPC 계약점의 수매가가 자, 직전 5년치 이걸 평균을 낸다고 그랬죠? 그럼 자, 2025년에 가입하니까 직전 5년치가 24, 23, 22, 21, 20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수매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평균값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바로 뭐다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표준 가격. 그러면 이 표준 가격에다가 이제 가입 수확량을 곱해주면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벼만 좀 특이하게 표준 가격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가입 금액을 산출하느냐 이건데요. 생산비는요.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자, 이렇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입 면적을 곱해주는데, 자, 이 제곱미터당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장 생산비 같은 경우도 보통 품목별로, 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금액에다가 가입 면적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인삼입니다. 인삼도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데요. 자,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가입 금액을요.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이제 제배 면적을 곱하는데, 자, 인삼은요. 이렇게 2년근, 3년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보통 몇 년근? 그렇죠. 6년근이잖아요. 그러면 6년근 때 이제 수확을 해서 상품화해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2년근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년근 가입하고요. 예외로 이제 6년근이 가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때요? 수확할 때 6년근이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연금별 그러니까 몇 년근이냐 해가지고 연금별 가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삼을 주로 취급하는 농협에서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에서 각각의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액에다 이제 뭐예요? 제배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삼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입할 때 인삼은요. 그러니까 가입 연도 나 4년근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1형과 2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일 날 가입해서 이듬해 4월 30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1형이에요.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2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형은요, 자, 11월 1일에 가입해서 이듬해 10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이 경우는 보통 해를 넘기잖아요. 해를 넘기니까 그 다음 해가 주로 보장 대상이 돼.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 1년 더해. 그러니까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러면 뭘 적용한다고요? 이 4년근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시설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에다가 100%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림 시설은 이제 목재나 철재로 만드는데 한해한해 지날수록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치가 감가 상각률이에요.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액이 책정되는데 제조달 가액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 면적을 곱한 겁니다. 일종의 신가 맨 처음에 설치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감가 상각률은요.
한 해 한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경영 감가율을 반영해서 현재 시가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영 감가율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해관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설치한 시점에서 보험 가입 시점 얼마 지났느냐? 한 3년 지났다. 그럼 이 3년 지난 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경과 연수는요, 연 단위로만 합니다. 연 단위. 그러니까 월 단위는 포함 안 해요. 자, 그래서 만약 1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거 빼고 그냥 얼마 지난 걸로 1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이 목재와 철재가 있는데요. 자, 이거 그 유형별로 이게 내용 연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재는요, 보통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철재는 자, 18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경영 감가예요. 그러니까 한해한해 지날수록 경과할수록 감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데 목재는 13.33%가 떨어지고 철재는 4.44%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치 떨어진 걸 반영해서 자, 해가림 시설 가액 금액을 책정한다 그 얘긴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건데. 자, 이거는 이제 잔가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잔가율은 이제 가치가 남아있다 이 말인데, 보통 잔가율 20%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 잔가율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가치가 제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가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치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잔가를 얼마로 취급하느냐? 20%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80%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0%를 사용하는데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영 감가율을 산출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목재는요. 자, 우리가 80%를 자, 얼마 동안 사용한다고요? 6년간. 그럼 이걸 6년으로 나오니까 그럼 해마다 얼마? 예, 13.33%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이 수치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철제도 이제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런데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면 어때요?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재 같으면 현재 8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정상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잔가를 최대 30%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감가 이거를 얼마를 30%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 시설과 이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냐 이건데요. 자,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죠. 자, 이런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조달가에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건데, 방금 제조달 가입이란 말은 맨 처음에 이건 설치한 신가를 얘기해, 신가. 그러면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어때요? 이 제조달 가액만큼 보장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보상받겠다 그 얘기고, 만약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치 떨어진 만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액 금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일단 기준 가액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 넘게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보통 이런 시설은요, 물가가 상승해서 시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 시점에서 그걸 반영해서 보장받고 싶다.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130%까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전산 처리 입력에서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유리온실. 그리고 이제 유리온실 우리
보통 수목원 같은 데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농장 같은 데 이제 만들어진데 굉장히 비싸죠. 자,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 자, 재해 잘 견디는 하우스. 비싸겠죠? 또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는 튼튼하게 짓고 싶어 해가지고 비용을 좀더 많이 들여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들은요, 계약자, 고지상을 기초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설치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들었어요? 하면 그걸 그대로 가입 금액으로 받아준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요, 제곱미터당 자,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상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거 제곱미터당 자, 8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커트해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액시설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또 난방시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계약자가 나 이거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가액 금액으로 이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 작물입니다. 그럼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자, 경작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자, 작기별로 보통 이 3개월에는 어떤 작물 키우고 그걸 이제 수확하면 또 다른 작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할수 있다든가 또는 하나의 작물을요 여러 번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쪽파 같으면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계절 영향 받지 않고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 보세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걸 3개로 나눠서 자, 이때는 A 작물, 여기는 B 작물, 여기는 C 작물. 자, 이렇게 이제 키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보험 기간 중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험 가입할 때는 자, 재배 예정 이 작물 중에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A 작물은 생산비가 10,000원이고, B 작물은 15,000원이고, C 작물은 만일 2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생산비. 자, 우리 생산비 보장 앞에서 했죠? 이 생산비. 자, 제곱미터당 이것과 그 다음에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각각의 품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서 이제 보험료 보험금이 책정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보험금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가입 금액에 대해서 잘 숙지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유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우리 지금까지 뭐 평행사변형도 배웠고 직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아주 반듯한 사각형, 정사각형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막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게 이거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이거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머리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각형들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그 관계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주 좋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머릿속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